0: 미드 공격을 하려나 봐. 언제 우리 쪽으로 발사할지 몰라.
1: 야! 이제 다 끝났어. 안 돼! 기다려! 내가 갈게!
0: 저기 봐! 뭐 하는 거지?
2: 예! 죽었어!
3: 안킬러 파워 충전! 메카 안킬러 펀치! 차!
4: 좋아, 이제 내 차야! 메탈 레터 킥!

0: 되는 거야? 이긴 거 맞아? 얘들아 여기! 어? 울음소리가 난 것 같은데? 세상에! 아기 공격들이잖아!
1: 너무 귀엽다! 잘했어, 얘들아! 도시는 이제 안전할 거야.
0: 나 일이 좋아질 것 같아!
2: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메카다이노는 퀀텀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단 거야. 메카다이노의 힘이라면 두 세계가 내 뜻대로 하나가 될 날도 머지않았군.
3: 학교에 나타난 브라키오를 막아라.

0: 다이버니 그러다 지각한다.
1: 너희 여기서 뭐 하는 거야?
0: 규칙엔 어긋나지만 상황이 좀 달라져서 말이야. 백세의 속셈을 알아내기 전엔 다이누어스로 돌려보낼 수가 없겠지.
2: 신난다요.
0: 하지만 절대 이 사실이 알려져선 안 돼. 세상이 공룡 얘기로 떠들썩하잖니? 분명 나쁜 마음을 품고 공룡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버스 왔나 봐.
1: 이런... 안 돼요, 잠깐만요. 기다려요. 이런, 첫날부터 지각하게 생겼네.
3: 걱정하지 마, 따라와.
1: 지름길이라도 아는 거야?
3: 다이너 슈트!
4: 왜 그래?
1: 우와, 멋지다! 나도 해볼래!
4: 미세스!
1: 신난다! 근데 이렇게 꼭 학교 가도 되는 거야?
3: 따라와!
1: 저기 버스야! 곧 따라잡겠어!
3: 그 정도는 만족 못하지!
5: 우와! 어제도 히어로들이잖아!
6: 세상이 너무 빨라!
7: 데뷔가 알면 무지 화낼 텐데.
8: 안 봐도 뻔하지.

좋아 좋아. 메카다이노의 힘이 성공적으로 흡수되고 있군. 오, 성격이 급한 녀석이구나. 곧 다이노스타들을 끝장낼 수 있겠어.

0: 드릴게요.
1: 어? 맛있게 드셨어요?
0: 네. 어? 뭐지?
2: 어?
3: 대체 무슨 생각으로 싼싸우리에 오자는 제안을 한 거야? 우리가 잡은 동물 가죽을 원하는 장사꾼이 한 명도 없잖아. 힘들게 수집한 코끼리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4: 그치만 자말라에선 그 꼬맹이들 때문에 밀렵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5: 아, 어디 사무실에 취직이라도 해야 하나? 난 타자도 못 치는데.
4: 밀렵꾼이 공룡은 잡으면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대장?
3: 아마 그럴걸.

0: 사냥을 시작해 볼까?
1: 전에 배웠듯이 퇴적하면 입자들이 켜켜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따라서요. 퇴적함의 단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래쪽이 위쪽.
2: 어? 로디. 로디가 여긴 왜 왔지?
3: 로디.

0: 뭐? 밖에 누구니? 뭐야? 수업 시간에 뭐?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되지.
1: 어디로 간 거지?
0: 어디로 갔든 빨리 찾아야 해.
2: 난 브라키오를 쫓을게. 로디를 찾아줘.
0: 좋았어.
3: 뭐? 학교에 공룡이 있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설마 머리에 피구공이라도 맞은 거야? 에?
4: 에?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지? 내 가만.
2: 지나가니 여자 선생님. 공룡을 쫓을게.
5: 이 녀석 엄청나게 큰 돈이 되겠죠?
2: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어? 어? 어?
0: 브라키오는?
1: 모르겠어. 분명 이리로 왔는데. 어? 어? 저기다. 설마 빅 다이스?
0: 서둘러. 일어나 놓치겠어.
5: 돈 생기면 뭐 살 거야, 폴라? 난 제트팩부터 사야지.
6: 난 화염방석이 살 거야.
7: 가속하지 타!
5: 무슨 일이에요? 왜 멈춘 거예요?
7: 내가 어떻게 알아?

녀석을 집으로 돌려보내주자! 안틸로

메타트론의 힘이 필요해!

0: 피가 빠졌으니까! 잠깐만 버텨! 좋은 방법이 있어! 더 바이크! 다이너모드로 변신! 하! 스밀러 클로! 발사! 스밀러 기사인! 발사!
1: 지금이 기회야!
0: 메타스 피고 키는! 발사!
1: 랩터 킥을 준비해!
0: 랩터 에너지 충전해!

0: 걱정하지 마.
1: 이제 괜찮아. 이리 와, 꼬마야. 그렇지.
2: 새로 합류한 멤버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군. 하지만 다음에는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0: 이어서 자이언트 팬 TV가 방송됩니다.
1: 번개는 암흑 보석 에너지가 지구에서 관측됐어.
2: 암흑 보석이요?
1: 결코 악당 손에 들어가서는 안 돼. 서둘러라, 번개맨!
2: 암흑 보석, 대체 어디 있는 거야?

0: 사랑 친구, 그 보석 번 김에 나한테 돌려줄래?
1: 싫다면.
0: 사랑아, 돌려줘. 어? 거기 안 서 있지?

0: 자체가 왜 여기 있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1: 1초에 299,792.48km를 가니까.
0: 야, 그걸 어떻게 알아?
1: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2: 영혼 좀 담아줄래? 와,
3: 감옥까지 터트리지 않을까?
4: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5: 아닐 수도 있어.
6: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0: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7: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8: 의자가 동글동글해.
1: 이거 신기한데?
8: 뭐지? 여기 앉은 것
9: 신기하다.
1: 여기 앉은 것 같은데?
10: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함으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0: 요 자이언트 팬티비 렛츠 구도.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저는 바로 여기 제주도 성산항에 왔습니다. 제주도를 세 번째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비양도를 안 가봤어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제가 숙소도 예약을 안 하고 이렇게 숙소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끊어야지요. 승선 신고서 갈 때 나올 때 두 장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안 돌아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저 이거 썼어요.
3: 제 앞에 바닥에 파란 라인 따라간 생일 선물.
2: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배 타고 갈 겁니다. 어, 저거 뭐야? 오, 이런 거 가방에 걸면 귀엽겠다, 그죠? 뭘로 걸을까요? 오! 오, 펭귄이야! 딱 맞는 거 찾았어요. 근데 이거 심지어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이거 살게요. 자, 지금 몇 시죠?
4: 지금 1시 25분인데 5분 남았어.
2: 잠깐만, 지금 저희가 30분마다 발가했거든요? 대구 치면은 또 30분 기다려야 됩니다. 자, 서둘러 타겠습니다. 어, 저희 위에도 올라갈 수 있나 보자. 저는 위로 한번 가볼게요. 오! 안녕. 안녕.
5: 안녕하세요.
2: 안녕. 안녕.
6: 대악수. 대악수.
2: 어, 반가워요. 반가워요. 야, 다들 제주도 우도하나봐. 자, 여기 아무래도 제 팬미팅인 것 같습니다. 같이 왔으니까 같이 조류에게 밥을 줘보겠습니다.

0: 여기다 가져가고 돈은 두고 갑니다. 물물 교환. 세차. 저기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저기 하늘에 혹시 그 갈매기가 있을까요?
1: 없으면은 네. 이거 먹고 말아야 돼요.
0: 아,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먹고 갈매기로 변신하겠습니다.
1: 예.
0: 선생님께서 새우를 먹고 갈매기가 돼. 안 되고요. 네. 먹을래? 먹어! 자, 제가 갈매기 친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실도 모르고 날아라 이 갈매기들아. 잘 있어라. 나는 우도로 간다. 우로 돌아 우도. 잘 오더라네요.

0: 자, 근데 갈매기 한 마리 없어요. 뭐든지 먹이로 유인하면 됩니다. 오! 드들기다, 드들기! 드들기! 자, 드들기 먹어! 드들기 먹어! 구독! 도착! 자,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가는 비양도는 섬 속의 섬 속의 섬이라고 했잖아요. 아직 그 다음 섬을 가야 돼요. 와, 여긴 다 저기 자동차 타고 다니네요. 안녕하세요. 저 한번 타봐도 될까요?
1: 네, 네, 괜찮아요.
0: 자, 그럼 타보겠습니다.

0: 이게 탈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운전해도 되는 건가요?
1: 불편하지만 않으시면 괜찮아요.
0: 아, 불편... 전혀 안 불편하거든요?
1: 면허 혹시 있으실까요?
0: 저 면허가 없어요.
1: 걸어 다니시거나 자전거 타셔야 돼요.

0: 사장님, 네. 이거 얼마예요?
1: 5만 원.
0: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거울이 없었는데. 네. 조심합니다. 자, 얼떨결에 거울을 사버렸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넌 걸어, 난 탈래. 넌 타라, 난 걸어야겠다. 거울과 함께. 자, 오히려 좋아.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거든요,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하지만 느긋하게 걸어 다니면은 전부 다 눈에 담을 수 있어.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정말 다들 친절하시네. 선생님 촬영 중에 이거. 마트다. 마트에서 뭐 살 거 없나? 일단 비양도 가서 고기 먹어야겠다. 제주도는 흑돼지가 맛있다던데. 안녕하세요. 담배 안녕.
1: 안녕하세요.
0: 야, 고기 천국이네 이거.
1: 네, 이거는 흑돼지예요.
0: 그럼 나 이거 먹을래. 네. 까불이 까불이 까불이 아싸 까불이 저 까불이 먹을게요. 까불이. 자, 여기 계산해 주세요. 지금 혹시 그 오늘 일몰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2: 한 시간 정도 남았어요.
0: 예?
2: 한 시간.
0: 오, 지금 가가지고 저희 그 돗자리도 깔고 저희 침투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큰일 났네 이거. 맞아, 잠깐만 금년아 12개월이야.
2: 네.
0: 빨리빨리빨리빨리.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 저 시원하고 지금 한 시간 남았어요. 미끄럼 트리냐? 뭐야? 놀이터인가 봐. 오! 그래, 바쁠수록 돌아가라. 또 이렇게 좋은 플레이스를 놓치고 있었지. 이것이 바로 백패킹의 매력이라니까. 오! 펜치야! 왜? 우와! 좋네, 이거. 살려주신다! 살려주세요! 왜 그런 줄 안 되겠습니까? 시소다, 시소. 아! 재미없어. 저랑 시소 좀 타주세요. 뭐 하고 있는 길이에요?
2: 마트에 장 보러 갈.
0: 저기 급마트 좋아.
2: 급마트야?
0: 급마트 가면 거기 엄청 커, 다 있어.
2: 엄마 왔어?
0: 나 지금 비양도 가는 길이야.
3: 백패킹?
0: 백패킹도 하고 있어. 나 지금 뭐 하러 간다고 했지?
2: 비양도.
3: 비양도.
0: 나 비양도. 지금 나 지금 일본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나 미쳤어. 까먹었네. 내가 이 방법까지 연출하고 있는 게. 지금 시간이 없어. 저 좀 태워주세요. 수아, 첫 번째는 실패했다. 그냥 지금 걸어가야 되는 게 빠른 건가? 온다. 강렬한 눈빛. 그리고 거의. 이러다가 시간 당하지. 걸어. 그냥 걸어. 비양도까지 가요? 지금 가기 싫으셔가지고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거죠, 일부러. 안 들리는 척 하시는 거죠. 1, 2, 3, 4.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지니. 그거 뭐예요?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이거 맛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4: 이거 여기 여기.
0: 감사합니다. 나도 사 먹어야겠다. 나도 저거 먹을래. 안녕하세요. 그 땅콩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5: 예.
0: 감사합니다. 우와.
3: 한 몇 개 줄까 마시?
0: 하나만 줄게 심하시.
3: 예.
0: 고맙소다. 아. 가자.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땅콩 아이씨. 드디어. 드디어 도착했다. 문제 없어, 이제. 하시는 건 미안도 힘이다. 그럼 잘 먹었죠?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가가지고 좋은 스팟에다가 흔치를 치겠습니다.

0: 먼저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역시 성대성지 맞니 이거. 안녕하세요. 지금 막 오셨구나.
1: 잠깐만.
0: 지금부터 이거 지금 자리 선정 중요하거든요. 아니 저렇게 명단이 되어 있다고? 여기는 호텔로 따지면 5성급인데? 야호! 등치를 쳐야죠. 이야, 입맛이 오는구나. 배고파. 맛있는 흑돼지를 먹겠습니다. 내 가방이 안 나오는데? 저 밑에 뭐 먹을 거 없네. 배고파. 고기 하나 보고 왔더니 뭐든 좋아. 먹을 것 좀. 헐. 저 뭐야?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이건 뭐예요?
2: 소라, 뿔소라예요.
0: 방금 이구동성인 줄 알았어요.
2: 5만 원에 주로 갖고 가세요.
0: 다 주세요.
2: 예, 다 드릴게요.
0: 아싸! 두 분은 무슨 관계예요?
2: 이모 조카.
0: 아, 이모 조카. 네. 어쩐지 이모 가족이시구나.
2: 예.
0: 네. 아, 살았어. 이야, 이게 웬 떡이야. 다들 밥은 안 드시나? 이거 냄새나면 또 못 참으실 텐데 어떡하지? 이거 좀 나눠드려야겠다. 또 나눠 먹으면 맛이 배가 되거든요.
3: 아, 네네.
0: 마지막 남은 거 제가 다 가져온 거예요.
3: 부담되게.
0: 식사 아직 안 하셨죠?
3: 네, 먹으려고 그랬는데 뭐 가져오는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0: 역시 눈치가 빠르시군요. 네, 네. 이웃이니까 저 그 떡 돌리는 것처럼 소라 돌리러 왔어요.
3: 요거 밥으로 먹으려는데.
0: 야, 이걸 드시려고 했는데. 아이고, 원래 팩패킹 좋아하시나요?
3: 힘 안 들고 좋은 데를 보고 싶은데, 다 좋은 데는 다 힘이 들어서 고생 하는 것도 아닙니다.
0: 여기는 좀 힘든 편이니까 어떻습니까?
3: 작년에 여기서 혼자 걸어와서 1시간 반 걸어왔는데, 무도에서 화산을 입었거든요.
0: 왜요?
3: 한여름에 와가지고. 아,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기까지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0: 걷는 거는 이렇게 썩 좋아하시진 않는 편이시군요.
3: 네, 싫어해요. 저는 운동 싫어하고, 네, 편하게 놀고 싶은데.
0: 아유, 모쪼록 맛있게 먹겠습니다. 소라 맛있게 드세요.
3: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저분들 봐봐. 저분들 줄머리야, 줄머리. 안녕하세요.
4: 어서오세요.
0: 이야, 다 너무 귀여워요.
4: 에이, 왜 귀여워.
0: 우리 네 분은 무슨 관계십니까?
5: 저희 이름은 직장 동료.
0: 직장 동료? 네. 아니 근데 다들 이렇게 귀엽게 모자를 네 개 다 쓰고 오시고.
5: 정모님이 사갖고 안 쓰면 뺀다고.
0: 야,
5: 우리 경상도 전화서 사투리를 많이 써요.
0: 아, 경상도 어디십니까? 저는 부산입니다.
6: 아, 근데 남극이 아니고 부산이네.
0: 아, 제가 그래도 한국으로 따지면은 또 부산을 써봤으니까요. 그 여기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5: 올해 정년퇴직을 하는데 퇴직여행을 왔습니다.
0: 어머, 박수 한번 칩시다. 이야, 고생했다.
7: 욕봤다.
0: 아우, 욕봤다 진짜로. 아, 그냥 편하게 숙소에서 자도 되는데 그 굳이 그 캠핑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7: 좋은 일. 퇴직하면은 미리 쫓겨날 걸 생각해서.
6: 아, 여행에서
7: 마누라한테 쫓겨날 걸 생각해서.
0: 같이 사진 찍으실래요?
5: 좋아요.
0: 내가 사진도 찍어줄게. 진짜 웃겨. 좋아! 아이, 하트! 오케이, 올라가.
6: 야, 근데 나중에 우리한테
0: 보내. 야! 야, 좋네! 아, 딱 찍이냐. 아, 씨! 와, 막 살아있네. 파이팅!

0: 인생 이제 시작이야.
1: 인생 이제 시작이야.
0: 전방에 함성 우투간 발사. 좋았어. 이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예요.

바다에 불빛이 떠있습니다. 야영 어범이라는 건가 봐요. 아우 오늘 아우 많이 걸었더니 잠이 솔솔 오겠구만. 어머 아니 바람이 무슨 잠깐만 어쩐지 이 자리가 왜 비어있나 했더니 돌담이 하나도 없네. 사면이 뚫려있어. 안 되겠다. 내일은 집 옮겨야지고 날아가겠어. 그대 이름은 바람. 다음 편. 안녕하십니까, 펭귄전입니다. 2026 합동화력훈련장이 나와 있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실사격훈련이라고 합니다. 이 기축을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세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세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세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0: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1: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0: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2: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3: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5: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6: 아이고 잘하네.
5: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7: 성교육.
0: 오늘은 무슨 교육?
7: 성교육이요.
0: 네, 대기실에서 이렇게 다짜고짜 이름표를 붙여주는데 이 사람은 이거다 하고 이제 외모만 보고 붙여준 택이라고 합니다.
8: 아니 건강해 보이는 쌤, 이거 좋은 건 맞아요? 아 요즘에 살 많이 뺐는데 날씬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 보이는 게 이게 무슨 의미죠?
0: 근데 예전에 비해서 건강해 보이잖아. 예전보다 살을 뺐기 때문에 건강해 보인다. 혜림 씨 같은 경우는 화려한 이목구비.
9: 화려한 이목구비예요. 아무래도 제가 무대에서 풀 메이크업 했을 때 좀 굉장히 화려한 메이크업을 했었거든요. 네.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이런 타이틀을 주신 게 아닌가.
0: 예뻐요.
9: 마음에 드는데요?
0: 네, 진짜 예뻐요. 진짜 화려하게 딱 오늘따라 눈을 크게 뜨고 계시고.
10: 네, 눈을 계속. 눈이 진짜 커요. 아주 개성 있는 얼굴이죠. 제 주변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야, 네 눈이랑 네 코랑 네 입이랑 다 이상하게 생겼거든? 근데 네 얼굴이 있으니까 괜찮아.
0: 아, 칭찬이에요?
10: 칭찬 아닌가요? 모르겠어.
0: 애매한데. 본인이 쓰셨어요? 젊어 보이는 성우. 젊어 보이는 성우래요.
11: 아니, 네. 너무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살짝 표정 관리 중입니다.
0: 잘 어울립니다. 자, 그리고 저는 관리하는 지혜. 관리하는 지혜 딱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관리를 저만큼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네, 자본과 노력으로 만든 결과물 약간 아니, 있기도 해요.
10: 아니 진짜 모공 하나가 열려 있는 데가 없어요.
0: 이건 내추럴이에요, 피부는.
10: 와.
12: 네. 네. 이게 지혜 씨한테 가야 될 거네.
0: 선생님 바꾸실래요? 그러니까. 그럼 관리하시는 걸 바꾸실래요?
12: 나도 관리하고 있어요. 제 고민이 피부 고민인데 제 안티가 준 것 같아. 누구신지.
0: 근데 우리도 사실 이 작은 스티커 한 장에도 기분이 이렇게 다양한 생각이 들면서 묘해지는데 아이들이 붙이는 그 태그는 어떤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8: 아, 아니 이거 박서준.
13: 아니 저 자신감 어디서 나왔죠?
10: 제가 이제 뭐 별명이 세훈이, 반칙구멍, 건빵구멍.
0: 대부분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외모, 남자애들은 키, 뼈말라, 개말라, 먹토.
12: 뼈가 보이는 몸매가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8: 거의도 비만 기준 아니에요?
14: 눈에 생기가 없어요. 턱이 너무 부해 보여요. 그냥 못생겨서요. 그냥 다.
0: 자, 오늘의 주제는요. 예뻐야만 사랑받나요? 자, 외모 스트레스, 외모 강박입니다. 저도 이제 연예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댓글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보면 외모 평가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이제 샵이라는 그룹을 하니까 네. 이지혜는 노래 담당이다. 얼굴은 다른 친구 담당이다. 이런 식으로 나눌때
10: 봤는데 웃어서 미안해요.
0: 단호하게 나눠.
10: 미안해요.
0: 나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외모 담당입니다. 많이 업그레이드 네? 돼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상처들을 받다가 나중에 아 운명이구나 숙명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는데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쁘면 좀 유리한 순간들이 더 많이 있었던 건 아닐까. 네, 그렇게 느껴져서 저도 항상 노력을 했던 것 같거든요.
8: 연극 드라마 보면 이 특징 하나 있는 게 다양한 사람 많이 나오거든요. 뚱뚱한 사람, 뭐 이렇게 안 이쁜 사람, 뭐 솔직히

0: 그래요?
1: 네. 왜냐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연습생이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매일 비교와 그런 뭔가 경쟁과 외모 예뻐야 되고 살 빼야 되고 그게 계속 저의 청소년기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2: 맞아요.
1: 사실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솔직히
0: 진짜?
1: 말하자면 그게 뭔가 살찌면 큰일 날것 같고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2: 맞아, 그런 강박 있어.
1: 원더걸스의 새 멤버라는데 얘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예, 그렇죠.
3: 댓글들도 있어.
1: 그런 뭔가 저도 댓글 보면서 막 아픔이 많이 있었습니다.
2: 그런 역량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예뻐야 사랑받는 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4: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뻐야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예뻐 보이는 겁니다. 그게 뇌과학적으로 애착이 생기면 옥시토신이 분비되는데 그러면 같은 얼굴도 더 매력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2: 선생님, 장원영이 예뻐요, 안 예뻐요?
4: 예쁩니다.
2: 이러면서, 다 이러면서, 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저는요, 사실 제가 이제 남편을 보면 이건 진짜 어디서 욕먹을 수 있는데 잘생 볼 때가 있어요.
5: 너무 호감이에요.
2: 그러니까 호감이잖아. 호감인데 잘생긴 말 안 하잖아. 다 이런다? 너무 사람이 좋대. 너무 호감이는데 잘생겼다란 말 아무도 하지 않아. 근데 제 눈에는 가끔 잘생겨 보일 때가 있습니다. 콩깍지가 아까 말씀대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성교육 시간인데,
5: 네.
2: 이게 외모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
5: 그러게요.
2: 건가요?
6: 사실 바디이미지,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을 포함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그거는 자존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실제로 진화심리학 같은 데서는 예쁜 소녀가 사탕을 하나 더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외모를 다루고자 하는 건 외모에 대한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예뻐야 인정받는다. 또 남자애들은 멋있고 키 커야 된다. 이런 기준을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외모 이야기,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는 성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2: 그렇다면 실제로 아이들은 어떤 외모를 완벽하다라고 믿고 있을까요? 우리가 몰랐던 아이들의 솔직한 속마음을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0: 그냥 원래도 일단 예쁜 건 아니지만은 여드름이나 피부 안 좋다고 친구들이 말한 적 있어요.
1: 저는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살이 잘 안 빠져요.
2: 네? 다이어트 왜 지금
3: 아니, 저렇게 말랐는데?
2: 아니 그러니까.
4: 저는 키가 작고 코에 흉터가 있어요. 친구들이 막 이렇게 손으로 막 비교하면서 막 놀리고 약간 시비 걸고 그래가지고 싸웠어요 친구들.
3: 스트레스 관련 애장품 뭐지?
1: 체중계인데요. 체중계.
3: 아, 체중계.
2: 아, 이걸 맨 체중계. 아, 몸무게를 매일 재는구나.
5: 와, 스트레스 많이 받나 보다.
1: 밥을 먹을 땐 행복하고, 먹고 나면 약간 좀 두려운? 저녁에 제가 불닭 먹어서, 원래 샐러드만 먹으려 했는데, 샐러드랑 불닭 먹었어요. 어, 좀 왜 이렇게 무겁게 나와요?
6: 야, 이 진짜.
2: 이건 뭐예요?
3: 가장품?
2: 두 가지?
7: 얘가 마스크
2: 아니에요?
7: 우리 엄마보다
2: 더 많아요. 요즘 애들 이렇게 화장을 해도 되나 봐요, 학교 다닐 때.
8: 이제는 다 한다 그래요.
2: 돼요?
8: 유치원 애들도 한다는데.
2: 그렇구나.
5: 제한하진 않아, 학교에서.
0: 안 한 날도 있는데, 그날에는 너 왜 이렇게 찐따같이 하고 왔냐고.
4: 이거 약, 키 클 때 먹는 약, 그 영양제를 먹어요.
9: 하나, 둘, 셋.
10: 아,
9: 아, 내 얼굴.
10: 아, 너무 나 왜 이렇게 이마가 반짝거리지? 이거 발라서 그런가?
1: 너무 그게 얼굴이 크게 나왔어요.
0: 제가 웃으면 눈 크기가 약간 실종이 되는데 눈이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1: 없는 것 같아요.
11: 어, 마음에 들었어?
0: 네. 오,
11: 그러면 우리 서서 한번 찍어볼까?
4: 아니요.
1: 180 그냥 이런 얇아지는
11: 마른
1: 예, 마...

0: 말은 안경이나 앞머리 없이도 이 얼굴만으로도
1: 근데 진짜 안경 벗고 또 안경 되게 예쁠 것 같아.
0: 정도로
2: 코 오똑하고 그런 다음에 화장을 안 해도 예쁜.
0: 야 이거 얘 저격하네.
3: 너무.
1: 근데 재민은 너무 예쁘고 다 멋진데 정작 본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벌써 고민을 하고 있네요.
4: 그러니까요. 다 네. 너무 예쁜데. 네. 사실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디어 노출이라던가 그런 맞아요. 높은 기준 그런 또래 비교 이런 상황 환경이 있다 보니 좀 나도 예뻐야 사랑을 받는 건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5: 지금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이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맞아요. 있는 것 같은데 이 영어 속담이 있어요.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책의 표지만 보고 내용을 판단하지 마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외모로 사람은 판단하는 게 정말 바보 같은 짓인데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애들도 따라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6: 저희 아이들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어찌됐든 좀 알게 모르게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학교에서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1: 하죠.
6: 네, 그래가지고 한 번은 또 이제 와가지고 또 물어봐요. 아빠 나 좀 살찌지 않았어? 아빠 눈에 네가 제일 이쁜데? 아니 지금 너무 아니 하나도 안 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빠니까 그렇지.
7: 결국 외모에 대한 평가를 아이들이 묻는 게 아니라 이런 나도 사랑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그냥 너 예뻐, 뭐 아빠는 네가 제일 예뻐 이거보다는 넌 의지력이 강하잖아 라든지 뭐 너는 말을 정말 잘하잖아 뭐 이런 어떤 내면의 뭔가 노력을 해갖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게 그것도 좀 좋은 처방법인 것 같아요.
1: 근데 그렇게 칭찬을 아무리 해도 자꾸 자기 외모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그렇게 칭찬을 네. 안 합니까? 네. 근데 그 아이들이 보이는 거에 굉장히 시각적인 것들에 반응을 하고
8: 실제로 더 예쁜 애가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지 맞아요. 조건부 인정 그런 사회적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비교되고 여기에 맞아요. 뜨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조회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거기에 많이 집착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모는 바꿀 수 있다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1: 맞아요.
8: 그러다 보니까 외모에 더 많이 집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5: SNS 얘기하다 보니까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호주에서 16세 미만 아예 SNS 다 금지법 시켰거든요.
1: 맞아요. 얼마 전에 기사 봤어요, 봤어. 기사.
5: 솔직히 그 압박은 너무 심하니까. 근데 이것도 얼굴만 아니라 키에 대한 압박도 엄청나요.
1: 남자들은 볼 것 같아요.
5: 맞아요. 윌렘 검사 받았더니 예상 키 173 나왔거든요. 짱 주사도 권하더라고요. 솔직히 외국은 정말 필요한 경우 맞긴 맞는데 한국은 원하면 가능한 맞아요. 뭐 분위기더라고요.
1: 네. 권하는.
5: 요즘은 주변에 대부분 다 맞고 있어요. 안 맞는 사람 둠하고 솔직히 그때 보고 저는 그냥 주사까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4: 남편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우만큼은 아빠보다 더 컸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런 주사가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솔직히 혹할 것 같아요.
1: 이제 거울 딱 보면서 뭐 나만 그래요? 다들 지금 그냥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네. 진짜 솔직하게 한번 가봅시다. 거울을 보면서 내 외모에 100% 만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 아니면 X. 하나, 둘, 셋! 혜림 씨가 X. 혜림 씨 네. 너무 예쁜데 이목구비 여왕이죠.
5: 진짜? 오늘.
4: 아, 저도 컴플렉스가 많이 있죠. 쌍꺼풀도 주름이 되게 많아서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그랬었고, 네. 그리고 눈, 코는 큰데 입술이 얇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오버립이에요.
1: 아, 네.
4: 항상 오버립을 고집하고 있어요.
6: 쌍꺼풀이 없어가지고 난린데. 쌍꺼풀이 많아가지고
4: 하나 드리고 싶네요.
6: 네.
5: 제 인생에 100% 없어요. 100% 하는 순간부터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네네. 그래서 X로 했어요.
1: 아,
5: 솔직히
1: 그래요?
5: 굉장히 만족한데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난 뭐 큰 풀만 없지만 조금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1: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전에 지금 가장 마음에 걸리는 외모 고민을 익명으로 하나씩 적어달라고 했거든요. 자, 누구 고민인지 다 같이 맞춰보고요. 본인께 나오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3: 어느 날 친구가 너 발 슈렉발 같아 라고 했습니다. 내 발이 비율이 안 맞긴 해요. 발볼이 좀 넓고 발가락이 좀 짧고.
6: 오, 야, 갑자기 발을 쳐다보게 되는데.
1: 남자분들 중에 있지 않아요? 혜림 씨는 아닐 것 같고, 맞아요. 누구죠? 알 수가 없어. 아, 쌤이에요?
5: 네. 네, 어렸을 때 저 발 넓이 때문에 그 신발 신을 때 좀 불편한 정도로 좀 많이 느꼈거든요.
1: 발볼이 넓구나. 아니,
5: 어렸을 때 한번 그 깎아내리는 수술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것도, 그거 좀 상상해본 적이 있었는데. 높아서? 발등 너무 높아가지고. 네. 근데 어느 날에 친구 집에 갔다가 제가 양말 벗고 있는데 친구 그 발 보고 야, 너 발은 슈렉발 같아. 그래서 조금 충격 받았는데 그냥 마무리로 친구가 그래 귀엽잖아 이렇게 했는데 한 30년 전 얘기인데
1: 근데 정확하게 기억하고 네, 계시네요.
6: 상처받았네.
1: 그러게요. 뭐 그래도 어쨌든 우리 쌤 씨는 눈이 예쁘잖아요.
5: 아, 그렇죠. 네, 그거는.
1: 자, 다음 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9: 저는 노안 때문에 청소년기 대학생 때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요즘도 살짝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1: 아, 이거 살짝 노안 이슈인데. 노안 이슈는 저희 이제 내부에서도 네. 정규 씨가 조금 많이 언급을 해서 정규 씨 아닐까 싶긴 한데.
6: 아니, 일단 누가 봐도 나 저긴 했는데 저 아니에요.
1: 네. 아, 진짜요?
6: 저 아니에요.
1: 뭐지?
10: 저예요, 저.
1: 그래요?
10: 네, 저입니다.
1: 아, 생각했는데.
10: 네, 제가 한 중학교 때부터 노안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대학교 한 20대 중반까지 노안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놀림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막 이렇게 요즘으로 치면 단톡방에 사진까지 올려서 엄청 할아버지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1: 진짜요?
10: 이랬었는데.
1: 의외네요. 그래서 아까 태근 젊어 보이는 이었잖아요.
10: 맞아요.
1: 그래서 네. 아까 너무 행복해 보이셨나 봐요.
10: 아, 안 숨겨졌나요?
7: 지금 이제 우리 바디 이미지 얘기 이제 많이 하면서 우리 서로의 그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들 그게 왜 나한테 좀 상처가 됐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의 바디 이미지는 부모하고 가족, 사회라는 그런 어떤 거울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요즘은 SNS가 또 그 거울을 대신하고 맞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요즘은 그램 그거 하면서 계속 비교를 하니까 아이들이 자꾸 우울해지고 그리고 자존감 떨어지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4: 청소년기는 이제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시기이고 그렇죠. 가장 네. 고민하는 시기라서 외모에 더 집착하게 되기 쉬운 것 같아요.
10: 생후 한 18에서 24개월쯤이 되면 거울 보고 저게 나다 이런 걸 인식을 해요. 신기하게 예를 들면 강아지는 그거 못해요. 거울에 있는 거 자기인지 몰라요. 사람은 가능하죠. 그러다가 한 만 3에서 5세쯤 되면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더 예뻐? 내가 더 예뻐? 이런 이제 비교가 시작이 돼요. 그러고 나서 만 6세에서 8세쯤 되면 사회가 만든 어떤 가치 체계를 내면화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진료실에 오는 아이들 중에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는 여자아이들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저 선생님 저 뚱뚱하지 않아요? 저 어떠지 않아요?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묻는 경우가 많아요.
1: 좀 이르긴 하다.
10: 네. 네.
5: 요즘 울림도 거울 앞에 있는 시간 조금씩 많아지고 있어요. 아침에 머리도 어떻게 되는지도 엄청 신경 쓰고 마음 안 들면 다 머리 다 감고 다시 스타일링하고
1: 아이고 진짜
5: 그리고 가끔 그냥 네. 팬티만 입고 자기 거울 앞에서 자기 몸매도 보고 있고 어이구. 자기 왕자 막 이렇게 청아끼 있는 게 이게 욕심도 낼 정도로 예, 몸매 관심 많이 갖고 있어요.
10: 남자들이라고 해서 외모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청소년기에는 당연히 타인에 대한 의식이 되게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거 자체가 다 병적이거나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2주 이상 지속이 된다면 정말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냐면 거울을 하루에 1시간 이상 보게 되고 학교나 친구를 피해요. 또 극단적인 어떤 시기 어떤 요법을 병행하는 경우 막 굶거나 혹은 그러다 폭식하거나 또 토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의 입에서 나 못생겨서 쓸모없어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하면 꼭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하시는 걸 권합니다.

0: 단순한 외모 정도 고민은 저도 이제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든지 좀 극단적으로 가는 게 위험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뼈 말라죠.

0: 뼈 말라.
1: 뼈 말라죠. 너무 말랐어요. 뼈가 보이는 몸매가 예쁘다고 생각을 한
2: 너무 너무 말랐어.
0: 45kg이면 뺐을 때 12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말라가 되는 거고요. 165cm 키에 49kg면 116이 되는데 그러면 말른 정도다라는 거예요.
2: 아, 너무 충격인데요?
3: 위험한 수준 아니에요?
1: 저게 애들이 눈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저게 병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 아픈 줄 알았어.
1: 쟤들이 볼 때는 저게 너무 완벽한 몸매인 거죠.
2: 큰일 났다. 프로 아나 신드롬이 뭐길래?
0: 거식증이 아노렉시아라고 해서 아나라고 그걸 붙이는 거고요. 프로 아나는 우리는 아노렉시아를 향해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거식증이 되고 싶은 거야 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2: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그냥 예뻐지고 싶다가 아니라 아예 뭐 정답처럼 정해진 외모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3: 솔직히 그건 너무 걱정돼요. 매스컴에서 너무 어린 친구들을 이 섹슈얼라이제이션 하고 딱 정해진 그 틀에 이렇게 넣는 것 같아요. 건강 있는 친구들은 없고 네. 다 비슷하게 말라 보이는 맞아요. 거잖아요. 예, 예.
4: 개말라 뼈말라. 아, 이게 웬일인가 싶습니다, 지금.
1: 거식증이나 폭식증이 있는 애들은 또 만나면 정말 자기에 대한 자신도 없고 자기를 의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거식증이 계속되다 보면 이제 프로아나라든지 이렇게 마르잖아요. 그럼 월경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몸이 위험하니까 피를 안 내보내는 거죠.
3: 아, 그것도 충격적이다.
0: 근데 거식증은 정말 위험한 게 진짜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망상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BMI가 어느 일정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진짜 거울을 보고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5: 근데 저는 연습생 때부터 이제 살 빼야 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제가 오디션 볼 때 42kg였어요. 그런데 이제 연습생이 됐을 때 45kg가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살 빼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2: 근데 3kg 더쪘다고
5: 근데 키가 그때 163 뭐 이랬을 거예요. 그렇게 살 빼야 된다는 강박이 들면서 칼로리 재고 매일 체중을 재고 하면서 오히려 안 빠지더라고요.
2: 그치, 더 안 빠지지.
5: 사실 숨어서 먹었어요.
2: 아, 너무 힘들어.
6: 먹고 싶은 분이 어떡해요, 예.
5: 무대 의상도 걸그룹이고, 무대 의상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2: 이렇게 춤추면서 호흡을 하다 보면 배가 약간 팽창될 수 있어요.
5: 그럼요, 당연하죠.
2: 그때 찰칵 찍혀서 먹었어.
5: 약간 논란이, 약간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2: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귀여운 건데.
0: 한번 내가 뭘 보면, 계속 알고리즘으로 해서 계속 추천이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다이어트 영상 좀 보면 다이어트에 관련된 영상이 계속 띄워주는 그럼 스탠다드가 거기에 맞춰져요. 그래서 뼈말라를 미화하고 내 몸은 몇 등급인가 계산하고 그게 안 되면 난 되게 부족한 사람 수치심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발표도 기피하게 되고 뭐 사진도 안 찍는다고 하고 친구도 안 만난다고 학교도 안 간다고 하고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적절한 성장을 위한 자극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 다 걷어버리고 혼자 틀어박히게 되죠.
1: 그렇게 이제 더 위험한 건 외모 자존감이 낮은 아이일수록 그루밍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루밍이나 가스라이팅에 훨씬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뭔가 문제가 있어. 너는 굉장히 부족해. 근데 내가 널 인정해줄게. 이런 말에 이제 넘어가는 거죠.
2: 자, 이게 잘못된 기준 때문에 이 가짜 이미지만을 쫓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필터랑 보정 앱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1: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던데.
3: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2: 사실 저도 가끔은 유료 앱으로 살짝 좀 이렇게 올리긴 합니다만은 그게 또 쾌감이 있거든요. 또 네.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3: 일단 올리기 전에 한 50장 찍고 제일 좋은
2: 그렇죠.
3: 것도 올리잖아요.
2: 베스트샷을 또 골라서 거기서 이제 수정을 그러니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사진에도 한번 필터를 한번 제대로 한번 씌워서 한번 볼까요? 아, 원래 얼굴이네.
1: 근데 저거 프로필은 다
0: 프로필에서
1: 푸샵해갖고
2: 그렇죠. 원래 조금 수정이 들어간 거죠. 저예요? 저 안 한 게 낫지 않을까?
4: 그렇죠? 제 느낌상 이게 요즘에 그렇죠. 우리 10대, 맞아요. 20대 화장법이에요.
2: 아, 10대, 20대 좋아하는
0: 우리가 봤을 때 원래가 더 낫지만 청소년들이 봤을 때는 보정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2: 그렇구나. 네. 보는 관점이 좀 달라서.
4: 요즘에 좀 볼터치를 조금 네. 과하게
2: 쌤씨도 전이 낫지 않나요?
1: 저게 더 이미지가 좋은데, 전의 이미지.
2: 쌤씨도 전이 나
5: 그냥 그림인데요, 이거는?
4: 눈동자를 엄청
1: 만화 같아요.
2: 아니, 정규 씨는 약간 아이돌 같은데요?
0: 네.
2: 오른쪽
0: 아이돌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네.
2: 아니.
3: 아니.
2: 아, 이거.

0: 웃기다.
1: 제형때 제일 잘 나왔어요.
2: 아, 진짜. 제, 네. 아, 저는 앞으로 고정해서 써야 되겠네요.
0: 아, 이거 쓰세요. 이거 쓰세요. 네,
2: 써야 되겠는데.
0: 네. 오! 대박.
2: 와, 이렇게 고정이
0: 돼. 1등이다. 교수님 1등이다. 교수님 1등이다.
3: 기본적으로 너무 미인이죠.
0: 네. SNS 사진만 딱 보고서 나갔다가 실제로 만나면 못 알아, 못 찾는 거야, 서로. 어디세요? 아니, 왔는데요? 아니, 어디세요? 안 보이는데요? 서로 앞에 있어가지고 못 찾는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2: 이게 저희같이 이제 성인이 돼서 자아에 대한 어떤 상이 일정하면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청소년들은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얼굴을 보다가 내 진짜 거울에 있는 얼굴을 보면 뇌가 불일치 신호를 보내게 되고 보정된 나는 진짜 가치가 있고 이게 좋아요가 막 올라가는데 실제 생활에서의 나는 누가 나한테 그렇게 예쁘다고 하거나 칭찬해주거나 대우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울, 불안, 신체 이형장애라고 해서 자기 얼굴에 뭔가 결점이 되게 맞고 삐뚤어져 보이고 이런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갖는 그런 질병을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4: 필터 속의 얼굴을 실제 자기 얼굴보다 더 좋아하는 경우도 많고
3: 그렇죠.
4: 그리고 그 얼굴로 성형해달라고 하는 애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성형이 너무 쉬워졌어요.
3: 맞아요.
4: 네.
0: 저도 제가 이제 TV에 나오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거울 딱 보면서 아 여기 조금 이렇게 리프팅 조금 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진짜 아이가 나중에 커서 엄마 나는 약간 여기 아빠 닮은 쌍꺼풀이 없는데 이거 쌍꺼풀 너무 하고 싶은데 이거 나 컴플렉스야 나 잠이 안 와 라고 한다면 저는 아이의 자신감을 위해서 무조건 안 돼라는 주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봐도 우리 딸은 약간 쌍꺼풀만 해도 예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5: 저는 조금 반대인 것 같아요. 일단 뒤돌릴 수 없잖아요.
0: 뒤돌릴 수 없죠.
5: 저는 일단 100번은 고민하고 말할 것 같은데 부모로서 내 아이가 이미 완벽한데 맞아. 바꾸고 싶다고 하면 마음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 영어 속담이 있거든요.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아름다움 보는 사람의 눈이 있다. 100명한테 물어봐도 100명은 다 기준 다르잖아요.
0: 그렇죠.
4: 무엇보다 문제는 이런 어떤 그 사회에서 얘기하는 바디 이미지는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흘러가면 다시 그 얼굴이 유행이 아닐 수가 있어요.
3: 그렇죠.
4: 그렇죠?
2: 맞아요. 저도 이재 씨 말씀처럼 성형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왜 아이가 그런 성형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부모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다른 문제들을 외모로 뭔가를 고쳐서 해결하려고 하게 된다고 하면 성형을 아무리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만족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0: 저는 사실은 직업 자체가 좀 노출돼 있고 그거에 대한 평가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3: 그렇죠.
0: 이거에 대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여기까지 온 거지만 무조건 성형을 하라는 주의는 또 아니고 또 그렇다고 너무 하면 안 된다라는 주의도 아니고 정말 부모와 아이와 진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게 본인이 서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좀 이게 긍정적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그 시기랑 기준이 정말 중요할 것 같긴 해요.
4: 그러니까
0: 너무 어린 나이에도 요즘에 사실 성형을
3: 그렇죠.
0: 하잖아요. 그건 저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6: 근데 이제 사실 외모 기준이 뭐 취업이나 첫인상, 대인관계 등등 참 많은 부분에서 좀 중요한 영향을
0: 네.
6: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외모에 집착하는 게 어쩌면 좀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0: 네.
6: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마음의 불안한 거를 이해하면서 좀 대화를 잘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걸 조심해야 할지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정규 씨랑 혜림 씨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볼까요?
7: 안녕하세요.
3: 엄청 재밌게 보더라고요.
0: 아 그래요? 이거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같이 방송을 챙겨봤군요. 첫째, 네, 자유.
7: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는데?
3: 아 누나 또 엄청 잘생겼대요 제가.
0: 부장부리 하면서 뭐 다 먹었어요.
8: 자기야, 살 뺀다면서 이거 다 먹었어?
3: 와.
9: 엄마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저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살 살찔 것 같다는 오, 생각이 그 들었어요.
0: 아, 이뻐요, 진짜. 자유가 있어, 얼굴에.
9: 엄마, 이거 바르면 나도 엄마처럼 예뻐져요?
0: 어? 눈도 안 말려. 댓글을 안 해주시네.
9: 엄마, 저 누가 이거
0: 누가 자유한테 대답 좀 해주세요.
7: 자유는 안 발라도 예뻐. 아, 여기 좀 리프팅 하면 좀 젊어 보일 것 같은데?
2: 예뻐, 이거 좀 대충 하면 애들이 안 듣는다고요.
9: 제 눈에는 엄마가 예뻐 보였어요. 근데 주름이 생기고 나이 드는 게 안 좋은 거예요?
5: 매장인 줄 알았어요, 매장.
0: 화려해요.
9: 여기에 보면.
6: 네, 매일 아침 패션쇼라.
5: 아, 멋쟁이.
6: 자기가 딱 원하는 게 있어요.
7: 시우, 옷 다 입었어?
10: 아.
11: 빨리 나와.
0: 아, 등원 룩이. 네, 등원 룩이. 어. 날씨랑은 또 맞지 않네요, 아,
10: 역시.
7: 시우야, 이렇게 입으면 너무 더워.
10: 많이 더워서.
0: 근데 이게 못 걷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냥 입고 가면 계절에 안 맞아도.
10: 너무 보아블루야.
6: 너무 더우니까 좀 시원한 걸로 갈아입자.
10: 아니야!
6: 아, 한숨이 나오고. 너무 더운데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나와서 본인 스타일이 확실한 친구라 어차피 그 옷을 입고 갈 거를 알고 있었어요.
12: 아무리 더워도 본인이 골랐으면 절대 바꾸지 않아요.
6: 네.
12: 그래서 어차피 이대로 입고 갈 거니까 차라리 박수를 쳐주자. 가 제 의견입니다.
10: 아유, 아니야, 왜 그래.
12: 더우면 나중에 벗으면 되지, 와. 그지?
6: 그래, 시우가 좋으면 됐어. 멋있어.
5: 와.
6: 멋져. 하이파이브.
5: 외모 얘기는 안 해요. 오히려 내 몸매에 관련된 얘기 많이 해요. 아, 자꾸 콜라 그렇게 마셔? 아빠처럼 됐나?
4: 어쨌든 부모는 아이한테 가장 가까운 거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모가 자꾸 자기 외모를 비하하거나 또 타인을 막 평가하면 쟤 뭐 눈이 멋지, 쟤는 키가 뭐 어때 이렇게 하면 아이도 그대로 배우는 거죠.
0: 나 고쳐야겠다. 네.
4: 특히 이제 위험한 게 비교형이에요. 언니는 예쁜데 너는 왜 누굴 닮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관리 압박형, 너 살 좀 빼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조건형 칭찬은 살이 빠지니까 예쁘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는 뭔가 나는 좀 조건을 충족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나? 뭐 이런 메시지를 남긴다는 거.
2: 그래서 예쁘다는 말도 무해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칭찬보단 좀 더 다른 방식의 영속적인 것으로 노력한 것에 대한 것 그런 인상이 좋다거나 잘 웃는다거나 상냥하다거나 남을 배려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칭찬하는 게 훨씬 더 저는 도움이 됩니다.
0: 충격받았어요. 저는 제가 최대한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정말 제 딸 어느 순간 보면 너무 예뻐서 오늘 테리 오늘 왜 이렇게 예쁘니? 우리 테리 왜 이렇게 예쁠까? 테리 너무 예쁘다. 이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2: 칭찬을 안 하는 날은 내가 오늘 안 예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0: 그럴 수 있겠네. 그 생각 못했어. 그렇군요. 아, 이 칭찬을 바꿔야겠군요. 오늘따라 웃음이 정말 밝구나 이런 네. 식으로. 네.
4: 그리고 걔가 뭔가를 해냈을 때 칭찬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좋죠. 네. 그러면 내가 뭔가 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으니까 이건 공정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예쁜 거는 이건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건데 네. 그렇게 하면 좀 아이가 이 뭐라고 할까 좀 자존감이 더 떨어질 수 있죠.
0: 아, 이거는 정말 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짜. 딸들한테 해주는 최고의 칭찬이라고 네. 했던 게 오히려 아이들의 자존감을 네. 낮출 수 있다. 이거 굉장히 네. 좀 알고
4: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애들한테 네. 특별히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예쁘다는 얘기를 네.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좀 바꿨으면 좋겠고.
2: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외모로 고민을 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공감을 좀 많이 해주는 게 필요해요. 많이 신경 쓰이는구나. 혹시 누가 뭐라고 했니? 엄마도 어렸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썼던 적이 많아. 라고 하면서 감정에 먼저 좀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모님들이 좀 해결 중심적인 부모님들은 야, 너 그러면 살 좀 빼면 되잖아. 특히 먹으니까 그렇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프레임이 외모라는 프레임이 굉장히 강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6: 근데 이제 외모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적 가치의 콩깍지가 씌워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도 더 건강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0: 콩깍지는 남들이 결점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사랑스럽게 보게 하잖아요. 자, 부모의 콩깍지 속에 담긴 우리 아이들의 진짜 모습 한번 들여다볼까요? 왜 웃어 진짜?
4: 자기 얼굴 보고 얼굴 보고 웃네.
0: 너무 예쁜데 왜?
2: 되게 부끄러운가? 부끄러운가 봐요.
11: 그냥 얼굴 전체적으로 좀 못생겨 보여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7: 저 약간 아쉬운 거는 약간 눈이 아쉽죠. 내 안경을 쓴 거 그게 아쉬워요. 안경 벗은 게 훨씬 더 나아가지고 화장품에 집착을 좀 해가지고 16만원치 사고 10만원치 사고 그랬었는데
3: 피부가 저렇게 맑고 하얀데
11: 다리가 짧아요. 숏다리에요, 숏다리. 향균 몸무게보다는 조금 덜 나가긴 하는데 너무 뚱뚱해 보여요.
7: 핏이, 바지 핏이 별로거나 그러면은 저절로 저의 인상이 약간 찌푸려져요.
4: 진짜 신경 많이 써요.
7: 세 번 정도 갈아입어요.
13: 올해 갑자기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자기 뭐 눈이든 코든 자기의 생김새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뭐 쌍꺼풀이 없다라든지 뭐 콧대가 낮다든지 유치원생들 먹는 만큼의 약만 먹든지 되게 조절하는 느낌이 좀 종종 있어요.
14: 수술에 대해서도 본인이 막 열심히 다 알아보고 안경을 엄청 벗고 싶은 때인가 봐요. 세 번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한 네다섯 번은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스트레스가 저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5: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화장품으로 커버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연의 색상으로만 이렇게 너무 예쁜데 그걸 모른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0: 그러게요. 엄마가 아무리 예쁘다고 뭐 괜찮다고 잘생겼다고 해도 안 듣죠.
4: 사회가 문제지. 사회가.

0: 아, 듣고 그리시는 건가요?
1: 몽타주처럼
0: 아,
1: 그리시나.
0: 그렇게.
2: 일단은 머리는 길고요. 쌍꺼풀은 없지만 속눈썹은 좀 긴. 입술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앵무 같은 입술이긴 한데 하고 좀 검정색입니다. 눈동자의 색깔은. 광대는 도드라지진 않지만 애기들처럼 이렇게 조금 볼살이 있는 느낌으로 좀 있고요.
3: 가름한 편이고 쌍꺼풀이 없는 눈인데 좀큰 편이고 그리고 코가 많이 오똑해요.
1: 약간 마늘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예쁜 코예요. 이마, 코, 입 해서 1대1대1 같아요. 예쁘게 생겼어요.
0: 진짜 생각이 다르네요.
4: 그쵸. 엄마들이 볼땐 아이의 예쁜 점이 너무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아이들이 이걸 보면 어떨지 궁금하네요.
5: 왜 이렇게 잘 설명했어? 딱나 같은데? 진짜 나 같은데?
1: 너 실물이 더 예뻐, 이것보다.
5: 근데 그래도 나는 원래는 안경을 벗은 게 훨씬 더 나은데 그려주신 걸 보니까 안경을 쓴게더 낫기도 해요.
6: 일단 눈이요. 되게 제눈 같아요. 되게 못 웃긴 한데 다 예뻐서. 더 마음에 들어요. 네.
1: 너무너무 특별한 존재고, 너는 그냥 너로서 예쁜 존재야. 진짜 그게 너 모습이니까.
4: 눈물 날것 같은가 보다, 아기가.
5: 오늘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엄마가 내가 보는 모습이 이렇게 멋진지 몰랐다.
2: 민경아, 그림에 보듯이 엄마하고 아빠는 널 되게 항상 예쁜 우리 딸이야.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모든 게다 예뻐. 그래서 너무 외모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거?
0: 어머, 어머, 어머.
4: 뭐가 이렇게 속상했어.
0: 울어.
4: 힘들었어.
7: 아빠가 평소에도 그래도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셨을까?
6: 근데 오늘 좀더 감동받은 것 같아요.
0: 감동받은 거지.
7: 오늘 촬영하러 잘하네.
4: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0: 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과연? 예. 근데 남을 볼 때는 진짜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가 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나 자신한테 이렇게까지 엄격할까요?
1: 뇌는 원래 단점을 먼저 찾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뇌 부정편향이라고 해서 그래야 이제 이게 생존 혹은 위험 이런 거에 유리하기 때문에 거울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문제를 더 많이
0: 맞아.
1: 보고 찾게
0: 단점이 보여.
1: 되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걸 먼저 스캔을 해요.
2: 만약에 윌리엄이나 벤틀리가 자기 단점만 쑥쑥 컬러 그러는 거 본다면 나 빨아서
0: 그쵸.
2: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결국 이 자신감은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부모로서 책임감은 많이 느낍니다.
3: 맞아. 저도 어렸을 때 젖살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컴플렉스였거든요. 근데, 주변에서는 동글동글하다고
0: 너무 귀여웠어.
3: 귀엽다고 하셔서, 그걸 또 나중에는 칭찬으로 받아들이게 됐었어요.
0: 맞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게 별로 안 중요해지지 않나요?
3: 네. 거울도 예전만큼 많이 안
0: 안
3: 보게
0: 보게 되고.
3: 됐어요.
0: 그래서 진짜 실제로 아이 낳고 육아를 하다 보면 거울을 안 봐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2: 별 시간
0: 그렇게
2: 없잖아요.
0: 그런
1: 그렇게
0: 것도
1: 신경을
0: 있고.
1: 덜 쓰게 되죠, 확실히.
4: 아이가 거울 속에 자신하고 싸우고 있다면 아이 손잡고 바깥으로 좀 나가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왜 내가 할수 있는 유능감을 좀
1: 네.
4: 스스로 발견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나보다는 뭔가 해내는 나가 훨씬 더 근사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아이 자존감이 조금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5: 근데 진짜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 듣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얼마나 많이 고백을 했겠습니까? 예? 네? 많이 차였습니다.
0: 그래요?
5: 많이 차였어요. 그런데 언제 한번 제 친구가 제가 이제 싸우고 교실로 들어갔는데 어떤 친구가 저를 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0: 왜요?
5: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진짜 무슨 연습을 했냐면 웃는 연습을 매일 했어요. 매일 이 연습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단점이 아니고
0: 맞아요.
5: 내가 장점을 갖고 있는 얼굴이었구나. 그때부터 사실은 이 외모에 대한 자존감이 막 올라갔죠.
0: 그러고 나서 개그맨 시험을 보러 간 건가요?
5: 개그맨 딱 들어갔습니다.
0: 네.
5: 합격!
0: 바로 보자마자.
2: 야, 문 열자마자
5: 문 열고
0: 얼굴 보자마자
5: 합격
0: 합격이에요.
5: 들어가자마자 합격!
0: 바로 그 어렵다는 개그맨 시험을 외모로만 통과한 또
5: 그러니까요.
0: 그럴 때더 자존감이 올라갈 것 같기는 해요.
5: 저는 제 얼굴이 그렇게 대단한 얼굴인지 몰랐어요, 사실.
0: 개그계에서.
4: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몸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단점이 장점인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긴 것도 그렇고 나의 성품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주 특별한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이 사진의 이름은 뭘까요?
0: 그 사진이요?
4: 어떻게 이름을 붙이고 싶으세요?
5: 일단 종아리가 굉장히 탄탄한 근육인데 이게 지금 뭐 꿀벅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0: 저는 말벅지.
5: 말.
0: 근육이 말이에요. 말입니다.
4: 그 사실은 꿀벅지 말벅지라는 게 그냥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보다는 뭐 세상을 누비는 다리, 혹은 달리는 다리. 이렇게 뭔가 효능감을 주는 그런 묘사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0: 아, 그래요.
4: 요거는 어때요?
0: 요거는 그럼 저도 배운 대로 해볼게요. 사랑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눈.
1: 많이 웃어서 생긴 눈주름.
4: 네.
1: 부드러운 눈주름.
4: 그래서 이렇게 이런 뭐 것들이 지워야 될 결점 같은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많이 웃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인생의 훈장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예쁜 눈이, 저도 예쁜 눈주름이 있는 할머니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지금 보면 최고의 가치가 젊음이잖아요. 그래서 왜 나이 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높이 쳐주지도 않고 굉장히 약자처럼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느끼게 해준다면 어린아이들의 가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3: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또 출산 후에 머리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남편도 M자 탈모 머리숱이 그렇게만 하는데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또 사진을 찍을 때 저도 이제 눈가에 주름이 많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스트레스 받아지 말고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단단한 마음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1: 내 몸이 완벽하다고 믿는다라기보단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고 만족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0: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미션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잠들기 전에 거울을 같이 바라보면서 아이의 가장 예쁜 구석 하나를 찾아서 말해주는 거 어떨까요? 어떤 걸 말해주셨는지 저희 시청자 게시판에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제가 그거는 가장 먼저 좀 올려봐야겠어요. 이 아이를 키우는 일이 결국 동시에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구나. 좀 이런 시간이었어요.
0: 맞아요. 네,
5: 정말 뜻깊었습니다. 네.
1: 타인에 대한 날선 평가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믿음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안정적인 애착이고 이게 바로 세상의 기준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4: 부모의 따뜻한 시선 한 줄기가 세상 그 어떤 성형수술보다 더 예쁜 빛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한테 자신감을 줄 거고요. 오늘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너는 너라서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 그렇게.
0: 우리 아이들은 사실 이미 예뻐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받아서 충분히 예쁜 거잖아요. 예, 우리 여러분들 부모의 첫 성교육도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더 예뻐질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6: 성교육해요.
7: 2월달쯤에 자다가 일어났을 때 이제 처음 나왔어요.
2: 안 되겠다. 밖으로 나가자!
8: 들어가!
9: 내가 알아서 아프게.
8: 알아서 쉰다고 알겠다고!
0: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사춘기입니다.
2: 아, 위리엄 이거 좀 해줄래? 아빠나 해!
5: 그거 해야지 않겠어? 왜? 아니 뭐 이렇게 하는 거 의미가
2: 왜? 부모님들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8: 모르겠어요. 나 그때 왜 그러는 거야.
10: 호르몬 하는 일이다.
0: 호르몬 귀신의 쓰인 거야.
10: 아이들의 첫 성교육이기도 하지만 부모한테도 첫 성교육인 것 같아요.
11: 상담만 받아도 28,000번의 회전으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고 부드럽게 대용량으로 많은 양도 한 번에 고속 블렌더 무료.
12: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13: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2: 아, 이래도 되나?
14: 예. AIA 생명
12: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냐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15: 이동하실게요.
12: 네.
14: AIA 생명.
12: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6: 다시 들어가.
14: AIA 생명.
12: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7: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1: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12: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아니 원래도 암 진단금이 든든한데
13: 전이 되면 최대 8번까지 더 준다고?
12: 아, 이래도 되나?
15: 준비할게요.
12: 예.
14: AIA 생명.
12: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냐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아니 이래도 되나?

0: 네.
1: AIA 생명.
0: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최신 치료비들도 종류 상관없이 최대 5년간 보장?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2: 다시 들어간다.
1: AIA 생명.
0: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 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초 암 진단금에 더해 전이암 2차 암 진단금 최대 8번까지 챙겨드리고요.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3: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4: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5: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6: 계곡이 진짜 초록을 땅이네.
7: 너는 사귀기 했잖아.
8: 자, 안녕하세요.

0: 은문산에서 제일 좋은 나무.
1: 아마 영광인 줄 알아.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우리가 찾던 깔끔하고 맛있는 여름 김치 레시피. 날이 더워질수록 생각나는 아삭아삭 시원한 김치. 익을수록 더 맛있는 화력 만점 열무김치부터 향긋한 깻잎의 맛과 향이 살아있어 여름철 입맛 돋는 김치. 아침에 만들고 저녁에 바로 먹는 원조 밥도둑 깻잎 김치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한명숙의 명품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4: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희입니다.
5: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4: 선생님, 이 열무김치는 날씨가 더워지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이 시기에 칼칼한 열무김치를 마다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국물까지 알뜰하게 먹게 되는 열무김치 재료를 살펴볼까요?
5: 네, 그래서 어디에나 이제 잘 어울리는 게 네. 이제 열무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열무 한 단 네. 이제 준비를 했고요. 옆에 이제 보시면은 절일 소금, 네. 예, 이제 소금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재료로 쪽파하고 그리고 이제 햇양파 나와서 맛있어요. 그래서 양파 넣고.

0: 네. 좀 칼칼하게 청양고추 예. 준비를 했는데 매운 거 싫으시면 풋고추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자, 그리고 선생님, 열무김치는 이 자작한 국물 맛도 굉장히 시원한데 그 비법은 무엇인지 네. 자, 어떤 양념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0: 네, 홍고추, 그리고 배, 네. 마늘, 생강. 예, 요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이제 양념으로 간할 때는 이제 멸치 액젓하고, 이제 소금 간도 좀 같이 해주시고, 매실청 넣으시고, 고춧가루. 요 정도만 있으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보니까 또 여기 풀이 있는데, 오늘 어떤 풀인지.
0: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열무가 사실 밀가루 풀이랑 잘 어울려요. 그래서 네. 밀가루하고, 이제 풀술, 멸치 국물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이렇게 재료가 준비가 됐는데요. 자, 열무김치가 익기 시작하면, 밥반찬부터 이 국수, 비빔밥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자, 맛있는 비법이 가득한 오늘의 김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열무김치 만들어 볼 텐데요. 이 열무를 한번 손질해 봐야겠죠?
0: 네,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열무가 연해서 네. 연한무 열무잖아요. 그래서 딱 이제 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드시기 좋은데 네. 사실 때 너무 이제 억센 거 말고 좀 이렇게 적당한 키에 색깔은 좀 선명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신선하고 이런 걸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다듬으시는데 여기 이제 저는 미리 좀 손질을 해놓긴 했는데 네. 이렇게 뿌리 부분하고 잎 부분 사이에 보면 여기 떡잎이 이제 떨어져 나간 자리가 약간 꺼뭇꺼뭇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이렇게 칼로 이렇게 약간 긁어서 네. 이제 손질하시고 잔뿌리가 있으면 좀 이렇게 긁어내신 다음에 이렇게 뿌리 끝에 부분, 수염 많은 부분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절이시는데, 예? 그냥 절이시면 무는 좀 절이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1: 맞아요.
0: 그래서 여기다가 칼집을 이제 가늘면 한 번 정도 하시고, 많이 굵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 십자 정도로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이제 준비를 하신 다음에, 네. 요거를 이제 썰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써실 때 손가락 길이 많게 한 6, 7cm 정도 되도록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시장 가서 보이는 큰 거 한 단 예. 보통 한 1.6kg 전후 되더라고요. 예. 근데 신선한 거 사시면 다듬어낼 게 없어요. 그래서 예. 흐르는 물에 가볍게 두세 번 네. 이렇게 헹궈서 준비한 게 바로 요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큰 이제 넓은 양푼에다가 이렇게 이제 깔아주시고 여기다 이제 소금을 이제 한 단에 한 4분의 3컵 네. 계량컵에 한 150cc 선 높이까지 이제 맞추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자, 이렇게.
1: 아, 켜켜이.
0: 네, 켜켜이.
1: 근데 선생님, 이제 날씨가 네. 많이 더워지고 있잖아요. 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네. 이 절일 때. 네.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0: 보통 이거 이제 봄에 담그실 때는 한 시간 정도 더 절이시는데. 네. 이제 지금부터 날이 이제 더워지기 시작을 했죠.
1: 네.
0: 그러면 한 30분 정도 이제 두시는데 중간에 한 번 정도 뒤집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열무마다 네. 약간 크기들이 차이가 있어요.
1: 맞아요.
0: 어떤 건 유난히 굵고 짧은 거에 따라서 30분. 이제 한 내외 하시는데 네. 한두 시간 이렇게 오래 절이시면 너무 많이 절여지면 열무가 또 질겨집니다.
1: 아, 네. 자,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을 해놓은 이렇게 열무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네. 자, 근데 선생님 네. 이렇게 보니까 숨도 살짝 죽었고 네. 색감은 더 살았어요.
0: 네, 색감 살아났고 지금 보면 약간 이제 이렇게 네. 탄력 있게 살짝 구부러지는 정도가 되는데
1: 맞아요.
0: 이게 푹 숨이 죽을 정도로 절이시면 너무 많이 절인 거예요.
1: 오.
0: 그래서 날씨에 따라 우리 집 기온에 따라서 네. 보통 한 30에서 40분 사이 1시간은 넘기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이제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리고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이 열무가 네. 이게 좀 풋내가 좀 난다고 네. 하는데 저희가 이제 몇 번 이걸 헹군다 했잖아요. 네. 근데 헹굴 때 손을 많이 타면 이제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0: 그렇죠. 손을 많이 타면 물러질 수 있어서 예. 넉넉한 양의 우리 집에 갖고 계신 가장 큰 볼에다가 물을 넉넉하게 부으시고
1: 예?
0: 이거를 세게 버무리시는 게 아니고 흐르는 물에서 가볍게 살살살 흔들어서 꺼내고 살살살 흔들어서 꺼내고를 해서 한 두 번 정도 이제 반복을 하시면
1: 예?
0: 이게 이제 약간 소금이 그 30분 정도 절이시면 지금 제가 뿌렸던 소금이 모두 안 녹아요. 부분 남아있던 소금들이 다 씻겨 내려가서
1: 네?
0: 숨이 팍 죽지 않은 정도의 적당한 절임이 되는 거죠. 이제 풀을 먼저 쑤어서
1: 네.
0: 이제 식혀볼까 해요. 그래서
1: 네.
0: 이제 그 멸치 국물 이제 준비를 했는데
1: 네.
0: 요즘 이제 간편하게 다시팩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1: 네.
0: 저는 멸치, 다시마, 새우, 양파 이렇게 네 가지 넣고
1: 네.
0: 이제 한 20분 정도 끓여서 걸렀어요. 그리고 이제 밀가루 준비를 했는데 한번
1: 네.
0: 풀을 써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물을
1: 네.
0: 넣어주시고.
1: 사실은
0: 네.
1: 풀 쓸 때 네. 이렇게 육수를 넣으면 김치의 맛이 더 깊어지겠어요.
0: 그렇죠. 그래서 맹물 쓰지 마시고 집에 갖고 계신 이제 밑국물 쓰시는데
1: 네.
0: 자, 요거를 이제 넣으시고 나서
1: 네.
0: 거품기를 이용을 해서 좀 약간 풀으시면서 불을 켜셔야지
1: 네.
0: 이거 밀가루 넣자마자 바로 불을 켜시면 덩어리가 져서 풀이 매끄럽지 않게

0: 않거든요.
1: 오.
0: 자, 그래서 이제
1: 미리 한번 풀고,
0: 예, 한번 풀고 이제 불을 켜서 이제 저어 주시는데 네? 열무김치가 사실 누구나 좋아하긴 하는데 약간 쌉싸름한 그런 맛이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열무김치 할 때 요즘은 뭐 감자도 삶은 거 넣기도 하고 뭐 찹쌀도 넣고 여러 가지 풀을 쓰시는데 네. 제가 오늘 이제 특별히 밀가루 풀을 넣는 거는 밀가루 성분에 약간 글루텐이란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네. 구수한 맛이 올라와서 네. 열무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름 김치 담글 때는 네. 밀가루 풀을 쓰는데 뭐 우리 집에 찹쌀가루 있어서 찹쌀풀 쓰고 싶다 그럼 찹쌀풀 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은 뭐 감자 고구마 삶은 거 네. 그걸 으깨서 같이 사용을 하시면 네. 김치의 맛은 올리고 풋내는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1: 자, 선생님 네. 지금 풀을 잘 만들고 계신데 네. 저희가 시켜놓은 네. 밀가루풀이 여기 있어요.
0: 네, 네. 그래서 한번 예, 농도 보시면은 예? 저는 이제 자, 이 정도 너무 이렇게 묽지 예. 않고요.
1: 근데 되직해졌어요,
0: 예, 약간 되직해졌죠. 예. 요거 이제 풀을 넣을 거고 네. 양념
1: 만들어 볼까요? 자, 양념을 네. 배가 들어가는 거 보면 알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0: 배가 들어가면 단맛도 있고 약간 시원한 맛도 있어서 넣는데 예. 오늘 제가 고추, 뭐 마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네. 순서가 중요해요. 네. 고추부터 넣으면 잘 안 갈아져요.
1: 맞아요. 그래서
0: 밑에 좀 부드러운 재료.
1: 수분기가 있는.
0: 네, 수분기가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마늘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제 생강도 넣어주시고 생강은 보시고 네. 섬유질이 있어서 잘 안 갈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강은 좀 이렇게 잘게 잘라서 넣으셔도 됩니다.
1: 확실히 생강이 들어가면 향이 좋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이게 풋내도 잡아주는 효과도 있고 해서 네. 그리고 이제 고추도 빨간 고추 들어가면 고춧가루만 넣는 것보다 네. 약간 좀 칼칼하고 개운한 느낌이죠. 네. 성능이 좋은 건 갈아지면 잘 안 갈아져요. 그래서 네. 저는 여기에다가 멸치국물 식힌 거를 한 컵 정도 재료가 갈릴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1: 미리 집어넣는 거죠?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2: 갈아보겠습니다.
0: 그냥 곱게 가셔도 돼요. 네.
1: 이제 갈아볼게요.
2: 선생님, 다 갈린 것 같은데요.
0: 네네.
1: 아주 곱게, 네. 아주 주스처럼 갈았어요.
0: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예, 양푼 준비해가지고
1: 예.
0: 여기에다가.
1: 아 근데 선생님 향이 너무 좋네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개운해요.
0: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양파도 약간 넣으셔도 되고 네. 뭐 사과 같은 거 넣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색깔이 곱죠.
1: 진짜. 아 저는 이제 김치에 들어가는 양념들은 너무 짜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의외로 개운해요, 지금.
0: 그렇죠. 여름 김치는 예. 좀 너무 짜게 담그지 마시고 간 예. 삼삼하게 해서 이제 많이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고춧가루.
1: 예. 예.
0: 고추만 가는 것도 고춧가루 들어가야 또 색깔도 예. 나니까 이제 고춧가루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멸치 액젓.
1: 액젓 들어가야죠.
0: 예, 액젓 들어가고.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저는 매실청을 약간 넣어요.
1: 약간의 달큰한 네. 맛을. 뭐 티는 나지 않지만 그래도 네. 이 맛이 나요.
0: 맞아요. 그럼 김치가 하루 이틀 금세 익어도 맛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좀 고춧가루가 잘 풀어지도록 네. 이렇게 이제 섞어주시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 풀 식혀놓은 거
1: 네. 네,
0: 풀 넣으셔야죠.
1: 이때 네. 이거 이제 만들어 놓은 거 다 넣나요?
0: 네, 네.
1: 다 넣어요?
0: 네.
1: 왜? 풀이 꽤 들어가네요, 양이. 네.
0: 이제 풀 해서 이제 넣어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간을 맞추시는데
1: 네.
0: 젓갈 좋아하시면 이제 액젓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되는데 여름 김치는 예. 젓갈을 많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1: 좀
0: 저는
1: 깔끔하게.
0: 예. 예, 소금을 이제 한 큰술에서 이제 두 큰술 사이
1: 네.
0: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서 소금이 잘 녹을 정도로 이제 저어주시는 거예요.
1: 너무 짜지 않게 각자 네. 집안의 스타일에 맞게
0: 그렇죠.
1: 가감하시면 될 것
0: 네,
1: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제가 버무려 보겠습니다. 그렇죠.
1: 아니 사실은 이제 김치라고 하니까 네. 과정도 굉장히 어렵고 네. 힘들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선생님.
0: 맞아요. 그래서 여름에 날이 더운데 김치가 좀 빨리 쉬어지니까
1: 네.
0: 저는 이제 시장 가면은 많이 담가서 하다 보니까 힘들어하시는 거라서
1: 맞아요.
0: 열무 큰 거 한 단
1: 예.
0: 이 정도 하시면 그래도 한 일주일은 드실 수 있어서
1: 예.
0: 양념에다가 양파 네, 채 쓴 거 넣어주시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청양고추 혹시 빨간 고추도 좀 썰어 넣으셔도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팥까지 이렇게 넣어서
1: 네.
0: 요거로 이제 섞으시는 거예요.
1: 아, 물론 열무만 들어가도 맛있지만 네. 이런 부재료가
0: 좀 들어가야죠.
1: 푸짐해져요. 예.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됐으면 여기에다가 네. 이제 열무를
1: 어휴.
0: 넣으시는데
1: 예.
0: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두세 번에 나눠서
1: 예.
0: 이렇게
1: 자, 근데요, 선생님.
0: 뒤집어주듯이.
1: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한번 질문했었는데.
0: 네.
1: 이 열무가 손이 너무 많이 이렇게
0: 네.
1: 되게 되면.
0: 네.
1: 풋내가 막 난다고.
0: 그래서 보통 저희가 김치할 때 뭐 깍두기 같은 경우 약간 비벼서 양념을 바르시는데.
1: 예.
0: 얘는 약간 성이 없어 보이게. 밑에서 위로 가볍게 이렇게 그냥 퍼올리듯이.
1: 아,

0: 진짜 금세 됐네요, 선생님.
1: 맞아요. 그래서 여름 김치 또 힘들게 담그시면 잘 안 하시니까.
0: 맞아요. 날씨도 또 더워지는데.
1: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해서 통에다가 예. 밑에서 위로 이렇게 뒤집어서 퍼 올리듯이 네.
0: 오, 푸짐하네요, 선생님. 네. 지금 근데 이제 조금
1: 숨이 안 죽어서 예, 예. 그렇고요. 예, 이제 숨 죽으면은 아유, 한 이거 한 단 하니까 양 얼마 안 되네 싶으실 건데 그냥 어렵지 않게 담가서 예. 1, 2주 단위로 한 번씩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1: 이제 마지막에 싹 훑어서
0: 마지막 오, 싹 딱 들어가네요, 선생님. 네, 네.
1: 지금은 이게 이제 숨이 안 죽어서 이 정도 높인데, 네. 이거 이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네. 이렇게 요 손가락 한마디에서 쑥 내려가요.
0: 선생님, 그럼 맛있게 익히는 방법 있을까요?
1: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셔서, 네. 이제 김치 같은 경우 익히실 때 네. 여기 이렇게 마무리가 잘 안 되면 여기에서 이제 잡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통, 요런 데 이렇게 이제 잘
0: 깨끗하게 네, 해주시고,
1: 깨끗하게 이제 닦으시고, 네. 이제 실온에서 하루 정도 두세요.
0: 실온에서 하루 두시고. 예, 예.
1: 그래서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면 이거 이제 오늘은 통이 안 비치는데 비치는 통이 하면 예. 가득 있었던 김치가 여기까지 내려가고 예. 표면에 약간 기포가 뽀글뽀글 보여요. 예, 예. 발효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냉장 보관하시고 예? 다시 24시간 지나서 하루나 이틀 이후부터 드시면 됩니다.
0: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맛있게 이렇게 네. 열무김치를 준비했는데요. 네. 어, 비주얼이 대단해요, 네, 선생님. 네. 자, 한번 조금 같이 네, 비교해볼까요?
1: 네, 이렇게 이제 숨이 죽었어요. 예. 제가 요거 이제 딱 하루 익혔거든요. 예. 그랬더니 국물이 이제 요만큼 생겼고요.
0: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네, 그 열무김치의 네. 향이 확
1: 그렇죠.
0: 올라와요.
1: 네, 요거를 나는 급하게 빨리 익혀서 먹고 싶다 그러시면은 예. 근데 이제 기후가 집집마다 기온이 다 틀리니까 최소한 24시간을 실온에 두셨다가 예. 그다음에 냉장고 넣으시고 익혀가시면서 드시면 되겠죠.
0: 아, 이거 국수에 올려서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시원하게 해서.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빔밥에 예. 요거랑 참기름 딱 이렇게 한 숟가락 넣으시면은 네. 다른 재료 필요 없더라고요.
0: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냉장고에 있으면.
1: 네. 그래서 이렇게.
0: 네. 아이고. 정말 금세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열무김치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열무김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열무는 잔뿌리를 긁어낸 뒤 뿌리의 끝부분을 제거해줍니다. 그 다음에 열십자로 칼집을 넣고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열무에 소금을 켜켜이 뿌린 뒤 30분 정도 절여줍니다. 냄비에 멸치 육수와 밀가루를 넣어 저어가며 끓여주세요. 여기서 밀가루를 고루 푼 뒤 끓여줘야 덩어리가 생기지 않아요. 믹서에 배, 마늘, 편선 생강, 송송 썬 홍고추, 멸치 육수를 넣어 갈아줍니다. 간 재료에 고춧가루, 멸치 액젓, 매실청, 밀가루 풀, 소금을 넣어 섞어주세요. 양념에 채썬 양파, 청양고추, 쪽파를 넣어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양념에 열무를 나눠 넣어가며 버무려주세요. 밀폐용기에 버무린 열무를 담은 뒤 하루는 실온 숙성, 하루 더 냉장 숙성 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열무김치가 완성됩니다.
0: 선생님, 이 깻잎의 향긋함이 입안 가득 느껴지는 깻잎김치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네, 그래서 이제 초보자도 쉽게 담글 수 있는 이제 손쉬운 김치예요. 네. 그래서 깻잎을 한 50장 정도, 네. 이제 다섯 묶음 정도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고, 네. 이제 속 들어가는 재료로 양파, 그리고 이제 당근,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아삭하게 밤을 좀 넣고요. 네. 깨도 살짝 넣으시면 좋고요. 아,
0: 굉장히 간단하네요. 자, 그리고 또 옆에 보니까 깻잎김치에도 멸치 육수가 들어가네요.
1: 네, 그래서 양념을 좀 축축하게, 촉촉하게 해서 네. 이제 이렇게 바를 거예요. 그래서 멸치 육수, 이제 뭐 준비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밀가루풀
0: 아까 사용했던
1: 네, 사용한 거 남겼다 쓰시면 되고 예. 만약에 뭐 쓸 거다 그러면 찹쌀풀 쓰셔도 상관없으시고 그리고 이제 양념으로 고춧가루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액젓 예. 근데 액젓만 하면은 여름 김치 좀 너무 묵직한 느낌이어서 예. 간장 그리고 마늘 그리고 설탕 약간 예. 이 정도 이제 준비하시면 됩니다.
0: 새 김치를 좋아하거나 깻잎 향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정말 최고의 김치인데요. 향긋한 맛이 가득한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깻잎을 손질해볼 텐데요. 네. 깻잎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네. 재료잖아요. 네. 어떻게 손질하면 될까요?
1: 넉넉한 물에다가 얘를

0: 30분 정도 담가 놓으세요.
1: 예?
0: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약간 여름이라 시들했던 이제 깻잎이 좀 살아나기도 하면서 예. 세척이 훨씬 더 쉽거든요.
1: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한 장씩 네. 이렇게 씻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0: 네. 담가서. 물에 좀 담갔다가 예, 물에 담갔다가 요거를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흐르는 물에 예. 이제 소꼭지 다 틀어 놓으시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다 해서 이제 씻어서 네. 지금 이제 물기를 뺐거든요. 이거를 수분이 덜 빠진 상태에서 양념을 하시게 되면 네. 너무 나중에 간이 싱거워지고 물기가 많이 생겨서 맛이 없어요.
1: 또 양념 잘 안 옮기고.
0: 그렇죠. 그래서 저 요거 잘라낼 예? 볼 하나. 자. 예, 그래서 이제 꼭지 너무 바짝 자르시면은 요거 이제 잡아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드시기 힘드시니까 예? 보시고 끝에 한 1cm 정도?
1: 맞아요. 예. 요즘 깻잎 논쟁이 많기 때문에 네. 못 잡게 하면 안 돼요. 잘 잡히게끔 또. 예.
0: 네, 그래서 한 1-2cm 정도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예. 예. 상에 내셨을 때 훨씬 더 깔끔하게 이제 드실 수가 있죠. 예. 양파.
1: 부재료들.
0: 예, 여름에 이제 양파가 좀 달짝지근하고 이제 맛있죠. 그래서 네. 꼭지 부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예. 요거를 이제 채를 썰으시는데 얇게.
1: 아무래도 깻잎이 얇다 보니.
0: 그렇죠. 그래서 얇게 그리고 이제 흐트러트리지 않도록. 네. 요거 너무 좀 긴 것 같아요. 그러면 깻잎에 잘 안 붙어 있고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하시고 나서 반 정도 이렇게 자르시면은 예. 좀 쉽죠. 그래서 이제 양파 이렇게 이제 채를 쓸어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당근 요것도 얇게. 길이는 얇게. 한 3-4cm 정도, 4cm 넘지 않도록 예. 썰다가 손에 안 잡히네. 그런 방향을 바꿔서.
1: 예. 지금 양, 네. 당근이 들어간 양이 많진
0: 네,
1: 않아도
0: 많지 않아요.
1: 들어가면 확실히 네. 제 역할이 톡톡해지더라고요.
0: 그렇죠. 이제 보이는 색감도 좋고 네. 그리고 이제 당근이 수분기가 이렇게 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씹히는 식감도 좋고
1: 맞아요.
0: 뭐 당근 대신에 난 좀 매콤 칼칼한 거 원한다. 그럼 붉은 고추 채 썰어서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또 매우면 온 가족 먹기에는 쉽진 않아서 네. 저는 이제 당근으로 했어요.
1: 당근도 넣고.
0: 그래서 이제 당근 볶게 네. 이제 채를 썰었고요.
1: 오늘 좀 밤이 새로운 네. 것 같아요, 저는.
0: 그리고 이제 무 같은 거 채 썰어서 하시면 좋은데 네. 여름 무가 맛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밤 넣었거든요. 그래서 있으시면 이제 넣으시고 밤 없다 그러시면은 뭐 무나 고추 내지는 부추 이런 네. 것도 약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1: 부추도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너무 굵지 않게.
1: 예. 너무 굵지 않게.
0: 네, 얇게.
1: 이 밤도 식감이 참 좋거든요.
0: 그렇죠.
1: 생밤도.
0: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익으면 더 꼬들꼬들한 그런 느낌 맛이 나요. 그래서
1: 맞아요.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늘게 채를 썰어줍니다.
1: 네. 아무래도 이 깻잎이 굉장히 또 얇다 보니까 네. 모든 재료들이 조금 얇게 들어가는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야지 깻잎에 잘 붙어있지. 예. 깻잎이 가는데 부재료를 제가 너무 굵게 썰었어요. 예. 그러면은 양념에서 분리돼서 떨어져 나오거든요.
1: 그렇죠.
0: 해서 이제 이렇게 썰어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1: 아무래도 밤에도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으니까
0: 그렇죠.
1: 예,
0: 네.
1: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이렇게.
1: 자 이렇게 깻잎김치에 들어갈 재료들을 다 손질해 봤는데요.
0: 네.
1: 이제 바로 버무리는 것만 남았죠?
0: 네, 이제 양념을 만들어서 네. 이제 바르면 될 것 같아요.
1: 양념 한번 만들어 볼까요?
0: 자 일단 이제 고춧가루 이제 준비를 했고요.
1: 네.
0: 고춧가루 입자 너무 고운 거보단 저희 김치 담그실 때 쓰시는 이제 굵은 고춧가루 하시면 되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풀. 저는 이제
1: 아까 썼던
0: 그렇죠. 그래서 아까 썼던 밀가루 풀 넣는데 혹시 찹쌀 풀 하셔도 되고
1: 네.
0: 밥을 찬밥을 뭐 믹서나 이런 데서 살짝 갈아가지고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농도 맞춰줄 이제 멸치 국물, 뭐 다시마 국물 쓰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마늘 넣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 뭐 생강도 약간 넣으셔도 되는데 오늘 김치가 이렇게 양념이 강하지 않아도 돼서 저는 이제 마늘 넣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멸치 액젓이에요.
1: 멸치 액젓.
0: 네, 근데 액젓 액젓만으로 간을 하시면 좀 약간 좀 비린가?
1: 맞아요, 맞아요.
0: 여름 김치는 좀 우리가 가볍게 먹으니까.
1: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양조 간장.
1: 오,
0: 예, 간장
1: 같이 간장을 사용해서
0: 예, 섞어 줍니다. 그리고 약간의 단맛.
1: 맞아요.
0: 열탕 넣어 주시면 이제 전체적인 감칠맛을 또 끌어올려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양념의 특징은
1: 예.
0: 되게 약간 축축하면서
1: 네?
0: 걸쭉한 느낌.
1: 오.
0: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만드신 거를
1: 네.
0: 여기에다 이제 설탕이 다 녹았다 그러면은 이제 당근 넣어주시고요.
1: 저는 사실
0: 네.
1: 이 깻잎 장아찌를
0: 네.
1: 많이 먹어봤지
0: 네.
1: 깻잎 김치는
0: 네.
1: 처음이에요.
0: 네. 네.
1: 그래서 어떤 맛이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0: 네.
1: 제 예상으로는 이제 물론 깻잎 장아찌도 굉장히
0: 네.
1: 맛있지만
0: 네.
1: 아무래도 조금 염도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이걸 이제 내가 장아찌로 먹고 싶어요.
1: 예.
0: 그러시면은 깻잎을 한 10대 1 정도 되는 소금물에다가

0: 한 30분 정도 살짝 절이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물기 빼시고 나서 이 양념을 하시면 좀 오래 두고 드셔도 되고 네. 저는 이제 여름 김치잖아요. 예. 예. 그래서
1: 깔끔하게 물도 안 땡기게.
0: 맞아요. 예. 그래서 자, 이렇게 했더니 예. 이제 양념이 잘 버무려졌죠. 야. 여기에다 이제 통깨를 조금 넣을 거예요. 네. 중요한 건 깨소금 말고 통깨.
1: 네, 통깨로. 예,
0: 통깨로 하시는 게 씹히는 맛도 있고 보기에도 훨씬 더 좋습니다.
1: 저는 이제 사실 이제 김치니까 당연히 이제 비니장갑 준비했는데 네네. 오늘은 그냥 이렇게
0: 바르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바르시는데 네. 한 장씩 하시면 예. 너무 이제 간이 세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두 장 정도씩 하셔서 자, 이렇게 풀이 들어가면 양념을 이렇게 엉기게 모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바르세요. 간을 세게 안 했기 때문에.
1: 그렇게 잘 풀어지지 않네요, 선생님.
0: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올리시고. 예. 또 발라주시고.
1: 아, 양 옆에 끝까지 이렇게 뭐 꼼꼼히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렇죠?
0: 그래서 가운데 한 스푼 딱 넣고 그냥 쓱쓱 예. 이렇게 펼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또. 하시고 그러면은 양념이 앞뒤로 붙어 있죠. 그리고 풀이 들어가서 네. 끈적끈적해서 양념이 흐르지 않게 앞뒤로 잘 부착해 주는 효과가 네. 있어요.
1: 지금 굉장히 깔끔해요. 양 옆에 네. 이렇게 소가 바깥으로 나오지도
0: 맞아요.
1: 않고
0: 양념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다섯 번 정도, 열 장 정도 하시면 네. 이거 저는 보여드리려고 접시에 하는데 김치통에 바로 네. 그다음에 그 다음 거 하실 때는 방향을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시면 높이가 기울지 않고 일정한 높이로 하실 수 있거든요.
1: 그리고 섹션이 나눠져 있으니까
0: 그렇죠. 끈내기도 이렇게 하면 열 장. 네. 드시기도 편하고 예, 이제 국물이 흐르지 않게 높이가 일정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
1: 이렇게 해놨죠.
0: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담아놨어요. 보통 저희가 김치 드실 때 익혀서 드시잖아요.
1: 예, 그렇죠.
0: 근데 이거 제가 바로 드실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지금 바로 예. 드시는 것보다는 2시간 정도 실온에 두세요.
1: 2시간
0: 예, 그러면 이제 간이 쏙 배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면 냉장고 넣어놓으시고 뭐 오늘 저녁이라도 드시든지 네. 뭐 내일부터 드시든지 하시면 제가 이제 어제
1: 담네
0: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사실 어저께 밤에 해놓은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꺼내서 드시면
1: 국물도 좀 생기면서
0: 네, 예. 생기고 해서 간도 세지 않게
1: 되게 먹음직스러워요 선생님 네. 깻잎이 굉장히 또 부들부들할 것 같고
0: 그렇죠
1: 그리고 또 장아찌랑은 좀 다른 네. 느낌일 것 그쵸. 같아요 아삭거리는 맞아. 식감이 살아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밤을 넣거든요 예. 그러면 드시기에 굉장히 사각사각하고 생각보다 무 들어가면 물기가 많이 생기는데 예. 밤 들어가면 물기가 많이 안 생겨요 그래서 한 끼 드실 분량 이렇게 예. 이제 하시고 그리고 혹시 보시고 이제 여기에다가 국물을 조금 해야 되겠다 하시면 예. 이제 드시다 보니까 국물 생기거든요.
1: 아니 고기 먹을 때 같이 먹어도 예.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실 깻잎은 44철 나오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입맛 없을 때 이렇게 깻잎 김치 만들면 맞아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는 깻잎이 제철이라 가격도 저렴해요. 그래서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깻잎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2: 깻잎 김치를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깻잎의 꼭지를 1cm 정도 잘라주세요. 양파는 얇게 채썬 뒤 반으로 썰어줍니다. 당근, 밤도 얇게 채썰어주세요. 고춧가루, 밀가루풀, 멸치육수, 다진 마늘, 멸치액젓, 양조간장, 설탕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당근, 밤, 양파를 넣어 섞다가 통깨를 넣어 섞어주세요. 깻잎은 두 장씩 켜켜이 양념을 발라줍니다. 여기서 잠깐! 깻잎을 밀폐용기에 담으면서 양념을 발라주면 훨씬 깔끔하게 완성할 수 있어요. 밀폐용기에 깻잎김치를 담은 뒤 실온에 2시간 정도 숙성시켜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깻잎김치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아삭한 고추와 새콤한 국물이 맛있게 조화를 이루는 고추 물김치부터 매콤하고 깔끔한 양념에 밥 한 그릇 뚝딱하게 만드는 오이 소박이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한명숙의 명품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3: 삼더벌류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1: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승더블유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0: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폭넓은 지식과 예술의 집합 EBS 교양 프로그램 진정한 집의 의미와 그 집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 건축탐구 집 전국민의 취미가 과학이 되는 날까지 취미는 과학 다양한 뮤지션들의 생동감 있는 라이브 스페이스 공감 더 넓은 세상을 만나다 EBS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메이킨! 먹을 땐 먹고
4: 비울 땐 비워야
5: 하루가 편하다.
3: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4: 부드럽고 빠르게
5: 오늘 밤 메이킨
4: 유쾌 상쾌
5: 통쾌
4: 아침이 달라집니다.
3: 변비 해결 메이킨.
6: 항구에서부터 출발해서 2년 반 동안 이 차를 가지고 운전해서 남아공까지 왔습니다.
7: 캠핑카 세계여행은 저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습니다. 드디어 실현 중인 꿈의 루트. 이번엔 남아프리카로 떠납니다.
8: 파이팅!
9: 영어보다 괜찮아요.
6: 캠핑카의 묘미는 뭐 아무래도 자유로움이죠. 제가 언제든지 운전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10: 와, 한 10마리 돼 보이는데요?
11: 오, 사운드.

0: 자유로운 여행을 원하는 이들의 로망, 캠핑카 여행.
1: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0: 하지만 현실은 마냥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2: Where is the big hole?
3: Big hole is that side.
4: Turn right.
5: Turn right.
4: And go straight.
5: Go straight.
1: 땡큐.
5: 예, 이제 보츠와나 여행 시작됐네요. 소리가 안 좋아서 확인하니까 타이어가 다시 바람이 빠졌습니다.
0: 낭만과 고생 사이 남아프리카 길이에서 펼쳐지는 야생 캠핑카 여행기.
1: Thank you for stopping.
5: Thank you. 너 같은 친구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세상을 여행하는 의미가 있다.
0: 자, 함께 떠나보실까요? 우리에게 아프리카는 해외여행의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지는 땅입니다. 멀고 힘든 곳이라는 이미지 때문인지 여행지로 선뜻 정하기 쉽지 않죠. 하지만 그만큼 반전 매력이 넘치는 곳인데요. 캠핑카 타고 떠나는 그곳으로의 첫 여정,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최초로 월드컵이 개최됐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무지개의 나라로 불릴 만큼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중 케이프타운은 아프리카의 관문. 깔끔하고 정돈된 도시를 걷다 보면 식민지 시대의 유럽풍 건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아프리카에서는 드물게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유럽인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펼쳐지는 대자연도 이 도시의 매력. 저는 오늘 이곳에서 저의 세계여행 경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찍으려 하는데요. 이제는 제 여행의 동반자가 된 이 캠핑카를 타고 말이죠. 과연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5: 저기 정면에 보이는 저 봉우리가 저희가 향하고 있는 희망봉입니다.
0: 바로 테이블 마운틴 국립공원에 있는 전설의 희망봉입니다. 과거 대항해 시대, 인도로 가는 백기를 찾던 유럽인들이 대서양의 끝에서 발견한 곳이지요.
1: 여기 딱 지점이 Cape of Good Hope, 희망봉. The most southern point of the African continental.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이다. 이런 의미였죠.
0: 그런 상징적 의미 덕분에 이곳은 케이프타운을 찾는 여행자들이 제일 먼저 들르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희망봉 표지판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면 이제 진짜 희망봉에 올라야겠죠. 바다를 향해 돌출한 희망봉을 올라가는 길. 가슴이 벌써부터 벅차오릅니다.
1: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0: 발 아래 대서양과 인도양, 두 바다를 거느리며 우뚝 서 있는 아프리카 대륙의 끝, 희망봉.
1: 저기 위로 보이는 게 대서양의 끝이고, 여기서부터는 남풍이 이렇게 불어 올라오고, 이쪽으로는 인도양의 시작입니다.
0: 현지인의 말에 따르면 마음이 착한 이에겐 두 바다의 색깔이 달리 보인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0: 그런데 파도가 심상치 않죠? 희망봉 이전에 폭풍의 곳이라 불린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거센 파도를 뚫고 바다로 향한 모험가들의 꿈과 희망이 되었던 이곳. 지금은 연인들 세상입니다.
1: Let me take here.
2: Oh, thank you.
1: Welcom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3: Thank you.
1: You can take this.
3: Thank you so much.
2: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3: Oh, it's beautiful.
1: Yeah. Beautiful. Any like something special in mind or feeling?
3: Uh-huh. Well, we've been best friends for more than 10 years.
2: Oh, yeah.
3: And then we were like living our friendship and then our love just kind of happened.
2: Okay.
3: Yeah. We fell in love.
1: Fell in love. You guys continue to love forever?
3: Thank
1: something?
3: You.
1: Yeah, really, I hope.
3: Thank you.
0: 여기서 부러우면 지는 거겠죠?
1: Congratulations! Okay, have a good journey!
0: 그래도 이건 궁금하네요. 대륙의 끝에서 사랑을 확인한 기분은 어떨까요?
1: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오기 위해 꿈꾸고 또 많은 소망을 저 여기에서 빌고 또 그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죠.
0: 저는 이곳에서 아프리카 캠핑카 여정을 시작하려는데요. 그 전에 들를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테이블 마운틴 국립공원의 명물을 만나러 갑니다.
1: 저기 바위 위에 보시면 펭귄들 수십 마리가 좀 모여 있죠. 저기가 가장 이제 펭귄 잘 보이는 포인트입니다.
0: 아프리카에서 웬 펭귄 하셨겠지만 진짜 있습니다. 이야. 이미 전망대는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요. 남극의 신사가 아프리카까지 출장 온 것일까요? 사실 이들은 남극 펭귄과는 다른 종으로 아프리카 펭귄이라 불립니다. 수온 10에서 20도의 따뜻한 해류에서 사는데 골더스 해변은 이들의 최대 서식지죠.
1: 특히 여기는 펭귄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도 너무 좋고 사람과 좀 친근함이 있다고 해야 되나? 두려워하지 않고 뭐 우리가 왔다고 해서 도망간다거나 뭐 울부짖는다거나 이런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0: 호기심 많은 성격으로 알려진 아프리카 펭귄. 정말 사람들을 하나도 의식하지 않고 제 앞마당 다니듯 해변을 돌아다니는데요. 특유의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참 귀여워 계속 멍때리고 보게 되네요. 100년 전만 해도 200만 마리의 개체수를 자랑하던 아프리카 펭귄이 멸종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펭귄을 보호하기 위해 이곳에 볼더스 서식지를 만들었는데요. 현재는 약 3천 마리가 이곳에 살고 있는데 방문 최적기는 3월과 5월 사이랍니다. 지금은 펭귄의 번식기라 짝짓기와 알품는 모습을 앞에서 직접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가는 곳마다 유난히 애정을 과시하는 커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자꾸 울부짖는데 저기 지금 알을 품고 있는 펭귄도 보이거든요. 알 두 개가 밑에 있는데.
0: 그래도 제가 우는 좋은지 시기를 잘 맞춰와 귀한 모습을 많이 보고 가네요. 이제 남아프리카 대여정을 나서려 합니다. 아, 굉장히 설레는데요. 그 길을 함께해 줄 제 캠핑카, 햇살이를 소개해 드릴게요.
1: 지금 보시는 이 차가 제 집이자 또 차이자, 예, 제 동반자입니다.
0: 2020년에 제가 100일 동안 한땀 한땀 손수 만든 캠핑카입니다. 배관 설비부터 목공, 전기 배선 작업까지, 아,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1: 여기는 주방. 여기에서 이제 다 설거지랑 요리도 다 할 수 있고 수도 시설도 만들고 보일러 넣어서 뜨거운 물도 나오고 태양광으로 전기 충전하는 것도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0: 그렇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캠핑카 햇살이가 탄생한 것인데요. 이후 러시아와 유럽 각국, 아프리카 대륙의 북부

0: 서부를 2년 반 동안 캠핑카를 타고 여행했는데요. 저는 다시 이곳 케이프타운에서 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먼저 남아공에서 보츠와나로 국경을 넘어 칼라하리 사막의 간지, 오카방고 삼각주의 마을을 들른 후 잠비아와 짐바브웨의 빅토리아 폭포를 거쳐 카리바우수의 빙가까지 3,300km의 대장정을 떠날 건데요. 4개국을 오가는 여행인 만큼 단단히 준비해야겠죠?
1: What's up, man?
2: Good.
3: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4: Did you experience any problems with this bus?
3: No. I was just standing when he's going to go on a long trip, so we just want to make sure.
4: Yeah.
3: Ooh.
1: I have a new one. Can you change it?
3: Yeah. Bring it.
5: 양구에서부터 귀여운 캐릭터. 이런 작은 소모품들은 제가 직접 구비하고 다녀야지 정비할 때 빠르게 교체가 가능하고, 여기에서 찾다 보면은 이 모델이 없기 때문에 가끔 이런 거 하나 찾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있거든요. 항상 구비하고 있어요.
0: 엔진 오일, 에어 필터 등 정기적으로 관리해줘야 하는 필수 부품들을 교체하고 엔진 상태까지 꼼꼼하게 점검 완료. 이제 출발해 볼까요?
5: Okay, thank you so much, Larissa.
1: Thank you,
5: Larissa.
0: 남아프리카 대여정의 시작.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다이아몬드의 도시 킴벌리로 향합니다. 꿈은 꾸지만 막상 실현하기는 힘든 캠핑카 여행. 그 첫 번째 두려움은 낯선 땅에서 직접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일 텐데요. 그런데 걱정 마세요. 요즘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답니다.
1: 남아공의 최초의 고속도로인 1번 국도를 타고 이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많은 이제 이동이 있었던 도로다 보니까 볼거리가 많습니다.
0: 양옆으로 웅장한 산들을 펼쳐놓은 도로는 길 자체가 하나의 명소랄까요? 와, 정말 멋집니다. 이후 몇 번의 풍광을 갈아입은 길은 또 다른 절경을 제 눈앞에 가져다 놨는데요.
1: 여기 지도상으로 쓰리 시스터즈, 그러니까 세자매? 예, 세자매 봉우리입니다.
0: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죠?
1: 아, 너무 멋진데요? 와.
0: 오랜 세월 비와 바람이 빚은 자연의 걸작품입니다. 여기서 커피 한 잔 마시면 딱이겠죠? 이럴 때를 위해 준비해 둔 것이 있습니다.
1: 제가 가지고 다니는 이제 커피포트 장비와 이제 원두.
0: 도로 한가운데 나만의 카페를 열었습니다. 제가 또 커피에는 진심이라 이 과정을 굉장히 즐기는 편인데요.
1: 직접 제가 또 갈아서 내리기 때문에 확실히 그 정성의 맛이 있을 겁니다.
0: 낭만의 캠핑카 여행은 향긋한 커피를 곁들여야 완성됩니다. 아프리카 커피 한 잔의 여유, 함께 나눠보실래요?
1: 이제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물멍, 또 불멍, 산멍, 이 정말 제맛이거든요. 세자매 산멍을 하면서 직접 내린 커피를 마시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0: 제 오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캠핑카 여행. 문만 열면 아름다운 풍경이 우리 집 앞마당으로 들어오니 이게 또 캠핑카 여행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세자매봉 앞에서 산멍 잘하고 갑니다. 어느새 길 위는 넓은 평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아공 중구에 접어든 것인데요. 드디어 도착한 핑걸리입니다.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주유소인데요. 여기서 캠핑카 여행 팁 하나 드릴게요. 이동하다 도시에 도착하면 무조건 주유소를 먼저 들르길 추천합니다.
1: Hello, how are you?
2: I'm fine, yourself?
1: Yeah, you good? You good. Yeah, just diesel?
2: We buy one?
1: Full.
2: Yes.
1: Okay. 여기 아프리카 지역에서 특히 오지 여행하려면 그 도로 중에 주유소가 없는 구간도 많고 주유소가 있다 하더라도 특히 제 차가 경유다 보니까 경유가 없는 주유소가 특히 많아요.
0: 여기 서비스가 좋은데요. 깨끗해지는 차 앞 유리를 보니 제 기분도 상쾌해지는 느낌이네요. 여긴 경유가 1리터에 1,900원 정도 하네요. 가득 넣으니 든든합니다. 킴벌리는 다이아몬드 발견과 함께 태어난 도시입니다. 한때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산지로 전 세계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탐광꾼들이 몰려들었었죠. 그런 이곳에 옛 황금시대의 풍경 하나가 남겨져 있다 해서 찾아가 봅니다.
1: We're good, how are you?
2: Where are you from?
1: South Korea.
2: South Korea, okay. What are you talking about?
1: Making an African trip.
2: Yeah,
1: I drove all the way with this car from Korea to here.
2: Wow, that's nice, man.
1: Thank you.
0: 한국에서 온 캠핑카를 보고 현지 분들이 많이 신기해합니다.
3: 이렇게 이제 트럭 뒤에 탑승하고 계신 분들도 아이컨택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게 상당히 흔한 풍경이죠.
4: 네, 아프리카에서.
3: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5: 여기가 길이 아닌가?
1: Hello, excuse me. Where is the big hall?
2: Big hall is that side.
1: That side. How can I go?
2: Yeah, let me just direct you. Take another turn here. First robot, second robot, and then you turn right.
1: Turn right.
2: And go straight.
1: Go straight.
2: And then you meet the third robot again. Then you go straight. And
1: okay.
2: Then you turn right.
1: Okay. There is a big hall museum.
2: Yeah.
1: Thank you so much. Thank you.
0: 캠핑카 여행 중에는 종종 길을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그럴 때마다 다행히 친절한 현지인들을 만납니다. 현지인들이 자세하게 길을 알려주면 고마운 마음과 함께 아프리카 여행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느끼죠. 현지인의 길 안내 덕에 이번엔 헤매지 않고 비콜에 도착했습니다. 비콜은 다이아몬드 채굴 광산인데요. 1941년 폐광될 때 지구상에서 사람이 만든 가장 큰 구멍이라 불렸던 곳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물구덩이입니다. 지금은 그 독특한 풍경 덕에 킴벌리의 관광 명소로 인기가 많은데요.
6: We are from South Korea.
2: South Korea.
6: Yeah.
2: No problem.
6: Yes.
2: And then they start closing.
0: 비콜은 1971년에 채굴을 시작한 이후 43년간 다이아몬드를 캐낸 흔적이랍니다.
6: Wow.
2: Yes. Yeah.
6: 와, 정말 어마어마한
2: big hole. It's big hole.
6: 자, 정말 이름 그대로 큰 구멍. 어마어마한 큰 구멍이네요.
0: 마치 거대한 블랙홀을 보듯 꼭 빨려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 안에 뭔가 미스터리한 것이 숨겨져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현실은 극한의

0: 노동 현장. 여기서 광부들은 2,250만 톤의 흙을 파내고 다이아몬드를 채굴했죠.
1: When it was going deeper and then the water start coming then say and 1914 and then some stop. 아.
0: 그런데 이 물 아래 아직 다이아몬드가 있답니다. 어쩌면 홀에 물이 찬 건 다이아몬드를 그만케라는 신의 계시였을까요? 영국 식민지 시대 발견된 이 광산에서는 5만여 명의 흑인 노동자들이 약 2,700여 킬로그램의 다이아몬드를 생산했답니다. 두 눈이 번쩍 뜨이는 전시품들입니다.
2: The Cullinan original carat weight was over 3,000 carats, and it was almost as big as an ostrich egg.
3: 3,000 carat.
2: Over 3,000.
3: One diamond.
2: Yes.
3: 3,000 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나와서 그거를 세공해서 만든 게 지금 이 다이아몬드.
2: It weighs over 3,000 carats. 3,100. Almost as big as an ostrich.
0: 현재 이 다이아몬드 진품은 영국 왕의 지팡이 왕홀에 박혀 있다고 합니다. 이 화려하게 빛나는 보석을 향한 탐욕이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3: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고통이 합쳐져서 지금 이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비록 모조품이라도 자꾸 보니 욕심이 생깁니다. 빅홀에서 다이아몬드를 향한 인간의 욕망의 깊이를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경을 넘어 보츠와나의 나타로 향합니다. 아프리카 남부는 트럭을 타며 국경을 넘나드는 일명 트럭킹 여행 루트가 많이 개발돼 있습니다. 그만큼 국경을 넘는 육로도 잘 발달돼 있고 입출국 절차도 그리 복잡하지 않은 편이죠.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남아공과 보츠와나에서 배낭여행자들은 여권만 있으면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데 저처럼 캠핑카로 갈 때는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4: 캠핑카를 들고 입국하기 위해서 출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록증과 세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서류 발급되는 이제 기관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유럽에 있는 스위스 그 기관에서 이걸 따로 신청해서 보증금을 벌고 이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0: 자, 이제 보츠와나 출입국 사무소로 들어가 볼까요?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아도 국경을 넘는다는 건 항상 설레고 긴장됩니다.
5: Thank you.
0: 무사 통과. 드디어 보츠와나로 입국합니다.
3: 문제는 없었고 국경 잘 넘었습니다. 이제 보츠와나 여행 시작됐네요.
0: 야생이 살아있는 칼라하리 사막과 사파리, 그리고 부시먼의 나라 보츠와나. 남아프리카 중 제가 제일 기대하는 나라죠. 그래서일까요? 길 건너는 소떼 모습에 벌써 제 마음이 들뜹니다. 그런데 그때
3: 뭔가?
6: 뭐야? 뭐 있다. 거기 뭐 있다.
3: 타조 나왔어요. 타조.
0: 타조를 보니 새삼 여기가 아프리카라는 게 실감납니다.
3: 와, 얼룩말 때까지 만났어.
0: 단체로 동물원에서 탈출한 건지 어디선가 자꾸 야생동물이 나타나는데요.

0: 이번엔 코끼리입니다.
1: 어제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저 앞에 코끼리 또 나왔어요, 또.
0: 이러면 사파리 투어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죠? 코끼리가 눈앞에

0: 서 고속도로를 가로지릅니다. 아, 가슴이 뜁니다.
1: 네, 고속도로인데 뭔가 사파리와 흡사한 그런 재미를 맛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지금. 아, 제가 이렇게 가다가 우연히 동물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 차로도 이제 그 게임 드라이브 사파리를 많이 했었는데 아, 재밌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저 앞에 또 나왔어요 또. 와, 와, 근데 이번엔 좀 한 곳에 더 많이 뭉쳐 있는데요. 와, 한 10마리 돼 보이는데요? 줘야 됩니다. 와, 저게 도대체 뭐, 15마리, 20마리, 애기 코끼리도 있고, 와, 정말 대박인데요? 오, 싸운다, 싸운다. 오, 싸우지 마. 무서워, 무서워.
0: 그런데 실제로 화나면 정말 무서운 동물이 코끼리거든요? 평소엔 점잖지만 밀림의 왕 사자조차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랍니다.
2: 와, 야생이다. 신야생이네.
0: 그래서 도로에 코끼리가 나타날 때 그 어느 때보다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코끼리가 도로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행자는 일부러 차를 세워서 볼 광경. 저는 끝까지 보고 갑니다. 고속도로 사파리를 경험하고 다시 보츠와나 중부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점점 도로 사정이 안 좋아져 긴장하며 갑니다. 노후된 도로가 군데군데 패여 있어 속도를 좀 늦췄는데요.
1: 뭐지?
2: 소리가 좀 안 좋아서.
1: 소리가 안 좋아서 확인하니까 타이어가 다시 바람이 빠졌습니다.
0: 아, 난감하네요. 갈 길도 먼데 하필이면 도로 한복판에서 타이어가 말썽이니 말입니다. 아프리카 한가운데 아찔한 풍경. 다시 봐도 심란합니다. 이럴 때 대비해 웬만한 장비는 가지고 다니는데
1: 일단은 바람을 채워서 각질로 가고 타이어를 스페어 타이어로 교환하고 진행할게요. 아, 탄 냄새가 나네요. 타이어 갈아야겠습니다. 이거 바람 채워서 가면 위험해요. 이미 탄 냄새가 조금 나기 때문에.
0: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앞뒤 타이어 두 개 모두 빼내야 합니다. 캠핑카나 자동차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본 장비와 정비 요령을 반드시 훈련받고 가셔야 합니다. 35도가 넘는 기온에 아스팔트의 지열까지. 그야말로 진땀을 뺍니다.
1: 한국에서는 그런 서비스들이 아주 편한데 특히 아프리카는 돌발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0: 하지만 더위와 싸우며 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야생동물 구경하며 달릴 땐 몰랐습니다. 정말 고생입니다. 이제 겨우 타이어를 빼내는데요. 그때 마치 하늘이 보내신 것 같이 차 한 대가 다가옵니다.
3: What the fuck? I had a big puncture for my back tire.
4: Yeah.
3: But it's like a second happening of the puncture today, so that.
0: 제 말에 바로 타이어를 봐줍니다.
3: For fix it, but if not.
4: Okay, take out that one that we can see.
3: Thank you for stopping.
4: No problem. For you.
0: 차에서 장비 가방을 꺼내 오는데. 뭔가 믿음직스럽습니다. 제가 챙겨온 장비들과는 수준이 다릅니다. 해럴드 씨는 가족과 함께 아프리카를 여행 중이라는데요. 그도 캠핑 여행을 많이 다녀서 웬만한 장비들은 다 가지고 있답니다.
1: 구멍을 찾았는데 이게 뭐 못이 박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타이어가 워낙 또 좀 노화가 돼서.
0: 급한 대로 타이어를 수리하는데요. 카센터에서 봤던 끈끈이로 찢긴 구멍을 메워줍니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요? 저와는 일면식도 없는데 정말 자기 일처럼 도와줍니다.
5: Why you stop it? Why you try to help me here?
6: Because I must.
5: Okay, cool.
6: I must help. Yeah. Tomorrow, if I'm standing, I will. I hope you will stop by me.
5: Thank you.
0: 와, 멋진 말이죠. 저도 오늘 받은 이 도움을 내일 다른 이에게 나눠줘야겠습니다.
6: It's not good.
1: It's not enough, right?
6: Yeah, maybe.
1: But, yeah, just.
5: 잠깐만요.
6: It's working.
5: Anyway, thank you so much. You spend a lot of time for me.
6: Okay, no problem.
5: I really appreciate it.
6: No problem.
5: Thank you.
6: Yeah? Thank you. Yeah?
5: I do my
6: 100%.
5: Thank you.
0: 길 위에서 만난 뜻밖의 인연 덕에 제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뜻밖에도 여행은 가끔씩 인간에 대한 신뢰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1: 고맙다고 제가 너 같은 친구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세상을 여행하는 의미가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타이어 펑크로 시간을 지체했더니 아프리카에 길었던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1: 오후 늦게 해질녘에 넘어가지고 빨리 찾아놓은 캠핑장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0: 캠핑카 여행을 할 때 안전을 위해 야간 운전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는요. 다행히 길을 헤매지 않고 캠핑장에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1: Hello. Hi.
7: 근데 바람이 있나?
0: 사람이 없어 사무실로 가니 문이 잠겨 있습니다.
1: 차가 들어오고 있어요. 아마 이분들이 좀 농장 주인이 아닌가. Hello.
8: 헬로우.
9: Hey, how are you?
8: Fine, and you?
9: Good, good. We just arrived. We just come in here from the South Africa.
8: Yeah.
9: The, from the border. Can we stay here if available for the room?
8: A little bit of calm slop.
0: 캠핑장 관리인인데 예약이 가능한지 확인해 준답니다. 걱정입니다. 미리 예약을 했어야 했는데 탈이 났습니다. 오늘도 또 배우네요. 캠핑장 예약은 필수입니다.
9: Cool. Fully book.
8: Yeah. You know where you can go and drive.
9: So now I should go to some another lodge.
8: Yes.
9: Oh, okay. Yeah, okay.
8: So you go back on the road.
9: Uh-huh.
8: You have 4 or 5 kilometers on your right hand side. Manong Lodge.
9: Manong Lodge.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for helping me. All right. Have a good night. Bye.
0: 저도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이동해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마을이 띄엄띄엄 있는 아프리카에서 밤에 숙소를 찾는 건 정말 힘들 뿐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1: 아프리카 여행하다 보면 또 이런 일들이 또 자주 있다 보니까 잘 대응해야죠. 최대한 안전한 방향으로 국경을 넘고 만약에 해가 지기 전에 마을이나 타운에 안전한 곳에 도착 못할 것 같으면 그냥 국경에서 잠을 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0: 저 멀리 불빛이 보입니다. 하지만 도착 전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죠?

0: 아, 다행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1: Hello. Yeah, we just come in here for stay tonight.
2: 예, 지금.
1: Yeah.
2: Yeah, can you please park?
1: Just parking here and go to reception. Okay.
0: 그나마 운 좋게도 캠핑장을 구했습니다. 힘든 하루였지만 지금부터 마무리를 잘 해보겠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부터 합니다. 보츠와나 입성 기념으로 고기를 좀 구워 먹을까 하는데요. 불부터 피울게요. 여기는 남아프리카 보츠와나의 이름 모를 캠핑장. 이곳에서 불을 피우고 대망의 바비큐 준비를 합니다. 캠핑카 여행의 색다른 매력이죠.
3: 여기 제가 고기 구워 먹을 때마다 쓰는 소스통이고 일단은 이렇게 세팅이 미리 해놓으면 크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불만 피우면 끝납니다. 고기는 그냥 구우면 되는 거거든요. 고기 굽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한데 사실 그 재미로 하는 거라 그게 이제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뭐 하나의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캠핑 액티비티 느낌이라 전혀 뭐 자 간단하게 하고 소고기
0: 아프리카 소고기입니다. 신선한 소고기 등판에 갑자기 마음이 급해집니다. 빨리 맛보고 싶어서요. 사실 배도 몹시 고픕니다. 운전하느라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3: 바로 또 이렇게 올려서 간단하죠? 그럼 이러면 뭐 제가 그냥 고기 잘 보고 있으면 돼요.
0: 어쩌면 이 순간을 위해 오늘 하루가 그리 고됐나 봅니다.
3: 잠시만요. 익은 거 하나부터 좀 빼고 볼게요. 약간 미디움?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고 제 소스가 진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0: 아, 고기는 역시 캠핑장에서 먹어야 제맛입니다. 내친 김에 소시지까지 구워봅니다. 식당이 없어 제작진 음식까지 해야 한답니다.
3: 너무 맛있어요.
0: 고기 구우며 불멍 노하니 더 즐겁습니다.
3: 이런 재미로 여행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고단했던 하루를 보상받는 느낌. 지금 너무 좋아요.
0: 이 시간이 저에겐 정말 소중한 순간입니다. 캠핑카에서 어떻게 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캠핑카 통로를 매트리스 받침대로 변신할 수 있게 처음부터 설계했는데요. 이렇게 침대가 만들어집니다. 5성급 호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한 몸 누일 수 있는 안락한 잠자리가 마련됐습니다.
1: 정체 모를 여기 로지 캠핑장인데 기대가 됩니다. 내일 아침에 어떤 풍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좀 기대되고 지금도 밤하늘의 별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가지고 힘들지만 너무 좋아요. 설레고.
0: 모두가 잠드는 시간. 별이 쏟아지는 낭만의 밤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잠 못 드는 아프리카 캠핑장의 밤입니다.

0: 등갈, 뱀 종류, 포유류, 도마뱀이나 그리고 여기 보면 새 종류도 되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 아마 이 지역 근처에 이제 생존하는 그런 동물들 사진인 것 같은데 조류가 되게 특히 많네요.
1: 인근의 나타조류 보호구역은 보츠와나 중부 지역의 중요한 야생동물 서식지입니다.
0: 플라멩고가 있어요. 페리카나도 있고, 플라멩고는 이제 남부 쪽에 서식을 많이 하고 고인물에 살기 때문에 호수 쪽. 근데 여기도 플라멩고가 있나 봐요. 저게 실제로 보면 되게 이쁘거든요.
1: 작년에 나미비아에서 플라밍고를 너무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그래서 찾아가 보려 합니다. 이곳엔 또 어떤 풍경이 숨겨져 있을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가 봅니다. 그런데 보고 싶은 플라밍고는 보이지 않고 소금 평원만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0: 가뭄이에요, 그냥. 몇 년째 가뭄이 이어지고 있어서 좀 건기 우기 할것 없이 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동물들이 많이 이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원래는 우기인 10월에서 5월까지 이곳에 물이 차 얕은 호수가 생겨난답니다. 그때 이곳에 수백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온다는데 지금 이 메마른 땅에선 상상이 되지 않는 풍경이죠. 지금 여기는 비가 오지 않아 말랐습니다. 하지만 몇해 전만 해도 우기 때면 이곳은 플라밍고 세상이었답니다. 번식을 위해 25만 마리 이상의 플라밍고가 모여들었는데요. 아프리카 3대 플라밍고 서식지였건만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플라밍고가 사라진 이곳에서 아슬아슬하게 생명을 이어가는 야생동물들. 보츠와나에서 이상기후의 흔적을 확인합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0: 그 비교적 이동이 쉬운 플라멩고나 그 펠리칸 같은 새들은 이미 다 이주를 해버렸고 물이 없으니까 저렇게 육지 동물들만 좀 무리지어서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조만간 더 물이 없어지면 저 친구들도 이곳을 떠나겠죠.
1: 목마른 대지에 거칠고 황량한 벌판만 남았습니다. 이곳에서 분홍빛 플라밍고의 군무를 다시 볼수 있을까요? 제 바람이 간절해지는 순간입니다.

0: 상담할 6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0: 치료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3: 진단비도요?
1: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6: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삼가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걸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13: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4: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0: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3: 진단비도요?
1: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6: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삼가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걸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4: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5: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16: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5: 아, 깎아야 잘 살지.
17: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8: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19: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17: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20: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21: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17: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14: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0: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이어서 EBS 뉴스 시비가 방송됩니다.
3: 제가 오늘 뭐 하나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도 찐이 누군지는 가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4: 우린 또 성분을 또 제대로 하거든요.
3: 건축주가 삶의 방향을 잡으면서 고민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5: 방송인 오유경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살았다는.
6: 제가 딱 알고 있는 집이 있어요.
7: 발달이 느리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8: 자연에서 그런 아이들과 같이 쉴 수 있는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뉴스 11을 시작합니다. 제9회 동시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에 치러진 사전투표율은 23.51%로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지역 일꾼을 향한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감 선거도 유권자들의 중요한 선택지인데요.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연속 기획. 오늘은 충북으로 갑니다. 3파전 구도 속에 미래 교육의 해법을 놓고 후보들 간 공방이 치열합니다. 송상환 기자입니다.

0: 현직 윤건영 교육감이 재도전에 나선 충북. 4년의 임기를 보낸 윤건영 후보는 공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데 집중했다며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추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지난 4년 동안 씨를 뿌리고 싹이 나서 줄기가 맺기 시작해 성장하고 있다면 또 다른 4년 동안은 그 줄기를 키워서 더 큰 꽃을 피우고.
0: 반면 도전장을 낸 김성근, 김진균 두 후보는 지난 4년의 충북 교육 정책이 아이들을 경쟁으로만 내몰고 현장과 소통이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2: 산업시대 낡은 입시 경쟁 교육에 매달렸다는 거고요. 정책에 대한 자신이 없다 보니까 성과 내기 그리고 굉장히 그 겉모양에 치중한다는.
3: 학교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여주기식 행정 또 실적 쌓기 그리고 아이들을 경쟁의 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0: 윤건영 후보는 2기 핵심 공약으로 실용학력 공교육 책임제와 AI 공교육 1번지 충북을 내세웠습니다. 기초학력부터 진로 진학까지 공교육이 끝까지 책임지고 오송 AI 바이오 영재학교와 AI 교육센터를 거점으로 인공지능 교육 생태계를 갖추겠다는 계획입니다. 학교 정수기 설치, 화장실 난방 확충 같은 체감형 환경 개선도 함께 약속했습니다.
1: 기존에 구축해놓은 다채움을 더 상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 안착시켜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학교 교육에 선진적이고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0: 김성근 후보는 경계성 지능과 난독증, 정서행동 장애 등 느린 학습자를 위한 충북 책임교육원 설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권역별로 분원을도 어느 지역에서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교사를 직접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 보호팀과 면책 보장제 도입도 함께 약속했습니다.
2: 교사가 무너지면 교실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훨씬 더 신뢰받고 안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0: 김진균 후보는 사교육비 제로화를 핵심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혀 충북에서는 공교육이 사교육을 완전히 대체하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중학교 입학생에겐 100만 원 펀드를 지원해 6년간 운영한 뒤

0: 고교 졸업 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는 미천을 만들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1: 학부모님들이 사교육으로 인해서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사교육 제로화를 시키겠습니다. 또 하나, AI 부트캠프 100만 원 펀드를 조성해서 아이들의 미래 세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0: 현직 교육감의 재선이냐, 진보 교육의 탈환이냐, 충북 교육의 미래를 놓고 새 후보의 공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2: 네, 현직 천창수 교육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울산에서는 새로운 교육수장을 뽑게 됐습니다. 중도와 보수, 진보 성향을 내세운 후보가 각각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3: 네, 후보들은 저마다의 돌봄 정책과 학력 신장 공약을 앞세워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 선거 막판에는 도덕성 검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새 교육감을 선출하는 울산 교육감 선거. 새 후보는 모두 학력 신장과 학생 지원 강화를 공통 과제로 제시하면서도 해법에선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대 교수 출신인 구광열 후보는 소통 중심의 열린 교육청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24시간 신문고 운영과 주요 회의 공개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교육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5: 언제든지 학생도 선생님들도 학부형님도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하시고 대부분 아주 주요한 정책이나 문제 아니고는 48시간 이내에 그걸 피드백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역시 울산대 교수를 지낸 김주홍 후보는 1786 연중 안심 돌봄 프로젝트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 6일 학교안 돌봄 체계를 구축해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6: 가장 특징적인 점은 아침에는 아침 식사를, 저녁에는 저녁 식사를 제공해서 부모님들이 도시락 싸주실 그 걱정을 덜어드렸다.
4: 노후키 천창수 전현직 교육감 비서실장을 지낸 조용식 후보는 기초학력과 심리정서 지원을 통합하는 학생성장지원센터 설치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습과 정서 문제를 함께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7: 개별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통합 지원하고 통합 진단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4: 기초학력 강화 방안에서도 후보별 접근법은 달랐습니다. 구 후보는 AI를 활용해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교과 성취도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유체크 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월성 교육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5: 멘토링, 예산을 많이 배분해서 일단 최소한의 기초학력 그 정도는 충분히 학생들이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4: 김 후보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구군마다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지난 8년 동안 그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학생 개개인의 어떤 학습 역량이 어디가 부족한지 진단을 하고 그걸 보완해주는.
4: 조 후보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기초학력 책임 보장제를 통해 맞춤형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현재 20명에서 16명으로 줄이겠다. 많이 부족한 학생들은 풀아웃해서 별도의 공간에서 정규교사가 수업을 하는 그런 방안들을.
4: 한편 선거 막판까지 후보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용식 후보의 21년 전 음주운전 전력을 둘러싸고 다른 후보 측이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조 후보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정책과 공약으로 평가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교육 현안을 둘러싼 공약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울산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EBS 뉴스 진태희입니다.
3: 네, 이상으로 6월 1일 EBS 뉴스 11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은문산에서 제일 좋은 나무.
1: 정말 영광인 줄 알아.
2: 아, 진짜 안 돼.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퍼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퍼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0: 최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인도양의 보석이라 불리는 스리랑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나무 위 작업자가 있습니다.
3: 내가 어머니 인도바라고 그랬는데,
2: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험천만한 작업.
3: 땅에가부터 공부해라. 땅끝에 봐야겠네. 빨리 응합하는 것도 봐야해.
2: 스리랑카 전통 술인 라. 야자 수액을 얻기 위해 온몸의 상처를 감수하며 나무에 오릅니다. 세계 5대 보석 산지 중 하나인 스리랑카. 스리랑카의 보석은 아름다운 고유의 색감과 질감으로 유명한데요. 값비싼 보석을 찾기 위해 매일 광산으로 출근하는 사람들. 캄캄한 지하 광산에서 고군분투하는 광부들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숨막히게 좁은 입구. 지도도 도면도 없는 광산. 보석이 나오는 길을 찾아 땅을 파내려 갑니다. 하루 종일 이어지는 캄캄한 땅 속에서의 사투. 언제 어디에서 무너질지 모를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작업은 멈추지 않습니다. 수백 킬로그램의 크기에서 보석을 찾기 위해 땀 흘리는 광부들. 스리랑카의 보물, 보석 광산 광부들과 야자수액 채취꾼을 따라가 봅니다. 천혜의 환경과 다채로운 문화를 자랑하는 나라 스리랑카. 섬나라인 스리랑카는 풍부한 해산물과 열대 과일 등 먹거리가 풍부한 나라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것은 단연 보석입니다. 국토의 25%가 보석을 품고 있을 정도랍니다. 영롱한 색깔과 다양한 모양의 보석들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빛을 비추면 별 모양이 나타나는 스타 사파이어와 매혹적인 보랏빛의 스타 루비, 고양이 눈처럼 줄무늬가 보이는 캐치 아이는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가격도 정말 비쌀 것 같은데요.
4: $2,000 but if they have three carat, it's not $6,000. It's maybe $1,000,000. It's about $5,000.
2: 역시 예상만큼 비쌉니다. 스리랑카 왕실은 오래전부터 보석으로 장식했을 뿐 아니라 요즘도 결혼할 때면 혼수품으로도 유색 보석들을 필수 예물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보석의 나라답게 스리랑카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보석들이 종종 발견되곤 하는데요. 지난 2021년 발견된 310kg의 블루스타 사파이어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6년에 채굴된 아담의 별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블루사파이어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이렇게 예쁜 보석이 나온다니 신기한데요. 보석 광부들을 만나러 가는 길. 스리랑카 최대

0: 도시 콜롬보에서 2시간가량 떨어진 라트나프라는 면적의 90%가 보석광산일 정도로 대표적인 보석산지입니다. 보석광산에서는 매일 보석을 캐기 위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작업 중인 광부들. 땅 속에서 파낸 흙들을 모아 그 속에 숨어있는 보석들을 채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하루에 작업해야 할 흙의 양만 수백 킬로그램. 이 흙더미 속에서 작지만 큰 값어치를 자랑하는 보석들이 발견됩니다. 스리랑카에서 나는 보석 종류만 5천여 개가 넘는다는데요. 크기와 모양, 질감과 빛깔에 따라서도 가격은 천차만별. 따라서 최대한 많은 보석을 캐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지만 보석을 캐기 위한 과정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1: 거기 와봤으니 남았다는 걸로
0: 캄캄한 땅속에서의 작업. 자칫 땅속의 수맥을 건드려 물이 쏟아져 내리면 그대로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광산 내부를 단단하게 보강하기 위해 물에 강한 고무나무로 보강하는 작업부터 들어갑니다.
2: 이다세 ara polwadri tola wedi iwara galla samane paha widare enoda wedi iwara galla ena same em sara issana ida
3: same em issaya
4: yata yata hatara dinne
2: yata yata dinne
3: same em
0: 과연 보석 광산 안의 상황은 어떨지 제작진이 광산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5: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잘 잡으세요 손으로.
3: 네.
5: 천천히.
0: 안전 장비 하나 없이 손잡이 하나에 의지한 채 내려가야 하는 수직 사다리. 설상가상 광산 안으로 들어오니 장대비가 내린 것 마냥 광부들이 흠뻑 젖어 있습니다. 땅속 어딘가에서 새어나오는 물이 장대비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는 상황. 좀 더 깊은 곳으로 안내하는 작업자.
2: 카메라 주세요. 조용하게 올게요.
6: 네.
2: 조심하세요.
6: 네.
2: 이 사람 여기에 헤드 보스.
6: 보스.
2: 보스. 보스.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0: 이 광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작업자랍니다.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는 광부들. 먼저 광산이 무너지지 않게 간단하게 벽을 보수하는 작업에 들어가는데.
2: 잠깐 안 되겠네.
0: 나무 토막을 이용해 광산 벽 내부를 단단히 고정해 줍니다.
2: 아이겔라 미티엔 가나 이드바세 리에 타데베나가 미티엔 가나 이카베타 이드바세 아니리아왕 이가 아니페트라 아이겔라.
0: 이때 작은 물길이 커져 지반이 약해지지 않도록 단단히 막아주는 것이 관건. 하지만 좁고 캄캄한 광산 안에서의 작업은 땅 위에서보다 두 배나 힘듭니다. 장정 네 사람이 꼬박 3시간 넘게 진행하는 작업. 큰 물기를 잡고 나서야 한숨 돌리는 광부. 이제야 제작진도 광산 밖으로 나왔습니다. 난생 처음 겪어본 광산 체험. 한 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몸이 천근 만근입니다.
3: 아 잠깐만 있어도 되는데 아, 여기서 하루 종일 어떻게 작업하는지 모르겠어.
0: 아이고 제작진도 극한 직업이네요. 라트나프라에는 늘 보석을 찾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시내 보석거리에서는 매일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금액의 보석이 거래되고 있는데요. 값비싼 보석을 거래하는 곳이니만큼 꼼꼼한 감정으로 품질을 확인하는

0: 것도 필수랍니다. 좋은 보석을 좋은 가격에 구하고 팔려는 눈치 작전이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가장 인기가 많은 보석은 블루 사파이어.
1: 200만 원.
0: 스리랑카의 블루 사파이어는 뛰어난 투명도와 높은 채도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스리랑카의 많은 종류의 보석들은 저마다 고유의 색과 빛을 담고 있어 아름다움이 더 깊다고 합니다. 같은 종류의 보석이어도 미세한 색깔과 모양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 보석들. 도매상과 소매상인들 그리고 여행객들에게까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보석거리 근처에선 보석을 세공하는 상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원석을 다듬고 세공하느라 매일 바쁘답니다. 최대한 크기를 보존하면서 보석의 광채와 모양이 살아날 수 있도록 다듬어 주는데요. 잘 다듬어 주니 이렇게 아름답게 변신했네요. 돌과 다름없던 원석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색과 모양이 변하지 않아 더 의미가 있는 보석들 때문에 그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가는 추세랍니다. 이제 세공한 보석을 사용해 액세서리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값비싼 보석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보석이 빠지지 않게 수작업으로 일일이 고정해 준 후 마지막으로 광택을 내주는 과정까지 모든 과정에 손이 많이 갑니다. 각양각색의 보석을 수놓은 팔찌. 이야, 정말 아름답네요. 이건 뭐 보석 종합 선물 세트 같습니다. 왕가에서도 특별한 날이면 꼭 스리랑카산 블루 사파이어가 등장하곤 했는데요. 다이애나 왕세자비도 약혼식에서 스리랑카산 사파이어 반지를 끼워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빛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계 각국의 많은 유명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스리랑카 보석이랍니다. 며칠 후 또다시 날이 밝았습니다. 라트나프나의 또 다른 광산. 매일 아침 광산 작업 전 빼놓지 않는 게 있는데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광산 안에 물이 가득 찬 상황. 요즘 같은 우기에는 보석 광산 작업이 더욱 힘들답니다. 물이 차는 일은 광산에선 비일비재한 일. 급히 배수기를 작동시켜 봅니다. 광산 주변에 큰 강줄기가 흐르고 있어 땅을 파는 광산 공사는 더욱더 신중하고

0: 조심해야 합니다. 만발의 준비를 마친 후 서둘러 광산 안으로 들어가는 광부들. 서서히 광산 안으로 진입하는 광부들. 매일 하는 일이지만 매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수직으로 이어진 나무 사다리를 의지한 채 10m가 넘는 깊이의 지하로 내려가는 광부들. 아파트 3층 높이라고 합니다. 빠르게 물길을 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팀의 총 책임자인 작업자가 물이 흘러들어오는 길을 꼼꼼히 파악해 봅니다. 자칫 물길을 잘못 건드리면 물길이 거세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 마음이 급해집니다. 광산 안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기하는 작업자들도 속이 타들어갑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광산 안의 상황을 시시각각 체크하며 대기하고 있다가 필요한 물품들을 즉각적으로 공급해주는 작업자들. 그때 갑자기 한쪽 귀를 파이프에 대는 작업자. 이건 뭔가요? 그 시간 광산 내부는 여전히 어디서 새는지 모르는 물길과의 전쟁 중인데요. 먼저 광산 내부 벽 곳곳을 더 단단하게 보강해 주기로 합니다. 신호를 받은 땅 위의 작업자로부터 고무나무가 배달됩니다. 나무벽 작업을 진행하는 사이 한쪽에서는 나뭇잎으로 나무 틈새 구멍을 촘촘히 막아주는데 물길에 토사가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작업입니다. 모든 과정을 기계의 도움 없이 오로지 수작업으로 하는 작업자들. 좁고 캄캄한 지하에서의 끈질긴 사투. 의지할 것은 한 모금의 물뿐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작업. 물길을 잡아가면서 동시에 광산 내부의 흙들을 파내야 합니다. 최고 책임자인 마순내가 인도하는 길에 따라 땅을 파면서 보석이 나올 만한 흙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경험과 감각에 의한 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매일같이 캄캄한 광산에 들어오는 이유랍니다. 보석 광산은 이들의 희망입니다. 오늘도 부디 많은 보석이 발견되길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 봅니다. 흙의 성질을 보며 보석의 길을 찾아가는 광산.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벌써 4시간이 넘게 이어지는 좁고 답답한 땅속에서의 작업. 땅속 14m 깊이에서 고강도의 일을 하다 보니 꼭 필요한 게 있답니다. 한 줄기 바람도 소중한 공간. 잠깐의 휴식 끝에 광부들의 채굴 작업은 다시 시작됩니다. 지도도 없이 오로지 감으로 보석이 있을 법한 곳에 흙을 끊임없이 파냅니다. 이렇게 힘들게 파낸 흙은 한 줌이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자루에 옮겨 담습니다. 이제 이 흙을 광산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신호가 오면 광산 밖 작업자들이 분주해집니다. 오늘은 과연 얼마만큼의 보석을 찾을 수 있게 될까요? 어디에 얼마만큼의 보석이 있을지 모르니 최대한 많은 양의 흙을 퍼내는 것이 관건. 지금부터는 광산 밖의 작업자와 광산 안의 작업자가 호흡을 잘 맞춰야 합니다. 광산 밑에서 퍼낸 흙을 계속해서 퍼나르는데요. 해가 지면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마음이 급한 건 광산 밖의 작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를 내보지만 하루 수백 킬로그램이 넘는 흙자루를 끌어올리고 한 곳에 모으는 일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라는군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흙 나르기 작업. 드디어 오늘 작업량을 끝낸 광부들이 하나 둘 땅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장장 6시간 만에 한가운 귀환. 그 시간 광부들의 허기를 달래줄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오늘의 요리는 스리랑카의 전통 카레인 파리뿌라고 합니다.
1: 사르나다라 파리뿌이가 되니. 아, 이때와서 알아 배드만 가더노 아이. 바순네 하기 인들라 앞에 외래가는 시에롱 되나다. 이팅 인사미가 하리에 하다간 노니 빌리에라가다.
0: 광부들에겐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이 시간만큼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광부들에게 더없는 보석입니다. 지치지만 함께하는 동료들 덕분에 힘이 난다는 광부들.

0: 맛있는 음식과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어 참 든든한 시간입니다. 저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늦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또다시 작업에 들어가는 광부들. 광산에서 퍼낸 흙에서 진흙을 씻어내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진흙이 묻어있으면 보석의 판별이 어렵고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거센 물줄기로 여러 번 씻어내고 나면 식별이 가능한 알갱이들만 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로 씻어낸 돌은 이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갑니다. 모래를 체에 넣고 돌려주면서 돌과 보석을 분리해내는 고난도 작업. 최소 경력 3년 이상이 지나야 할 수 있는 작업이랍니다. 오랜 경력자 세 사람이 서서 계속해서 모래를 걸러내기 시작하는데 주로 오전 시간에는 광산 안에서 오후에는 광산 밖에서 보석을 걸러내는 일을 하곤 한답니다. 언뜻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연속해서 돌이 담긴 채를 돌리는 일은 힘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오랜 작업 끝에 드디어 보석이 나올 만한 돌들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보석을 찾는 건 광산 주인 담당. 오늘 하루의 결실이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데요. 잠시 후 드디어 돌 하나를 들고 유심히 들여다보는 광산 주인.
1: 갔다 갈라. 내가 왔네.
2: 뭐라 되네. 내가 꾸놓 때문에 나 사투다 피는 거. 왔다 갈라 왔다 갈라.
0: 또 다시 눈에 띈 보석. 이번엔 값이 나가는 보석일까요?
2: 내가 라트나 기린키야.
0: 연이어 나타나준 귀한 보석들. 귀한 블루 사파이어도 등장했네요.
2: 이게는 아비를 왜 내나 아다야막 낸. 아비 왜나 라사막 낸. 아비 간나 라사인 기약까리 간나 엄비나게 낸 아비를 해나 사수도.
3: 이들아 뒤에는 좀 가서 이사 나가는 게 나와요. 골로쿵아리. 뱅크 알 해리라 아티게 다리 아마루 이게. 이게 뭐 라마이 스쿨에 와는 게 하나와.
0: 간절한 바람에 응답하듯 모습을 드러내준 보석. 정말 뿌듯한 하루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힘든 하루의 일과를 모두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캄캄한 광산에서의 피로도 말끔하게 씻어냅니다. 오늘은 내일의 희망이자 행복입니다. 다음 날 일은

0: 아침부터 여전히 광산이 분주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보석을 캘 수 있기를 기도하며 또다시 캄캄한 그들만의 지하 세계로 발을 내딛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광산이지만 삶의 유일한 희망인 보석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언젠가 커다란 보석이 나오리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한 광부들의 땀은 식지 않을 겁니다. 스리랑카 남쪽의 어촌 마을인 인두루와. 이곳은 자연환경이 뛰어나 관광지로도 주목받을 뿐만 아니라 맛있는 열대과일도 많다는군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 사람. 수십 미터 나무 사이를 맨몸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바로 스리랑카의 전통주인 라 야자 수액을 채취하는 중이랍니다. 2인 1조로 이루어지는 야자 수액 작업은 많게는 하루 100리터, 즉 2리터 생수통 50개의 양을 수확할 때도 있다는데요. 스리랑카에서는 홍차처럼 야자 수액을 즐겨 마신다고 합니다. 스리랑카의 대표 음료라 할 만큼 많은 이들이 찾다 보니 스리랑카 마을 곳곳에서는 마치 카페처럼 야자 수액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한데요. 나무에서 채취한 야자 수액은 이물질 등을 걸러낸 다음 별다른 공정 과정 없이 바로 판매가 됩니다. 채취하는 즉시부터 발효가 되면서 도수가 6도까지 올라가는 술이 된다고 합니다.
1: 나온다. 나온다.
0: 우리나라 막걸리와 맛이 비슷하다고 하는 라. 톡 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즐긴답니다. 찾는 이들이 많은 만큼 야자수액 채취꾼들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야자수액 채취에 필요한 도구들을 챙기는데요. 이걸로 뭘 하려는 걸까요? 칼날의 날카로움 정도는 그날의 채취량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랍니다. 이야, 정말 날카로워 보이네요. 작업을 위해 필요한 연장들이 꽤나 많아 보입니다.
1: 마찰모에 맞니? 맞니?
0: 그런데 꽃은 갑자기 왜 따는 건가요? 이것도 설마 야자 수액 채취에 필요한 건가요?
1: 말가랬네 준다고 안 하지.
0: 집을 나설 때면 항상 신에게 자연에 대한 경의와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20대 때부터 야자 수액을 채취하고 있는 파트나 씨. 올해로 벌써 경력 40년 차가 되었습니다. 많은 수확이 있길 바라며 길을 나서 봅니다. 집에서 1시간 가까이 달려온 곳. 해변 근처에 야자나무 군락이 있는 곳입니다.

0: 익숙한 듯 맨발로 차근차근 나무를 오르기 시작하는 파트너 씨. 조금이라도 발을 헛디뎠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집중에 또 집중을 해야 하는데요. 단숨에 나무 정상까지 도달한 파트너 씨. 보고만 있어도 아찔한 높이입니다.
1: 마이네. 난 내가 앞에 불구해라. 난 그때 봐야겠네. 난 갈린 앞에 하는 것도 봐야지. 난 봐야나 해먹고 다니고 불구해 왜 그래 깨어버리는 것.
0: 무려 50m의 야자나무 위에서 야자 수액을 채취하는 62세의 파트너 씨. 높은 나무 위에서 작업을 이어갑니다. 나무에 미리 설치해 놓은 통에 야자 수액을 한 곳에 모으는데요. 밑에서 지켜보는 동료들도 불안한 마음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봐도 아찔합니다. 이제 다시 수액통을 설치하는데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2: 아이 가빠네 길하노.
1: 가빠네 라간나 말아 와이니까 돌아봤. 아티아티가 가빠는 플롱.
0: 주로 야자나무의 꽃봉오리 쪽에서 수액이 나오는데요. 주기적으로 단면을 잘라줘야 더 많은 수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후 벌레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야자잎으로 입구를 막아준 후 다시 통을 끼워주면 작업이 끝납니다. 잠시 후 지나가던 이들의 시선이 작업자에게 고정되는데 이번엔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연결된 줄을 건너기 시작하는 작업자. 밧줄에만 의지한 채 자유자재로 나무를 이동하는 모습이 정말 위험천만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양의 야자 수액을 얻기 위해선 피할 수 없는 일. 두렵지만 더 나은 수확을 위해 외줄 타기를 강행합니다. 매일 보는 광경이지만 볼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곤 하는 동료들. 이제 곧 해가 뜨거워지면 작업이 어려워지니 조심하면서도 최대한 빠르게 작업을 하는 것이 관건. 파트너 씨의 발걸음이 더욱더 분주해집니다. 계속해서 미리 설치해 놓은 통에 야자 수액을 한 곳에 모아 담는 작업이 진행되는데 그런데 오늘따라 다른 날보다 수액량이 작은 것 같아 걱정입니다. 한참 수액을 모으던 파트너 씨가 이번엔 나무를 두드리기 시작하는데 나무에 무슨 이상이라도 생긴 걸까요?
2: 아이 말했다요, 뭐 가한 니켈라 하나.
0: 수액을 더 많이 얻기 위한 필살기.

0: palaro tu dari nader on harakan ini.
1: Kita udah ingat balai hari buat teru, balai hand road hari buat kita dalam.
2: 이렇게 나무를 두드려 준 후 통을 설치하면 수액이 더 잘 모인다는군요. 나무 위에 올라간 지 무려 5시간째.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일에만 열중하던 파트너 씨. 이제 나무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보냈을 5시간의 작업. 드디어 모든 작업을 마치고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나무를 오르내리면서 크고 작은 사고도 많아 부상을 피할 수 없었지만 파트너 씨에게 이곳은 소중한 일터랍니다. 나무 위에서의 긴장과 피로를 날려주는 건 다름 아닌 금방 채취한 신선한 야자수의 한 잔. 이 순간 이보다 맛있는 게 또 있을까요? 다시 야자수액이 모이길 기다린 며칠 후 또다시 작업에 나섰습니다. 혹시 모를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사다리를 대신해주는 코코넛 발판을 점검하는 작업자. 코코넛 발판이 유일한 안전장치인 셈인데요. 파트너 씨가 또다시 나무에 올라갑니다. 또다시 온 힘을 쏟습니다.
1: 이게 내 콘트라카리오네 아니 맞다. 나타 이다슬로 배치다 같이 안구. 난 콘트라카리오네. 이게 인제 당이냐 메아리리니 하더라.
2: 이제는 이를 교대해 줄 동료도 가르쳐 줄 사람도 없습니다. 남들은 꺼리지만 그에겐 여전히 소중한 일입니다. 자신의 힘듦보다 가족의 행복이 먼저인 파트너 씨. 그래서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있는 힘을 다해 수십 미터 나무에 오릅니다.
3: 이거 라이드!
1: 이거 갈래야 되는
2: 지옥에서 천국으로 내려오는 기분.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작업을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나무 위에 있었던 긴장과 두려움도 싹 해소되는 순간입니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작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완료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0: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삼가발류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삼가발류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1: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12: 제가 오늘 뭐 하나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찐이 누군지는 가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13: 우린 또 승부는 또 제대로 하거든요.
12: 건축주가 삶의 방향을 잡으면서 고민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14: 방송인 오유경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살았다는.
13: 제가 딱 알고 있는 집이 있어요.
15: 발달이 느리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16: 자연에서 그런 아이들과 같이 쉴 수 있는
17: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8: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9: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8: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0: 맞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날 찾지 않는 그곳으로 데려가줘요.
3: 대한민국 구석구석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발길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죠.
2: 혹시 듣고 있나요? 길 떠나야 할 것 같아요.
3: 눈부신 풍경과 사람들을 찾아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릴 것 없이 발품 팔아온 지 어느덧 17년. 한국여행 4,000회를 맞이했습니다.
4: 아유, 우리 딸이 춥지?
5: 아, 따뜻해.
4: 뭐요?
3: 눈부시게 아름다운 17년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6: 이미 알고 있었지, 이곳을.
3: 오늘은 좀 특별한 여행자와 함께 시작합니다. 바로 저예요.
4: 오늘 첫 외출이신데 어떠세요?
7: 아니, 궁금했어요. 제가 한국여행 안으로 들어오면 어떨까? 왜냐하면 늘 제가 한국여행 밖에서 저는 이제 시청자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한국여행 늘 내레이션을 하면서 보면 출연자들이 항상 웃고 계세요. 그래서 궁금했거든요. 좋으신가? 좋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알겠어요.
3: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풍경이죠.
7: 아, 그런 거 있었어요. 화면으로 보면서 늘 궁금한 게 맛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맛있겠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4: 저는 뭐 좋아하세요?
7: 아, 그럼요. 저 먹는 거, 그러니까 요리는 못하지만 먹는 건 아주 좋아합니다.
3: 사심 가득 담아 떠나는 첫 번째 여정, 맛 좀 보러 가실래요? 충남 부여의 한적한 시골 마을.
7: 이 색깔이 조화가, 와, 단풍나무 아래 꽃 좀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디서든 자라나요.
3: 이 골목 끝에 저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7: 진짜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 이 집입니다. 기억납니다. 왜냐면 이 대문부터가 정말 특별하지 않아요?
3: 촌집을 개조해 자신만의 놀이터를 만들었던 유박하 씨 기억하시나요?
8: 근데 얘네들이 춤을 추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좋다. 예. 하나는 이렇게 이렇게.
3: 주변 사람들에게 시원한 박하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유박하라고 이름 지었다.

0: 하는 그녀의 직업은 밥 디자이너. 자연에서 받은 영감으로 상상 요리를 만들었죠.
1: 새가 나무에 집 짓는 걸 보고 생각해낸 메뉴입니다.
0: 궁금증을 자극하는 상상 요리 한 번쯤은 맛보고 싶었습니다.
2: 계세요.
3: 어머.
2: 안녕하세요.
3: 네, 글쎄.
2: 어머.
3: 반갑습니다.
2: 아, 반가워요, 쌤.
3: 잘 지내셨어요?
2: 네, 너무 오랜만에 뵙죠.
3: 아, 네.
2: 이렇게 어여쁘신 선생님 꽃다슬가 이렇게 또 오시니
3: 정말 말씀도 잘하세요.
2: 얘네 꽃들아, 인사드려.
0: 대문 하나 넘었을 뿐인데 딴 세상에 온 듯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3: 근데 이 나무들도 없었는데 그때는?
1: 네, 맞아요. 제가 이태리 갔다 온 다음에 이 나무에 홀딱 반해가지고 부여의 이태리라 해서 부테리길이에요.
3: 부테리길?
1: 네.
0: 눈길 닿는 곳곳 싱그러운 꽃과 자연이 머물고 참 아름답죠.
1: 그 항상 꽃이 있는 곳에 살다 보니까 내 손에도 꽃이 피게 하면 좋겠다 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아니면 저를 향해서 스탐스 해주고 싶은 그 메시지를 여기다 담았거든요.
3: 네.
1: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춰보시면 아무 걱정 마.
3: 아,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세요? 너는 그래서, 최고야.
1: 네. 그래서 스탐스 장갑이라고 해요.
3: 선생님 여기도 달라졌네요.
1: 금방 알아차리시네요.
3: 네, 네. 네.
1: 그 옛날에는 흙으로 지어진 흙창고였잖아요.
3: 맞아요, 맞아요.
1: 네, 네. 그랬는데 지난 여름에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그 창고가 이렇게 살짝 무너진 거예요.
3: 어머.
0: 이랬던 흙창고가 짜잔, 동화 속 양철 집으로 바뀌었어요. 이름은 마음 샤워실. 때묻지 않은 아이처럼 즐겁게 놀다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라죠.
1: 제가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낸 옷들.
3: 이야, 저는 그거 기억해요.
1: 네.
3: 드라마 초원의 집에 로라처럼 선생님이 막 밀짚 모자 쓰고
1: 네.
3: 근데 밀짚 모자가 그냥 모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어떨 때는 보냐.
0: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 가는 대로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게 이 집의 모토.
1: 모자도 그냥 밀짚 모자를 잘랐어요.
3: 아, 그러네요.
1: 네, 네.
3: 이렇게 반으로.
1: 네.
3: 그래서 여기 이렇게 프리를 달고.
1: 네. 이렇게
3: 뒤를 한번. 아, 뒤는 또 이렇게 꽃이 피고.
1: 네.
3: 아이디어가 정말. 야, 진짜 재밌습니다.
0: 밥 디자이너 유박하 씨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 뒷마당.
1: 여기는 제가 먹고 싶은 것이 마음껏 자라는, 그리고 햇볕으로 분칠한 제 채소들이 자라는 곳이에요.
3: 유채 아니에요?
1: 이거는 배추예요.
3: 배추.
1: 근데 씹으면 향이 느껴져요.
3: 씹으면?
1: 네. 약간 달큰한 맛이 있어요.
3: 네, 있네요.
1: 어머, 네네.
3: 배추 맛이 느껴져요.
1: 네, 맞아요.
3: 어머, 신기해.
1: 여기는 네. 상추가 자라는
0: 신선한 곳인데. 재료를 텃밭에서 바로 수확해 맛보는 건 많은 분들의 꿈이죠.
3: 어머, 어머,
1: 어머,
3: 어머, 얘가 이렇게 자라는구나.
1: 보라색 아스파라거스예요.
3: 보라색이 있어요?
1: 네,
3: 원래?
1: 네. 육즙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막 달아요. 한번 따보시겠어요? 그 따는 톡 따는 맛이
3: 예.
1: 엄청 통쾌해요.
3: 그냥 탁
1: 두구두구두구
3: 눌러요 그냥?
1: 네. 네. 이렇게 탁 제끼해서
3: 오! 이야 네. 진짜 육즙이 많네요. 여기 벌써 느껴져요. 이야
1: 저도 한번 따볼게요.
3: 네. 이야 소리가
1: 소리 통쾌해.
3: 소리가
1: 오늘의 햇볕 요리.

0: 텃밭에서 나고 자란 식재료로 만드는 요리. 오늘 메뉴는 샐러드라는데 기대되죠.
1: 똑같은 샐러드라도 유박하님이 하시면 뭔가 다를 것 같고 꽃이 들어간 샐러드 기대가 됩니다.
2: 한번 그냥 재미나게 네. 우리 뱃속으로 이렇게 들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미끄럼 타고 슝 갈 수 있게
0: 미끄럼 타고 슝 하려면 속이 편해야겠죠. 건강 식재료 낫또부터 준비하고요.
2: 제가 여기에 특별히 넣는 게 사과예요.
1: 아,
2: 그러니까 약간
0: 사과로 상큼한 맛을 더합니다.
2: 오늘은 도심에서 찌든 그 때를 확 벗겨낼 수 있는 그런 요리예요.
0: 식재료 본연의 맛 그대로 자연이 주는 행복을 보여주고 싶었대요.
1: 선생님 원래 장명의 대가시잖아요. 장명은 어떻게 하셨어요?
0: 시장 할머니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오색 찬란한 노각 요리. 내 청춘을 돌리도부터 참치는 복숭아를 어부바까지 재미있는 음식 이름이 인상적이었잖아요.
2: 오늘은 아스파라거스가 주제라서요. 정말 나도 꽃이야 하면서 이렇게 뿅 하고 올라온 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아스파라거스 꽃잎 입에 물고 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1: 네. 맛이 어떨지. 이거 먹으면 진짜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
2: 와, 실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드셔요. 소리도 너무 좋아요.
1: 아까 땄을 때처럼.
2: 예.
1: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기름에 볶아서 먹거나 하잖아요.
2: 네네.
1: 그냥 먹어도 맛있네요.
2: 저도 부여에 와서 날것으로 먹어도 된다는 걸 배웠어요.
1: 이제 드시는 분한테 항상 피디님 물어보시잖아요. 맛이 어때요? 저도 항상 제 멘트가 맛이 어떨까요? 이게 제 멘트였는데
2: 그렇죠.
1: 오늘은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맛이 기가 막힙니다. 정말 자연 그대로예요. 양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근데 조화가 아주 좋아요.
2: 네. There goes my heartbeat. 드실만 하셨습니까?
1: 유바카의 맛은 배려의 맛이다.
2: 아.
0: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고마운 한 끼.

0: 배도 부르고 바람도 시원하니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는 기분.
1: 근데 정말 여기 오는데 그냥 어깨가 내려가요.
2: 아우. 네. 꽃들아 들었니?
1: 너희들 덕분이야. 근데 제가 아까부터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네네. 저쪽에 해피 버스데이라고 되어 있어요.
2: 네. 제가 올해 61번째 회갑이에요.
1: 아, 축하합니다.
2: 감사합니다. 야.
1: 왠지 좀 생신 파티도 남다르게 하셨을 것 같아요.
0: 61명의 지인과 함께한 환갑 기념 생일 파티. 특별히 준비한 것. 세상에 하나뿐인 헝겊 동화책을 만들던 유박하 씨.
3: 매주와 케이크. 보지? 뭐가 저렇게 예쁘지?
0: 한 땀 한 땀 61권의 헝겊 동화책을 수놓아 지인들에게 나눠줬대요.
1: 아, 이게 아까 말씀하신.
2: 네네. 제가 환갑 때 같이 나눔했던. 아, 네.
1: 착각도 곱게 빚고 싶다.
2: 선생님 목소리로 한번 듣고 싶어요.
1: 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착각도 곱게 빚고 싶다. 유박하. 나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생각으로부터 태어났다. 이것을 깨달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거울 앞으로 가서 내 얼굴을 자세히 보았어. 그리고 이렇게 말해봤어. 사랑해. 신기하게도 나에게 사랑 고백을 할수록 내가 사랑스러운 거 있지? 나는 무조건 예쁘다. 나는 이렇게 착각도 곱게 빚으며 살기로 했어.
2: 기절할 것 같아요. 정말. 아.

0: 에피소드가 있어요.
1: 네네.
2: 제가 한번 한국 게임을 또 했었는데, 네, 그렇죠. 했었는데 네. 감독님께서 시키는 대로 제가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1: 네네.
2: 낙엽을 쓸어 모아서 던져라 하면 막 던지고
1: 네.
2: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과연 그 장면이 어떻게 나올까 한국 게임을 책 막 봤는데 어라? 안 나온 거예요.
1: 어, 편집당했어요? 통편집?
2: 그래서 오늘도 또 혹시 편집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1: 피디님 통편집 하시면 안 돼요.
2: 네.
3: 박하 씨 다행히 이번엔 통편집 안 당했어요.
1: 예전에 조동진 선생님이 부르셨던 네. 나뭇잎 사이로 노래 아시죠?
2: 나뭇잎 사이로
1: 닥쳐!

0: 이야, 예뻐요. 꽃 도시락이네요.
1: 네. 예. 어! 들렸어.
0: 꽃 샌드위치.
1: 네.
0: 이야, 너무 예뻐요, 선생님. 자랑 좀 해야 되겠어요. 너무 예쁘죠? 와.
1: 이름도 있어요.
0: 이름도 있어요?
1: 네. 텃밭을 가출한 가출 샌드위치.
0: 아, 그래. 아, 그래서 네가 가출했구나.
1: 네.
0: 이야.
2: 가출의 맛은 어떨까요?
1: 루꼴라하고 상추 같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풍성하구나, 맛이.
0: 가끔 나와야겠어요. 가끔 가출해야겠어요, 저도.
1: 적극 추천합니다.
2: 우리 한국기행 4천의 특집으로 제가 처음 나들이를 왔는데 유박한 선생님 만나기 참 잘했다 싶습니다.
1: 감사합니다. 자주 자주 나오세요.
2: 너무 좋습니다.
3: 좋은 사람과 좋은 자연이 있어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하루. 여행의 참맛을 느꼈습니다.
0: 스님, 지경 스님.
4: 네,
0: 팬입니다.
4: 네.
0: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스님.
4: 네, 됐습니다.
0: 아,
4: 네.
0: 아, 오늘 제가 밥값은 하겠네요.
4: 이거 갖고?
0: 아, 좀 더 해야 될까요?
4: 데치고 나면 향이 더 나요.
2: 아, 그럼 얼른 가서 데쳐주세요. 공기가 느껴지지 않잖아요, 화면에서는.
5: 방문 상담할 요시 오랜 전통이 담긴 아름다움 행남자기. 자연스러운 색감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음식에도 어우러지는 행남자기 32피스 홈세트 증정.
6: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7: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8: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7: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8: 네?
7: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8: 와.
7: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8: 어떻게?
7: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6: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9: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0: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11: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2: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0: 못 찾았을 뻔했어요.
1: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봄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2: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3: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4: 자, 어서오세요. 할 맛이 있네요. 할 맛이 있어. 야, 춤을 잘 추네.
5: 언제 이 사람이 오지 마을에서 지었어?
4: 왜?
6: 도망가!
5: 죄송한데 저 한국 떠난 거 생각날 것 같아서 한 개만 더 주시죠.
7: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8: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7: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8: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7: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8: 080-961-9595.
9: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눈 건강 루테인 제아잔틴 챙기시죠.
1: 디지털 시대인데 눈? 피로는요?
0: 눈 건강 루테인 제아잔틴과 눈 피로를 위한 아스타잔틴을 하나래. 고려온단 루테인 제아잔틴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이 직접 개별 인정받은 좋은 원료로 믿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눈 건강엔 루테인 제아잔틴, 눈 피로엔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으로 한 번에 챙기세요. 고려온단 루테인 제아잔틴 아스타잔틴.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온단.

안녕하세요. 탈모를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진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남성 탈모와 여성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탈모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대머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패턴을 따르는데요.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거는 이제 이마선이 올라가는 거예요. 앞쪽에 머리선이 헤어라인이라고 하죠. 우리 이마선이 점점점 올라가는데 양쪽 코너, 양쪽 이 모서리 부분이 점점점 올라가는 게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M자 탈모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게 우리 양쪽 모서리가 뒤로 후퇴하면 이런 M자 모양으로 머리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M자 탈모라고 하죠. 그래서 M자 탈모가 일단 초기에 나타나는 남성 탈모의 증상이고 그게 점점점 깊어집니다. 이제 탈모가 진행되면서 M자가 점점점점 깊어지면서 앞쪽에 여기 섬처럼 있던

모발들도 점점점 뒤로 밀리고, 그리고 정수리 탈모도 남성 탈모에서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수리 탈모 부분과 합쳐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앞머리와 정수리 머리가 전체적으로 다 사라지는 게 가장 흔하게 일어난 남성 탈모의 증상이고, 물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M자로만 조금 진행되다가 말고, 어떤 사람은 앞머리 정도까지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옆머리와 뒷머리만 남겨놓고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이런 전체 탈모 등급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남성 탈모가 진행되는지 패턴은 유전적인 원인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집안 사람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돼요. 그 우리 아버지나든가 아니면 외삼촌이라든가 삼촌이라든가 할아버지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떻게 탈모가 진행됐을지 보면은 조금 예상이 됩니다. 마치 키와 같아요. 키와 얼굴 생김새 이런 거다 우리가 가족들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갑자기 혼자 크거나 혼자 작은 사람이 흔하지 않듯이 탈모가 있는 집안에서 탈모가 안 생기는 게 사실 조금 드물어요. 왜냐하면 우성 유전이라고 해서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발현할 확률이 좀더 높아지거든요. 100%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남성 탈모는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 조금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 남성은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보는 거는 가족들을 좀 보고 참고를 하자.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돼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사실 치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는 우리가 외모에 대한 부분이니까 꼭 치료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내가 우리 외삼촌처럼 되는 거는 조금 나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은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죠. 두 번째, 이제 여성 탈모는 남성 탈모하고 좀 다른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남자는 이마가 넓어지는 형태의 탈모가 많다면 여자는 머리 속 탈모가 좀 많아요. 가르마가 넓어지는 패턴으로 많이 나타나죠. 가르마가 머리카락을 이제 가장 두피가 하얗게 보이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그 탈모가 없는 분은 좀 실선처럼 나타난다면 좀 그게 점점점 두꺼워지죠. 이제 탈모가 일어나면서 그 가르마가 점점점 두꺼워지고 머릿속이 비어지게 되는 그런 형태의 탈모가 나타나는 게 여성 탈모의 특징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유전이에요, 여성에서도. 유전이 가장, 일단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그렇게 탈모가 진행될 확률이 좀더 높은 거죠. 그리고 이런 탈모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호르몬과, 이런 호르몬이 특히 남성형 탈모를 주장하는 것들이 안드로겐, 또는 테스테스트론이라고 불리우는 남성 호르몬이거든요. 그 남성 호르몬이 그 DHT라는 물질로 바뀌면서 그 DHT, 디하이드로테스테스트론이라고 하는데 그 물질이 탈모의 가장 근본적인 유발 물질이에요. 남성에서는 특히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여성에서도 갱년기 이후에 많이 이그 호르몬 때문에 탈모가 생기게 됩니다. 갱년기 이후에 탈모가 많은 이유는 여성 호르몬 자체는 탈모를 좀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했을 때 여성분들이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는데 임신 중에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아지죠. 머리가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 임신 중에는 우리가 하루에 한 70에서 100개 정도 머리가 빠지는 게 정상량인데 이 빠진 양이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우리가 지출이 줄어드니까 쌓이는 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그때는 많아지다가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는 출산 후에 우리가 출산 후 탈모라고 해서 한꺼번에 머리가 확 빠지는 현상이 그때 이제 호르몬이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많이 빠지면 많이 당혹스러운데 이건 특별한 원인이 없으면 대부분 회복을 하게 돼요. 여성 그 산후 탈모는. 그러나 이제 갱년기 이후에 호르몬 변화는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회복되기가 어렵죠. 치료를 하지 않는 이상 회복되기가 어렵고 대신에 여성 탈모는 그래도 머리선은 유지가 잘 되는 편입니다. 이마선이 여자분들이 이렇게 이마가 올라가면서 남성처럼 탈모가 되는 분들은 잘 보신 적이 없죠. 그 이유는 앞에 아로마타제라는 효소가 작용을 하는데요, 여성은. 그 효소가 머리카락, 그 남성 호르몬 DHT가 발현하는 것을 좀 억제를 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앞에 머리선은 유지가 되면서 머리 속이 빠진 형태의 탈모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이어트라는 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제 완전히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특히 탈모,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완전히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를 하면 영양 밸런스가 깨지는데, 이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해요. 유전성 탈모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진행되는 집안에 탈모가 있는 분들이 있으실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다이어트 할때 주의

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굶기보다는 소식 또는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운동할 때 너무 근육량을 키우는 것은 탈모 자체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머리카락을 위주로 보는 의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를 말씀드리기보다는 머리만 보는 의사 입장에서는 너무 근육량을 키우는 것은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당한 근육은 오히려 건강에 좋고 탈모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피트니스 대회 나가는 정도 분들의 근육을 키우는 것은 탈모에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탈모 약을 드시면서 직업적으로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꼭 탈모 치료를 하거나 탈모 약을 드시면서 근육량을 키워나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병원에 오면은 탈모를 이제 진단을 하는 방법들이 좀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단 육안으로 봅니다. 육안으로 보고 실제로 어떻게 탈모가 진행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환자분에게 여쭤봅니다. 지금 증상이 어떤지, 어떤 부분에 어떤 머리카락들이 빠지는 걸 느끼는지, 혹은 느끼지 못하는지. 그리고 머리카락을 가볍게 잡아당겨 보거나 두피 상태 안쪽을 좀 들여다보면서 혹시 어떤 머리카락을 가볍게 당겼을 때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는 좀 우리가 활동성으로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촉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현미경 검사를 많이 합니다. 아마 요새는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현미경으로 두피를 들여다보면서 두피 내 질환 또는 머리카락의 간격, 머리카락의 두께 이런 걸 보고 제가 찍어 놓고요. 그리고 다음에 오셨을 때 그게 탈모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할 때도 이 모바일 현미경 사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3D 스캔이라고 해서요. 두피 전체를 찍는 스캔이 있어요. 그래서 스캐너가 있는데 이 두피 전체를 여러 장의 사진을 찍는 장비라서 그리고 확대해서 우리가 두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좀더 전문적으로 보는 병원들은 이런 그 3D 스캐너를 써서 탈모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MAR 때는 특히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또는 탈모가 진행되는 속도라든가 탈모 치료에 반응하는 거를 우리가 판단할 때 특히 이런 진단법들이 좀 도움이 됩니다. 애매한 분들은 의사도 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머리숱이 애초에 이분이 없는 분인지 아니면은 머리숱이 굉장히 많았다가 이렇게 된 건지 저희가 의사가 판단할 때는 평균 수치를 기준으로 높다 낮다를 바로 얘기 드릴 수는 있지만 이분이 원래 머리숱이 많은 분은 줄어들었어도 아직 정상보다는 훨씬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도 이건 탈모인데 이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병원 우리 모바일 현미경이나 아니면 3D 스캐너를 통해서 진단을 해놓고 다음에 오셨을 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진행 여부를 알 수가 있죠. 탈모에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원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원형 탈모. 원형 탈모라고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이 정수리 쪽에 원형으로 머리가 숱이 줄어들었다 해서 원형 탈모라고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원형 탈모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뭐 유전성 탈모, 여성형 탈모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형 탈모는 이제 동전 모양의 조그만한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이 이제 맨질맨질해지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게 우리가 탈모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게 머리 속에 생기는 게 가장 흔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요. 대부분은 굉장히 어떤 몸에 스트레스를 느꼈을 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느꼈을 때 많이 생겨요. 취직이 안 됐다든지, 뭐 연인이랑 헤어졌다든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어떤 정신적 충격이 있거나 아니면 몸을 굉장히 혹사하는 잠을 못 자거나 직장 내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분들에 있어서 잘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견인성 탈모라고 해서요.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기는 때 생기는 이런 질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머리를 굉장히 세게 당겨서 뒤에서 묶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무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음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스튜디오스 분들 이런 분들이 머리를 굉장히 세게 묶었을 때그 당겨짐이 강한 부분에서 보통 옆머리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당겨졌을 때 생기는 게 이제 견인성 탈모입니다. 근데 이거는 머리카락을 묶는다고 생기는 건 아니고요. 아주 강한 힘으로 묶을 때 생기는 거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머리카락 묶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휴지기 탈모는 다이어트라든가 아니면 어떤 심한 우리가 질환을 앓았을 때 어떤 소모성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수술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결핵이라든가 이런 소모성 질환을 앓았을 때 생기는 탈모를 휴지기 탈모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원인이 사라지면 저절로

0: 별로 좋아져요. 병에서 치유된다든가 아니면 다이어트를 중단한다든가 이랬을 때 좋아지니까 휴지기 탈모는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노화성 탈모.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월의 흐름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좀 빨리 오는 사람들이 있죠. 동년배에 비해서 좀 빨리 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역시 관리해 주시면 이 노화를 약간 늦출 수가 있어서요. 역시 이런 분들도 좀 탈모를 신경 써 주시면 좋겠어요. 탈모 치료는 적정 시기가 있습니다. 탈모 치료는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시면 저희가 치료를 했을 때 회복시키기가 조금 어려워요. 젊을수록 탈모 발현이 지금 얼마 안된 사람일수록 탈모 치료 반응이 좋습니다. 탈모가 완전히 머리카락을 생산하지 않게 된 모발, 모낭이 5년 이상 방치가 되면은 모발을 생산하기 되게 어렵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탈모가 생기면 사실 너무 방치하지 말고 회복이 좀안 되는 것 같으면 꼭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10년, 20년 지난 뒤엔 아무래도 늦다는 거죠. 가급적 1, 2년이면은 뭐 더욱 좋고요. 우리나라 연구에 따르면 한 5년 정도 병원에 오시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시간이 보통은 머리가 빠졌다고 해서 머리숱이 줄었다고 해서 바로 병원 오는 분은 좀 드물죠. 보통은 샴푸 바꾸시고요. 그다음에 건강식 좀 드셔보시고, 그다음에 뭐 두피 마사지 해보시고 뭐 이러면서 그 시간을 많이 앞에 소모하고 오세요. 그래서 한 3, 4년, 5년, 7년, 과거에는 7년이었거든요. 병원에 오시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근데 그 5년, 3년 이렇게 좀 단축되고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조금 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더 좋은 결과를 얻는 분들이 많아질 테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남성 탈모와 여성 탈모, 그리고 그 패턴들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병원 가기 싫은 분들을 위한 가이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채우는 100세 시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한 생활 스포츠 지도사 줌바골드 강사 최수아입니다. 오늘 강의는 살사에 대해 알아보고 주요 스텝과 안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살사는 카리브해에서 태어나 쿠바, 푸에르토리코, 아프리카 문화에 강한 영향을 받았으며 그 결과 여러 독특한 지역별 스타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영향으로 인해 살사 댄스는 다양성과 독창성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 각지의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춤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살사는 주로 파트너와 함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줌바의 살사는 혼자서도 댄스를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변형되어 있습니다. 살사 댄스는 유산소 운동으로서 심장 박동을 증가시키고 칼로리를 태우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전신 근육을 사용하여 근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살사의 주요 스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드 투 사이드 스텝하고 탭 동작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드 가셨다가 돌아오시고 다시 반대쪽 돌아오시고 좋아요. 탭을 세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탭. 하나, 둘, 셋. 자, 반대쪽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파트에서 배우실 건 앞으로 가셨다가 뒤로 오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가셨다가 뒤로 오시고. 힙을 왔다 갔다. 하나, 둘, 셋, 넷. 하신 다음에 락백 스텝을 갈 거예요. 다리가 뒤로 갑니다. 뒤로 갔다 돌아오시고. 뒤로 갔다 돌아오시고. 뒤에, 뒤에. 연결해 볼게요. 자, 앞으로 가셨다가 뒤로 오시고. 자, 허리. 하나, 둘, 셋, 넷. 락백. 하나, 둘, 셋, 넷. 자, 다음 파트에서 배우실 건 살사 프론트 앤 백이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옆으로도 했고, 뒤로도 갔죠. 이번에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가볼게요. 자, 오른발 앞에 갔다 오시고, 왼발 뒤쪽으로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터치를 두 번 하실 거예요. 오른발, 왼발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둘, 둘, 셋, 터치, 터치. 끝났어요. 너무 간단하죠? 네,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이드 투 사이드, 그 다음에 더블 타임. 여기에서는 음악이 약간 바뀝니다. 빠른 장르예요. 그래서 사이드 가셨다가 돌아오시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신 상태에서 더블 타임 스텝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방방 뛰셔도 되고 제자리에서 터치만 하셔도 됩니다. 더블 타임은 하나, 둘, 셋, 넷 해서 연결해 볼게요. 자, 하나, 짠, 둘, 짠, 셋, 짠, 넷. 더블 타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포인트 동작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큐라는 말에 맞춰서 손이 입 앞으로 오고 돌리실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다시요. 하나, 둘, 셋. 자, 슬라이드, 슬라이드. 하나, 둘, 셋. 이 동작, 포인트 동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우신 거를 쭉 연결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이드부터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사이드 투 사이드. 둘, 하나, 둘, 셋. 걷기. 앞에, 뒤에, 허리. 하나, 둘, 셋. 락백. 하나, 둘, 셋, 넷. 자, 프론앤백. 둘, 터치, 터치. 앞에, 뒤에, 터치. 한 번 더요. 앞에, 뒤에, 터치, 터치. 슬라이드, 슬라이드, 슬라이드. 포인트 동작. 하나, 둘, 셋. 자, 다음 사이드 투 사이드. 둘, 셋, 넷. 더블 타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희가 배운 거를 제가 뒤돌아서 한번 쉽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 투 사이드 먼저. 하나, 둘, 셋. 둘, 둘, 셋. 탭. 하나, 둘, 셋. 사이드 투 사이드. 둘, 하나, 둘, 셋. 걷기. 자, 뒤로 오시고 허리. 하나, 둘, 셋. 락백. 하나, 둘, 셋, 넷. 자, 다음 프론앤백이요. 하나, 둘, 탭, 탭. 한 번 더요. 하나, 둘, 탭. 한 번 더요. 하나, 둘, 탭, 탭. 슬라이드, 포인트 동작. 하나, 둘, 셋. 자, 사이드. 하나, 둘, 셋. 더블 타임 스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레디 큐라는 라틴 리듬의 댄스곡으로 우리의 움직임을 즐겨봅시다. 자연스럽게 걸어주실게요.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사이드 투 사이드. 자, 탭 세 번. 하나, 둘, 셋. 자, 앞으로, 뒤로. 자, 허리. 왓백. 다시 사이드 투 사이드.

자, 처음부터 사이드 투 사이드. 탭. 자, 걸을게요. 뒤로. And 하나, 둘, 셋. Rock back. 탭. 다시 front and back. 사이드 포인트 동작. 자, 손을 이용하세요. 자, 올 타임. 자, 슬라이드 갈게요. 천천히. 자, 손도 이용하시고. 자, 살짝 앞으로 나오세요. 지그재그. 자, 제자리 돌아가시고. 포인트. 자, 조금 더 많이 움직여보세요. 더블 타임. 한 번 더요. 더블 타임. 포인트 동작. 오늘의 줌바 살사 댄스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모든 동작과 리듬을 잊지 말고 계속 연습해 보세요. 다음 강의에서는 삼세판이라는 라틴 리듬의 흥겨운 곡으로 쿰비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00세 시대 건강하게 줌바 골드 강사 최수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에서 국민들의 국어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는 연구원 이수연입니다. 오늘 이 강은 의미에 맞는 단어쓰기 첫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단어는 첫째, 로서, 로서입니다. 로서는 사람에게 쓰고, 로서는 사물에게 쓴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이걸 지우셔야 됩니다. 로서는 자격과 지위를 나타내는 문맥에 쓰고, 로서는 수단과 도구를 나타낸다는 내용으로 새롭게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EBS 평생학교로 예를 들어 볼게요. EBS 평생학교도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EBS 평생학교는 나를 더욱 나답게,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드는 교육이 펼쳐지는 장으로서, 깊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곳입니다. 바로 EBS 평생학교의 지위를 기술하는 문맥이기 때문에 써가 아니라 서를 넣어서 으로서로 표현해야 알맞겠죠.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기역, 니은에 각각 으로서와 으로서 중에서 무엇이 들어가면 될까요? 공교육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제도권 내 교육으로서 바로 공교육의 지위를 서술하는 문맥이기 때문에 으로서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이러한 공교육으로서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바로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공교육이기 때문에 으로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즉, 정리를 하면 쉼표가 있는 때까지는 공교육의 지위를 기술하였고 그 뒤에서는 공교육이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임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제 로서와 로서를 정확하게 쓰실 수 있겠지요? 참고로 덧붙이면, 로서와 로서는 사실 로로만 써도 됩니다. 그 뜻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서와 써를 써서 로서, 로서로 쓸때 뜻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밑도는 참 많이 쓰시죠? 밑은 어떤 뜻을 나타낼까요? 밑은 그리고 또라는 뜻을 나타내고요. 또는 그렇지 않으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밑은 and

또는 오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요일 및 수요일에 실시한다라고 하면 실시하는 요일이 이틀입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즉, 이틀이 되고 월요일 또는 수요일에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하면 실시 예정 요일이 월요일 아니면 수요일이 되어서 둘중 어느 요일이든 하루만 됩니다. 참고로 알려드리면 밑은 와 또는 과로 바꿔 쓸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운데점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조사와 분석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리고 교부, 접수 그 단어 사이에 가운데점을 써서 쓰기도 합니다. 밑과 관련해서 하나 덧붙이면 A, B, C, and D 이런 문장 구조 아시죠? 이제 보통 이제 영문에서 나오는데요. 이것의 영향으로 이제 우리 국어 문장을 쓸 때도 가, 나, 다, 밑, 라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밑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A, B, C, and D 이것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맨 끝에 밑을 꼭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가나 다라가 동등하다면 쉼표로 가쉼표, 나쉼표, 다쉼표, 라로 써도 충분합니다.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등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전에 풀이된 뜻을 그대로 가져와서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등은요,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등이 있고요. 둘째는 두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한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등의 쓰임이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 오늘 사과, 배, 포도 등 과일만 잔뜩 먹었다. 과일을 여러 개 먹었나 봐요. 두 번째 예문은 과일은 사과, 배, 포도 등세 가지만 먹겠다.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은 좀 등의 쓰임이 다르죠. 첫째 문장은 1번의 등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둘째 문장은 2번의 등이 쓰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등과 관련해서도 참고로 드릴 정보가 있어요. 등은 의존명사이거든요. 그래서 의존명사는 다 암말과 띄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 소개해드린 두 가지 등의 쓰임은요. 모두 암말과 띄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령의 정의나 약칭 등에서 등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령, 훈령, 예규, 고시, 자치법규 등 소괄호 열고 이하 관계 법령 등이라 한다. 소괄호 닫고 할때그 등을 관계 법령 앞에 붙이는 거예요. 이는 두 가지로 쓰이는 등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서 2번 쓰임의 등을 붙여 쓰는 방식으로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문에 대해 살펴볼게요. 자문은 전문가가 하는 행동일까요? 전문가에게,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하는 행동일까요? 자문은 물음, 그러니까 묻는 행동이요. 묻는다. 묻는 행동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전문가에게 하는 행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문 뒤에 하다가부터 만들어진 동사 자문하다는 내가 전문가에게 무엇을 자문하다 구성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 문제는 변호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경제 개혁안을 구상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했다처럼 말이죠. 자문은 어떤 일을 좀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로 이루어진 기구의 의견을 물음, 바로 물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동사 자문하다는 어떤 일을 좀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의 의견을 묻다. 이렇게 뜻풀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꾸준히, 월등히, 격상 한번 알아볼까요? 이 단어들은 어떤 문맥에서 쓰인다고요? 네, 긍정적인 문맥에서 쓰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꾸준히의 뜻이 한결같이 부지런하고 끈기 있는 태도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월등히는 수준이 정도 이상으로 뛰어나게. 그 다음 격상은 자격이나 등급, 지위 따위의 격이 높아진다. 또는 그것을 높인다.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들 단어는 그러한 뜻을 나타내는 문맥에서 쓰여왔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다. 어떠세요? 정말 이상하시죠? 노인 빈곤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 참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격상되다. 이렇게 만약에 쓴다면 이 문장에는 꾸준히, 월등히, 격상되다는 어울리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들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문맥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꾸준히, 월등히, 격상이라는 말을 어떻게 쓸때 문맥이 알맞을까요? 꾸준히 연습한 보람이 있다. 그는 성적이 월등히 좋아서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았다. 지위가 사장으로 격상되었다. 이렇게 썼을 때 느껴지시죠? 문맥에 맞는 단어를 사용하면 문장이 살아납니다. 오늘 이 강에서는 의미에 맞는 단어 쓰기 첫째 시간으로 로서로서 및 또는 구별하기와 등의 쓰임 두 가지 알아봤고요. 자문, 자문하다의 뜻 알고 정확하게 쓰기. 긍정 문맥에 쓰이는 단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미에 맞는 단어를 쓰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어에 관한 모든 걸 통달한 사람은 없죠. 그래서 국어사전을 자주 자주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다음 3강에서는 구조에 맞는 문장 쓰기를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만날 때까지 단어 쓰기, 문장 구성하기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계실 여러분을 기대하며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이 계곡이 진짜 축복의 땅이야.
2: 사귀기 했잖아요.
3: 안녕하세요.

0: 금문산에서 제일 좋은 나무지.
1: 엄마 영광인 줄 알아.
2: 속은 속은.
3: 6월 달쯤에 자다가 일어났을 때 이제 처음 나왔어요.
4: 안 되겠다. 밖으로 나가자.
5: 들어가.
6: 내가 알아서 할게.
5: 말하면 쉰다고. 알겠다고.
7: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사춘기입니다.
4: 아, 윌리엄 이거 좀 해줄래? 아빠나 해.
8: 그거 해야지 않겠어? 어. 왜? 아, 뭐 이렇게 하니까 의미가.
4: 왜? 부모님들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5: 모르겠어요. 나 진짜 왜 그러는 거야. 호르몬이 하는 일이다.
7: 호르몬 귀신의 쓰인 거야.
3: 아이들의 첫 성교이기도 하지만 부모한테도 첫 성교육인 것 같아요.
9: 제가 오늘 뭐 하나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찐이 누군지는 가려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10: 우린 또 성분은 또 제대로 하거든요.
9: 건축주가 삶의 방향을 잡으면서 고민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11: 방송인 오유경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살았다는.
12: 제가 딱 알고 있는 집이 있어요.
13: 발달이 느리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14: 자연에서 그런 아이들과 같이 쉴 수 있는.
15: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저기 무슨.
16: 이렇게 커요.
15: 도청 아니에요?
16: 아, 진짜 크죠?
15: 야, 여기 그냥. 종합병원이네.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진짜 부자시네.
17: 저는 가난하지만 우리 병원은 부자였습니다.
16: 지금 보이세요? 거의 뭐 손잡이가 해지거나 목덜미가 해지거나.
18: 이거 만원 주고 샀어.
16: 그쵸?
19: 이게
16: 뭐예요?
19: 아저씨. 뭐예요? 아저씨. 오늘 저 관계가
15: 굳이 이렇게까지 밥은 잘 드시죠?
19: 예, 잘 먹습니다.
16: 아, 생선 걸어 드실까봐 자린고기처럼.
15: 400억 넘게 또 나눔을 하셨다는 게.
17: 410억은 저한테는 인생의 수업료예요. 나눔은 비움의 시작이 아니고 처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3: 폐경기까지 잘 버티면 배발하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18: 폐경을 했으니까 좀 시간을 끌었는데
3: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나.
18: 갑자기 이게 근종이 너무 커진 거예요.
20: 이 나이 돼가지고 상상도 안 했거든요.
18: 통 너무 심했고요. 4시간에 한 번씩 지구제를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골반뼈를 드라이버로 쪼이는 기분이에요.
21: 근데 자궁 질환은요, 열심히 치료하면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0: 고령 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알려드립니다. 운전할 때에는 시력에 맞는 안경을 착용하세요. 시야 확보가 어려운 흐린 날, 안개 낀 날, 야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노년기에는 청력과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좁아져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속도를 낮춰 운전해주세요. 새로운 길을 이용할 때에는 내비게이션이나 지도로 운행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도로 시설물,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 위험 지역에 대비하세요. 건강 증진을 위해 복용하는 의약품이 졸음,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처방 시 의사 또는 약사와 운전 가능 여부를 상의하세요. 노년기에는 쉽게 피로해지고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장거리, 장시간 이동 시 직접 운전보다는 고속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도로 위의 안전운전 모두 함께 해주세요.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2: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7: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8: 내 꿈은 의사입니다.
9: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윤수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사실은 자녀분들이 굉장히 슬프고 마음이 아프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님의 유지에 따라서 자녀분들이 재산 분할이라든가 뭐 재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판타지죠. 그냥 환상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순간부터 머리가 빠르게 회전들을 하시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제일 간단한 게 그냥 빚만 남기고 돌아가시면 싹 상속 포기하면 됩니다. 싹. 뭐 그건 서로 다툼이 없어요. 아버님이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뭐 그거 자기 갚아줄 것도 아니고 싹 상속 포기하면 되는 거여서 3개월 내 가정법원 가셔서 상속 포기서를 딱 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를 해도 조금 남기셨을 때요. 그래서 제가 상속과 관련 상담을 해보면 장례식 치르면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 들어오실 때는 이렇게 향냄새 나요. 향냄새. 장례식장에 향 피우잖아요. 향냄새가 납니다. 제가 그냥 웃으면서 아, 이렇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니까 저 49제 지내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도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니까 49제 지내서들 많이 오세요. 그분들이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아니 아버지가 이 빚을 남긴 거 그런데 있잖아요. 병원비를 이렇게 썼는데 아버지 통장에서 돈이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부의금 통에 부임 들어갔는데 그 오빠가 다 그래갖고 누구한테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다 가져갔어요.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 아버님 그 상을 치르면서 손님 오잖아요. 그럼 얼추 생각할 때 한 50명 왔어. 그죠? 그럼 한 사람당 5만원, 10만원 넘은 얼마가 나올 것 같아?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은 사실 아는 분들 이제 조사가 생기면 부의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뿌린 걸 걷는다라는 사고를 갖고 계시잖아요. 권리의식이 굉장히 높으세요. 나한테 들은 건 내 거.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실제로 160만원 때문에 소송하시는 경우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원칙을 가지고 나누신다라고 하면 갈등이 없으실 것 같은데 10여 년 전쯤 가정법원에서 서울가정법원에서 예시 판례를 내놨습니다. 부의금 분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대법원의 대원칙은 상속분대로 나눠가지라는 거예요. 상속분대로. 상속분대로 나눠가자라. 그러니까 자녀도 1대1대1이니까 부의금 1대1대로 나눠가자라가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도 여기서 분쟁이 올라오니까 이제 예시 판례를 내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을 때와 모자랄 때의 기준을 정하셨어요. 일단 장례비가 300만 원 들었다고 치시자고요. 300만 원. 300만 원. 들었는데 장남은 사회생활을 잘해서 이제 600만 원이 들어오고 그 차남은 3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300만 원 나왔다라고 하니까 장남이 이렇게 얘기해. 반반네. 너 150 내고 내가 150 내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남이. 아니 왜 난 조금 나왔는데 형이 더 많이 들어왔잖아. 얘기해가지고 이게 분쟁이 붙었어요. 법원에서는 비율대로 내라 라는 거야. 그 장남이 두 배 들어왔고 차남이 절반 들어왔으니까 300만 원을 200만 원, 100만 원씩 충당해라. 이렇게 예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자랄 때입니다. 장례비가 300만 원 들었는데 장남한테만 부의금이 200만 원 들어오고 아직 어린 차남한테 1원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장남이 하는 얘기가 반반씩 내. 나 150 낼 테니까 너 150 내. 그럼 차남이 무슨 돈이 있어? 부의금도 이런 안 들어오는 차남이 150만 원 어디 가서 마련할 거예요. 이게 분쟁이 붙었어요. 법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200만 원 들어온 거 전부 충당해라. 나머지 100만 원을 반반씩 분담해라. 그러니까 장남은 250만 원을, 차남은 50만 원을 부담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예시 판례를 내놨어요. 그러면서 부의금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부의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회생활에 하면서 이렇게 뿌려놨던 돈을 예금, 적금 해약하듯이 모으는 것이 아니고 조건부, 부담부 증여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일단 내가 내는 부의금은 장례비에 쓰고 그래도

남으면 가져라라는 조건부 증여다. 그러니까 부의금이 들어와서 장례비가 부족하다라면 전부 이걸 충당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준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런 부의금 문제가 들어오면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하겠죠. 이 기준에 맞춰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자녀분들이 의외로 부모님 상도 치르기 전에 부의금 때문에 갈등이 시작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넘어서 이제 가면은 뭐가 있냐면 이 재산을 분할을 하는데 아버님이 빚만 남겼으면 전부 싹 이제 포기하면 되는데 집을 이제 하나 남기셨는데 이 집이 1억 원짜리예요. 그리고 보험을 남겼는데 보험금이 1억이에요. 1억이에요. 근데 아버님이 이 1억짜리 집에다가 5천만 원 담보대출을 하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집의 가치는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아, 나는 1억이긴 하지만 빚을 5천만 원낀뭐 이런 거를 받은 거고, 얘는 온전히 1억 원 생명보험을 받았는데, 아니, 이 5천만 원 남긴 집을 반반씩 나눠야 된다네요? 이렇게 억울한 부분이 이제 나오게 돼요. 왜냐? 생명보험의 성격 때문이에요. 내가 죽으면 무조건 죽었다는 이유로 나오는 생명보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보험? 이건 절대 상속재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익자의 고유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장남한테 빚 있는 집을 남겨놓고, 만약에 딸한테는 생명보험을 남겨놨다라면, 이 생명보험금을 받은 이 딸이 이 돈을 가지고 빚을 갚아줄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속재산이 아니다. 요건 요거대로 받고, 요건 요거대로 받고, 이 1억짜리 집에서 5천 빼고 2,500만 원의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억울하죠? 굉장히 억울해져,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생명보험 수익자가 빚을 갚아줘야 되느냐. 과거에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상담 1위였습니다, 이게. 안 갚아도 됩니다. 다만 법에서, 생명보험금이 비록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세금은 내라. 그래서 상속세 내셔야 돼요. 하지만 빚은 안 갚아도 된다. 우리가 상속을 받을 때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면, 아예 그냥 극명하게, 명확하게 빚이 많다. 그러면 전부 가서 이제 상속 포기라 하러 가시면 되는데, 전원이 싹 포기하셔야 됩니다. 전원이라고 하는 건 사순위까지 다 포기하셔야 돼요. 4순위까지. 그러니까 이제 1순위자들이 이제 포기를 하러 가면서 2순위자까지는 직계 존속. 보통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위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없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삼촌, 고모, 뭐 이런 분들, 형제분들, 아버님 기준으로 형제분들, 여기까지 가끔 왕래합니다. 가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저희 상속 포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길 넘어서 아버님의 사촌. 저 거의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까지 저희 상속 포기예요 얘기 안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한테 불의의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금융기관은 뭐 사실 돈 채권 추심하는데 얼마나 혈안이 돼 있습니까? 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1순위자가 전원이 상속 포기하지 마시고 한 분만 한정승인을 해주시라 이렇게 권합니다. 한정승인 제도가 뭐냐면은 제가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다음 순위로 이제 상속순위가 넘어가니까 일단 첫 번째로 다음 순위로 상속자가 넘어가는 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내가 아버지 빚다 갚아야 돼요? 내 자산까지 넣어서? 그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 갚고 빚이 남아도 내 재산은 안 갚아도, 내 재산은 안 갚아도 된다. 이게 한정승인이에요. 요것도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상속 받은 그 범위 내 한정에서만 빚을 갚는다는 뜻입니다. 한정 승인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내 재산으로 빚을 안 갚아도 되고, 그다음에 내 대해서 상속자를 딱 끊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형제가 넷이 있으면 세 명은 상속 포기를 하시고 한 명은 한정 승인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또 하나 한정 승인을 언제 쓰게 되냐면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이 없었어요. 빚도 사실 모르겠고, 아니, 저기 집에 이렇게 등기에 채권 최고에 가서 얼마 이렇게 있으면 아는데, 그 외에 빚을 이렇게 등기되지 않은 거, 근저당 설정되지 않은 빚은 보통 모릅니다. 나빚 얼마 있다 이렇게 남기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상속 포기를 안 하고 3개월이 지나갑니다. 근데 어느 날한 반년쯤 지나가서 은행에서 저한테 빚 갚아라 이게 통지서가 옵니다. 내가 몰랐던 거를, 더군다나 바로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 빚이 이렇게 옵니다. 놀라죠. 근데 3개월 이미 지났어요. 이때 할수 있는 게 특별 한정 승인이라 해서, 그때부터 또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포기를 못하고 한정 승인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가 모르는 빚이 나타났을 때 한정 승인을 딱 하면 내가 상속받는 있는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니까. 그래서 불의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속자를,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한정 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제를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강부터 8강까지 이혼과 상속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큰 범위에서 보면 가족 간의 분쟁 문제이죠. 부부 간의 이혼 문제, 그다음에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망한 이후에 재산 정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형제들 간의 재산 문제, 크게 보면 이와 관련해서 강연을 한 겁니다. 이게 많은 부분이 판례로 쌓여 있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이런 분쟁이 발생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큰 그림을 제가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제가 이런 강연을 하는 목적은 이런 일이 생기면 소송하세요.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가족의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을 알려드리면서 가족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예방법을 알려드린 것이죠. 그래서 변호사라고 해서 갈등을 부추기곤 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아무리 뭐 저희 같은 변호사가 이혼하라고 해도 부부는 그렇게 이혼하는 게 아닙니다. 이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상속과 관련해서 분쟁이 나서 소송을 해야만 내가 나의 몫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영역에 소송이 발생하고 있고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현재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노력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혼한다고 오셔서 특히 재혼한 이혼한다고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결혼의 초혼에 이만큼 노력을 했으면 이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가장 회한이 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더 노력했으면 유지할 수 있었겠다라는 걸 이혼을 반복하면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셔도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현재 혼인이다. 현재의 부부관계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좀 더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행복은 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상속 문제는 어찌 보면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모아주신 거를 공짜로 받으신 거잖아요. 그 공짜로 받는 부분을 적게 받는다고 부모님이 마음이 더 가서 주는 자녀한테 더 줬다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속상해하시고 마음 상해하시고 일면 이해는 하지만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부모님의 재산입니다. 내 거를 뺏어서 다른 자녀한테 준 게 아니고 부모님이 정말 애써서 모으신 거 분배하신 겁니다. 그걸 존중해 주시는 게 나를 길러주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그 부모님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상속과 관련해서 분쟁은 정말 최소한으로 해주시고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형제 간에 다시는 안 볼 것 같아도 볼 일이 꼭 있습니다. 그래도 혈육만큼 어려울 때 부탁하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 없거든요. 살아보면. 그래서 상속 분쟁은 최소한으로 해주시고 부모님의 뜻 유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난생처음 도자기 만들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손잡이까지 달린 머그잔을 만들어 볼 건데요. 코일로 쌓지 않고도 물레 성형한 것처럼 매끈하게 컵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물을 만들어 볼 텐데요. 컵을 만드실 때는 손잡이를 먼저 만들어서 붙여두시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손잡이를 먼저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컵을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개의 작업을 하실 때는 흙판을 미르신 다음에 칼로 다 똑같은 모양으로 재단을 하시고 그대로 계속 구부려서 모양을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한 개씩 만드실 때는 저처럼 흙띠를 밀어서 물을 먹여서 자연스럽게 당겨주시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형태를 잡아서 살짝 굳혀 놓으실 거예요. 컵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자르고 바닥을 만들고 옆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흙 바닥은 컵이기 때문에 흙이 많이 사용되진 않아서 조금만 잘라서 동그랗게 형태를 잡아주시고요. 쫄대 위에서 쫄대를 양옆에 두시고 흙을 가운데 올려두시고 밀대로 쭉쭉 밀어주실게요. 옆면을 만들어 주실 텐데 옆면은 길쭉하게 납작한 판을 만들어서 둘러서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흙을 동그랗게 자르시면 안 되고 약간 길쭉한

형태로 잘라주시는 게 흙판을 미실 때더 편하실 거예요. 먼저 높이 쪽부터 길쭉하게 밀어주십니다. 그 다음 흙판을 이렇게 둘러서 만드실 건데, 붙이는 부분도 반듯하게 재단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칼로 끝선을 잘 맞춰서 잘라주실게요. 위에 쪽 면도 끝선을 잘 맞춰서 잘라주실게요. 자로 센치를 체크하시면서 작업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포인트는 이쪽에 시작하는 부분을 일자로 이렇게 뚝 자르시는 게 아니라 약간 칼을 비스듬하게 눕히셔서 면이 보이게끔 이렇게 잘라주실게요. 이런 식으로 깊이가 약간 많이 누우면 누울수록 여기 면적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살짝 눕히셔서 이렇게 도려내 주시는 거예요. 근대 쪽도 뒤집어서 자르셔서 이쪽도 약간 비스듬하게, 뒤집은 반대쪽도 약간 비스듬하게 잘라 주실게요. 그 다음에 칼 뒤쪽 부분으로 잘라준 면을 이렇게 긁어 주실게요. 다음에 흙풀을 긁어준 부분에 이렇게 발라주시고, 세워서 면과 면이 만날 수 있도록 꾹꾹 눌러서 붙여주실게요. 안쪽 면도 잘 다듬어 주세요. 나무판을 준비해서 밀어 놓은 흙판을 올려 주시고요. 원으로 잘라 보겠습니다. 작업하실 때는 항상 나무판이 흔들리지 않게끔 가운데 잘 맞춰 주시고요. 새 귀퉁이를 흙으로 붙이시고, 다음 바닥면을 잘 체크해서 표시해 주시고, 이렇게 바닥면과 옆면을 준비해 주시고 살짝 굳힐게요. 반나절 정도 말리신 이 기물들은 이제는 이렇게 떨어뜨려도 힘이 있을 정도로 서로 잘 굳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과 이제 옆면을 붙여주실 텐데요. 바닥에 우리 정칼 뒤에 톱니바퀴 모양으로 붙인 부분을 긁어주세요. 그리고 컵에도 바닥 쪽 부분을 뒤집어서 똑같이 긁어주실게요. 흙풀을 바닥면에 발라주시고, 컵 옆면을 바닥에 위에서 아래로 살짝살짝 힘을 가해서 붙여주실게요. 그냥 만지는 것 같지만 살짝 힘을 아래로 살짝살짝 내려주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은 바닥이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 바닥을 살짝 0.3mm 정도 바깥쪽으로 재단해 주실게요.

보여주실게요. 흙을 올려서 붙이기 위해서 약간 바깥쪽으로 재단해 준 거거든요. 이렇게 밑에서 위로. 그 다음에 안쪽 부분도 흙을 살짝살짝 밀어서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밀어서 붙여주시면 안에 흠집 나 있거든요. 그 안에 얇은 흙띠를 밀어서 다시 메꿔주실게요. 그 다음에 밀은 흙띠를 안쪽에 넣어주시고요. 한쪽 면부터 차곡차곡 흙을 메꾸는 느낌으로 반은 벽면 쪽으로 밀어서 붙여주시고요. 반은 안쪽 바닥 쪽으로. 그 다음에 손을 넣어서 돌리면서 흙을 한 번씩 펴주실게요. 안쪽에 붙였던 옆면도 한 번씩 같이 다듬어 주시면 더 깨끗하게 깔끔하게 작업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물스펀지를 준비하셔서 물스펀지로 안쪽 면 잘 다듬어 주시고요. 흙이 완전히 굳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스펀지로 물칠을 하면서 약간 자연스럽게 형태를 마무리 하실 수 있어요. 컵 위쪽 부분에 입 닿는 부분 전부분도 마무리로 재단해 주실게요.

마지막으로 바닥 쪽 붙임 부분도 나무칼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끝선 마무리 정리를 해주시면 조금 더 깔끔한 형태를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컵 바닥 부분과 컵 옆면을 위아래로 잘 마무리를 했고요. 완성된 컵의 바디와 아까 만들어 두었던 손잡이. 손잡이는 끝선을 이렇게 한 번씩 정칼로 잘라서 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손잡이가 이 형태에 잘 맞는지 대보면서 맞춰 나갑니다. 약간 큰 것 같기도 하죠? 그러면 살짝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사이즈가 적당히 맞춰졌으면 손잡이 안쪽 부분도 긁어주시고 손잡이를 붙이는 부분도 컵을 떼서 표시해주세요. 그 다음 흑풀을 발라주시고 준비된 손잡이를 세워서 살짝 돌려서 딱 붙을 수 있도록 붙여주실게요. 위아래로 벽을 잡고서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도 지금은 붙여 보이지만 나중에 혹시 툭 하고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로 말랑말랑한 흙을 떼셔서 얇은 띠를 또 밀어줍니다. 띠를 눌러주시고요.

다음 스펀지로 막대 스펀지로 섬세하게 부착한 부분을 정리해 주실게요. 이렇게 결 방향대로 잘 쓸어 주시면 더 예쁘게 잘 붙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손잡이를 다 붙여 주시고 나시면 전체적으로 다시 형태를 굳기 전에 마무리를 지어 주시고, 손잡이가 너무 무거워서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경향이 있어서 굳히실 때도 한쪽 부분에 살짝 흙을 받쳐서 붙여주시면 흙이 손잡이가 처지지 않고 잘 예쁜 모양으로 굳을 수 있어요. 이렇게 손잡이까지 달린 컵 하나를 판성형 방법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잘 말려서 초벌구이를 하고 유약을 발라서 재벌구이까지 하면 제법 근사한 머그잔이 탄생합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한 도자기 시간 어떠셨나요? 평소 도자기를 만들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시청자분들께 이번 평생학교 수업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수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웅빈입니다. 첫눈에 널 알아보게 됐어. 서로를 불러왔던 것처럼 내 혈관 속 DNA가 말해줘.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운명을 찾는 둘이니까. DNA. 뭔지 아시겠어요? 천을 돌리지 말고. 예. K-POP의 선두주자 BTS의 노래 제목 DNA의 가사였습니다. 야, DNA란 노래가 있어요. DNA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유전물질, 유전자 이런 말 떠오르실 거예요. 그럼 DNA와 유전자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비슷한가요? 한번 살펴보시죠. 1953년 4월 25일 그 저명 학술지 네이처에 이 생물학을 넘어서 인류의 삶을 가히 혁명적으로 바꿔놓은 한쪽짜리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신비에 쌓여있던 생명의 본질, DNA 구조가 밝혀진 것이죠. 사실 생물학은 물리학이나 화학처럼 다른 자연과학에 비해서 이 개별 분과 학문으로서 정립이 좀 늦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의 현상이라는 건 너무나 신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신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3년에 그 생명의 본질이 되는 이 DNA 구조가 밝혀지면서 생물학은 이제 한 단계 도약을 해서 발전을 하게 돼요. 동시에 이제 분자 생물학이 탄생하게 되고요. 이 역사적인 논문의 저자인 왓슨과 크릭은 196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동수상자가 한 명 더 있어요. 그 논문에는 이름이 올라있지 않지만 윌킨스라는 사람이 올라있습니다. 왜? 이 사람도 DNA 구조 규명에 이바지한 그 공헌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이죠. 이런 영예가 온전히 이들 세 사람만의 노력을 이룬 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한 명의 과학자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영국에 있는 킹스 칼리지 런던에 가면은요, 프랭클린 윌킨스 관이라는 건물이 있답니다. DNA 구조 연구를 선도했던 두 과학자의 실험실이 있던 곳이에요. 네, 윌킨스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프랭클린은 어디로 갔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프랭클린, 로자린드 프랭클린은 1958년에 향년 37세로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난소암 때문이었어요. 당시에 엑스선, 엑스웨이를 갖고선 실험을 많이 했고요. 엑스선 해소법의 전문가였거든요. 아마도 수많은 실험 과정에서 엑스선에 과도하게 노출된 게 이 암, 난소암에 걸리게 된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엑스선 해소법을 이용하면은요, 해당 물질을 이루는 원자사의 공간을 추정할 수 있고요. 엑스선이 나오는 각도를 측정하게 되면은 그 분자 구조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현대 생물학에서도 엑스선 해소법은 단백질을 비롯해서 다양한 생체 물질의 구조를 규명하는 데 널리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고인에게는 노벨상을 수여하지 않는다는 이 할리몬의 원칙 때문에 프랭클린이 노벨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타까움을 달래고 DNA 관련 개념을 흥미롭게 전하고자 제 경험담을 소개하는 걸로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반 대중 강연을 하다 보면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이 학생들, 대학교 학생들보다 일반인들의 질문이 정말 예리한 게 많아요. 근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하셨어요. 중년 여성이었는데요. 여성분이 DNA와 유전자는 같은 건가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좀 유머러스하게 재밌게 답하려고, 아, 그게 말이죠. 같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근데 그분이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그 말을 하자마자, 아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뭐, 과학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모호하게 말하냐고. 이렇게 하는 거였어, 내가. 너무 당황해갖고, 아, 잠시만요. 잠시 한 다음에 제가 제 말씀 들어보시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다 같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옛날에 세포를 먼저 발견했고요. 처음에 그냥 빈 방인 줄 알았어요. 현미경이 좋아하시니까, 어? 방 속에 뭐 하나 더 있네, 둥그런 게. 좀 크네? 중요해 보이네? 그래서 뭐라 불렀어요? 중요하니까? 핵! 핵이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핵 안에 뭐가 들었지? 어? 산이 들었네? 그래서 된 게? 핵산. 마주 봤던 핵산이 두 가지예요. DNA, RNA. 그렇게 된 거예요. 핵 안에 뭐가 들었느냐? 사람은 23쌍의 염색체가 들었죠. 네, 46개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모두 같은 천으로 돼 있다고 가정을 하시자고요. 제가 이제 셔츠도 입고 바지도 입고 양말 뭐 속옷 다 입고 있잖아요. 네. 그럼 바로 그 천에 해당하는 게 DNA입니다. 바로 각각의 우리 옷 상의, 하의, 뭐 속옷, 양말 이런 것들은 뭐에 비유할 수 있느냐? 염색체에, 개별 염색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는요, 주머니도 있고 단추도 있고 뭐 깃도 있고 여러 기능성 장식품들이 있잖아요. 그 각각을 뭐에 들수 있냐? 바로 그게 각각의 유전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색체에는 여러 유전자가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자면 염색체의 특정 부위가 유전자예요. 그리고 이를 이루는 물질적인 실체가 DNA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DNA와 유전자 같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합친 거. 그게 유전체죠. 우리 핵을 옷장에 비유하면은요, 우리 인간은 옷장 안에 46벌, 똑같은 거두 벌씩이에요. 46벌의 옷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DNA는 현대 생물학의 아이콘입니다. 21세기 생물학은 사실 수많은 유전자와 단백질, 화물 사이로 오가는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규명해서 생명 현상을 밝히려고 애쓰고 있어요. 생명을 정의하는 건 어렵습니다. 심지어 생물학 교과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은, 라이프는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없다. 수천 년 동안 철학자도 그렇고 많이 고민해서 생명이란 무엇인가 아직까지도 확실한 정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할수 있어요. 단, 앞에 수식어를 보셔야 됩니다. 분자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생명이란 DNA에서 RNA를 거쳐 단백질로 흘러가는 정보의 흐름이라고 정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체를 한번 숲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생물학 초기에 옛날에는 멀리서 숲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형태 보고요. 해부 정도 해보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현미경 발달하면서 세포를 알게 됐죠. 어떤 거죠? 숲을 이제 밖에서만 보다가 숲 안으로 한 발짝 들여놓고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숲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다니다 보니까 길이 생겼죠. 그때 지식이 축적이 됐습니다. 길이 생겨났고요. 마침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휴먼 게놈 프로젝트, 인간 유전체 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초안은 2000년에 나왔고요. 완성된 거는 2003년입니다. 이거는 생물학에서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숲 밖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손엔 뭐가 있죠? 바로 인간 유전체 지도를 갖고 숲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같이 바라보고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 숲의 나무의 흔들림, 그 움직임을 지도를 보면서 알수 있어요. 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생명을 탐구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지도를 업데이트하고 있죠.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하듯이. 조금씩 생명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생물학은 이제 다양한 학문과 융합 연구를 확대하면서 다양한 바이오 융합을 진행하고 있어요. 바이오 시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의학 분야에서만 봐도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만 해도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라든지 또는 항생제 내성을 물리치기 위한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라든지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환경 분야에서도 오존 좀비처럼
생물 연료를 이용을 해서 기후 탄력적인 그런 연료 개발하려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바이오 시대를 맞이해서 생물학을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 바이오의 의미를 새삼 되새겨 봅니다. 생물학을 뜻하는 영어 바이올로지는요, 고대 그리스에서 생명을 뜻하는 비오스와 학문을 뜻하는 로고스가 합쳐진 말인 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비오스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비오스가 그 강세가 앞에 떨어져서 비오스 하면 활, 뒤에 떨어져서 비오스 하면 생명이라는 뜻으로 쓰였대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런 말로지를 했습니다. 활이 생명을 뜻하지만 하는 일은 죽음이다. 심오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항상 살아있는 다른 생명체를 먹어야만 하죠. 우리의 삶은 다른 생명의 죽음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은 어찌 보면 사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 죽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옛 철학자는 이런 언어 유유를 통해서 생명과 죽음이 실상 하나라는 그런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죠. 저는 요즘 이 생물의 변형과 복제를 넘어서서 이제 거의 새로운 생명을 거의 창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생물학 기술의 발전을 보면서 그 21세기 생물학에서 이 바이오의 이 야누스적인 활과 생명의 이 야누스적인 얼굴을 언뜻언뜻 보곤 합니다. 바이오 기술은 인류에게 큰 행복을 선사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장밋빛 미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전한 여덟 가지 이야기가 오늘날 생물학의 참모습과 그 바람직한 쓸모를 이해하는데 우리 평생학교 학생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자, 어서 오세요. 칼 맛이 있네요. 칼 맛이 있어. 야, 춤을 잘 추네.
2: 이제 이번에 오지 마을에서 지었어?
1: 왜
2: 죄송한데 저 한국 떠나면 생각날 것 같아서 한 개만 더 주세요.

0: 이 계곡이 진짜 축복의 땅이에요.
1: 사귀기 했잖아요.
2: 안녕하세요.

0: 음문산에서 제일 좋은 나무.
1: 정말 영광인 줄 알아.
2: 6월 달쯤에 자다가 일어났을 때 이제 처음 나왔어요.
3: 안 되겠다. 밖으로 나가자!
4: 들어가!
5: 내가 알아서 어떡해.
4: 말하면 쉰다고 알겠다고!
6: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사춘기입니다.
7: 아, 위대님 이거 좀 해줄래? 아빠나 해!
8: 그거 해야지 않겠어? 왜? 아, 뭐 이렇게 하니까 의미가.
7: 왜? 부모님들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4: 모르겠어요! 나 진짜 왜 그러는 거야?
9: 호르몬이 하는 일이다. 어.
6: 호르몬 귀신의 쓰인 거야.
9: 아이들의 첫 성교이기도 하지만 부모한테도 첫 성교육인 것 같아요.

0: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저기 무슨
1: 되게 커요.
0: 도청 아니에요?
1: 아 진짜 크죠?
2: 야 여기 그냥 종합병원이네.
0: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진짜 부자시네.
3: 저는 가난하지만 우리 병원은 부자였습니다.
1: 보이세요? 거의 뭐 손잡이가 해지거나 목덜미가 해지거나
4: 이거 만원 주고 샀어요.
5: 이게
1: 뭐예요?
5: 뭐예요? 오늘 저 관계 가지고
0: 굳이 이렇게까지 밥을 잘 드시죠?
5: 예, 잘 먹습니다.
1: 생선 걸어 드실까봐 자린고비처럼
0: 400억 넘게 또 나눔을 하셨다는 게
3: 410억은 저한테는 인생의 수업료예요. 나눔은 피움의 시작이 아니고 처음이에요.

0: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의사가 되고 나서부터 더 대표팀 팀 닥터는 제 어떤 인생 목표 중에 하나였기 그렇지. 때문에 예. 지금 월드컵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이 아주 기뻐할 수 있게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1: 그렇죠.
0: 그거에 모든 것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0: 프로젝트 헤일메리라는 영화를 보고
1: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0: 은하철도 999 영화하며 만화하며 애니메이션이며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SF 베이비
2: SF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상준 컬렉션이라고 제가 기증한 자료가 있습니다.
0: 야, 기증한 자료가
2: 한국 최초의 저희 아카이브에 있죠.
0: 아, 1909년도 딱 찍혀있는 게
2: 대표적인 게 외계인.
0: 아, 외계인 연구가. 예,
2: 우주 엘리베이터.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AI.
0: 아, 인공지능이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여기서 앞으로 가서 우리 인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초광속로예요.
2: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중력장을 발생시키면 시공간이 왜곡이 된다.
0: 와, 딱 난리나 겠는데요?
3: 기가 막히네.
0: 좋잖아.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드는데.
4: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5: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5: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4: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5: 080-961-9595.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6: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7: 어쩌라고.
6: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7: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6: 야! 야!
5: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7: 덕분에 살았다, 야.
6: 밥 한 번 사.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중입니다. 미국의 공식 이름은 미합중국이죠. 원래는 13개 식민지들이 모여서 연방을 꾸린 것인데 이 연방이 쭉쭉 늘어나더니 지금은 무려 50개 주가 포함된 엄청난 덩치의 연방이 된 것이죠. 근데 연방이 커질수록 문제도 커지는 법이죠. 각 주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연방정부와 티격태격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예제도 문제는 북부랑 남부 간에 완전 뜨거운 감자였죠. 이 문제 하나 때문에 피 튀기는 내전, 바로 남북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미국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지금도 학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만큼 복잡하고 깊은 문제라는 것이죠. 미국 문명사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남북전쟁의 이야기에서 에이브라함 링컨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링컨은 말 그대로 미국 역사의 영웅 포수 제대로 풍긴 분이라서 링컨 이야기는 꼭 들어봐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위기 상황에서 연방을 지켰는지, 그가 남북전쟁 후 어떤 방식으로 연방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은 미국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남북전쟁은 그냥 지나가는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미국 사회 여기저기에 영향을 주는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사건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엔 이 전쟁이 뭔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전쟁으로 몰고 갔던 남과 북 지역 갈등이 무엇이고 왜 지금까지 그 지역주의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북전쟁, 1861년부터 1865년까지 한 4년간 벌어진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은 단순히 총싸움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노예제 문제였습니다. 이게 남북 사이의 틈을 벌리고 결국 나라가 쪼개지는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1860년에 링컨이 대통령이 됐는데 남쪽 사람들은 이 사람 노예제 없을 거야 라며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링컨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핵심 공약이 노예 해방이었으니까요. 링컨은 북쪽 자유주의 주들에선 환영받았지만 남쪽 15개 주 중 9곳에선 지지 제로. 노예제를 지키려고 했던 모든 남부주들은 링컨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사력을 다해 저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링컨의 당선이 확정되자 가장 먼저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나 연방 나갈래 선언하자 줄줄이 11개 주가 뒤따라 탈퇴를 선언해버렸습니다. 이렇게 70여 년을 지탱해온 미국 연방이 깨지고 남북전쟁이 발발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노예제가 그렇게 핫한 문제였냐부터 살펴볼게요. 북쪽은 이미 산업화가 진행되었기에 미합중국이 출범한 직후부터 노예해방론이 슬슬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노예제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반면 남쪽 사람들은 면한 농장 돌리는데 노예 노동이 필수였잖아요. 말 그대로 노예 없으면 면화도 없다는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경제적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서쪽으로 땅을 넓히면서 새 주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복잡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주들이 노예를 데려갈까 말까 하면서 고민하는데 북쪽 사람들은 노예는 금지,
외치고 있었습니다. 남쪽 사람들은 누구 마음대로 노예를 금지해? 노예 없인 면화 못 키워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연방의회에서는 1820년에 미주리 타협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노예제 찬반을 놓고 경계선을 긋는 거였어요. 우리 이 선 36도 30분 위도선까지는 노예제 허용, 그 위쪽은 노예 금지, 이렇게 딱 선을 그은 거죠. 이것이 완전한 해결책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 긋기가 마치 고무줄 같았습니다. 새로 생기는 주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이 선이 또 무너지진 않을까 걱정하고 남북 간 눈치 싸움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주리 타협은 마치 오래된 밴드처럼 어느 정도 기능은 했지만 결국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존재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폭탄이 한 30년 뒤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이 나오면서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1854년에 통과된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은 노예 제도를 유지할지 말지 해당 주민들이 결정하자는 인민주권 원칙이었는데 이게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노예제 찬성파와 반대파가 기존의 주들에서 이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세력 다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서 피를 흘리게 되었죠. 그래서 피의 캔사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의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남북전쟁이 이미 그곳에서 발발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이 법이 그간 유지되던 남북 사이의 미묘한 힘의 균형을 산산히 부셔버렸고 정치판은 완전 양극화로 치달았습니다. 노예제 찬반으로 나뉜 남쪽과 북쪽은 대화 같은 건 이미 접어두고 서로 날카롭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차이도 한몫했죠. 북쪽은 공장과 제조업 중심이라 보호무역과 높은 관세를 선호했지만 남쪽은 면화 수출로 먹고 사는 농업 중심이라 자유무역, 낮은 관세를 원했거든요. 노예제가 폐지되면 우리 밥줄 끊긴다. 이런 절박함도 컸습니다. 이념적으로 보면 남쪽 백인들은 노예제를 그냥 사회 질서로 받아들였습니다. 백인은 우월하고 노예는 그에 맞는 자리라는 게 기본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걸 지키는 건 단순히 돈 문제뿐 아니라 명예와 전통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종교마저도 갈라져서 교회가 남북으로 나뉘고 지역사회와 가족들에게까지 깊은 균열을 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교회는 노예 찬성파, 당신네는 노예 반대파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같은 동네 교회가 남북으로 쪼개지기도 했죠. 원래 미국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교파들이 있었는데 노예 문제 때문에 그 교파들도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장로교만 해도 남장로교랑 북장로교로 갈라지고 감리교도 우리 남쪽 교회는 노예 찬성, 북쪽 교회는 노예 반대하면서 갈라섰죠. 결국 종교가 사람들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 대신에 남북 갈등에 기름 붓는 역할까지 담당해버렸으니 지역사회와 가족 단위에서 균열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860년대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내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여러분이 링컨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보통 미국 사람들은 링컨은 대해방자로 추앙하며 노예해방을 단행한 영웅으로 그리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로 숭상하죠.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연방을 지키려고 했죠. 그래서 노예 문제는 헌법 안에서 조심조심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링컨은 연방을 온전하게 지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는데 이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탈퇴해버린 남쪽 주들은 완전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거라고 작정했는데 그것을 되돌릴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가 약속했던 노예 해방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한번 내뱉은 약속인데 다시 주워담기도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취임과 동시에 노예제 폐지를 선언하지 않는 상태에서 링컨은 일단 연방부터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쟁은 터지고 연방은 쪼개져서 치열한 동족 산잔의 비극 속으로 빨려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링컨은 1863년 초에 남쪽 반란 지역에 대해 해방 선언을 했습니다. 링컨이 전쟁이 발발한 지 약 2년이 지난 후에야 노예 해방을 선언한 이유는 여러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링컨은 노골적으로 노예 폐지를 외치면 눈치를 보고 있던 중간주들이 연방 탈퇴에 가담할까 봐 조심했죠. 당장 적을 더 늘리고 싶진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국제 외교적으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유럽,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남쪽 편을 들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다 1863년 초가 되니까 전략적으로도 링컨은 노예 해방이 필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노예 해방을 단행하면 이미 노예제를 없앤 영국이나 프랑스가 노예제를 지키려는 남부를 지원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북부 군대 사기 차원에도 이게 필요했습니다. 노예해방 선언은 단순히 도덕적 선언이 아니라 군사 전략이었죠. 남쪽 반란 지역에 사는 노예들에게 자유를 약속함으로써 반란군의 노동력과 자원을 약화시키고 북부에선 전쟁 동기를 부여하는 일석이조 효과인 셈이죠. 그래서 1864년 1월 1일 링컨이 남쪽 반란 구역에 한해서 노예해방

해방을 선포해 버린 것입니다. 1863년 7월 초에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라는 마을에서 연방군과 남군은 전쟁의 향방을 가리는 전투를 벌였습니다. 사흘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연방군이 승리하고 남부군은 퇴각했습니다. 이후 남부군은 한 번도 제대로 된 반격을 하지 못하고 결국 패배하고 말죠. 몇 개월 후 링컨은 전투에서 사망한 북군 장병들을 기리는 기념관을 착공하는 자리에 초대받았는데 그때 링컨이 했던 연설이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이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 이 부분인데 이는 민주주의 원칙을 압축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죠. 그런데 링컨은 이 연설에 단 한 번도 미 합중국이나 연방 혹은 북부나 병사들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좀 이상하죠. 링컨이 해야 할 내용은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연방 군인들을 추모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그와 관련된 직접적인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좀 의아하죠. 그러나 링컨은 연설 내내 미국 독립선언서와 헌법에서 제시한 미국 건국의 가치, 즉 자유와 평등에 봉헌된 그 나라와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그 사람들이라고만 했습니다. 결국 링컨에게 미국의 남북전쟁은 단순한 미 합중국이란 연방을 수호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 연방이 수호하려는 가치를 지키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연설은 제 3분도 되지 않은 짧은 연설이었지만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을 되새기는 연설로서 미국 역사 최고의 연설로 꼽히게 되었죠. 그렇다면 게티스버그 전투 이후 승기를 잡은 링컨은 전쟁 후 패배한 남부주들을 연방에 받아들이려고 했을까요? 이는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북부의 강경파들은 남부주들이 철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철저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다시 연방에 받아들이자는 것이죠. 하지만 링컨은 전쟁이 끝나면 가능한 빨리 남부를 연방으로 복속하자는 온건한 정책을 선호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때쯤에 링컨은 10% 계획이라는 온건 정책으로 남부가 빨리 복귀하게 함으로써 연방의 통합을 이루고자 했죠. 쉽게 설명하면 남부주 유권자의 10%만이라도 노예해방을 받아들인다면 다시 연방에 받아들인다는 정책이죠. 안타깝게도 링컨은 전쟁이 끝난 직후 암살당해 그가 내세운 재건 정책을 실행하지 못했지만 후대 대통령들이 그의 관용적인 리더십을 이어받은 덕에 미국은 분열의 늪에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링컨도 완전 무결한 인물은 아니었죠. 흑인 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주의자였고 노예해방 선언은 결국 전쟁 전략의 일부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내전 중엔 언론 통제, 인신보호영장 정지 같은 권한 남용 비판도 있고 남부주의 자치권을 침해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한 상황은 사실 누구도 쉽게 선택 못할 만큼 무거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 연방의 존속이었고 노예해방은 그 목표를 위한 도덕적 명분과 정치적 전략의 절묘한 결합이었죠. 링컨은 그 시대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연방을 지켰고 그 덕분에 지금의 미국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링컨은 히어로이면서 현실의 한계와 타협 속에서 묵묵히 연방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이 겪은 재건 이야기는 진짜 험난한
드라마 같았습니다.

패배한 남부주들이 진정으로 노예 해방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실상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건 문제는 골치 아픈 과제였습니다. 남북전쟁 말기부터 미국 지도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었기에 재건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았죠. 그래서 그 문제가 닥치기 전에 저 세상으로 간 링컨은 미국의 신이 그렇게 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 링컨이 생존해서 그 난해한 재건 문제를 다루었다면 미국 역사에서 위인이나 영웅의 반열에 들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재건의 두 가지 핵심 과제가 있는데 첫째, 산산조각난 남부를 다시 연방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일. 둘째, 오랫동안 노예로 억압받던 흑인들에게 진정한 자유인으로 선언하고 자유인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죠.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남부 백인들이 진정으로 흑인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이죠. 예상했겠지만 남부는 불같이 반발했습니다. 쿠클럭스 클란, KKK 같은 단체들이 조용히 있지 않고 나와서 폭력과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수많은 해방 노예들이 이들의 만행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패배한 남부주들은 이를 방관했을 뿐 아니라 교묘한 지역법을 만들어서 사실상 이런 행동을 조장까지 했죠. 연방군이 1877년에 공식적으로 남부에서 철수하면서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짐 크로우법이라는 흑인은 백인과 분리되어 살되 평등하다는 교묘한 법을 만들어서 해방 흑인들이 사실상 노예 상태라 다름없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죠. 그 결과 흑인들은 자유는 얻었지만 경제적 자립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 시대보다 오늘이 더 힘들다며 탄식했습니다. 물론 옛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이 너무 빡빡했다는 거죠. 북부공화당의 노력으로 13, 14, 15차 수정헌법이 통과되어서 해방노예들은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노예제가 폐지되었고 해방 흑인들이 시민권과 투표권 같은 중요한 권리를 획득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법과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남부 주정부들이 우리는 주정부의 권한 지키겠다 하면서 흑인 권리 보장은 최대한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경제 면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흑인들은 대부분 소작농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서 가난 탈출은 먼 나라 얘기였습니다. 또한 남부는 전쟁 후 산업화를 시도하기는 했지만 전통적인 농업사회인 남부가 산업화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게다가 전쟁으로 경제가 피폐해져서 전쟁 전 경제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불안정이 남부 정치가 다시 옛날 그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남부는 계속해서 미국 보수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재건 정책은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았죠. 그렇지만 완전 실패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연방이 다시 하나로 뭉치고 법치주의가 다시 살아났으며 헌법까지 고쳐서 자유와 평등을 명확히 했으니까요. 그리고 훗날 1960년대 중반에 가서야 늦게 현실화되었지만 민권운동과 시민권법으로 이어졌습니다. 남북전쟁은 건국 후부터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던 남과 북의 지역주의가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이후 남부지역주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뿌리 깊은 인종차별과 보수주의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변화했다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변했고 변화하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지역주의가 지켜질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남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더욱 단단하게 결집되었습니다. 이러한 남부 정치의 현상을 Solid South라고 표현하죠. 남부 백인들은 민주당을 한결같이 지지하며 대부분의 주에서 민주당이 독점적인 권력을 유지하는 체제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독점 체제는 남북전쟁과 재건 시기의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배경으로 구축되었는데 흑인의 정치 참여를 극단적으로 억제하는 동시에 백인 보수 세력 간 연대를 강화하는 체제가 형성된 것입니다. 솔리드 사우스는 단순한 정당 지지를 넘어 백인 사회가 민주당을 통해 인종차별과 사회 질서 유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였습니다. 선거법과 투표 제한 조치로 흑인은 투표에서 사실상 배제되었고 백인 민주당 세력이 지방 정치권을 거의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부 주정부들은 인종 분리 법령을 강화하며 흑인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배 제재를 공고히 했습니다. 백인 농민들과 중산층이 똘똘 뭉쳐서 전쟁에서 패했지만 진정한 남부는 죽지 않았다. 이런 남부의 기백이 충만했죠. 그들은 남북전쟁 이전처럼 헌법에서 보장한 주권을 지키고 행사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지역의 문제에 연방정부가 왈가왈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이들은 인종차별 정책도 끝까지 지키고 싶었는데 그게 바로 남부 지역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흑인들 투표권 제한하고 우리가 우리의 지역의 질서는 지킨다. 이런 정신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이 덕분에 민주당은 남부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굳게 자리 잡았고 선거 때마다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도 이 민주당 체제는 거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남부주들은 경쟁 상대 없이 민주당이 독점했으니까요. 그래서 백인 농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보수적 사회 질서가 굳어졌고 연방정부가 끼어드는 걸 경계하면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사회를 굴렸죠. 하지만 이러한 솔리드 사우스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남부 농업의 보조금 지급, 공공사업 확대,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경제에 일정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인종차별적 정치 구조와 사회 관행이 굳건했기 때문에 뉴딜의 혜택은 인종 간에 고르게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백인들이 훨씬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뉴딜 정책이 흑인 포용 정책을 폈다는 데 있습니다. 뉴딜은 남부 백인과 흑인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유들의 흑인 포용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부 백인들 사이에서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커지기 시작한 것이죠. 남부가 민주당의 성지로 불렸던 역사에 변화가 싹튼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루스벨트가 대공황의 위기 속에서 뉴딜 정책을 편 것은 좋았지만 그것이 흑인들까지 배려했기 때문에 남부 백인들이 기존의 민주당의 불편한 감정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뉴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1960년대 민권운동은 솔리드 사우스라는 남부 민주당의 철옹성을 정조준한 결정적 한 방이었습니다. 케네디에서 전순으로 이어진 민주당 정부가 민권법을 강력히 밀어붙이며 법적 인종차별을 깨부수고 흑인의 시민권을 폭발적으로 확장시키자 남부 백인들은 분노와 혼란 속에서 오랜 정치적 충성을 저버렸습니다. 이 순간 솔리드 사우스는 균열했고 미국 정치는 되돌릴 수 없는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링컨의 공화당이 남부 인종주의자들의 공화당

사당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남부는 민주당 독점 체제가 종식되고 공화당 주도의 레드 사우스로 전환되었습니다. 게다가 새롭게 등장한 지역 주인은 인종 문제를 넘어 경제 성장, 세금 정책, 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레드사우스는 보수적 가치만을 내세워 지방자치와 전통사회 질서 유지를 강조하며 남부가 미국 정치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남부 지역주의는 과거처럼 명백한 인종분리보다는 훨씬 미묘하고 다채로운 모습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전형적인 남부주죠. 그런데 듀크 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웨이크포스트 대학교 이런 대학타운이 형성된 지역은 전통적인 보수적 지역에서 벗어나 진보적 색채가 강한 지역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깊은 보수 전통과 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는 한편 젊은 세대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성과 포용성도 서서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배경, 교육 수준, 인종적 다양성이 뒤엉키면서 지역 내부에서는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복잡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당 구조로 얘기하면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이 된 것이죠. 남부 지역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복음주의 기독교 문화가 이 지역 정치, 경제, 사회 구조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20세기 초부터 남부는 농업 중심 경제와 복음주의 신앙이 공고한 결합을 이루어 왔습니다. 교회는 단지 종교기관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지주로서 가족과 개인의 가치관, 정치 성향, 인종관계를 규정하는 강력한 문화적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복음주의적 세계관은 전통적 사회 질서와 인종을 지키려는 보수주의와 맞물려 남부지역주의의 정체성을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 1910년부터 1970년까지 많은 흑인들이 남부에서 북부와 중서부로 이주했죠.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의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남부의 가난한 흑인들이 북쪽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죠. 이 흑인 대이동은 남부 농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일할 사람들을 많이 잃으면서 남부는 농사 중심 경제에서 산업과 서비스업으로 방향을 바꾸려 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떠나고 경제가 고르게 성장하지 못하면서 남부 지역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그 사이의 차이가 점점 커졌습니다. 게다가 남부에서는 지역을 우선하는 정책들이 많아서 외부에서 투자나 돈이 들어오는 걸 막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북부나 서부에 비해 남부가 산업화가 되는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주의적 가치관과 정치적 보수주의는 경제 정책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부 지역주의가 단순한 정치적 색채나 경제적 이익을 넘어 문화적 신념과 밀접히 얽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요즘 남부에 글로벌 바람이 만만치 않게 불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랑 기아자동차 공장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남부에 공장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에 첨단 기술 기업이 속속 들어오고 교통 인프라도 확장 중이라 남부 경제가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덕에 남부 경제가 예전이랑 다르다 이런 소리가 점점 커지는 중입니다. 미국 건국 시대부터 지금까지 남부의 산업화는 요원한 얘기였는데 최근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남부에 터를 잡으면서 남부의 산업체계에 큰 변화가 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부가 산업화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뿌리 깊은 보수주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가 없죠. 그런데 말이죠.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남부가 바깥 세상 구경 좀 하다가 글로벌화라는 큰 그림이 서서히 그려지면서 전통적인 남부 지역주의도 살짝 변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남부의 철옹성 지역주의가 세계를 알게 되고 세계화의 흐름에 합류하면서 그들의 지역주의의 한계를 간접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준이었습니다.

0: 왜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된 거지? 목적이 무엇일까?
1: 저 살인 아니야?
2: 기지에 잡혀온 것 같아요.
3: 이 덤안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4: 우주기지 느낌인데.
1: 와, 이런 게 처음 와봐. 나 닭살 돋았어.
5: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1: 뭐야, 또 무슨 일이야? 뭐지?
6: 구명조끼! 구명조끼 하나만 던져줘!

0: 전투를 빕니다.
1: 댄스 뮤직 하는 사람이 이 나이까지 하는 건 조금 무리수다.
2: 제가 데뷔한 지 40년째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놀랐어요.

0: 나를 잃어버린 거야. 껍데기만 이렇게 남아있고 안이 다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난 아직도 나를 막 찾고 싶어 하는 그런 어린애가 지금 아직 있구나.
1: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그래, 사품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7: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루피는 좋은 친구.
1: 화창한 아침이에요. 친구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0: 다음엔 누가 부를래?
2: 루피, 어? 네가 불러줘.
3: 그래, 루피 노래 잘하잖아.
4: 크랑, 크랑.
0: 나? 그래, 좋아.
5: 고래의 노래를 부탁해.
6: 고래의 노래 시작합니다.

0: 안녕.
1: 어서 와.
0: 안녕.
2: 샌드위치를 좀 만들어 왔어.
0: 노래 부르는 중인데.
1: 맛있겠다. 어, 루피 왜 안 불러?
0: 어, 다들 안 듣는 것 같아서.
3: 안녕, 듣고 있었어.
0: 맞아, 계속 불러줘.
2: 그래, 루피.
3: 크랑크랑.
0: 알았어.

0: 재밌겠다.
1: 그러게.
2: 어, 루피, 그만 부르는 거야?
1: 어? 벌써 끝났어?
3: 너희들이 축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1: 우와, 그럼 축구하러 가자.
2: 아치가.
4: 막을 수 있었는데.
1: 오늘 대단하다.
5: 멋진 슛이야.
1: 뭘?
5: 어, 맞다.
1: 어, 루피.
3: 루피, 괜찮아?
1: 루피 얼굴 좀 봐.
3: 얼굴이 왜?
2: 얼굴에 공자국이 났어.
0: 얘들아, 그렇게 웃으면 어떡해. 루피, 다친 건 없어? 미안해, 루피.
1: 로비도 웃었잖아.
2: 아, 운동할 거니 배고프다.
6: 친구들은 저녁을 먹으러 포빈의 집에 왔어요.
1: 아, 배부르다. 정말 맛있었어.
0: 아, 얘들아, 우리 같이 사진 찍을래?
2: 사진?
7: 좋아!
0: 그럼 밖에서 찍을까?
7: 그래!
0: 자, 찍는다.

0: 가려졌어.
1: 어디?
0: 어, 그렇네.
2: 에디, 미안.
3: 괜찮아.
4: 다시 찍을까?
0: 그래, 모두 잘 나와야지.
5: 그래, 그게 좋겠다. 난 잘 나왔는데.
4: 다시 찍을게. 됐다. 우와, 이번엔 잘 나왔어.
5: 사진 좀 보여줘.
4: 응.
5: 이게 뭐야?
0: 정말 잘 나왔다.
4: 그렇지?
5: 어, 보비야, 한 번만 더 찍어줄래?
3: 어디 보자. 루피가 귀엽게 나왔네.
0: 루피는 눈을 감고 있네.
5: 크랑, 크랑.
4: 그럼 이걸로 붙여둘게.
3: 좋아.
6: 밤이 되었지만 루피는 잠들지 못했어요.
3: 크랑크랑 어서 와.
4: 안녕. 샌드위치를 좀 만들어 왔어.
5: 노래 부르는 중인데.
0: 아니야, 듣고 있었어.
5: 얼굴이 왜?
4: 아, 미안해, 루피.
5: 정말 잘 나왔다.
4: 그렇지?
5: 좋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걸 이렇게?

0: 깊이는 뭘 하는 걸까요?
1: 울린다.
2: 안녕, 루피.
3: 안녕.
2: 루피도 타.
4: 아니야, 이번엔 내가 돌려줄게.
2: 정말?
4: 응.
2: 알았어.
3: 루피가 돌려주는 거야? 재밌겠다.
4: 기대해. 야, 간다.
5: 괜찮아.
4: 다들 엄청 어지러웠겠지?
3: 그럼 이번엔 뭐 할까?
2: 숨바꼭질?
5: 좋아.
4: 잠깐. 어? 보물찾기는 어때?
3: 보물찾기?
2: 그럼?
4: 응, 사실 어젯밤에 보물을 숨겨놨거든.
2: 정말?
3: 재밌겠다.
4: 놀이터 안에 있으니까 잘 찾아봐.
3: 그럼 난 이쪽.
2: 난 저기로 가야지. 같이 가.
6: 저건 얘들아, 여기야 여기. 이걸 봐.
3: 화살표네. 이걸 따라가면 보물이 있는 건가?
6: 어?
3: 가보자.
5: 어? 여기도 있어.
3: 크랑 저쪽인가 봐.
0: 친구들은 보물을 찾아 놀이터를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4: 찾느라 고생 좀 하겠지.
3: 찾았다.
6: 우와, 빨리 열어보자.
3: 어디?
6: 모로로 얼굴 좀 봐. 엄청 길쭉해.
3: 에디, 넌 코가 네모나잖아.
2: 너무 재밌다.
4: 사실 실망했으면서. 그럼 이제 얘들아, 배고프지 않아?
3: 응, 배고파.
4: 내가 간식을 가져왔어.

0: 같이 먹자.
1: 우와, 정말?
0: 정말? 많이 먹어.
1: 진짜 맛있다.
2: 그러게, 역시 루피야.
3: 근데 루피, 넌 왜 안 먹어?
0: 난 아까 많이 먹어서.
3: 그래? 그런데 평소랑 뭔가 다른데?
0: 먹어가?
3: 그래도 진짜 맛있어.
2: 정말.
0: 쿠키가 너무 짜서 놀랐겠지? 안녕.
4: 안녕.
0: 안녕. 안녕.
5: 그날 밤 루피는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0: 오늘은 날씨가 좋네.
5: 친구들이 루피네 집으로 가고 있네요.
0: 아침부터 무슨 일이지? 설마?
1: 루피, 어제는 왜 그런 거야?
3: 너무 심했잖아. 실망이야.
0: 어떡하지? 안 돼.
6: 루피,
2: 우리 왔어.
3: 집에 없나 봐.
1: 크랑
7: 안에 있다고?
0: 안녕
1: 루피.
3: 집에 있었구나.
0: 얘들아, 어제는
7: 자, 받아.
0: 이게 뭐야?
7: 어제는 고마웠어. 다 같이 준비한 거야.
0: 고마웠다고?
7: 루피가 맛있는 쿠키를 만들어줬잖아.
1: 크랑크랑
2: 놀이기구도 돌려주고
7: 보물찾기도 정말 재밌었어.
1: 맞아,
7: 루피는 정말 좋은 친구야.
5: 맞아요, 루피는 정말 착해요.

DBS 어린이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한글 용성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번개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양웅 번개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얘들아, 지금 뭐 하고 있어? 아, 너희 지금 스프 만들고 있구나? 만드는 법은 알아? 운이 정말 좋네.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알려줄게. 좋아, 뭐가 필요한지 한번 볼까? 냄비 좋은데? 아주 멋진걸? 그럼 이건? 비트는 있어? 이 재료들은

Oh,

어떻게 됐어? 아니, 고기는 꼭 있어야 한다고. 곰한테 물어볼게. 먼저 끓이고 있어.

엄마! 고마! 수프 만드는 중인데 혹시 고기 있어?

이제부터 이건 우리 우주선이야. 발사 준비! 조심하세요. 이제 출발합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중요한 임무 중이라고. 자, 다시 상승. 승무원 여러분, 드디어 화성이 보이는군요. 이제 착륙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위대한 착륙입니다.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까요? 와, 진짜 화성인이잖아. 보세요, 화성인들이 먹는 죽이에요. 한번 먹어볼까요? 지구에선 이런 맛있는 걸 절대 못 먹을 거예요.

고마. 이는 나중에 닦아도 돼. 모험이 중간에 끊겨서는 안 된다고. 승무원, 어서 차로 돌아와요. 카보모드 작동.

나한테 물어버릴 거야. 어디 도망가자. 근데 왜 우리 물지 않는 거야? 또 아까잖아.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 식겁이나 됐습니다. 다시 잔잔해져 버렸는데. 저기 금붕어 양, 이리 나와 보세요, 바다의 여왕님. 누구세요? 아, 당신이 개구리 공주님이셨군요. 개구리 공주님, 20급짜리 폭풍을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갑판왕을 위해서요.

0: 엄마 안녕?
1: 아빠
0: 지금 상상놀이 중이야?

0: 당기면 암흑 보석 에너지가 지구에서 관측됐어.
1: 암흑 보석이요?
0: 결코 악당 손에 들어가서는 안 돼. 서둘러라, 번개맨!
1: 암흑 보석, 대체 어디 있는 거야?

0: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1: 싫다면
0: 사랑아 돌려줘. 어? 거기 안 서 있지?

0: 우리 차례요?
1: 우리 차례다!
2: 변하게들 앉으세요.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3: 오, 우리처럼 하고 싶었나 봐.
2: 옛날 옛날에 블록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나는 1이야. 너무 재미있다.
3: 우와, 저거 나잖아?
2: 우와, 마실 거울이다. 안녕, 안녕. 난 또 다른 1이야. 히!
0: 히! 난 2야. 만나서 반가워. 어디 가니?
4: 바로 우리들이잖아.
0: 2 거기에 또 다른 일을 만나면
5: 바로 4. 물론 내게는 정사각형의 모서리도 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직사각형, 원모양, 자음목, 경행사면형까지. 유!
6: 정말 빨리 배웠네.
5: 4에 4를 더하면 바로 8. 옥토블럽스 웨이! 1, 2, 3, 4, 5, 6, 7, 8! 웨이!
3: 아니, 잠깐! 지금 순서가 틀렸잖아! 아주아주 중요한 숫자를 빠뜨렸다고!
2: 아니, 잠깐! 지금 순서가 틀렸잖아! 아주아주 중요한 숫자를 빠뜨렸다고! 바로 나!
3: 저게 나라는 거야? 저글링 공도 없으면서!
2: 그런 걸 왜 들고 다녀? 우리가 바로 저글링 공인데!
0: 2, 3!
3: 와!
2: 그러면 한번 순서대로 서볼까요? 숫자들 줄 맞추세요. 누가 빠졌는지 볼까요?
3: 1, 2, 3, 4.
2: 그럼 2, 3 이쪽으로 가고, 7, 이쪽으로. 그 다음 4는?
7: 숫자 줄이라니 너무 편리한데?
2: 맞아요. 자기 자리에 딱! 저기 옥토블럭스! 넌 4보다 4가 더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칸 더 옆으로 와!
5: 4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4는 8! 이제 빈 칸을 채워보실까? 옥토블럭스 합체!
2: 1, 2, 3, 4! 하이파이브! 중간까지 왔어!
5: 6, 7, 8, 9, 10!
2: 다 같이 박수 쳐요!
4: 우후!
2: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좋게! 이름? 1이야? 같고?
0: 2는 2랑 같아요! 또 어떻게 같은지 볼까요?
2: 3!
0: 더하기 2는?
2: 5랑 같아요! 어떻게 같은지 알겠죠?
4: 우와!
5: 이젠 무게가 다르죠?
2: 3은?
5: 7보다 작아요!
0: 8은? 2보다 커요!
2: 무게가 같으면 똑같은 거예요!
7: 나도 저 게임 너무 해보고 싶어!
2: 드디어 드론의 피랄레!
0: 삼각형.

0: 그룹이 전부 몇 개야?
1: 많아요!
2: 정말 대단한 무대였어. 아이디어도 정말 참신하고.
3: 더 있어요, 더 있어요.
4: 탐험에는 끝이 없으니까요. 예!
5: 뭔가 엄청난

있어 볼래.

그그그그

0: 댄스 타요가 다시 돌아왔어.
1: 타요라.
0: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타요 살려.
2: 타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1: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3: 내게 맡겨.
1: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타요의 새로운 시리즈.
4: 빌리, 포커,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5: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석봉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6: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0: 그래, 사뿐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3: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 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4: 미미 쇼핑백에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일까 치마일까.

0: 그것도 재미없어. 뭐 재밌는 거 없나?
1: 개순아, 할미 왔다.
2: 어? 할머니?
1: 개순아. 아유, 아유, 개순이 어디 갔나? 이런 것 하도
0: 좋네. 개굴! 놀랐지, 할머니?
1: 아유, 개순이 이 녀석아. 할머니 심장 뛴다고 이런 장난 하지 말랬잖아, 이놈아. 너,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0: 할머니!
1: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0: 어? 어? 누구지? 어?
1: 응? 요정들 안녕! 나야나 개신이! 불개구이!
2: 개신아!
3: 말썽쟁이 개순이야.
0: 설마 같이 놀자고 연락한 건 아니겠지?
1: 너희들 뭐해? 안 바쁘면 나랑 놀자! 굴개굴!
3: 우리 좀 바빠.
4: 많이 바빠. 많이.
1: 그래? 왜 바쁜데? 굴개굴!
4: 우리가 바쁘지?
3: 우리가 좀 바빠.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0: 너희도 숨바꼭질 좋아하는구나. 나도 온대. 나 방금 좀 전에 집에서 숨어있다가 우리 할머니 와 하고 놀라게 했거든. 그래서 우리 할머니 아이쿠 하고 떠버지셨다. 그리고 이게
1: 뭐? 개순이 너 진짜?
2: 안 되겠어. 여기서 바로 먼저
3: 꼭 풀고 말 거야. 아자.
0: 그리고
2: 다음 장난 중에서

0: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장난은? 보기가 있어. 1번 숨어 있다가 할머니를 깜짝 놀라게 한다.
1: 이 구슬 꼭 사탕처럼 생겼다.
0: 2번 장난감을 입에 떠본다. 3번
1: 이 구멍에 이 가위를 쏙 넣으면
0: 전기 콘센트 구멍에 뾰족한 걸 집어넣는다. 이 중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장난은 뭘까?
1: 정답!
2: 깜짝이야.
1: 절대 하면 안 되는 장난은 뭔지 모르겠고 1, 2, 3번 다 재밌겠는데? 다 해봐야지. 그게
3: 개순아, 정답 1, 2, 3번 다 하면 안 되는 장난이야.
2: 맞아
0: 동동이가 정답. 예! 와! 할머니를 깜짝 놀라게 하면 할머니가 넘어져서 다치시거나 놀라 쓰러지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장난은 정말 위험해.
1: 무슨 맛이려?
0: 구슬을 입에 넣었다가 꿀꺽 삼키게 되면 정말 큰일 나. 구슬이 목구멍에 걸리면 숨이 막힐 수도 있고, 구슬이 뱃속에 들어가면 배가 많이 많이 아플 수 있어. 그러니 장난감은 절대 입에 넣으면 안 돼. 전기 콘센트 구멍에 뾰족한 걸 넣었다간 전기에 감전돼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그러니 전기 콘센트 구멍에 뾰족한 걸 넣으면 절대 안 돼. 잘 알았지, 개순아?
1: 알았어. 그런 장난이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
3: 아휴, 그니까 개순이 네가 온다고 하면 우리가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걱정이 되는 거야. 또 심한 장난하면서 놀자고 할까 봐.
2: 맞아. 아니, 오죽했으면 네가 아까 물어봤을 때 우리가 바쁘다고 했을까?
0: 허야?
1: 뭐? 그런 거야? 그럼 아까 꾹꾹 숨은 것도 나랑 놀기 싫어서?
2: 아니야.
1: 미안, 내가 눈치가 없었다. 나 이만 갈게. 안녕.
0: 잠깐! 개순아! 조심해서 가.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또 심한 장난치지 말고.
1: 골개. 안녕.
4: 안녕.
3: 근데 개순이 좀 슬퍼 보이네.
2: 우리가 너무 뭐라고 했나?
0: 에이, 그래도 위험한 장난치는 건 뭐라고 해야지.
2: 그건 그래.
3: 맞아.
0: 좀 심했나?
4: 쟤 운다.
0: 그래도 뭐라고 해야지.

어디서 놀지? 굴개굴. 어? 산 꼭대기에 구름? 어? 꼭 산이 구름 모자를 쓴 것 같네. 아, 나한테 아주 재밌는 생각이 떠.

0: 사달 아버지 구름보다 벗겨졌다 돌개돌.
1: 에이 버릇없는 녀석, 이 산 할아버지가 혼내줄 테다.

0: 순이 개구쟁이 녀석 어디로 도망갔어?
1: 어?
0: 산 할아버지다. 내가 더 혼내줘야 하는데 이 녀석 어디 있어?
2: 산 할아버지 화 많이 나셨나봐.
1: 그러가 안 되겠다. 우리가 가보자. 오호리딩딩.
0: 개순이 녀석 찾아내야 하는데 대체 어디로 도망친 거야?
2: 산 할아버지 화 푸세요. 개순이가 심심해서 그랬을 거예요.
0: 예, 저희가 장난이 너무 심하다고 좀 뭐라고 했더니 개순이가 속상해서 가버렸거든요.
1: 원래 외롭고 심심하면 막 짓궂은 장난도 하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2: 맞아.
0: 아유, 그런 거라면 내가 용서를 해줘야지. 그 외롭고 심심한 마음 내가 아주 잘 알거든. 이 산 할아버지도 맨날 여기 혼자 있어서 너무 외로워.
1: 산 할아버지, 저희가 재밌는 퀴즈 내러 자주 올게요. 너무 외로워 마세요.
0: 뚝! 그럼 꼭 다시 와야 한다. 안 오면 나 삐침!

0: 여보세요?
1: 개순아, 괜찮아?
2: 딘딘? 전화 왜 했냐?
3: 비 맞은 거 다 말랐으면 우리랑 같이 놀자.
4: 우리도 너랑 놀고 싶어. 대신

0: 위험한 장난만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1: 나 그런 위험한 장난은 앞으로 절대 절대 안 할 거거든. 딱 기다려. 개순이가

0: 놀지는 개순이 네가 정해봐.
1: 그래 그래.
2: 우리 네가 하자는 놀이 할게.
1: 어 뭐야? 나는 그것만 하면 돼. 술래잡기 잡기놀이 보드게임 엄마아빠 놀이 그다음에 무궁화 집혔습니다 딱지치기 윷놀이 경찰놀이 도둑놀이 검사놀이 판사놀이 그다음에 탈출놀이. 어? 뭐야? 오 요정들. 응? 또 숨바꼭질 하는구나. 알았어. 꼭꼭 숨어라.
0: 저 놀이를 어떻게 다 해?
3: 난 개순이가 무서워.
0: 손 살려주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1: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3: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줘.
4: 아삭 아삭 배추 김치.
5: 맛있겠다. 나는 김치 대장.
6: 나도 김치 대장.
7: 그거 알아? 난 파김치까지 먹어봤지.
5: 파김치까지? 대단하다.
7: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김치는
5: 배추 김치.
7: 찌찌뽕. 이야.
5: 김치 하나면
7: 밥 한 그릇 뚝딱.
5: 맛있어.
8: 아, 개벽,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9: 티나요? 제가 요즘 화장실에 가서 아무리 끙 힘을 줘도 응가가 안 나오거든요.
8: 변비로군.
9: 맞아요. 그래서 요 배추 사왔어요.
8: 배추? 배추는 왜?
9: 요 배추로 김치 담가 먹으면 변비에 최고래요. 또 건강에도 좋고요. 아, 아.
8: 김치를 먹으면 건강해진다?
9: 예.
8: 그렇다면

0: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김치를 아주 맛없게 만들어야겠군.
2: 미음, 우, 릴, 물, 릴, 어, 이응, 렁, 물렁물렁.
0: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김치 맛이 기대되는군.

0: 네, 대왕별님.
1: 아야 용사, 어서 출동하세요.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습니다.
2: 예. 네. 천지.
0: 각오해라.
1: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이읍과 시읒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3: 아야.
2: 아, 밥 먹는 중이었구나.
3: 네.
0: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어.
4: 파괴된 글자는 비읍과 치읒이 들어가.
5: 비읍과 치읒이면.
6: 아야, 이것만 마저 먹어요.
0: 아, 그래, 어서 먹어.
5: 배추김치가 왜 이래?
2: 왜 그래? 배추김치가 맛이 없어?
5: 네, 이상하게 물렁물렁해.

0: 물렁물렁? 조금 전까진 아삭아삭 맛있었는데?
1: 잠깐! 배추에도 비읍과 치읓이 들어가. 내가 가서 확인해 볼게.
2: 역시 예상대로야. 배추들이 모두 시들어서 힘이 없어.
1: 아삭아삭 배추에 물렁물렁 시들게 만드는 마법을 쓴 것 같아.
3: 그래서 배추김치까지 물렁물렁해진 거야.
0: 내가 좋아하는 배추김치를 맛없게 만들다니. 천지.
4: 어서 가서 배추 글자를 찾아요.
5: 그래, 어서 출발하자.
6: 네.
4: 자음, 모음, 변신!
5: 어서 찾아보자.
0: 저기 비읍치읓이 있어요.
2: 어? 응? 저건 반칙 카드?
7: 어? 한글 세계에서 아주 아주 가끔씩만 나타난다는 반칙 카드잖아요.
8: 놓칠 수 없지. 쭉.
7: 우와, 다른 글자로 바꿀 수 있는 반칙을 쓸 수 있나 봐요.
8: 오늘은 이 반칙 카드로 방해해 볼까?
9: 천지.
0: 어?
7: 어?
0: 어? 배추예요.
8: 반칙 카드. 비읍치읓이 들어간 다른 글자로 바꾸다.
0: 어떡해, 배추가 부채로 바뀌었어.
4: 천지, 반칙하지 마요.
7: 그러니까 누가 반칙카드 발견하래.
5: 저기도 비읍치읓이 있어. 저것도 배추야.
8: 반칙카드.
4: 아, 이번엔 반찬으로 바뀌었어.
5: 천지.
7: 천지 대장님, 화장실 좀.
8: 개벽, 정말.
5: 어디로 간 거야?
3: 일단 빨리 배추 글자를 찾아보자.
2: 좋아.
3: 가자.
2: 채소밭이야. 여기에 배추가 있지 않을까?
3: 어? 저기 비읍치읓이야.
0: 우와! 배추예요!
8: 반칙카드!
0: 이번엔 부추로 바뀌었어. 반칙카드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
2: 저 반칙 카드를 없애야 해.
5: 천지, 각오해라.

0: 반칙 카드를 바람으로 날려주마.
1: 자, 어림없다.
2: 뚜렁치 지진 터. 하나 야
0: 반칙 카드가 사라졌어. 천지, 이제 반칙은 못 쓰겠는걸?
1: 두고 보자, 아이야.

0: 익숙해졌어.
1: 그럼 글자를 찾아볼까? 하!
2: 돌아와 한글!
3: 애를 쓰려면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좋아. 뿅망치! 대극봉! 합체! 아와? 이가 맞나? 에? 치어! 우는 내가 쓸게. 헷! 치어! 뿅망치로 우!
1: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0: 네! 기읍이 애를 만나 배! 치읓이 우를 만나 추! 배추!
4: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다시 아삭아삭 해줬똥. 맛있다.
5: 어, 우리 김치대장들. 김치가 그렇게 좋아?
0: 네.
5: 그래. 김치에는 유익균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장을 아주 튼튼하게 해주지.
0: 유익균이요?
5: 나쁜 균이 아니라 몸에 아주 아주 좋은 착한 균이지.
0: 아하. 그러면 난 김치 더 많이 먹어야지.
5: 그래, 그래. 그럼 할아버지는 배추김치보다 깍두기. 맛있어.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배추!
5: 배추!

0: 댄스 타요가 다시 돌아왔어.
1: 타요라.
0: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과 함께 찾아온 거 있지. 타요 살려.
2: 타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1: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3: 내게 맡겨.
1: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타요의 새로운 시리즈.
4: 빌리, 포커,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5: 그냥 만드는 게 재밌어요.
6: 뭐 이렇게까지 창의적인 게 잘 없다고 생각해서
7: 물리적인 거라든지 수학적인 것들도 많이 키고
8: 아이들이 그 성취감이라든지 뿌듯한 것도 없고
9: 트랙을 만드는 게 좀 재밌고 그 상상력이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어요.
10: 친구들한테도 많이 공유해주고 과학 원리도 같이 배우는 그런 것 같아요.
11: 학원이랑 다르게 집에서도 흥미롭게 혼자서 많이 하더라고요.

0: 왜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1&1.
2: 돌아라 이용사의 회오리 바람.
3: 천지, 훈민정음을 어서 내놔!
4: 태극봉소리!
3: 전... 차!
5: 제가 받았어요!
6: 한글 용사 2. 바람처럼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는

0: 태극봉으로 해오리 바람을 일으켜 날 방해하지.
1: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0: 이 한글을 파괴해도 나를 괴롭힐 수 있을까? 미음, 어, 미음, 멈, 시, 우, 추, 기근, 아, 다, 멈추다.
1: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이 용사, 이제 넌 끝이야.
2: 아, 또 한글이 파괴되었어. 아야 용사, 어서 출동해서 파괴된 글자를 찾으세요.
3: 네, 대왕님.
4: 용사,
5: 왜 그래?
4: 힘이 빠지고 있어. 뭐라고?
2: 이럴 수가. 가만히. 이 용사의 힘이 빠진다는 건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바로 비읍과 리을이 들어간 글자.
6: 네? 이 용사님이 쓰러졌다고요?
7: 천지가 바람 글자를 파괴해서 그래.
6: 바람 글자가 파괴됐는데 왜 이 용사님이 쓰러져요?
8: 이 용사의 힘은 바람에서 나오거든.
9: 네?
8: 아주 옛날 우리 용사들은 각자 한글 세계에서 수련했지.
10: 그때 우린 한글만 쓸 수 있었고 다른 힘이 없었어.
11: 한글을 지키기 위해 더 큰 힘을 갖고 싶어.
8: 그런데 어디선가 산들산들 바람이 불어온 거야.
11: 어? 이건 어디서 부는 바람이지?
8: 이 용사가 도착한 곳은 바람의 힘으로 가득한 바람 계곡이었어.
11: 어? 저건 바람개비야? 어? 저건 무슨 글자지? 아! 비읍, 아, 바. 릴, 아, 미음. 람. 바람이야! 어? 어? 바람의 기운이 온몸을 타고 내 몸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져. 오. 야호! 젖!
8: 바람의 힘을 얻게 된 이용사는 바람처럼 하늘을 날아다니고

0: 태극봉 회오리!
1: 열심히 수련해 태극봉 회오리도 쏠 수 있게 되었어.
2: 우와, 이용사님의 힘은 바람에서 나오는 거구나.
3: 그런데 천지가 바람 글자를 파괴해서 바람개비가 멈춘 것 같아.
2: 그럼 어떡해요? 어서 가서 바람개비를 다시 돌려요.
4: 그래, 어서 서두르자.
5: 네! 자음, 모음, 변신!
2: 이게 바람계곡의 바람개비?
5: 진짜 크다.
3: 역시 바람개비가 멈춰있어.
4: 어서 돌려야 해.
6: 바람개비를 다시 돌리게 될 순 없지.
7: 천지
6: 고장. 바람개비가 고장나다.
3: 안 돼!
4: 하용사, 우리 힘을 모으자.
3: 알았어.
4: 안 돼! 용사! 아!
6: 전지군! 아유! 너의 둘의 힘만 날 이길 수 없다.
2: 우리가 자음모음 마법질을 펼쳐서 바람개비를 돌려보자. 좋아!
8: 하! 그렇게는 안 되지. 이 망치 카드로 바람개비를 부숴주마. 이야! 망치!
3: 바람개비를 다시 돌리려면 잠깐이라도 천지를 멈추게 만들어야 해.
4: 멈춰? 아! 아용사, 우리 예전에 연습했던 거 기억나?
3: 아! 어서 해보자.
4: 좋아!

0: 꿈멍치 수저.
1: 공격이 풀리기 전에 마법진을 펼쳐야 해.
2: 자마, 모마, 마법진을 부탁해.
3: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2: 디귿, 오, 릴, 돌.
1: 디귿, 아, 다.
2: 돌,
1: 다.
2: 바람개비가
1: 돌다.
4: 다시 불고 있어. 우와.
5: 바람의 힘이 다시 돌아왔군요, 이 용사.
2: 네, 태양별님. 각오해라, 천지.
1: 우와, 천지.
6: 바람개비 정도야. 다시 부수면 그만.
2: 과연 그렇게 될까?
3: 이용사
7: 태극봉 초강화 힐!
5: 이용사 두고 보자.
4: 이용사님, 이제 괜찮아요?
2: 그럼 아주 아주 힘이 넘치는 걸. 그럼 어서 글자를 찾자. 헛, 나와라 한글. 나머진 내가 쓸게. 헛, 쇼업. 뿅망치로 아. 한 번 더. 뿅망치로 아.
1: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3: 네. 비읍이 아를 만나 파, 리을이 아와 미음을 만나 람.

0: 지갑.
1: 바람의 힘이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2: 다 아용사와 야용사 그리고 자음이랑 모음이 덕분이야. 고마워 모두.
3: 정말 괜찮은 거죠?
2: 그럼 이번에 바람의 힘이 더 세진 것 같아.
4: 맞아. 초강력 회오리를 쓰는 건 처음 봤어.
2: 더 강력해진 힘으로 바람처럼 출동의 한글을 지킬 거니까 다들 기대해.
5: 오, 기대할게.
2: 슛! 슛!
6: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7: 바람!
6: 바람!

0: 번개는 암흑 보석 에너지가 지구에서 관측됐어.
1: 암흑 보석이요?
0: 결코 악당 손에 들어가서는 안 돼. 서둘러라, 번개맨!
1: 암흑 보석, 대체 어디 있는 거야?
2: 이거 완전...

0: 그 보소, 번개맨 나서 돌려줄래?
1: 싫다면?
0: 아, 사랑아, 돌려줘. 어? 거기 안 서 있지?
1: 보소.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막내 갓난아기 이기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피그. 수지와 휴가를 보내요.
1: 팔팔은 단짝 친구 수지랑 처음 떠나는 휴가에 신이 났어요. 이비도 태어나서 처음 가는 휴가에 아주 신나 보이죠?
0: 나도 너처럼 신나, 이비.
2: 맞아, 나도.
3: 아,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 오렴.
0: 근데 우리 골디 보고 싶으면 어쩌죠?
3: 걱정 안 해도 돼. 너희 없을 동안 골디 잘 돌봐줄게.
0: 아우,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4: 다 왔어요, 선생님. 내리셔도 돼요.
5: 고마워요, 레베카 이모.
0: 어, 햄스터 선생님도 우리랑 같이 휴가 가시는 거예요?
5: 아니, 중간에 내려야 해. 스위스 학회가 있거든.
6: 버스 기사님이 와야 출발을 할 텐데요.
4: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짐 실어드릴게요.
5: 아, 조심하세요.
4: 또 필요한 분 말씀만 하세요.
7: 괜찮아요.
4: 모두 타세요.
6: 오고고, 그러다가 안전벨트 잘 맸지?
3: 빅트리 자연공원 재밌게 잘 놀다 와. 사진도 꼭 보내고.
8: 거긴 전화가 안 터져서 안 돼요. 그 맛에 가는 데라.
9: 잠깐, 뭐라고요? 전화가 안 터진다고요?
10: 세상하고 뚝 끊겨서 시간 보내기 좋겠네.
4: 출발할게요.
9: 난 전화 안 터지면 안 돼요. 댄싱스타 빅밴드 우승자가 누군지 꼭 알아야 된다고요.
4: 모두 신나게 휴가 여행 출발.
9: 벌써부터 기대되네.
0: 공원엔 언제 가요, 아빠?
6: 하루 종일 버스 타고 가야 하는데.
0: 네? 하루 종일이요?
6: 맞아. 하지만 가는 것도 우리 모험의 일부니까. 아.
10: 공룡이 아주 멋지구나. 공룡 이름도 있니?
11: 네.
10: 오, 이름도 잘 지었네.
0: 아, 우리 일어나도 돼요, 아빠?
6: 안 돼. 위에 와니까 자리에 앉아있어. 버스 화장실 갈 때만 빼고 그땐 일어나도 돼.
11: 이제 금방 쉬 마렵겠지?
0: 어, 왜 안 마렵지?
11: 어, 나도.
4: 띵동.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곧 울퉁불퉁한 길이 나오니까 모두 조심하세요.

0: 지구를 통한 길은 이제 더는 안 나올 거예요. 햄스터 선생님, 여기서 내리시면 돼요.
1: 모두 휴가 잘 보내세요. 너희가 가는 빅트리 공원은 아주 특별한 곳이야. 숲의 마법에 걸린 게 아닌가 싶어진단다. 안녕.
2: 안녕히 가세요.
0: 시간을 맞춰야 해서 바로 출발할게요.
1: 어떻게 내 짐?
2: 진짜 여기 가면 마법에 걸려요?
3: 그 정도로 아름답다는 뜻이겠지.
2: 나무 전부 다 나무인데 어디가 마법 같다는 거야? 수지 이것 봐. 여기 이거 요정 맞지? 잘하면 우리 요정을 찾을 수도 있겠다. 진짜?
0: 띵동, 지금부터 터널입니다.
2: 이것도 요정한테 가는 마법 터널인가?
1: 신호가 안 잡혀.
0: 어서오세요. 여기가 바로 빅트리 자연공원입니다.
2: 이디, 여기가 요정들이 사는 곳이래.
3: 세상에, 이런 데가 있다니.
2: 세상에 요정이 정말로 있다면 아마도 여기 있을 거야.
0: 오두막은 10분쯤 걸어가면 나와요. 일주일 뒤에 봐요.
4: 안녕히 가세요.
3: 자, 페파랑 수지, 여기 온 소감이 어때?
5: 저 시마려워요. 저도요. 이야.
6: 페파는 한짝 친구인 수지와 휴가를 오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내일은 드디어 같이 마법의 숲을 탐색할 거예요.
2: 요정의 신호 찾기.
6: 페파랑 수지가 함께 휴가를 온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어요. 아니, 페파랑 수지가 눈을 떴다니까요.

0: 어디지? 수지? 왜 내 옆에 누워있어?
1: 우리 휴가 왔잖아. 기억 안 나?
2: 어, 맞다.
0: 어, 맞아.
1: 우와, 나무 진짜 크다.
2: 나비도 있어.
1: 아, 꿀벌이다. 와, 여기 진짜 멋지다.
3: 어머, 인물 그림 그리기도 하네. 탁 트인 야외에서.
4: 네. 오, 이거 봐. 카페도 있어.
0: 야, 우리 휴가 왔다.
2: 안녕. 오,
1: 안녕? 여기 다른 애도 있구나. 생각도 못했는데.
3: 난 바비 비버라고 해. 빅트리 자연공원에 온 걸 환영해.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나나 우리 아빠한테 말해. 여기 관리인이셔.
5: 아, 나도 하나 물어봐도 될까? 휴대전화는 어디로 가야 신호가 잡힐까?
3: 어, 휴대전화 신호는 전망대에 가면 잡힐 거예요. 자전거로 가시면 돼요.
4: 오, 자전거로 간다니 다행이네.
0: 있지, 바비. 우리도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1: 요정은 어디로 가야 맞나?
3: 어,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또 보자.
0: 잠깐! 넌 요정에 대해 알고 있는 거 맞지?
3: 아, 그래, 맞아. 나 알아.
0: 야호!
2: 그럴 줄 알았어.
3: 어른들이 알면 안 돼.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0: 알았어. 말 안 할게.
6: 바비, 아빠 좀 도와줄래?
3: 네, 아빠. 요정이 남긴 신호를 찾아봐.
7: 어? 수지, 페파.
5: 준비됐으면 갈까, 우리 아기 양들?
8: 네!
5: 모두 출발!
0: 수지, 요정이 남긴 신호 찾아, 알았지?
1: 그 신호가 뭔지 알고 찾아?
0: 그냥 계속 찾아봐.
1: 진짜로 있는지 알아야 찾지.
0: 수지!
5: 너희들 갑자기 왜 그래?
1: 요정이 남긴 신호를 찾을 건데요, 그게...
0: 수지, 말하면 어떡해?
1: 그게 진짜인지 알아야 찾지, 가짜면 어떡해?
0: 가짜라니, 너랑 말 안 할 거야.
1: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나도 안 해.
9: 바로 여기가 이 숲의 전망대입니다.
5: 와! 오, 이 경치 좀 봐. 숨이 다 트이네. 우리 세상 꼭대기에 있어, 이비.
10: 신호다!
5: 오, 드디어 잡혔네. 뭐? 댄싱 스타 빅배틀 1등이 베이브라고? 우리 딸 표정이 왜 그래?
0: 저 수지랑 방금 싸웠어요, 엄마.
5: 아우, 저런. 아무리 친한 친구도 오래 같이 있으면 서로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어.
4: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지. 다들 그래.
0: 수지,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서로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대.
1: 아우, 우리 할머니도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0: 난 그래도 요정 찾는 거 같이 하면 좋겠는데.
1: 알았어.
9: 할파랑 수지가 다시 친구가 됐어요.
5: 아우, 여기 진짜 조용하고 좋다. 자연의 소리만 귀에 착 감기네. 정말 장관이네.
4: 우와, 이런 데가 다 있다니.
1: 아, 맞아.
0: 오, 진짜.
5: 어, 조심해. 야생 버섯은 만지면 안 된다.
4: 오, 신기하네. 버섯이 동그랗게 자라다니.
5: 버섯이 이렇게 자라면 요정의 골이라고 부르는데 말이야.
0: 어, 이게 요정이 남긴 신호인가 봐.
5: 방금 뭐라고 했니?
1: 아니야, 할머니. 이건 우리 비밀이에요.
9: 페퍼랑 수지가 요정이 남긴 신호를 찾아냈어요. 내일은 더 많은 신호를 발견할지도 모르겠네요.

0: EBS 어린이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한글 용사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번개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양웅 번개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1: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1: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2: 뭐? 그래, 석봉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라, 따라라.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이런
2: 우와.

0: 어서 가자! 어, 안녕이지? 와! 맥그빌드가 왔다!
1: 너희 혹시 저게 뭔지 알아? 왜 저기 있는 걸까?
2: 꼭 우주선처럼 생겼는데?
3: 냄새는 파이 같아.
0: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다른 힌트가 더 있는지 봐야겠다. 제트기! 우와! 진짜 엄청나게 큰 파이야!
1: 어? 저건 또 뭐지?
0: 카드잖아! 너희 말이 맞았어! 멀리 우주에서 날아온 엄청 큰 파이야!
2: 아, 제자 여러분! 저건 우주에서 날아온 거대한 파이예요!
3: 모두가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커요! 근데 저 커다란 파이를 어떻게 나눠주지? 아하! 나한테 파이를 작게 부서뜨릴 방법이 있지! 나와라, 망치소!
0: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망치가 아니야. 자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 메카 엘모의 레이저 커터!
2: 그래! 레이저 커터! 아니네.

0: 이쪽으로 한 번. 그리고 저쪽으로 이렇게 자르고. 거의 다 돼가.
1: 오! 아우!
0: 이제 파이 먹을 시간!

0: 우리도 먹자.
1: 고마워.
2: 내 거야? 아, 고마워.
1: 외계선 파이 엄청 부드럽고 꾹꾹 눌러져. 진짜 말랑말랑해.
0: 그리고 끈끈해.
1: 근데 누가 보낸 걸까?
0: 어, 맞다. 카드를 열어보자.
3: 안녕, 지구인들.
2: 우와, 카드가 말을 해.
3: 지금 우주 저 멀리에서 커다란 소행성이 지구로 날아가고 있어.
1: 그런데 소행성이 뭐야?
3: 설명해줄게. 소행성은 우주에서 돌아다니는 아주 커다랗고 단단한 바위야. 그런 소행성 하나가 바로 프리티 빅시티에 떨어질 거라고.
2: 뭐?
0: 그런데 소행성하고 이 파이는 무슨 상관이야?
3: 우리가 보낸 그 파이는 딱 맞는 크기로 딱 맞는 위치에 있고 딱 맞는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소행성을 받아서 꼼짝 못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
1: 와, 착한 외계인이 우리 구해주려고 파이를 보내네.
4: 근데 다 먹어버렸어.
1: 소행성을 받아서 잡아줄 파이는 한 조각도 안 남고 텅 빈 그릇만 남았어.
0: 이런, 소행성이 날아오는데 그릇만 남았다니. 좋았어,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계획하고
1: 시험하고.

0: 소행성이 떨어지기 전에 파이를 구울 시간이 충분히 될까?
1: 소행성이 눈에 보일 만큼 가까이 오기 전엔 알 수 없어.
0: 오, 멀리 볼 수 있는 장치가 있잖아. 불러라 눈동자. 오, 소행성이 빠르게 날아오는 게 보여. 커다란 파일 구울 시간은 없을 것 같아.
1: 커다란 파일을 구울 시간이 없을 거래. 메카들,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필요해. 그 파이가 가진 다른 특징들은 뭐 없었어?
0: 아주 맛있었어. 하지만 맛있는 게 바위를 막아줄 수는 없지. 그래, 확실해.
2: 말랑말랑, 파이는 말랑말랑했어.
1: 잘 관찰했어, 메카 엘모. 뭔가 말랑말랑한 걸로 파이 그릇을 채우면 어떨까? 아, 말랑한 걸 찾아보자.
0: 좋아. 어? 어? 바람 빠진 빛이 뭘 말랑말랑해.
1: 이 평범한 파이 그릇으로 시험해서 알아보면 어떨까? 빛이 볼이 저 거대한 파이라고 상상하면서.
2: 그리고 이 돌멩이를 소행성이라고 상상해보자.
0: 그릇 안에 빛이 볼 시험을 시작합니다. 시험 끝. 말랑한 건 소용이 없네.
2: 잠깐 멈췄다가 바로 튕겨져 나와버렸어. 그렇다면 말랑하다고 소행성을 꽉 잡아주진 못하겠네.
1: 또 어떤 특징이 있었지?
2: 끈끈했어. 바위는 끈적끈적했어.
1: 그거야! 말랑말랑해서 소행성을 받아내기도 해야 하고 끈적끈적해서 꽉 잡아주기도 해야 해.
2: 말랑말랑하면서 끈끈한 게 뭐가 있을까?
0: 소행성이 더 가까이 왔어.

0: 껍질 말랑말랑하고 끈끈하다.
1: 누구? 나?
0: 아니, 이 껌 말이야. 이지, 맥칼모가 이 껌 가져가도 될까?
1: 그럼!
0: 고마워.
1: 어서 시험해보자.
0: 성공이다! 껌은 말랑말랑하고 끈적끈적해.
1: 그럼 저 파이 그릇을 껌으로 가득 채우면 날아오는 소행성을 일단 받아낸 다음 꽉 잡아줄 수 있겠지?
2: 어쩌지? 저 그릇을 채우려면 엄청나게 많은 껌이 필요하겠는걸?
1: 메카들! 생각났어! 잠깐만! 제트기!
3: 메카의 빔, 뭘 도와줄까?
1: 소행성을 받아서 꽉 잡을 만큼의 껌이 필요해요.
3: 알았어.
2: 야! 소행성이 곧 떨어지겠어!
0: 그러니, 메카이비가 껌을 못 구해오면 어쩌지?
1: 가져왔지!
2: 우와! 메카이비 최고!
0: 맞아, 메카이비!
2: 예, 껌이다! 근데 소행성이 떨어지기 전에 이 많은 껌을 다 씹을 수 있을까?
1: 좀 더 빠르게 더 많이 씹으려면 입이 좀 더 커져야겠네.
2: 그래,
4: 렛츠 고! 메카 다이어트!
1: 고! 메카 비!
0: 고! 메카 파워!
2: 고! 메카 자이언트!
1: 커져 있을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아.
2: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원래대로 작아질 거야.
1: 메카들, 껌을 씹자!
4: 예!
0: 그거는 거의 다 됐다.
2: 뭐?
0: 뭐라고 했냐면 시간이 거의 다 됐다고.
2: 내가 다 씹는다.
1: 하이그릇

0: 잘 되겠지, 그치?
1: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0: 해결한 거야?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1: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2: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낼 거야.
1: 또 누군가가 우리 부른다.
0: 출동할 시간이야.
2: 먼지야 멈춰라.
3: 이야, 이거 재밌겠는가? 아, 좋아. 와.
4: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소개해드릴 크고 오래된 바위박물관의 특별 초대 가수는 바로 노래하는 스톤헤드입니다. 랄라.
3: 노래하는 스톤헤드라니? 너무 늦었나요?
4: 딱 맞춰 오셨어요. 그럼 하나, 둘.
5: 우와우와.
6: 후발루빠 헤이. 후발루빠 호우. 후발루빠 헤이.
3: 잠깐이 재채기를?
4: 어떻게?
3: 버타, 노래가 아니라 재채기를 하잖아요.
4: 이러면 안 되는데.

0: 어떻게 된 거야?
1: 어, 이따 공연 때 꼭 다시 와주세요. 노래하는 거 보면 엄청 감동하실 거예요. 에이,
2: 안녕, 버타. 무슨 일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1: 맞아, 정말 심각해. 스톤헤드가 공연을 하기로 돼 있는데 보다시피 재채기를 해.
3: 와, 정말 이상한 노래네.
2: 아, 혹시 감기에 걸렸나? 아, 그럼 감기에 좋은 치킨 스프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겠는걸.
3: 아추! 잠깐, 아추! 미안해, 이제 우리도 똑같이 재채기를 하네.
4: 그래, 저 차의 타이어가 지나가면서 먼지를 날리니까 모두가 재채기를 하고 있어. 아추! 메카일머드 실례했네. 스톤헤드들이 한 것처럼 말이야.
2: 잠깐만, 만약 저 먼지 때문에 스톤헤드들이 재채기를 하고 노래를 못하는 거라면?
4: 메카일 비말이 맞을지도 몰라. 봐, 스톤헤드 얼굴 위에 먼지가 묻어있어. 아, 이런, 메카일머 도구를 꺼내야겠다. 아, 감기 조심해.
1: 어, 안녕, 반가워, 넷.
5: 안녕, 버타. 그래, 어때? 스톤헤드 첫 공연은 어땠어? 관객 많았어? 얼마나 왔어? 1,000명? 100만 명?
1: 관객은 꽤 있었어. 100만 명까지는 아니지만.
5: 잘 됐네. 있잖아, 거기 가서 공원 하이킹 TV에 내보낼 영상을 찍으려고.
1: 미안해.
5: 감기 조심해. 박물관에서 했던 행사 중에 최고가 될 거야. 자, 그럼 이따 봐.
1: 어우, 어떡해. 먼지 때문에 계속 재채기를 하는데 어떻게 영상 촬영을 하겠어. 먼지 좀 멈추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4: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다.

0: 보자. 만약 먼지가 스톤헤드들한테 못 가게 막을 방법을 찾으면 쟤들은 재채기를 멈추고 노래할 수 있을 거야.
1: 내가 할게. 쿵쾅 쿵쾅 꼼짝마 먼지 꼼짝마. 아이고 이건 안 되겠네.
0: 그래 갑자기 더 좋은 생각이 났어. 먼지들을 납작하게 눌러주면 더 이상 날아다니지 못할 거야.
2: 그럼 시험해보자.
1: 납작하게 눌러주는 도구? 전기롤러! 덤디덤덤덤 덤디덤덤덤.
2: 메카쿠키 몬스터가 눌러줄 동안 메카이모가 이 먼지들을 깨끗이 치워줄 도구는? 아, 이게 아니고?

0: 아이고, 돌멩이를 깨뜨렸네. 미안해요.
1: 괜찮아. 커다란 돌들은 늘 작게 부서져서 자갈이 되고 또 모래가 되는 거니까.
2: 내가 천혜드들 위해 먼지를 다 치웠어.
0: 나도 다 눌렀어.
3: 잘했어. 하지만 차가 와서 달려봐야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어. 아직 시험해볼 차가 없네.
0: 우리한테 차랑 비슷한 뭔가가 없을까?
2: 메카이머가 차처럼 굴러다닐 수 있어. 몰라청치!
3: 소용없어. 바퀴가 여전히 먼지를 휘날리게 해. 메카쿠키 몬스터! 네가 벽에 닿을 먼지를 막아냈어!
0: 쿠키 몬스터 최고! 잘했지? 내가 스톤헤드들한테 가는 먼지도 막을 수 있겠어! 먼지들 여기서 멈춰! 내가 다 막는다!
3: 네가 다 막아줄 순 없어. 너보다 훨씬 큰 뭔가가 필요해. 예를 들면 저런 현상.

0: 이 정도 크기면 주차장에서 불어오는 먼지들을 막기에 충분할 거야.
1: 시험해보자. 메카일보 달려봐.
2: 알았어. 그럼 시험 시작한다.
1: 조심해.
2: 이번 계획도 실패야. 현수막이 충분히 크지 않으니까 현수막 옆으로 먼지가 다 빠져나갔어.
3: 공원 관리원 넷이 곧 도착할 거야. 근데 먼지 때문에 아직도 스토레드가 노래를 못해.
1: 먼지는 너무 작아. 우린 크고 힘도 센데.
0: 먼지는 너무 작지. 그렇다면 우리가 가까이 가서 살펴보는 게 어때?
1: Let's go! 메카타!

0: 좋아. 규칙 기억하지? 토끼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우린 원래대로 커진다는 거.
1: 이 돌멩이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야?
0: 내 생각에 이 돌멩이들은 주차장의 먼지들인 것 같아.
2: 이런! 저기 넷이 오고 있어! 그리고 봐! 저 차가 먼지를 잔뜩 휘날리게 하잖아! 도망가!
3: 넷 왔구나!
4: 안녕!
3: 벌써 도착했네?
4: 노래하는 스톤헤드 찍어서 빨리 TV에 내보내야지.
3: 저기 말이야, 노래하는 스톤헤드 찍기 전에 먼저 박물관 안부터 찍으면 어떨까?
4: 뭐라고 버터?
3: 들어간다고.
0: 근데 왜 이 작은 돌들은 날아다니는데 이 큰 돌들은 안 그렇지?
2: 이 작은 돌멩이들은 모래야. 모래는 가벼우니까 자동차 타이어가 구를 때 바람에 휘날리는 거지. 큰 바위로 보이는 애들은 자갈인데 자갈은 무거우니까 쉽게 날리지 않아.
0: 이야, 맞아. 엄청 무거워.
1: 잠깐! 그 아래에도 모래가 있었는데 그 모래들은 왜 다른 모래들처럼 바람에 날아다니지 않았지?
2: 봐! 이제 바람 때문에 굴러다녀! 이 모래들은 자갈 밑에 깔려있어서 못 움직인 거야.
0: 우리 왜 아라고 했어?
2: 잘 들어봐. 더 크고 무거운 돌이 그 아래 깔린 더 작고 가벼운 돌들을 누르니까 공중으로 날리지 않은 거야.
0: 시간 다 됐다.
5: 이게 뭐지?
2: 좀 전에 봤던 그 바위잖아.
5: 잠깐만. 이렇게 작았어?
6: 그럼 메카빌더가 주차장을 이런 자갈 크기의 돌들로 가득 채우면 아래에 있는 작은 모래들이 날리지 않게 막아주고 재채기도 안 나게 하겠네?
5: 그래, 그렇게 먼지를 막아보자. 좋아, 이제. 잠깐만, 근데 어디서 이 주차장을 덮을 자갈들을 구하지? 주차장이 이렇게나 넓은데.
2: 바위들을 부서뜨려서 만들자. 메카를 출동하자. 재채기
6: 진동청소기
5: 막지손!
2: 이제 자갈을 나를 시간!
6: 다 치웠다!
2: 봐! 이제 먼지 안 나지?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크고 무거운 돌들을 이용해서 작고 가벼운 먼지가 날리지 않게 했어. 예!
4: 정말 멋지다.
6: 이제 시험해 볼게. 하나, 둘, 셋.
7: 우와 우와. 우와 우와.
8: 후발루빠 헤이. 후발루빠 호우. 후발루빠 헤이.
4: 와, 이 아름다운 노랫소린 뭐야?
9: 그야, 네가 촬영하러 온 바로 그 노랫소리지. 가자.
4: 이건 TV로 모두가 봐야 해.
9: 예, 최고다. 고마워, 메카빌더. 근데 어떻게 해결한 거야?
2: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6: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5: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해.

0: 관계는 암흑 보석 에너지가 지구에서 관측됐어.
1: 암흑 보석이요?
0: 결코 악당 손에 들어가서는 안 돼. 서둘러라, 번개맨!
1: 암흑 보석, 대체 어디 있는 거야?
2: 이거 완전

0: 이거 벗어.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1: 싫다면.
0: 사랑아. 돌려줘.
2: 안 서 있지.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1: 뭐? 그래, 서펀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베이비 타타와 쿠라의 모험
4: 대원들, 서둘러야 한다!
5: 예, 캡틴!
4: 으이!

0: 벌써 먹을 것 좀 줘봐.
1: 에? 없는데.
0: 뭐? 설마 식량 두고 온 거야?
1: 네가 챙겨 좀 가.
2: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에? 뭐지? 멍청하게 생겼군. 아,
0: 뭔데 캡틴?
3: 멍청하다 멍청해.
2: 새로운 터전을 찾았다. 뭐? 예!
4: 왜 과자가 없지?
5: 꼬마, 메이가 오기 전에 정리해야 해. 왜 그러는 거야?
4: 과자가 사라졌어. 늘 여기에 뒀는데.
5: No problem. 내가 찾아줄게. 전혀 맡아본 적이 없는 냄새군. 범인의 흔적을 찾았다. 1.29cm, 2.2cm, 2.45cm. 사이즈가 제각각이군. 범인은 최소 3시야.

0: 자, 대원들! 파티 시간이다! 쓸어 담도라!
1: 베이비 타타와 쿠마의 모험 2!
0: 자, 대원들! 파티 시간이다! 쓸어 담도라! 저 놈들이 감히!
1: 좋았어!
0: 이런 애송이들! 감히 우리 방해했겠다!

0: 이러다가 다 도둑 맞을 거야. 쿵아, 우리도 돌격하자.
1: 우리도 전쟁이에요.
2: 세상에, 한밤중에 이게 다 뭐니? 너희 무슨 짓을 벌이는 거야?

0: 이제 처음 나왔어요.
1: 안 되겠다. 밖으로 나가자!
2: 들어가!
3: 내가 알아서 어떡해.
2: 나 알아서 쉰다고 알겠다고!
4: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사춘기입니다.
1: 아, 윌리엄 이거 좀 해줄래? 아빠나 해.
5: 그거 해야지 않겠어? 왜? 아, 뭐 이렇게 하니까 의미가 왜?
1: 부모님들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2: 모르겠어요. 나 진짜 왜 그러는 거야.
6: 소름은 하는 일이다.
4: 소름은 귀신에 쓰인 거야.
6: 아이들의 첫 성교이기도 하지만 부모한테도 첫 성교육인 것 같아요.
7: 결혼식 날도 이제 집안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했었어요.
8: 뭐 색안경, 뭐 편견 같은 거.
9: 불편한 시선은 좀 많이 느꼈죠.
7: 손주나 손녀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10: 두 가지 배우가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11: 저는 말도 생각도 다 한국어로 하거든요.
12: 수능에서 제일 잘 봤던 게 국어였어요.
13: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14: 우리 동생들은 제가 컸을 때보다
11: 더 따뜻한,
10: 더 세계적인, 더 열린 세상에서
13: 살게 되지 않을까요?
7: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15: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움직임에 기아가 함께합니다.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16: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7: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8: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7: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6: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19: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0: 내 꿈은 의사입니다.
21: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EBS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교육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진행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은 역대 지방선거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처럼 투표 열기는 뜨겁지만 교육감 선거를 두고는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책 대결 대신 특정 정당에 기대거나 혐오를 부추기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이번 교육감 선거 취재하고 있는 금창호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막판으로 갈수록 선거 분위기가 뜨겁게

0: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주 치러진 사전투표, 유권자들 관심이 굉장히 높았죠.
1: 예,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3.51%입니다. 29일, 30일 이틀 동안 전체 유권자 4,500만 명 가운데 약 1,050만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가 도입된 건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입니다. 이 당시 11.49%였던 사전투표율은 7회 지선에선 20.14%, 지난 8회 지선에선 20.62%로 꾸준히 올랐고 지방선거 기준으론 올해가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이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라남도가 38.95%로 가장 높았고 전라북도와 광주가 각각 35.05%, 27.8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18.65%를 기록한 대구였습니다.
0: 네, 유권자들의 관심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건데 이 교육감 선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 네, 아쉽게도 이 교육감 선거에는 유권자들의 눈길이 좀 덜 닿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 분위기를 바로 느낄 수 있는데 특히 서울이 심각합니다.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는 8명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후보가 나왔는데요. 지난달 27일 문화일보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이 18세 이상 시민 805명에게 물었더니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지지 후보가 없다고 하거나 잘 모름 혹은 거절한 응답이 전체의 75%였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조사에서 나온 해당 항목 비율 20%에 비해 3배 이상 높습니다. 이 서울교육감 지지도 1위는 잘 모름, 없음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다른 시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부산시민 803명을 대상으로 이 교육감 선거 조사에서도 이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름, 거절이라고 대답한 유권자는 50%로 시장 선거보다 그 비율이 2배 넘게 많았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두 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과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신뢰 수준 95%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이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서울 14%, 부산 18.2%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네, 지지도 1위가 잘 모름 없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 교육감 후보들이 조금은 무리한 방법도 동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이 그런 무리한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정치권과 밀착된 모습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교육감 선거 투표 용지에는 기호도 정당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후보자 이름만 보고 투표해야 하는 구조인데 헌법 제31조 4항에서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 원칙에 따라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이 무색하게 그동안 교육감 후보들은 선거 운동복을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정하면서 본인들의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은연 중에 어떤 정당과 더 가까운지 보여주는 방식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감에 도전하는 한만중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분야 자문위원 경력을 제일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사진을 찍어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신경호 강원교육감 후보는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에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는 이남호 후보의 선거 공보물이 논란이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연구원장을 지내고 이재명 대통령 정책특보를 맡았던 이한주 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추천 발언이 공보물에 실린 겁니다. 해당 공보물이 논란이 되자 이 이사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내용은 이남호 후보가 출판기념회를 할 때 써준 내용이라며 이 선거 공보에 사용하라고 허락하지도 않았고 사용되는 줄도 몰랐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0: 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깰 우려가 있는 행동들인데 이번 선거에서 이런 경향이 유독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1: 예,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은 좀 낮은 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 지방선거의 전체 경향이 인물보다 정당이 더 부각되고 있는 점이 더해졌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두각을 드러내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국민의힘의 대결 구조가 두드러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권자들이 당을 중심으로 투표 여부를 결정하고 인물에 대한 관심 역시 멀어진 겁니다.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관은 유권자들이 정당을 기준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커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교육감 후보자들은 차별화된

0: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보수, 진보 후보 가릴 것 없이 특정 정치색을 가진 사람들의 표를 받아보자는 의도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1: 네, 이번 선거에서 또 하나 드러나는 특징이 혐오를 부추긴 일, 이른바 혐오 경쟁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0: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혐오 표현이 유독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 서울입니다. 보수 성향을 표방한 서울교육감 후보 3명이 동성애 교육 반대를 정면에 내걸었습니다. 시작은 조전혁 후보입니다. 출마 선언 때부터 교육 의제와는 멀어 보이는 퀴어 축제 반대를 가장 앞세운 데 이어 서울 전역에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이라는 현수막을 내건 겁니다. 이 혐오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조 후보는 성소수자의 존엄과 권리는 존중한다면서도 성소수자 학생들은 심리, 상담 치료를 통해 도와줘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이 혐오 경쟁에 김영배 후보도 동참했습니다. 김 후보는 본인이 먼저 동성애 교육 반대를 주장했다며 동성애 반대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두 후보의 비판적인 입장을 처음에 보였던 윤호상 후보는 돌연 마음을 바꿔서 이 동성애 교육 반대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기치에 공감하는 특정 지지층을 겨냥해 표를 끌어모으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전략 역시 고민 깊은 교육 정책과 차별화된 공약 없이 후보 성향의 선명성을 강조해 인지도를 끌어올리려는 전략이라는 지적입니다.
1: 네,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할 교육감 선거가 여전히 정치색과 네거티브 경쟁에 묻히는 모습인데요. 교육 의제가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선거 제도의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금창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은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를 전면 적용받는 첫 세대입니다. 이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 역시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실제로 입시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또 수능시험과 학생부의 영향력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0: 네, 고교학점제 시대의 대입 전형. 오늘은 재단법인 교육의 봄 안상진 부대표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2028 대입은 이 고교학점제를 전면으로 적용하는 첫 대입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관심이 컸는데요. 이번 분석에서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보셨습니까?
1: 네. 말씀하신 대로 2028학년도 대입은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첫 졸업생이 보는 치르는 입시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선택한 과목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즉,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수능의 영향력이 크게 유지되는 한 고교학점제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수능이 다루는 과목들이 사실상 고등학교의 필수 과목처럼 기능하게 되고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무관하게 수능 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지선다형 수능을 대비하는 반복 훈련식 교육이 학교 수업을 지배하게 되면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역량 중심, 과정 중심 교육은 교실 안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수능 영향력의 실질적 변화, 대학이 학교 수업 중심으로 한 평가를 강화했는지 여부, 또 사교육 유발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0: 네,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데요. 이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될때 아무래도 대입이 학교 생활 중심으로 좀 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로 분석해 보니까 오히려 수능 시험 영향력이 더 강화된 대학도 있었다고요.
1: 맞습니다. 저희가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사실은 대입전형이 굉장히 좋아질 것을 좀 기대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분석한 수능의 영향력은 정시 모집 인원과 수시 모집에서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받는 인원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면 수시에서도 합격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시 지원자도 사실상 수능 준비를 강제받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전체의 증감은 2027학년도 69.7%에서 2028학년도에 68.5%로 단 1.2%포인트 줄었습니다. 수치로는 거의 정체 수준으로 볼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변화에 대한 기대 효과를 생각한다면 저는 퇴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학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서울대가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전면 폐지하고 정시 비중도 낮춰서 전년 대비 23%포인트 줄였고 고려대도 17.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반면 한양대, 한국외대, 건국대는 정시 비중을 줄였지만은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비율을 높이면서 결과적으로는 수능의 영향력이 세 학교 모두 12%포인트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시 모집 비중만 보면은 39.9%에서 36.5%로 3.4%포인트 줄어 의미 있는 감소처럼 보이지만 수시 수능 최저까지 포함한다면 실질 영향력으로 본다면 사실상 제자리 또는 퇴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에 아직은 아쉬운 부분이 좀 많기는 하지만 좀 일부에서는 또 의미 있는 변화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대가 도입한 학생부 기반 면접,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 네, 면접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은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출발점으로 삼아 면접관이 학생부 기록을 토대로 질문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기존의 제시문 면접은 당일 주어진 고난도 질문을 분석하고 그것을 질문하면 답하는 사실상의 구술시험 면접입니다. 이는 학교생활과는 무관하게 별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대는 2027학년도까지는 제시문 면접을 고수하다가 2028학년도에 SNU 역량평가를 도입하여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SNU 역량평가는 학생부 기반 면접의 적극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기록을 출발점으로 하되 탐침 질문 방식으로 학생의 사고력과 문제길고 깊게 파고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탐침 질문 방식이란 것은 우리가 이제 꼬꼬무라고 하는데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방식입니다. 학생부 기록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학생이 무엇을 배웠는지를 계속해서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이 이 학생부 기록에 대해서 얼만큼 주도적으로 그리고 내실 있게 준비했는지를 볼수 있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 네, 이 절대평가도 중요한 변화인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상대평가 골격이 좀 유지되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대학들은 이 성취도 평가 결과를 시제 전형에 반영하기 시작했다고요.
1: 네, 간단히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고교 내신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들어오면서 이를 백지화하고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기하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기로 바꿨습니다. 문제는 상대평가 등급과 절대평가 성취도가 병행되면은 대학 입장에서는 굳이 절대평가 성취도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평가 등급이 훨씬 사용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형 계획을 보니 몇몇 대학이 절대평가 성취도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가 진로 선택 과목에서 등급과 성취도 중 높은 쪽을 반영하고 또 연세대와 서강대는 그 성취도를 일부 반영하는 노력을 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변화들이 이제 정부가 사실은 포기한 고교 내신 절대 평가를 대학이 나서서 일부나마 복원하려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를 합니다.
0: 네, 그렇다면 이 고교학점제 취지를 근본적으로 달성하려면 앞으로 네. 어떤 보완이 더 필요할까요?
1: 네, 가장 이제 근본적인 과제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이 가장 필요합니다. 고교 내신 절대평가하고 이제 고교학점제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고교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절대평가하는 부분과 또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재시문 면접을 학생부 기여 면접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0: 네, 고교학점제부터 대입 개편까지 이 취지는 학교 생활을 좀 중심에 두자라는 데 있었겠죠. 이 당초 취지대로 흘러가려면 세심한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 최대 규모의 현대 미술품을 보유한 프랑스 퐁피두 센터가 국내에 상륙합니다. 피카소와 브라크 등 현대 미술의 문을 열었던 큐비

0: 프리즘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서진석 기자입니다.
1: 사물을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아는 대로 그린다. 전통적인 원근법과 소실점을 해체하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화가 파블로 피카소. 기존 원근법은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며 사물을 여러 시점으로 재구성한 조르주 브라크. 두 사람이 이끈 큐비즘은 현대미술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구상과 추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조형 언어를 만들어낸 거장들의 작품이 국내 관객을 찾았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의 국립현대미술관인 프랑스 퐁피두 센터가 한화와 손잡고 국내의 미술관을 개관한 겁니다.
2: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 콘텐츠로 소통을 하면서 신진작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국제 문화 교류를 지향하는 저희 문화재단의 방향성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1: 이번 개관 전시회는 총 9개 섹션에 걸쳐 작가 54명의 작품 110여 점을 선보입니다. 유럽의 큐비스트들뿐 아니라 나혜석과 김환기, 유영국 등 서구 입체주의 영향을 받아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실험했던 한국 근현대 미술가들의 초기작도 함께 조명합니다.
3: 한국의 큐비즘이라는 어떤 하나의 양식을 정의하려고 하기보다는 당시 예술가들이 어떠한 시대적 조건 속에서 새로운 감각과 또 조형 언어를 실험했는지를 살펴보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1: 다음 달 4일 문을 여는 미술관은 관람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퐁피두 센터와 4년간 협력을 이어갈 미술관 측은 이번 큐비즘 전시를 시작으로 야수주의와 초현실주의, 샤갈과 칸딘스키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을 국내에 차례로 소개할 계획입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0: 6월 1일 월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5: 자, 어서 오세요. 어우, 칼 맛이 있네. 칼 맛이 있어. 야, 춤을 잘 추네.
6: 이제 이거를 오지마 그래도 되었대?
5: 죄송한데 저 한국 떠난 거 생각날 것 같아서 한 개만 더 줬죠.
7: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8: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7: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8: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7: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8: 080-961-9595.

0: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물이 이렇게 이럴 정도 들었으면 날짜 제일 잘 나오는 시기예요.
5: 무한 사람들에게 갯벌은 황금 곡간입니다. 팠다면 쏙쏙 보물 낙지를 내어주죠.
4: 나왔다. 최고 맛입니다. 부드럽고 찰지고 깨물면 깨물수록 아주 단맛이 나고.
5: 낙지가 풍년일수록 해장간도 바빠지는데요. 낙지 잡을 때 필수품인 이것 때문이랍니다.
6: 무안이 또 낙지가 유명하잖아요. 낙지 잡는 삽이 무안에 밖에 여기밖에 없대. 잡심 아니면 못해요. 근기를 안 가지면 이 대작간 일은 못해요.
5: 어디 이뿐인가요? 낙지 골목도 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낙지 요리가 반겨주는 이곳. 코스로도 즐길 수 있어 미식가들에게 인기라죠. 한번 맛을 보고 나면 너나 할 것 없이 홍보 대사가 된다는군요.
7: 무한 오면 낙지 생각이 나지. 무한 쪽이다.
8: 많이들 오시라고.
4: 왜요?
8: 무한 낙지 드시죠. 맛있으니까.
5: 더 넓은 갯벌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땅 무안. 오늘은 그 넉넉한 품에 잠시 머물러 봅니다. 우리나라 서남단에 위치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무안. 그래서일까요? 무안 하면 가장 먼저 갯벌이 떠오르는데요. 예부터 이곳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준 터전이자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의 보고죠. 넘치는 풍요는 바다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붉은 땅은 또 얼마나 기름지다고요. 어떤 작물이든 심기만 하면 쑥쑥 자라게 해 농부에게는 축복의 땅이라 불린답니다. 한참을 둘러보다 보니 어디선가 기분 좋은 향기가 나는데요. 향기를 따라 도착한 곳은 유채꽃밭으로 가득한 도립포. 노란 물결 보고 있자니 여기가 무안인지 제주도인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이렇게 조성된 유채꽃밭이 약 10만 5천 제곱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일몰과 일출을 함께 볼 수 있는 명소로 알려진 도립포.

0: 이제 봄이면 유채꽃이 만개하면서 봄꽃 명소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죠.
1: 이야, 여기도 봐봐요. 아, 진짜.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딱 와보니까 최고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유채 막 동수면 막 불어서 이렇게 묶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막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그런 즐거움이 막 떠올라가지고 지금 같이 이렇게 막 뛰고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0: 주변이 온통 유채꽃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어디에 카메라를 갖다 대도 인생 사진을 얻을 수 있답니다.
2: 엄마 플라밍고 해줘. 스마일. 이거도.
3: 아,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4: 아니, 저기, 친구 페이스북 예. 봤는데, 거기가 유채꽃 폈다 하길래 예. 주소 찍고 와봤어요.
3: 어디서 오셨는데?
4: 저희 목포에서 왔어요.
3: 어떠신 것 같으세요?
4: 저희 아이프는 외국인이라, 일단은 영어로 말하세요. Speak English.
2: What's it?
4: How about it?
2: Ah, very beautiful. This place is very beautiful. 저기 멀리서 볼 때 너무 노래가지고 저 멀리서부터 이뻐서 와 저기 보라고 하면서 여기를 올라 왔던 것 같아요.
5: 너무 예뻐요. 제주도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무안이 많이 안 알려졌는데 좋은 곳이 참 많은 것 같아요.
0: 유채꽃으로 노랗게 물든 도리포를 뒤로 하고 또 다른 숨은 명소를 찾아 떠나봅니다. 이어서 도착한 곳은 북부에 위치한 무안읍. 건물로 가득한 이곳에 뭐 볼 게 있나 싶지만 자세히 보시면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도심 한쪽에 꾸준하게 자리한 작은 사찰 약사사. 안으로 들어가자 시끄러운 세상과 단절된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한참 수행 중인 경각스님은 이곳의 주지스님입니다.
6: 약사사는 918년 태조 원년에 남학사라고 창건된 자리입니다.
0: 시간이 흐르며 천년 사찰 자리에는 대우사가 세워졌고 이어서 지금의 약사사로 중창되었다고 합니다. 안에는 약 3미터에 이르는 석굴이 모셔져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아는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아픈 중생들을 구원한다고 전해지는 약사 여래불입니다.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 스님의 꿈 덕분에 세상에 빛을 다시 보게 되었다네요.
6: 우리 경원 큰 스님께서요 꿈의 선몽을 받기에 부처님이 땅에서 이 서승 꿈을 꾸어서 살펴보니까 이 부처님이 땅에 묻혀서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파서 보니까는 원형 그대로 이렇게 부처님이
0: 그런데 가만히 보니 예불 드리는 스님 옆쪽으로 바위가 있습니다. 법당 안에 약사 여래불과 함께 있는 것은 아무리 봐도 바위. 벽에서 튀어나와 있는 형상인데 어찌 된 일일까요?
6: 여기는 암수바위라 해서 이 자연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법당 안에다가 그대로 원형 그대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3: 이 바위가 무슨 바위길래?
6: 암수바위라고 이게 전설적으로 나옵니다. 밖에 나가서 보면은 이제 제대로 이제 보일 겁니다.
0: 전설의 바위라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궁금해지죠?
6: 이게 암수바위입니다. 이 암수바위의 전설은요, 이 자녀를 못 가진 분들이 이쪽으로 돌면서 기도를 하시면은 자녀가 생긴다 해서 이렇게 암수바위라고 이렇게 전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0: 법당 안과 밖에 반씩 걸쳐진 독특한 암수바위.
6: 그래서 전설적으로 내려오니까는 이 원형 그대로를 놔두고 건물을 그대로 지은 것입니다.
0: 입소문을 타고 이 독특한 바위를 보기 위해 사람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죠.
7: 한번 또 왔으니 지나가겠습니다.

0: 짝이네.
1: 이래 이게 갈라졌네. 짝이 맞다.
2: 온 김에 부처님께 가족의 건강과 평안도 기도합니다.
3: 또 이런 게 있었다는 게 놀랍네.
4: 아,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3: 아, 오늘 그냥 무안에 한번 놀러 왔다가 근처 가볼 만한 곳을 찾아보니까 이게 약사사가 나와가지고 한번 들렸는데 너무 좋아요, 지금. 기운이 넘치는데요.
4: 아, 그러세요?
3: 네, 확 느낌이 와요.
2: 무안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하나 더 얻었습니다.
5: 이 무안군에 있는 그 신도분들이 아주 약사사 하면은 미어터질 정도로 그렇게 신도분들이 많았어요. 약사사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중생이 구제된다고 봐야죠.
2: 사실 무안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갯벌입니다. 이곳에서 자란 낙지는 무안의 명물이자 지역 경제를 살려 효자로 불린다죠. 이 대장간도 낙지 덕분에 신바람나게 일하고 있다는데요.
6: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4: 아,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6: 아, 이거 저국에서 우리 집 밖에 없는 그 낙지 잡는 가래삽이라고 그래요. 그 일명 그 낙지 잡는 도구.
2: 펄 속에 숨어서 하는 낙지는 발견하더라도 이 낙지 가래 없이는 좀처럼 잡기가 어렵다는데요. 호수도 예외는 아니랍니다.
6: 또 무안이 또 낙지가 유명하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 낙지 잡는 삽이 무안에 밖에 여기밖에 없어요.
2: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 없지만 자부심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6: 이 여기 대장간 역사가 한 100년 정도 되거든요. 우리 외삼촌하고 그 후에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3대째 물론 나온 건데
2: 어느새 대장간을 물려받은 지도 20여 년. 매일같이 불과 씨름하지만 이 일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6: 가래삽이 진짜 원조 가래삽이 있어요. 가래삽이라고 철로 대장간에서 두드려가지고 나무를 그때 끼워 넣기끔 되어 있어요. 근데 대장간들은 이제 나이가 드자 돌아가셔버리고 기술이 끊겨버렸어요. 그리고 비싸고 워낙. 낙지삽을 만들어보자.
2: 전통 방식으로 만든 낙지 가래는 손이 많이 가다 보니 그만큼 가격이 올라 낙지잡이 어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고심 끝에 기존 삽을 손봐서 만든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드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불에 달군 쇠를 일일이 평평하게 펴줘야 하죠. 이렇게 표면이 매끄러워야 갯벌에서 펄이 달라붙지 않아 낙지를 훨씬 쉽게 잡을 수 있다는군요.
6: 자부심이 아니면 못해요. 내가 만들어놓고 그 손님들이 써보고 좋다 하면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돼요. 그리고 이게 긍지를 안 가지면 이 대작간 일은 못해요.
2: 질 좋은 낙지 가래를 만들어내는 장인의 자부심. 그 덕분에 오늘도 무안 갯벌에선 낙지 잡는 이들이 힘찬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낙지잡이 호수로 통한다는 김승용 씨도 낙지 가래를 들고 걸음을 옮기는데요.
7: 뭘 이렇게 보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8: 낙지 구멍이 어디가 있는가 보죠.
7: 그 일반 사람들은 보기가 쉽지 않죠.
8: 못 보죠, 못 봐. 볼 수가 없어. 무엇이 알아야 낙지 구멍인지 알죠. 후보자들은 모르지만은, 예. 전문가들은 보면 틀려요.
2: 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상될 만큼 맛이 뛰어난 무안 낙지. 찾는 이는 많아진 반면 어획량은 점점 줄어 잡는 것이 쉽지 않다네요.
8: 잡지라? 못 잡아. 네? 쉽게 못 잡는 것 같아. 30% 잡으면 마약.

0: 꼭꼭 숨어 있다 보니 찾기가 더 어려운데요. 하지만 고수 눈엔 다 보인답니다.
1: 이게 지금 낚시가 지금 이게 낚시가 있는 형태를 내는 거예요. 이게
2: 어떻게요?
1: 이게 보잖아요. 들이잖아요.
0: 하하, 숨은 그림 찾기 같죠?
2: 우리가 가장 잘
1: 낚시 발 흔적들이 이렇습니다.
2: 발의 흔적?
1: 발의 흔적이 아니라 낚시 발이 움직이면서 나온 벌들이죠.
0: 자, 이제부터 낚시 가래가 활약할 시간. 일반 삽보다 폭이 좁아 낙지가 숨은 구멍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고들 수 있답니다.
2: 나왔다.
1: 왔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최고 맛있는 낙지예요. 약간 큰 편이에요, 지금 맛있는 중에서.
2: 무한 낙지가 왜 유명한가요?
1: 맛있으니까 유명하죠. 그럼 하나만 할 말 없어요. 맛있으니까 유명하죠.
2: 여기가 왜 맛있어요?
1: 아니, 부드럽고 찰지고 깨물면 깨물수록 아주 단맛이 나보고.
0: 수십 년 동안 몸으로 익힌 어부의 감으로 움직이는데요. 정말 있을까 싶은데 기막히게 찾아냅니다.
1: 여보여?
2: 네. 낙지 잡은 지는 얼마나 되신가요?
1: 50년 넘었어요. 난 16살이니까
0: 드넓은 갯벌을 누비며 낙지를 잡다 보니 어느새 빠졌던 바닷물이 들어올 시간인데요. 하지만 고수는 이때를 더 기다린답니다.
1: 물이 이렇게 이런 정도 들었을 때 낙지가 제일 잘 나오는 시기예요. 시간적으로. 오늘 물 때, 물이 들 때 낙지가 잘 잡혀요. 물 쓸 때는 잡으러 안 가, 누가. 물 쓸 때 잡으러 가는 사람들 하나둘.
0: 갯벌에 기대 살아온 지난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낙지 잡는 기쁨에 웃는 날이 더 많았다죠.
2: 낙지하고 함께한 인생이네요.
1: 함께한 인생이 아니라 낙지 때문에 먹고 살았지.
2: 아, 낙지가.
0: 황토갯벌은 벌이 부드럽고 낙지 먹이인 칠개가 풍부해 낙지 서식지로 최적의 환경인데요. 그래서 유독 맛이 좋다죠.
1: 색깔 잘 봐. 무한낙지는 다른 데 낙지하고 틀려 생긴 거. 무한낙지는 고름 그냥 고름도 아니죠. 황금밭이지 그냥. 진짜 관리만 잘해놓으면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살려야 돼. 진짜 잘 관리하기를 빌지.
0: 사시사철 참으로 고마운 땅. 그 바람처럼 이 황금 곡간이 후대도 풍요롭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청정 갯벌에서 자라 맛도 좋고 영양가 높은 무한낙지. 전국적으로 알려지다 보니 아예 낙지 골목까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요?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여기도 낙지 식당, 저기도 낙지 식당 이런 가게가 대략 22군데나 된다는 거 아닙니까요? 그만큼 낙지 인기가 높다는 거겠죠. 관광버스를 타고 단체로 찾아온 사람들. 이 골목에서는 흔한 풍경이라네요. 다들 산 낙지 쇼핑에 바쁘십니다. 캬, 고놈 참 실하네. 실해.
3: 한 마리에 9,000원씩이래요. 좀 크고 좋은 거. 싱싱하고 아주. 여기서 직접 기르시고
4: 올라가면 10개 9만 원이 줘요. 네. 10개 9만 원.
2: 어떻게 이쪽 거리에 오셨어요?
4: 네? 서울 왔어요. 입소문 듣고 왔어요. 무한 낙지 맛있다.
2: 서울에서 오셨어요?
4: 네.
3: 맛이 되게 좋아요. 입안에 딱딱 달라붙어요.
2: 네. 이런 거리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3: 맞아요. 저희도 이제 이분이 소개를 해서.

0: 여기로 온 거예요.
1: 건강에도 좋고
0: 여기가 고향이시래요.
2: 무한 분이죠.
0: 무한 고향이시라서.
3: 여기 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생긴 거예요?
1: 오래됐죠. 한 20년 된 것 같은데. 한 20년.
4: 오랜 세월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온 낙지 골목. 그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낙지의 매력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낙지 코스. 이 맛을 보러 전국에서 찾아와 평일에도 사람들로 붐빈다죠. 인기 비결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질 좋은 낙지. 해포를 떠난 지 얼마 안 된 녀석들이라 더 맛있답니다.
5: 싱싱해서 맛있었어.
6: 살아있는 거라 빨리 먹어야 돼.
4: 양념을 넣어 요리해 먹어도 별미지만 제 맛을 즐기려면요. 산 낙지를 잘게 다져 만든 낙지 탕탕이 최고랍니다.
7: 엄마.
4: 무한 낙지는 부드러운 육질에 감칠맛도 뛰어나서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카지요.
0: 무한 먹으면 낙지 생각이 나지. 무한적이다. 부드럽고 맛있네요.
1: 많이 들어오시라고.
2: 왜요?
1: 무한 낙지 드시죠. 맛있으니까.
8: 먹어도 먹어도 안 질려요. 앞으로도 50년 더 먹어야죠.
9: 무한 낙지는 우리 천연 자랑하는 저 항토 갯벌에서 직접 잡은 것이고 그래서 부드럽고 맛이 쫄깃쫄깃하고 담백하고 소가 좀 처지고 힘이 떨어지잖아. 그럼 낙지를 먹였다고. 산 낙지.
2: 진짜 보셨어요?
9: 그렇지. 옛날에 이걸 또 다 하고 볶고 자랐는데.
4: 날마다 위판장에서 낙찰받은 낙지만 고집한다는 사장님.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손맛으로 낙지 코스 요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낙지 한 마리를 데치더라도 신경 쓰는데요. 50초가 넘어가면 질겨지기에 그 전에 꺼내는 것이 중요한데 시계를 보지 않고도 꺼내는 타이밍을 착 맞춥니다.
10: 딱 색깔이 빨개지기 전에 이 정도 색깔 나와야 되거든요.
4: 부드럽게 데친 낙지를 채소와 함께 새콤한 양념장에 묻혀내는 낙지 초무침. 네, 보기만 해도 그냥 군침이 돕니다. 탕탕 내려쳐 만든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낙지 탕탕은 보양식으로도 인기라네요. 기력이 떨어진 노약자와 환자들을 위해서는 더 잘게 다져서 먹기 편하게 만듭니다. 코스에는 전라도 향토 음식인 낙지 호롱도 빠지지 않습니다.
11: 낙지 호롱구이가 무안에서 유명한 게 아니라 전라도에서 예전부터 제사상에 올라갔었어요.
4: 제사상에는 가장 좋은 것만 올라가죠.
11: 양념이 발라가지고 한 번 더 살짝 구워서 손님상에 나가요.
4: 만드는 방법은 조금 바뀌었지만 정성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답니다. 무안 오미에 들어갈 정도로 무안을 대표하는 맛 낙지. 전국에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무안의 맛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진이 빠질 수 없죠. 찰카당.
12: 무안 낙지를 먹고 계세요?
13: 네, 일부러 찾아왔어요.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4: 오늘 원기 회복하러 오셨답니다.
14: 우와, 뭐지? 소가 죽은 소가 살아난다는 건가? 쓰러진 소가
15: 뭐였죠? 신기한데?
14: 일어난다는 거.
16: 자빠진 소가 일어난 뒤야.
14: 응, 그게
17: 치아 부실은 노약자들한테 아주 적격.
18: 맛있는데요.
17: 현장 환자들한테 좋겠어요.
4: 멀리서

0: 찾아오신 보람이 있으신가요?
1: 아, 한 마리 불글 했으니까.
2: 아, 맛있어. 서울에 여기까지 온 거에 후회 없는 맛.
3: 낙지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처럼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생계죠, 낙지는. 그리고 행복이죠. 낙지가 없다면 저희 가족이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0: 부지런히 살아온 사람들에게 바다가 내어준 귀한 선물, 낙지. 그 덕분에 이 땅의 풍요로움이 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 100년의 맛이거든요. 최소 100년 이상은 이어가고 싶었어요.
1: 제대로 이걸 해봤어요. 후대까지 널리 전승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0: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이 계곡이 진짜 축복의 땅이에요.
2: 사귀기 했잖아요.
3: 안녕하세요.

0: 은문산에서 제일 좋은 나무.
1: 정말 영광인 줄 알아.
2: 웃긴다.

0: 결혼식 날도 이제 집안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했었어요.
1: 뭐 색안경, 뭐 편경 같은 거.
2: 불편한 시선은 좀 많이 느꼈죠.
0: 손주나 손녀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3: 두 가지 배우가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4: 저는 말도 생각도 다 한국어로 하거든요.
5: 수능에서 제일 잘 뽑았던 게 그거였어요.
6: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7: 우리 동생들은 제가 컸을 때보다
4: 더 따뜻한,
3: 더 세계적인, 더 열린 세상에서
6: 살게 되지 않을까요?
0: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8: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움직임에 기아가 함께합니다.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9: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0: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1: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9: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 아이고 잘하네.
0: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살아있는 전설의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야생의 슈퍼히어로죠. 녀석의 보금자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서식지 중 하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만의 특별한 기술을 발휘하죠. 지혜롭고 맹렬한 때론 교활할 정도로 영리하고 두려움이 없죠. 하지만 그것만은 앞으로 겪게 될 가장 험난한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무사히 어미가 되어 울버린의 전설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북유럽의 머나먼 끝자락, 현대 세계로부터 떨어진 외딴 야생. 인간의 발길이 감히 닿을 수 없는 곳이죠. 이 깊고 어두운 숲속을 배회하는 신비로운 동물이 있습니다. 워낙 희귀해서 실제 모습보다 옛 이야기 속 존재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숲의 유령. 너무도 신출괴물해서 녀석의 삶을 목격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그레아는 울버린입니다. 작은 곰처럼 생겼지만 사실 거대한 족제비과 동물이죠. 영리하고 민첩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먹이를 찾아 헤매는 데 보냅니다. 울버린이 처한 현실은 위태롭죠. 오늘날 핀란드에 살아남은 개체가 300마리도 채 되지 않으니까요. 기후변화가 서식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자비한 사냥꾼이란 악명 탓에 인간의 파괴까지 받아왔죠. 라틴어 학명인 굴로굴로는 탐식가를 뜻하지만 녀석이 먹이를 찾는 건 탐욕 때문이 아닙니다. 세 살이 된 프레야는 이제 어미가 될 준비를 마쳤죠. 하지만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먹이를 비축해야만 새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7월. 눈이 내리기 전까지 사냥하고 식량을 모을 시간이 석 달 남짓 남았죠. 프레아는 신진대사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거의 무엇이든 먹어치웁니다. 통나무 안엔 굼벵이와 유충들이 있죠. 찾기 힘든 곳에 묻혀있는 간식거리도 냄새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기 몸무게 두 배나 되는 바위를 번쩍 들어올릴 만큼 힘도 세죠.

그리고 영역 곳곳에 있는 바위들을 식량 창고로 활용합니다. 당장 먹지 않는 것은 훗날을 위해 비축해두죠. 여름이 되면 서식지는 먹을 것들로 넘쳐납니다. 새부터 열매까지 모든 것이 훌륭한 한 끼 식사죠. 녀석은 기회주의자로 살아가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췄습니다. 10cm에 달하는 발톱 덕분에 나무 꼭대기까지 한숨에 오를 수 있죠.

뛰어난 후각으로 목표물을 찾아냅니다. 신선한 알이네요. 완벽한 단백질 보충제죠. 두 개 다 가져가고 싶겠지만 하나로 만족해야 합니다. 욕심쟁이가 아니니까요. 알 하나는 80칼로리인데 하루 권장량인 900칼로리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먹이를 계속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비축해둘 뼈와 고깃덩어리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불곰 한 마리가 냄새를 맡고 녀석의 식량 창고 중 한 곳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야 하는 썩은 물고기 냄새를 감추려고 물속에 먹이를 숨겨뒀거든요.

하지만 봄의 후각은 사냥개보다 7배나 뛰어납니다. 대책을 세워야 하죠. 녀석은 수영에 능숙하고 비축해둔 식량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간신히 도망쳤네요. 하지만 곰은 이제 녀석의 식량을 노리고 있습니다. 프레아는 앞으로 더 많은 싸움을 치러야 할 겁니다. 녀석은 무시무시한 경쟁자들과 서식지를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곰뿐만 아니라 늑대도 있습니다.

커다란 수컷 곰이 나뭇가지에 자신의 냄새를 문지르며 지배력을 과시합니다. 프레아의 몸무게는 고작 10kg에 불과하죠. 두 거대한 포식자와 영역을 공유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결코 기죽지 않습니다. 발바닥과 배에 있는 분비선을 통해 자신의 냄새를 퍼뜨립니다. 내 영역은 여기까지다. 경계를 표시하는 거죠. 다른 암컷 울버린들에게 보내는 명확한 출입금지 경고입니다. 반면에 수컷에게 이 냄새의 흔적은 짝짓기할 준비가 됐다는 초대장이나 마찬가지죠.

프레아의 영역은 155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수컷의 영역은 이보다 5배나 넓죠. 수컷의 영역이 암컷의 영역과 겹치는 곳에서는 항상 우연한 만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낯선 녀석의 냄새가 나는군요. 다른 울버린이 녀석의 구역에 들어왔습니다. 보기 드문 불청객이네요. 짝짓기 상대가 아니라 식량 창고를 털러온 침입자입니다. 울버린은 무리 생활을 하지 않으며 영역에 대한 집착이 강한 종이죠. 프레아는 이 보금자리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기에 목숨을 걸고 지켜낼 겁니다.

위대한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선 아주 값진 승리네요. 안전한 영역은 새끼를 키우기에 좋은 안식처가 되니까요. 이제 짝만 찾으면 됩니다. 싸움으로 두 암컷의 냄새가 뒤섞인 것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네요. 주변을 서성이던 수컷의 코끝을 자극한 거죠. 마침내 프레아에게 짝짓기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0년의 수명 동안 번식할 기회는 3번 정도. 갑자기 녀석들의 구애 행위가 중단됩니다. 이 숲에는 늑대들이 굴을 파고 사는데 한 마리가 이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중이죠. 수컷은 재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신합니다. 그래야도 시속 50km의 속도로 달아나고 있죠.

늑대가 두 녀석을 모두 가뒀지만 이내 인내심을 잃습니다. 냄새로 영역 표시만 하고 떠나버리네요. 프레야는 수컷을 남겨두고 떠납니다. 수컷은 이미 제 역할을 다 했으니까요. 운이 좋다면 짝짓기에 성공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을 짓기엔 이르죠. 결국 결정은 프레야 몫입니다. 암컷

돌버리는 양육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수정란의 착상을 지연시킬 수 있으니까요. 봄까지 새끼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충분한 먹이와 은신처가 확보되어야만 비로소 임신을 시작할 겁니다. 앞으로 8개월이나 남았죠. 그래서 지금은 식량을 비축해야 할 때. 그래야 굴 주변의 이 바위들이 한겨울에 먹이를 지원해줄 든든한 식량 창고가 될 테니까요. 불곰은 여전히 울버린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곰은 울버린을 따라다니면 식사가 보장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덩치가 너무 커서 닿을 순 없지만 꼭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프레야가 숨죽이고 있는 동안 녀석의 식량 창고를 털 수 있으니까요. 프레야가 여름 내내 고생해서 모은 바로 그 식량 말이죠.

텅 빈 식량 창고가 늘어날수록 새끼를 가질 확률은 줄어드니까요. 녀석의 임신이 위태롭습니다. 식량을 다시 채워넣지 못하면 수정란을 포기하게 되겠죠. 큰 까마귀는 좋은 징조입니다. 하늘에 까마귀 떼가 있다는 건 땅에 먹잇감이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죠.

늑대가 사냥하고 버린 뼈 조각이네. 꼭 필요했던 겁니다. 주변에 위험이 없는지 살펴보는데 늑대도 곰도 없네요. 전부 녀석 찾입니다. 이번엔 곰들한테 뺏길 걸 대비해 뼈를 굴 안으로 가져갑니다. 아직 채워넣을 공간은 충분하죠. 다시 사체로 향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네요. 위험을 감수하고 마지막으로 한 입 더 챙길 수도 있겠지만 경쟁자가 또 나타납니다. 늑대 무리가 자신들의 사냥감을 되찾으러 온 거죠. 서로 치열한 싸움이 예상되는 순간 늑대들한테 속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곰들한테 힘이라는 무기가 있죠. 그리고 울버린한테 인내심이 있습니다.

결국 늑대무리가 승리하네요. 협동력이 녀석들의 강력한 무기죠. 그레야는 뒤에서 기다리며 남은 찌꺼기를 노립니다.

가족을 꾸리려면 뼈 한 조각, 가죽 한 점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제 가을이네요. 앞으로 6주 동안은 식량 창고를 채우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하죠. 잠자는 곳과 배변하는 곳은 분리돼 있습니다. 이곳은 오직 식량만을 위한 공간. 뛰어난 사냥꾼이자 채집가답게 식량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모아도 부족할 뿐이죠.

세상이 하얗게 변합니다. 겨울이 온 거죠.

크레아의 영역에 사는 많은 동물들이 기나긴 이 얼어붙은 계절을 버티기 위해 은신처를 준비합니다. 주위에 맞서야만 하는 녀석들도 있죠. 스라소니는 여름털을 벗고 보온과 위장에 유리한 더 두껍고 밝은 색의 털로 갈아입습니다. 북극권 가장자리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는 가장 강인한 녀석만이 살아남을 수 있죠. 이때가 바로 울버린이 활약할 시기입니다. 크레아는 냉동고 같은 환경에 적응하도록 진화했죠. 촘촘하고 기름기를 머금은 털은 완벽한 방한복 역할을 합니다. 발바닥은 평소보다 두 배나 넓게 펴져서 체중을 분산시키죠. 천연 설피를 신은 셈입니다. 매일같이 녀석은 사냥에 나서는데 봄이 오기 전에 새끼를 가지려면 멈춰선 안 되죠. 먹이를 찾기 위해 굴에서 25km나 떨어진 곳까지 가기도 합니다. 꽤 괜찮은 냄새가 나는데요. 술록입니다. 겨울철 가장 든든한 식량 공급원이죠.

이렇게 큰 짐승을 쓰러뜨리는 건 어렵고 위험한 일이지만 그만한 가치는 충분합니다. 사냥에 성공하면 임신을 확정지을 수 있죠.

인간의 세계로 들어선 겁니다. 가축을 사냥하는 울버린은 목숨을 대가로 치러야 할 수도 있죠. 녀석의 모든 본능은 사냥을 향해 곤두서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것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죠.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결국 사냥을 포기하네요. 프레야는 먼 길을 오며 에너지를 잔뜩 썼지만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습니다. 홀로 사냥하며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고달프고 외로운 일이죠. 오로라가 일렁이는 밤하늘 아래 집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곤두박질치면 약한 동물들은 추위에 굴복할 수밖에 없죠. 그토록 절실했던 먹잇감이지만 말코 손바닥 사슴 사체는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울버린에겐 아주 특별한 기술이 있죠. 입김의 온기를 이용해 꽁꽁 언 고기를 녹입니다.

뜻밖의 횡재는 어미가 되기 위한 든든한 밑천이 될 수 있지만 옮기기엔 덩치가 너무 크네요. 이 자리에서 최대한 많이 먹어치워야 합니다.

떠날 시간이 됐다는 소리가 들리네요. 배를 든든히 채우고 안전한 굴로 돌아온 녀석은 마침내 승부수를 띄웁니다. 미뤄두었던 임신을 시작하는 거죠. 오늘부터 대략 5주 후면 첫 새끼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겨울의 낮은 짧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야 하는 어미가 되는 순간에 가까워집니다. 3월이 되어도 땅에는 눈이 두껍게 쌓여 있죠. 늑대들은 사냥에 나섰지만 울버린 크레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몸을 숨기고 있는 거죠.

차가운 겨울 공기가 그리 반갑진 않지만 굴 속에는 얼마 전 태어난 두 마리의 새끼가 포근하고 안전하게 누워 있습니다. 프레야가 마침내 어미가 됐네요. 이젠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냥에 나서야 할 때.

아침이 되자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이 드러납니다. 놀라운 일을 해냈네요. 자기 몸무게의 10배가 넘는 동물을 쓰러뜨린 겁니다. 녀석의 강력한 턱이 술록의 숨통을 끊어놓았죠.

지칠 대로 지쳤지만 배를 든든히 채운 프레야는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 집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굴이 있던 곳에 입구가 보이지 않는데요.

새끼들이 눈 속에 파묻혀버린 상황. 미세하게 새끼들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춥고 척박했던 계절은 따뜻하고 소중한 계절한테 드디어 자리를 내줍니다. 프레야는 새끼들을 봄철 사냥터와 더 가까운 곳으로 옮기고 있죠. 새끼들은 여전히 어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늑대들이 기회를 엿보며 주변을 맴돌고 있네요.

울버린 프레야는 지구상에서 가장 사나운 육식동물이란 전설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늑대들에게 은신처가 발각되었다는 건 더 이상 이곳이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와도 같죠.

가족은 다시 이동합니다. 안전한 굴을 찾아 새끼들을 한 마리씩 옮기고 있죠. 치명적인 무기였던 퍽이 지금은 연약한 새끼들을 부드럽게 물고 있네요. 며칠이 지나고 새끼들은 다시 안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숲속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 자연의 섭리 속에서 생존이란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치열하게 버텨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법이죠. 5월, 중요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생후 10주가 된 새끼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마침내 프레야는 새끼들이 처음으로 밖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보낼 준비를 합니다. 어린 수컷이 밖으로 나오네요. 대담하고 호기심이 많아 보입니다. 뒤따라 어린 암컷도 나와 자유를 만끽하죠. 모두 어미를 닮아 에너지가 넘치네요.

아직 걷는 게 서툰 녀석들은 굴 근처를 맴돕니다. 커다란 발바닥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요. 장난삼아 하는 몸싸움은 훗날 실전에 대비해 기술을 연마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미가 녀석들의 든든한 보호자죠. 왕성한 식욕 덕분에 새끼들은 쑥쑥 자라 여름이 끝날 무렵엔 거의 성체와 같은 몸집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생후 6개월이 되어서도 어미 곁을 멀리 벗어나진 않죠. 아직 어미로부터 배울 것이 많으니까요. 오늘은 새끼들이 직접 열매와 곤충을 찾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먹이 찾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어미 젖을 빠는 게 훨씬 편하죠. 어미도 기꺼이 어리광을 받아줍니다. 이렇게 편하게 지낼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태평한 날들도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곰들이 겨울을 대비해 살을 찌워야 할 시기가 됐으니까요. 곰의 앞발질 한 번이면 새끼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놔둘 리 없죠. 녀석은 울버린의 방식을 몸소 보여줍니다. 새끼들도 어미를 따라하죠. 몸집이 무거운 곰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없습니다. 나무 위로 안전하게 피신한 새끼들은 자신들의 발톱이 얼마나 강력하고 유용한지 깨닫게 되죠.

프레야가 새끼들을 다시 아래로 부릅니다. 독립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네요. 머지않아 녀석들은 이 위험에 스스로 맞서게 될 겁니다. 어미는 새끼들을 훌륭하게 가르쳤죠. 어미의 절반만큼이라도 빈민하다. 녀석들은 이제 이 숲에서 꿋꿋하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버린의 전설은 계속 이어지겠죠.

0: 상담할 요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3: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할 요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3: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합니다.

0: 입양해드립니다.
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1인실에 입원해도 됩니다.
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6: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산더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8: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9: 자, 어서오세요. 칼 맛이 있네요. 칼 맛이 있어. 야, 춤을 잘 추네. 언제 이 사람이 오지마을에서 지었어? 와. 왜?
10: 도망가!
9: 죄송한데 저 한국 떠나면 생각날 것 같아서 한 개만 더 주세요.

0: 2월 달쯤에 자다가 일어났을 때 이제 처음 나왔어요.
1: 안 되겠다. 밖으로 나가자!
2: 들어가!
3: 내가 알아서 안 볼게.
2: 내가 알아서 쉰다고 알겠다고!
4: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사춘기입니다.
1: 아, 위겸이 이거 좀 해줄래? 아빠나 해.
5: 그거 해야지 않겠어? 어. 왜? 아, 뭐 이렇게 하니까
1: 왜? 왜? 부모님들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2: 모르겠어요. 아, 왜 그러는가.
6: 호르몬이 하는 일이다. 어.
4: 호르몬 귀신에 쓰인 거야.
6: 아이들의 첫 성교이기도 하지만 부모한테도 첫 성교육인 것 같아요.
7: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8: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7: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8: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7: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8: 080-961-9595.
9: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0: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1: 저기도 같이 인사는 있어요.
1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9: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0: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 아이고 잘하네.
0: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우리 그레이스는 여장군이라고 정의하고 싶고요. 도전도 너무 멋지게 잘하고 에너지가 정말 넘치는 아이인 것 같아요.

어디 가면 항상 시선 집중인 것 같아요. 자기가 공주고 자기 너무 예쁘대요. 올리비아스 닮았다고 인스타그램에서 엄청 핫했어요. 우리 엔젤리나는 강한 공주 강주입니다.

0: 우리 아이들이 도와주는 거를 잘하더라고요. 사랑스러운 아이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어딜 가든 항상 붙어있는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한 가족인 것 같아요.
1: 총알처럼 달려갈게. 기다려. 취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플로스 제일 좋아하고 배드민턴, 자전거, 수영.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 너무 좋아요. 제 인생은 너무 재밌게 살아요.

제가 이제 집안일을 할 때 그레이스가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싶어 하는 모습이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스스로 찾아요.

0: 나가 만들어줄까?
1: Helping guys.
0: I'm fine. Yeah.
2: Can I make it?
3: 자기네들 아주 뭐 만들겠다고 아주.

0: 마이웨이 어디 갔어? 마이웨이.
1: 마이웨이.
0: 마이웨이는 오늘도 마이웨이다.
2: 해외 나와서 무서워서 어디를 같이 가지 혼자 다니시는 분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빠는 어딘가로 사라지더라고요. 어디 혼자 바다도 가시고 바다 가서 스노클링도 하시고
0: 뜬금없이 자기가 친구하고 여행을 간다는 거 그것도 뭐 한 일주일 정도만 가면 몰라 한 달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가는데 너가 뭔 상관이냐 그러는데 솔직히 갔다 오면 저 법원에서
3: 파리에서 그 여행사 가이드로 일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미얀마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가보면 굉장히 평화롭고 제가 그러면 아 그래 좋다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간 거죠.

0: 아빠 전화 좀 받아. 할아버지 한번 시작.
1: 할아버지.

0: 제가 지장 날릴 때 합심증이 왔었어요. 근데 야외에서 제가 축구하다가 쓰러졌어. 그다음부터 심장에 공포가 있는 거예요. 공포.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게 공황장애 오더라고요. 무서운 게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전화 오는 것도 저도 싫은 거야. 전화 자체 받는 것도 싫고. 다 단절시키니까 다 단절시키고 나 혼자만 있는 거예요.
1: 너무 걱정이 돼서 한국에 갔는데 아빠가 진짜 누워만 계시더라고요. 아빠 이제 호주 가서 우리 좋은 환경에서 나랑 같이 아이들이랑 재밌게 지내자. 여기 와서 치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0: 파랗잖아요. 그냥 파란 하늘을 보고 있는 거. 그러면 마음이 이게 빵 뚫려. 그리고 우리 손주들 보면은 걔들은 한 줄 웃는 거 아침 저녁까지 막 웃어. 그 모습 보면서 아 저게 사람의 삶이구나. 그래서 걔들 보면서 마취가 된 거예요.
1: 우리 아빠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2: For a while now, you got me feeling like a child now.
0: 우울증 걸렸을 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는 아빠만 혼자만 잘 즐기면 돼. 그럼 우리 도와주는 거라고. 아, 바로 이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취미활동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건강을 위한 길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니까 살고

0: Can I help them?
1: Yes. You want to do it too? Do one each, you take turns.
2: Yeah. 이렇게 모은 다음에
1: 자
2: 이렇게 다 짠.
1: 어때?
2: 뜨거워. 맛있어? 어때?
0: 맛있어.
2: 맛있어? 너 뜨거운 거 잘 먹네.

0: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우리 집 앞이야.
0: 집 앞이야?
1: 아, 내가 올게요.
2: 네. 알았어. Run.

0: 아빠 어디 갔다 왔었어? 어디 갔다 왔어?
1: 안 가르쳐주지.
0: 배고프지?
1: 응.
0: 응? 우리가 한 거야, 먹어. 맛있어?
1: 응.
0: 어때? Very good?
1: Very good.
0: No.
1: 아, Very good.
0: 씻어야 되지, 아빠?
1: 응.
0: 씻고 와요. 준비됐어요? 그레이스 안 무서울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무서울 것 같아? 그렇지. John, do you have to change clothes?
2: 네.
3: 자, 차를 주인을 시차로 차.
0: 아빠, 아빠, 왜 그래? 어? 아빠, 내려, 내려, 내려. 그냥 사고 치지 말고 내려. 아무것도 하지 마.
4: 고바, 5반 달지?
5: 가자, 빨리 나와.
6: 가자, 친구야.
0: 가자, 수영 가자.
6: 수영이 싫어.
0: 그래도 아빠가 버킷리스트잖아.
1: 나의 버킷리스트.
0: Yeah.
7: Good, ready? So you are my surfers today.
1: Surfing 하는 거를 저는 로망이죠, 로망. 나 저 언젠가도 저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승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말을 해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0: 무릎은 안 좋으시지만 아빠가 하고 싶어 하니까네 한번 그래도 응원을 해드렸거든요. 아빠 서핑할 때 심하다 하면 중단해 알겠지? 무리해서 안 해도 돼.
1: 제가 이 무릎 망가진 게 뭐냐면 배드민턴 있잖아요. 배드민턴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망가졌어요. 아, 저거 내가 할까 말까 그게 생각이 됐는데 하나의 몰입하다 보니까요. 이게 아픈 게 느낄 새가 없어. 어떤 그 도전이라는 거는 치료의 원동력이야.
8: 좋아요. 아재, 잘 좋아요.
4: 하도 지대로다.
0: 아, 오늘 장난 아닌데?
7: If this was any bigger or any windier, we would just no go.
0: Yeah. 파도가 좀 너무 심했어요 그날. 그래서 지금 안전하게 타라고 그거만 좀 바랄뿐이었죠.
7: So we're gonna walk in together, one at a time, okay?
0: 괜찮겠지?
1: 그 파도가 막 치고 그러는데 걱정됐지. 뭔가 도전을 해보고 거기서 느낀 성취감. 이런 거 있어야지 자기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는 거지. 내가 이래주나 저래주나.

비슷하구나. 마찬가지다.

0: 아빠 대단한데. 오. 아이고, 아이고. 아빠가 실제로 하니까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빠 아직 살아있네 이러면서 우리 아빠가 대단해 보이면서도 옆에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아빠 최고! 화이팅! 아빠 쉽지 않지? 어? 극강 체험, 극강 체험.
1: 어? 어?
2: 아,
0: 괜찮아, 아빠?
2: Hey, who is next? Alright, which board? Can we use your board?
0: Yeah. Oh, yeah! Oh!
3: 방학 때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면은 할아버지한테 노는 거 배우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똑같이 제 손주들한테 그런 거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살아라, 재밌게 살아,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배운 모습 그대로 우리 손주들한테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게 너무 좋았어.
0: 아빠 자고 있어? 대단해. 갑자기 선글라스 꼈어?
4: 그래서 안 보여.
0: 이제 여기 다 왔습니다.
3: 엄마는 또 호랑이 무늬 옷을 입었네? 나는 뭐야 이거? 몽키야, 몽키.
5: 엄마! 엄마! 어?
0: 오, 공주새다! 와, 바깥에 앉아있어.
3: 와, 컬러풀하다.
5: 파란 색깔 예쁘다.
4: 진짜 예쁘긴 하다.
0: 호주 화면에 캥거루랑 코알라가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거기 동물원에 철장에 있는 동물들이 아니고 동물들과 실제로 교감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호주의 대자연을 보여주고 싶어요.
6: 하이.
0: 아,
3: 예, 여기다네. 네. 아. 우와, 호라 아는 수도 있네.
0: 아, 너무 귀여워. 만지고 싶다.
4: 생각보다 조그마하네.

0: 서울이.
1: 아, 예. 엄마 안 할래? 엄마 알아. 그럼 나중에 알아야 되니까. 어, 옆으로 그럼 가서, 어. 왜냐면은 코알라가 너무 베이비라서, 어, 너가 좀 더 크면은 안 했을 때.

0: koala's name is Spencer.
1: Yeah.
0: Spencer.
1: Yay!
0: Yeah.
1: Yeah.
0: Come on.
1: Oh.
0: Be a tree. Good. This arm under.
1: Under.
0: Good.
1: Uh-huh.
0: Yes. Professional. Here we go.
1: Yeah.
2: 저는 강아지 외에는 별로 안 알아보거든요. 냄새 날 것 같아. 근데 이제 딱 아는데 약간 허브 같은 냄새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안기는데 얘 아이들 같고 너무 좋았어요.
0: 웃기지?

0: 백향가 조그만 거 있다.
1: 어머머머.
0: 그쵸, 이거.
1: 너무 예쁘다.
2: 사람잖아.
1: 어, 아니, 아니, 저거 봐봐. 나뭇잎 먹는 모습 봐봐. 너무 귀엽지 않아?
0: 너무 예쁘다.
1: 어, 쟤 진짜 예쁘다.
0: 저런 건 너 처음 보네.
1: 딴 데도 가보자.
0: 우와.
2: 대박.
3: 우와.

0: 오케이, 가보자.
1: 우와!
2: 꼬리 봐봐, 꼬리. 꼬리가 되게 길다. 엔젤 여기 봐봐.
1: 좀 더 안
0: 볼게. 어머, 좋대. 활살살 젠틀.
1: 너무 힘들어.
2: 그래, 슬로 와봐, 이거 봐봐. 이거 잡아. 수정아, 이거 봐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먹을 거 이렇게 퍼가지고 우리 한번 먹어볼까? 됐어? 오케이, 가자. 우리 먹여주러 가자.

먹는다 먹는다. 오, 잘 먹는데. 부드러워. 어, 만져봤어?

0: 야, 한번 만져보자. 안녕. 너 이름이 뭐니? 이쁘다. 내가 긁어줄게, 이렇게. 괜찮아? 시원해? 시원하지? 어디 시원해?
1: 가장 인상적인 거는 캥거루 막 떼거지고 있어가지고, 아, 이게 진짜 호주구나. 그러고서 그 전부터는 멀리서 이제 봤던 거를 직접 막 가서 만지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2: 어, 이봐, 너무 귀엽다, 이봐. 아, 우리 그레이스 다리가 편하나 봐. 그레이스 다리가 배기가 됐어. 그레이스 너무 마음이 이쁜데?
3: 고개가 더럽죠.
2: 그레이스는 마음이 너무 이쁘고 비단결 같아요.
3: 좋아. 좋아, 좋아.
2: 너무 예뻐.
4: 어, 소름이야. 아, 아.
2: Hi.
4: Are you interested in swinging a billy?
2: Wow, 많다. 와, 아, good job. 야.
5: 저거 할 수 있어? 오! 오!
6: 야! 오! Now who can try this?
2: 엄마! 손 들어! 빨리 손 들어! 그래? 아빠 나가!
7: Yes!
6: Yes, come on! Now.
8: 재미있

0: 아이린이나 그레이스가 용감하게 손 들고 해가지고 쫙 나가가지고 양들한테 이렇게 우유 먹여주고 또 이제 젖 짜는 모습도 보고 하는데 역시 아 대륙의 여인들이구나. 맛있는 거 많이 먹자.
1: 그래. 아, 좋네 여기.
0: 사이다 먹어도 돼? 어, 사이다 먹어도 되지.
1: 우와, 그림 멋있다.
2: 그치? 우와.
0: 거기가 바로 옆이 바다고 보기만 해도 너무 힐링되는 장소이고 조금 이제 휴식을 나름 취할 수 있는 곳이라서
1: 바다도 보이고 여기가 저기 호주로 수입하는 물건들 저기 배로 실어가지고 많이 와. 호주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뭐든지 수입을 해야 되잖아.
3: 섬나라이기 때문에 뭐든지 수입을 해야 되잖아.
0: 어, 엄마 빨리 시켜주세요. 이게 배고파. 빨리.
3: 에스플레이 투에드.
0: 맞아. 자, 푸시자.
4: 우와. 맛있겠다.
5: 아이핀 나눠주자.
0: 우리 엔젤은 이거 먹고 싶어? 응? 누구 먼저 줄까? 나. 자, 할머니 먼저 주라고 하네. 자, 할머니 먼저.
1: 우와, 할머니가
0: 여기 내 딸아. 아빠도 서핑하는 수고 많았어. 네,
1: 감사합니다.
0: 아, 그 경고 수준.
5: 고마워, 엄마.
0: 내 맛있는 거 많이 시켰어. 어? 아빠 오늘 완전 지원군처럼 입었네.
1: 지원군 딱 군인 딱 지원군.
0: 그러니까.
1: 지원군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아빠가 병력을 데리고 대동회가 왔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파견 왔습니다, 파견.
0: 충성!
1: 저는 군대 갔다 왔어? 저는 군대 갔다 왔어?
0: 야, 네, 안 해야지. 충성해줘야지. 어.
1: 충성해줘.
0: 충성!
1: 아, 경례 똑바로 해야지. 딱 해야지. 이게 뭐냐. 미치겠어, 나한테. 아, 진짜. 그, 션이 한국 갔을 때, 뭐, 처음에는 살기 힘들었지.
0: 응? 힘들었다.
1: And the first time I'm, I dislike, first time I dislike you.
0: 둘째를 낳고 나서 허리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영상통화를 하면은 제가 누워만 있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부모님이 항상 속상해 하시고. 그 상황에서 이제 한국으로 가가지고 부모님이랑 지냈는데
1: 제가 전년 퇴직하고 2년 있다가 이 일이 터진 거예요. 근데 얘네들 생활비가 작년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기도 돌봐야 되니까. 다시 현역으로 뛰다 보니까 얘들이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미웠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가. 내가 주는 돈 얼마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조금

0: 가지고 살려면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많이 울었어, 많이 울었어. 그래도 가족이니까 서로 이제 이해하고 또 뭐 같이 살아야지 어떻게 해. 가족은 천 원이야, 천 원.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죽을 때까지. My daughter love you, so love you, so I'm same to you, my daughters.
1: I miss it still sometimes. Soojung's parents did. And all the yummy food and the traveling. And we had so much support from them. So really appreciate that.
2: 모르게 치료는 뭐 많이 안 했지만 엄마 아빠 보니까 또 허리가 괜찮아졌어.
3: 맞아.
2: 그치. 뭐 치료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그치? 그러니까 그것도 심리적이었던 것 같아, 약간 좀.
3: 그니까 사람이, 어? 고비 마다 다 어려운 게 있어. 그래서 그 고비를 잘 지나면 이렇게 또 이렇게, 어? 재밌게 웃을 수도 있는 거고.
2: 그래, 엄마, 아빠. 고등아 너무 수고했어. 사랑해.
3: 우리는, 어? 너의 영원한 지원군이야, 지원군.
2: 그니까, 우리 아빠가 그래. 그니까. 그래. 아빠가 있어서 진짜. 건강하면 기만해, 아빠. 응? 진짜 건강해야지.

0: life. Wait, what are you doing? Hey, I have a question to you, Gray. Please. Gray, you go faster than me.
1: 다시 이제 비가 그치고 빨래가 밀렸어, 그치?
2: 응,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래.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3: 다 타자, 이제 타.
0: 에이, 한 번만 지나네.
3: 가자. 출발.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2: 가자!

0: 근데 거기는 잔디가 진짜 기가 막혀.
1: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2: 우리 아까 또 말 많이 하는 거 아니겠지?
3: 여기 tell them what happened.
0: 호주 정부에서 여기 그 내는 세금이 그럼 수안 리버 옆으로 쭉 자전거 타고 가면 끝내주지 거지. 군대 갔다 왔어요?
1: 그렇죠, 네. 저.
0: 어디 갔다 왔어요? 나 말하는 말이 많았나?
1: 아니,
0: 우리 수정이 말 하지 말라 그래. 나 말 안 했다 그래. 내가 걔 또. 나 잡아줬다 그래.
1: 바로 죽으셨다고. 알겠습니다.
0: 아, 할아버지가 다 사줄게. 먹고 싶은 거 다 이게.
2: 진짜? 정말이지?
0: 할아버지 지역 갖고 왔어, 지갑. 프리멘탈 마켓, 거기는 이제 여러 번 갔었죠. 맛있는 먹거리 풍성하고 옷이라든지 액세서리라든가 아니 그림 같은 거 여러 가지 문화가 짬뽕이 돼가지고 이것 좀 구경하는 데는 아주 좋아요.
2: 할머니 할아버지 나 즐겁게 놀고 있어. 엄마 아빠랑 데이트하고 올게. 알겠지? 안녕 엄마. 고마워.
3: 네, 감사합니다. 안녕.
2: 네. 가자. So, can you hold this one for me?
3: 네.
0: 야, 어떤 거 골라봐.
4: This one, this one.
0: 요거.
5: I want this one.
0: 이거? Yeah, this one.
5: 아니, 나중.
0: 야, this one, this one. Let's see. 또 다른 데 가자.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0: 하나 다 사줄게.
1: 어. 사랑하니까 다.
0: 어, 내가 다 사줄게. 걱정하지 마, 일로 와. 너 신났다, 이제 막. 와. 어? 이거 먹어볼래? 이거 먹어볼까? 일로 와, 오렌지 주스 먹자. 이탈리안, 퍼스트 카드, 원. How many you worked here from your, this is a Fremantle?
2: 2 years.
0: 2 years? Wow. You have much money?
2: Much money.
0: You earn much money?
2: Yeah, that's why I'm still working.
0: Good luck. Yeah. 제가 이제 대학생 때부터 제가 아주 재미나게 본 영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책을 사가지고 거의 외웠어요. 그거를 외우다 보니까 외국인들하고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광화문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외국인 만나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My friend worked in the Louvre Museum. Louvre.
3: 가자.
0: My friend lived in Paris. And he worked in the Louvre Museum.
3: 너무 말이 많아. 예.
4: Okay. Yeah, so it clicks.
5: Thank you. Yeah.
3: Finally, we have free time.
4: Yay. Huh? Yeah, it feels strange.
3: Yeah.
4: Yeah, it felt really different. We haven't had a date in a long time. So really blessed to have Omanim, Avonim come and then and give us some time. It was always fun.
0: 이거 안 닦여, 이거. This is a spectacles cleaner. 목걸이.
1: 목걸이 싸게 재고.
0: 목걸이 하고 싶어?
1: 너무 예쁘다.
0: 얘 목걸이 사고 싶대, 목걸이. 이거 멋있다, 이거 눈. 어떤 거 할래? 어, 이거? 이거, 이거? Hello? Stone? The material, what's the material?
6: Steel.
1: Steel, yeah. 할머니, 목걸이 할머니한테 줄 거야.
3: 아, 나한테 줄 거야? 아, 여보 저한테 준대요.
1: 할머니 할머니 거야.
3: Thank you.
0: Beautiful.
3: 고마워. 이제 진짜 많이 컸구나. 처음으로 자기네들이 골라가지고 울른다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기뻤어요.
0: 잘 좀 그려주세요.
3: 오, 아주 프로페셔널.
1: 할머니, 그거 있어. 할머니, 뭐.
3: 아빠, 여기 보라고. 얘들아, 우리 할머니 이제 가면은 할머니 보고 싶을 것 같아?
1: 나 울 거야. 어, 언니도 울 거야.
3: 어, 어떡해.
1: 내 보고 싶으잖아.
3: 그랬어, 엔젤리나가. 저렇게 힐끗힐끗 보면서 그려주는데, 아기 때 모습들이 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쟤네들이 또 제가 떠나간 다음에 어떻게 잘 지낼까? 그냥 할머니로서 그냥 그런 걱정?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1: 근데 입은 거 줄 거야.
3: 왜?
1: 또 만드는 거야.
3: 맞아, 우린 가족이니까.
0: 우리 그 예쁜 그레이스, 그 다음에 엔젤리나. 이제 살아갈 동안에 많은 그 어려움과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가족이야.
5: 키위.
1: 키위. 나 키위.
6: 잘 그려요.

0: 안녕하세요. 이토피아에서 산 제리나입니다. 제 꿈은 한국에서 K-POP 아이돌 되는 거예요. 플로이는 우리 집에서 있는 공주입니다. Kai is sweetest boy in our family. 지금부터 우리 이야기 시작해요.
1: 딸 쪽으로 오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스타를 기념하기 위해서 새로운 쿠키를 만들 거야. 할 수 있어요?
2: I can do it!
1: 라이스 누드를 부실 수 있어? 먼저 부셔주세요. 자, 쭈물라 쭈물라 쭈물라 쭈물라. 천천히 올려놔야 되겠지?
3: 이제 알아주는 거예요?
1: 감사합니다.
4: 생감을 넣으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5: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6: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 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7: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6: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8: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6: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9: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6: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4: 생감을 넣으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5: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6: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 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7: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6: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8: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6: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9: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6: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4: 생감을 넣으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5: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6: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5: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6: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4: 생감을 넣으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7: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6: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8: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6: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9: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6: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5: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6: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0: 한번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친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2: 이 계곡이 진짜 축복의 땅이에요.
3: 너는 사귀기 했잖아.
4: 안녕하세요.

0: 은문산에서 제일 좋은 나무야.
1: 정말 영광인 줄 알아.
2: 웃겠다, 안 돼.
3: 6월 달쯤에 자다가 일어났을 때 이제 처음 나왔어요.
4: 안 되겠다. 밖으로 나가자!
2: 들어가!
5: 내가 알아서 알아볼게.
2: 나 알아서 쉰다고 알겠다고!
6: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사춘기입니다.
4: 아, 위대미 이거 좀 해줄래? 아빠나 해!
7: 그거 해야지 않겠어? 어. 왜? 아, 뭐 이렇게 하는 거 의미가
4: 왜? 부모님들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2: 모르겠어요. 아, 왜 그러는가?
8: 소름은 하는 일이다. 어.
6: 소름은 귀신의 씨인 거야.
8: 아이들의 첫 성교이기도 하지만 부모한테도 첫 성교육인 것 같아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3: 내 꿈은 의사입니다.
4: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메이킷! 먹을 땐 먹고
2: 비울 땐 비워야
1: 하루가 편하다.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2: 부드럽고 빠르게
1: 오늘 밤 메이킷 유쾌 상쾌
2: 통쾌
1: 아침이 달라집니다. 변비엔 메이킷.
3: 얼음물에 얼음물 봐봐요.
4: 칼맛이 있네요. 칼맛이 있어.
5: 와, 이게 장난 아니야.
6: 끝이야.
4: 60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역사적인 흔적인 거죠.
5: 아, 너무 멋있다.
4: 야, 춤을 잘 추네. 어? 어머, 뭐야?
7: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되게 아름답고 신비스럽네요. 혼자 이거를 이 오지마을에서 지었어요? 와.
8: 세상에, 아, 이런 말 사실은, 아, 처음 받아봅니다. 아.
4: 좋았다!
9: 자, 문을 가려볼게요. 우와. 너무 행복해.
4: 치앙마이의 송크란 축제 현장에 와 있습니다.
10: 이보다 더 행복한 물벼락이 있을까요?
4: 아니 왜 저한테만 물 뿌리는 것 같죠?
11: 니바합 니바합.
4: 도망가래.
10: 길을 나서지 않았다면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12: 사와디카.
4: 와, 이거 재밌네. 태국에 와서 이렇게 요리하다니.
10: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인생. 여행도 그렇죠?
4: 지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멀미가 심한 사람들은 여기서 절대 못 가요.
10: 그렇다고 발길을 되돌릴 수 있나요? 치앙마이로 갑니다. 태어나 처음 가본 해외여행지를 부르면 세 손가락 안에 든다는 나라, 태국. 저에게도 태국은 잊히지 않은 첫 번째 해외여행지였습니다. 제 인생 두 번째 태국 여행은 치앙마이에서 시작합니다. 별칭이 북방의 장미랍니다. 와보면요, 고개가 끄덕여진다죠? 아름다운 자연과 그보다 더 아름다운 오랜 역사가 살아 숨쉬는 태국 제2의 도시 치앙마이. 눈길 닿는 곳마다 찬란했던 고대 란나 왕국 흔적이 우뚝합니다. 유서 깊은 불교 사원도 많습니다. 도심에만 무려 100여 곳.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도요, 단연 가장 많죠.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치앙마이는 지금 축제 중입니다. 새해를 기념하는 이른바 송크란 축제. 태국에서는요, 4월 중순이 새해 첫날이자 한 해의 시작이라죠. 송크란의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는 곳이 이곳 치앙마이입니다.
4: 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요, 태국의 북부 치앙마이의 송크란 축제 현장에 와 있습니다. 아, 이 송크란 축제는요, 세계 10대 물축제 중에 하나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다고 할 만큼 세계 각국의 여행자들이 이곳으로 몰려든다고 합니다. 자, 송크란은요, 서로에게

0: 서로에게 물을 뿌려주면서 지난해 나쁜 기운을 싹 씻어내고 새해 복을 기원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만큼은요 앞치마를 시원하게 벗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와디카.
1: 태국에선 새해가 되면 서로 물을 뿌린답니다. 이때의 물은요 정화와 축복의 상징. 사원을 지키던 근엄한 불상도 물 맞이하러 거리로 나왔죠. 1년에 딱 하루, 새해 첫날, 치앙마이에서만 볼 수 있다는 풍경입니다. 저는요, 운이 좋았습니다. 송크란 축제는 물로 시작해 물로 끝납니다. 치앙마이의 올드타운을 에워싼 인공수로, 해자인데요. 여기서 길어 올린 물 또한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0: 네, 저도 이제 송크란 물축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 불상 퍼레이드가 끝난 거리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물싸움하느라 다들 여념이 없죠. 일부러 송크란에 맞춰왔다는 외국인 여행객도 많은데요.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을 위해 심신 단련도 했죠.
0: 와, 장난 아닙니다. 아, 여기는 진짜 서로 즐기는 느낌이 좀 많아요. 제가 맞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저도 이거 하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물을 뿌리며 축복을 빌던 송크란 문화는 시대가 바뀌면서 물축제로 진화했습니다. 축복의 물세례가 쏟아지는 거리. 송크란 시기의 치앙마이는요, 물반, 사람반이죠. 축제의 주무대는요, 성곽과 해자로 둘러싸인 올드타운 일대입니다.
0: 와, 여기 큰 소주에다가 물을 받고 있는데 이게 총도 파니까요. 제가 물총도 한번 사보겠습니다.
1: 저도 얼른 축제의 한복판에 뛰어들고 싶은데요.
0: 이 색깔 이쁘지 않아요? 이게 물이 제일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사카. 아, 예. 빅 파워.
2: 예.
0: 타올라이 카?
2: 아, 아니, 750.
0: 80.
2: 75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네, 조금 깎아주셔가지고 500바트로 제가 지금 구입을 합니다.
1: 물총에 들어갈 연료도 넉넉히 채우고
0: 제 안경까지 완벽하게 완전 무장을 하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전쟁, 물전쟁 당하는 군인 같은데요. 와!
2: 빨리.
0: 어, 뭐야 이거?
1: 처음엔 머드팩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좀 과한 거 아닌가요?
0: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얼굴에다 이렇게 발라주는 건가 봐요.
1: 이것도 송크란의 전통이랍니다. 단, 미소 유지는 기본이죠.
0: 아, 이렇게. 아, 너무 많이 발라지 마요. 저 수염을 보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어? 한국말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아, 한국말 잘해요?
3: 아, 안 잘해요. 조금은 조금만 배웠어요.
0: 한국말 어디서 배웠어요?
3: K-드라마.
0: K-드라마.
3: K-드라마.
0: 와. K-POP 가수 누구 좋아하세요?
3: 아, K-POP은 엑소?
0: 엑소. 오늘 좀 어때요? 축제 분위기. 축제 좋아요?
3: 사실 제가 오늘 남자 친구랑
0: 헤어졌어요? 끝? The end? Finish?
3: The end, yeah.
0: 남자 친구랑 헤어졌대요.
3: 네, 슬퍼해요.

0: 아니 왜 저한테만 물 뿌리는 것 같죠? 와.
1: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이러니 거리가 물바다가 될 수밖에요.
0: 와, 여기는 그냥 가족단들도 많이 와가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같이 함께 즐기는 축제장인 것 같습니다. 아우 씨. 우와! 오 마이 갓! 우와!
2: 와우! I'm from South Korea, man.
3: South Korea, I'm from England.
2: England?
3: Yeah, yeah.
2: Yeah. How feel about this place, the festival?
3: This is the first time that we've been, so we're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We tried to like find it, I'm a Bali, around the song for long. Is it your first time?
2: Yeah.
3: Yeah, have a good holiday. Yeah, have a good holiday. Thank you.
1: 지는 듯한 무더위에 축제의 열기까지 더해져 더 뜨거운 새해. 그래서 이것까지 챙겨온다죠?
0: 오, 아이스! 오!
1: 어떻게 쓰이나 궁금했는데요. 이야, 당했습니다.
0: 오! 오, 추워! 얼음물에 얼음물, 봐봐요, 봐봐.
1: 엄살이 아니라는 증거인데요. 정말 크죠? 꽝꽝 얼린 얼음은 송크란 축제에서 필수랍니다.
4: 물 축제로 알고 있는데 이 얼음이 왜 필요한 거예요? 시원하게 해서 어우 차가라. 와, 이렇게 차가워지는구나. 야. 와, 그럼 이 얼음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1: 밤잠 설쳐가며 얼음 공장에서 공수해온 것들이랍니다. 송크란 축제를 대하는 마음과 정성이 대단합니다.
4: 아니 근데 이거 되게 무겁고 한데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서 준비하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1: 얼려야 더 행복해진다는 송크란의 감초. 얼음 공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차량 행렬이 우리나라 귀성길 못지 않았습니다. 다들 어디로 가시나 했는데 역시랍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향한 곳은 얼음 공장. 송크란 한 달 전부터 24시간 가동됩니다. 새벽부터 와야 하는 이유를 알만합니다.
4: 아니 이거 축제 준비하는 얼음 공장인데 이곳에서 사실은 축제의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분주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제가 보니까 얼음을 지금 만드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배달도 하고요. 여기 또 얼음을 갈아가지고 또 사용을 하는 분들께 공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얼음 공장의 최대 대목답게 만들기가 무섭게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송크란 시기엔 얼음 판매량이 평소보다 25% 이상 급증한다는데요.
4: 와, 사와디카! 네, 아라이카! 몇 시부터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5: 새벽 4시.
4: 와. 송크란 축제를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새벽부터 이렇게 분주하게 준비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가 편히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저건 또 뭘까요? 30년째 요리사로 살며 숱하게 얼음을 써봤지만요. 얼음 공장은 처음입니다.

0: 대형 설비에 물을 붓고 염수 냉각 방식으로 제조를 한답니다. 제빙기에서 꼬박 12시간을 얼리면 성인 남자 키만한 초대형 얼음이 만들어집니다. 모두의 송크란을 위해 정작 본인의 새해는 단 한 번도 챙기지 못했을 이들. 얼음 공장의 열기는요, 송크란의 열기보다 더 뜨겁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1: 송크란 축제 때 하루에 얼마나 물량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얼음이?
2: 한 여섯 만 개야.
0: 40kg 얼음 한 덩이에 100바트. 우리 돈으로 4,600원쯤 한다죠. 영하 10도의 냉동고에선 맨몸으로 그 얼음덩이를 옮기느라 쉴 새가 없습니다. 오.
1: 우와. 야. 사드캅. 사드캅. 사드캅. 우와. 이 근육 보셨어요? 우와. 근육 진짜 보셨어요. 디마. 너마.
0: 제 눈엔 근육이라기보다 세월이 몸에 새겨준 삶의 훈장처럼 보이는데요.
1: 지금 얼마나 이 일을 많이 하셨으면 이 생활 근육이라고 하죠. 일 근육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정말 짱짱합니다, 몸이. 이거 몇 킬로짜리인가요?
3: 할 수 있다요. 거의 50킬로
1: 됩니다. 이거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 특파야. 18살 때.
1: 지금 몇 살?
3: 입대 탑.
4: 입대.
1: 건 10년 동안 이걸 해오셨기 때문에 몸 자체가 이 딱 일근육으로 딱 이제 아주 그냥 뭉쳐 있습니다, 지금. 와.
0: 네, 저도 힘이라면 빠지지 않는데요.
1: 이거를 빡 집었죠. 아니. 이상하다. 이거 되게 쉽게 했는데. 자. 자, 오! 커터캅. 죄송합니다. 와, 생각보다 엄청 무겁습니다, 이게. 야, 이걸 그냥 엄청 쉽게 하네. 아, 커터캅. 이렇게. 와. 대단하십니다. 너무 리스펙. 야, 이거를 지금 혼자서 18살 때부터 이 많은 양을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0: 태국의 청년에게서 인생의 한 수를 배웁니다. 무대 뒤에서 애쓰는 이들이 있어 더 즐거워지는 송크란 축제.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자, 이미 송크란은 시작됐습니다.
1: 야, 음악부터 시작해서, 와, 송크란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다시 송크란! 와!
0: 호대만으론 아쉬웠던 걸까요? 이분들은 통얼음도 가득 채웠습니다. 목적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1: 자, 지금 가족들이 송크란 축제를 즐기러 지금 떠나고 있는데요. 너무 즐겁습니다. 와.
0: 도심에 들어서자. 그럼 그렇죠. 축복의 물세례가 쏟아집니다. 이번엔 저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예따, 얼음물이다. 절정의 폭염은 물론 마음의 묵은 때까지 싹 식히는 것 같았죠.

0: 치앙마이에서 맞은 올해의 두 번째 새해. 넘치게 축복받고 갑니다.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불사움하느라 밥대를 놓쳤습니다.
1: 오, 사와디카! 사와디카! 오,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0: 한적한 오. 시골길을 걷다 우연히 사와디카. 발견한 식당.
1: 꽁가올리카! 아, 근데 여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곳이에요?
2: 시앙마이 가라피카.
3: 라니라라라라
0: 기찻길 옆에 자리한 간이 식당. 운치가 넘치죠. 주문을 받으면 즉석에서 바로 조리에 들어갑니다. 야외 간이 식당이지만 든든한 한 끼 식사가 가능한 곳. 이분이요. 사장님이자 요리사인데요. 친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1: 두 분이 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서비스 해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요리사예요, 요리사. 와, 동질감이 느껴지네. 혹시 저 요리사라서 좀 관심이 많은데 혹시 죄송한데 들어가서 좀 구경도 해도 돼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원래 주방 잘 안 보여주는데, 역시 태국은 열려 있습니다. 커터카! 커터카! 와.
0: 어딜 가든 직업은 못 속입니다.
1: 이거 뭐지? 리아나이카? 와, 이거 재밌네. 태국에 와서 이렇게 요리해야 되네.
2: 아니, 벤 바이가파오.
1: 네, 아라이카.
2: 바이가파오.
1: 바질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넣고, 쿠킹. 1 minute. 이렇게 해서 파란색 채소를 아마 완전히 숨죽이지 않고 어느 정도껏 살짝 숨죽을 때만 해서 끝내는 것 같습니다. 와, 재밌다. 자, 어서오세요. 자, 예, 주문 받습니다. 자, 여기. 세팅할 때 조금이라도 삐져나오면 저는 진짜 그게 용서가 안 되거든요. 자, 예, 반달 모양으로 요 정도 딱 해서.
4: 한국 사람 여기 주방에 들어온 적 있어요?
1: 꺾은카. 와, 이거 재밌다. 오, 정말 요리사들은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2: 피니시.
1: 아, 카.
0: 한국에 김치가 있다면 태국엔 쏨땀이 있습니다. 향긋한 바질 향이 감도는 팟카우 무쌈. 이건 제 손길이 들어간 태국식 돼지고기 볶음입니다.
1: 잘 먹겠습니다. 꺾은캅. 자, 이게 좀 전에 제가 만들고 제가 서빙해온 돼지고기 볶음인데요.
0: 먹음직스러워 보이나요? 그 맛은 말이 필요 없는 맛.
1: 아니, 어떻게 보면 공깃밥에다가 다짐육 살짝 볶은 건데 이렇게 맛있죠? 제가 쓰는 간장도 틀리고 여기 살짝 허브 정도 살짝 넣어가지고 아주 매콤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0: 꿍채 남플라. 태국 음식의 풍미를 결정짓는 젓갈 소스를 곁들인 생새우 요리입니다.
1: 야, 이건 여주 같은 거하고 같이 곁들여서 먹는 건데 새우를 순간적으로 이들만의 소스로 살짝

0: 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순간 새우장 뭐 이런 느낌입니다.
1: 태국의 국민 요리도 빼먹을 수는 없죠. 솜땀은 지역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입니다.
0: 역시 솜땀은요, 우리나라 약간 겉절이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아니면 무생채 이 정도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젓갈 쓰는 것도 좀 틀리고 식당마다 조금씩 스타일이 틀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곳과 조금씩 스타일이 틀리는데 이 집만의 또 독특한 약간 매운맛과 알싸한 맛이 좀 있네요. 그냥 밥반찬으로도 괜찮네.
1: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맛. 제 점수는요? 아직 한 그릇이 더 있습니다. 태국에서의 첫 끼. 이 정도는 먹어야죠.
0: 아, 제가 닭발을 정말 좋아합니다. 전 세계의 닭발을 다 먹어보고 싶어요. 종류별로.
1: 태국 닭발 요리는 처음인데요. 조리법이 꽤 흥미로웠습니다.
0: 아까 이미 준비되어 있는 닭발을 육수에다 살짝 넣어가지고 육수 맛이 여기 안에 깊게 배어있어요. 그리고 이 육수가 약간 닭발에서 그 스킨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어떤 그 끈적끈적한 약간 젤라틴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육수도 약간 우리나라 족발 소스에다가 물을 살짝 탄 느낌. 그냥 마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거의 그냥 국물로 먹어도 되겠는데. 와. 우연히 시골 기찻길 옆을 지나다가 자매가 운영하는, 자매가 요리하는 노천 카페에서 이렇게 태국에 정말 일반 사람들이 먹는 이 음식을 먹으니까요, 그냥 마치 현지인이 된 느낌도 들고요. 다시 태국 여행을 이쪽으로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들리고 싶은 그 정도의 마음입니다. 맛있어요.
1: 송크란에서의 물맛과 가니 식당에서의 음식 맛, 빠짐없이 다 그리워질 겁니다. 숨막히는 경치를 볼 수 있단 말에 길을 나섰습니다. 치앙마이 북서쪽, 차로 대여섯 시간 걸리는 배홍손으로 갑니다. 듣던 대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엿가락처럼 휘어진 구비길이 끝날 줄 모르는데요.
0: 야, 지금 이거 지금 지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멀미가 심한 사람들은 여기서 절대 못 가요. 제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장거리의 이 꾸불꾸불한 1800여 개의 구분도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 와, 이거 운전 조심해야겠는데요.
1: 이런 구비길이 무려 1864개. 라이더들에겐 일생에 한 번은 와봐야 할 성지라죠. 쉼없이 이어지는 구비길에 전 어질어질 혼쭐이 났습니다. 매홍손까진 아직 천리길입니다. 그런데요.
2: 내리세요.
1: 검문소랍니다. 영문은 모르겠지만 차를 막아서니 일단 내렸습니다.
3: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2: 지금 저희가 매홍선 지역으로 이동 중인데 미얀마 국경지대다 보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검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아, 그럼 여기 미얀마 그 지금 한참
4: 예. 이동 중인 마 이스
2: 네, 맞아요. 미얀마 쪽이고 현재는 여기는 타이입니다.
1: 북부와 서부 국경 전체가 미얀마와 접해 있는 태국.
5: 이만빈 티단 검마코며 르응 야세테 라이앙 반다오 투피안에 나가니까.
2: 이런 기업과
5: 차이 대응 양디요. 차이 대응 양디요. 저쪽에도
4: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인데도 지금 검문을 당하고 있거든요.
1: 이 길을 지나려면 누구든 예외는 없답니다. 평화로운 풍경과 달리 무거운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2: 이거 들고 사진 찍으래요. 자기 보니까 아, 네, 여러 가지고 사진 나오게, 얼굴 나오게.
3: 뭐가 이거?
1: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또 평남유나이다.
5: 평남유네다. 아,
2: 오케이 미파이도.
1: 깜짝 놀랐어요. 와, 그 말로만 듣던 여기가 그 미얀마에 지금 내전 중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접경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경비가 삼엄하고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다 내려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저는 이렇게 찍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근데 이걸 이렇게 하고 죄수처럼 찍었어요.
6: 머그샷, 머그샷.
1: 오, 굴욕적이야. 근데, 어우. 마지막에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국말로 오히려 더 반겨주시면서 화장실도 여기 있고 커피도 저쪽에 있고 그걸 알려주셔가지고 긴장을 딱 풀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행의 묘미죠 또. 여행의 참맛은 우연에 있다죠. 긴장이 풀리자 경치가 눈에 들어옵니다. 넘어야 할 고갯길은 첩첩한데 하루에는 짧기만 하네요. 오늘은 좀 일찍 서둘렀습니다. 평소 호기심이 많아 궁금한 건 못 참는 편인데요. 이곳에 귀한 보물이 숨어 있답니다. 아무 때나 볼 수 없고 또 아무나 손에 넣을 수 없다는 그것.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는데요.
0: 사와디캅! 사와디캅! 오! 꽁까올리캅! 와, 아니, 동네가 굉장히 한적하고 너무 좋네요. 우와!
1: 그때, 제 눈을 사로잡은 이것!
0: 저기 보세요, 저기. 엄청 커요, 엄청 커.
1: 뭔지 눈치채셨나요? 맞습니다.
0: 어머머머, 어머머.
1: 벌집인데요. 야생 꿀을 채취하고 오. 남겨뒀답니다.
0: 여기 벌 들어있는 거 아니죠? 오, 아 가볍구나. 아, 그럼 여기에 지금 벌이 있었던 거예요?
7: 또난 오미빌 라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 있습니다.
1: 이게 다 야생 꿀 채집꾼 브란티 씨의 전리품입니다. 마침 야생 꿀 채집 시기라서 저도 무작정 따라 나섰습니다.
6: 육농사도 여기 좀 짓고 있고요. 와, 완전히 빈부장 돌아났어.
1: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를 것 같은 주민들의 생활 터전을 지나서요.
6: 제가 지금 산골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와.
0: 오, 여기 다 온 거예요? 그러나 합.
8: 아, 여기에 벌꿀이 있나? 아, 뭐 발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잘 안 보이는데?
1: 눈 씻고 찾아봐도 저는 안 보이는데 전문가의 눈은 다른가 봅니다. 곧바로 꿀딸 제비를 하는데요.
7: 아니, 그 뭐 비풍이나 가보. 아니, 아버지가 간 풍 떠와요.
0: 저는 이게 모장 했더니 완전 펜싱 선수처럼 수작업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 아, 하나가 더. 아, 그럼 저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8: 제가 태국에 와가지고 털모자를 쓸지는. 와. 없고. 머리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어떡하. 놀래셨죠?
2: 독자이세요. 누구 놀랐대요?
8: 모자. 아, 왜 다들 모자 벗으면 놀래시고 그러죠? 써보겠습니다. 양복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우. 자, 어울리나요? 어울려? 이제 딱 하니까 뭔가 딱 든든합니다.
1: 그 사이 또 한 명의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브란티 씨의 아들. 방학이라 아빠를 돕고 있다죠?
8: 아니, 이 친구는 완전 무장하는데? 아, 저 괜찮아요, 이거?
9: 머리
2: 안 쫓아올 때까지 계속 도망가야 돼요.
8: 아이고, 어지러워.
6: 오, 경사. 오.
8: 오. 이걸 맨발로? 오. 아, 왜 맨발로 가시는 거예요?
9: 아니,
3: 말이 되나? 이거 지금 그냥 맨손 맨발로 지금 올라가시는 건데.
1: 진짜 이게 말이 되나요? 이렇다 할 안전장비 하나 없습니다. 오로지 믿는 거라곤 오랜 경험과 몸의 감각뿐. 아파트 4층 높이를 단숨에 올라갔는데요. 지상에선 어린 아들이 보조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채집 장비도 한참을 올라갑니다. 어떤 상황인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야생꿀을 따려면 말 그대로 야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얻기도 힘든 만큼 값도 비싸죠. 위험을 무릅쓰고 나무에 오르는 이유인데요. 먼저 말린 코코넛 열매로 연기를 피웁니다. 벌을 쫓아내는데 효과적이라네요. 뭐라고?
8: 왜?
6: 그만
1: 벌이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불청객의 등장에 녀석들이 얼마나 성이 났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큰 벌집과 날개 짓소린 또 없을 겁니다. 지금도 오금이 저리는데요.
6: 눈 놓고 보고 있다가 갑자기 도망가라고. 아들레나.
10: 조금 잠잠해지면 가죠.
6: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도 벌이 한 마리 정도 뭐 윙 소리가 났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11: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12: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13: 먹는 즐거움.
12: 잇몸 튼튼 이가탄.
1: 아직도 등골이 서늘합니다. 나무 위는 괜찮을까요? 역시 고수는 고수입니다. 벌 보호구까지 벗고 침착하게 벌집을 채취 중인데요. 먹기는 달콤해도 그 달콤함을 얻기까지 무척이나 수고롭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9: 이 형반 지금 처음

0: 한입 먹어봤는데요.
1: 야, 망고 같은 맛이 나는데? 어? 이거 애벌레 했어요? 이거 벌레 아니야, 벌레? 와, 태어나서 애벌레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내 평생 태국 꿀에 대한 마지막 기억은 애벌레였습니다. 커큰카. 아, 와, 너무 좋은 경험했네요. 아우, 너무 좋은 경험했고요. 언제 또 만나지? 너무 잘 먹었고요. 진짜 꿀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2: 야, 굉장히 위험해요. 바로 절벽 바로 옆에 있고요. 잘 지나다가는 바로 그냥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나무의 밑부분부터 위에 가지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1: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아이고. 어? 오, 조심. 오! 오! 오! 오! 오! 괜찮아요? 한국은 가셔야죠.
3: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4: 2월 달쯤에 자다가 일어났을 때 이제 처음 나왔어요.
5: 안 되겠다. 밖으로 나가자!
6: 들어가!
7: 내가 알아서
8: 어떻게 말하면 쉰다고 알겠다고!
9: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사춘기입니다.
5: 아, 윌리엄 이거 좀 해줄래? 아빠나 해!
10: 그거 해야지 않겠어?
5: 왜?
10: 아, 뭐 이렇게 하는 거
5: 의미가 왜? 부모님들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6: 모르겠어요! 나 진짜 왜 그러는 거야?
11: 호르몬이 하는 일이다.
9: 호르몬 귀신에 쓰인 거야.
11: 아이들의 첫 성교이기도 하지만 부모한테도 첫 성교육인 것 같아요.
12: 제가 오늘 뭐 하나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찐이 누군지는 가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13: 우린 또 승부는 또 제대로 하거든요.
12: 건축주가 삶의 방향을 잡으면서 고민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
14: 방송인 오유경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살았다는.
15: 제가 딱 알고 있는 집이 있어요.
16: 발달이 느리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17: 자연에서 그런 아이들과 같이 쉴 수 있는.
18: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9: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안녕하세요, 해봐.
1: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구름 위에 있다는 암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3: 저희가 저기 그 상우람을 찾아가려고 그러는데요.
4: 예, 지수선님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연세도 70 한 몇 살로 알고 있는데 대단한 사람이죠.
2: 해발 1000m 높고 높은 곳에서 산처럼 묵묵히 정진하며 살아간다는 스님.
5: 무화경지에 들어가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항상 이렇게 헤맵니다.
2: 이른을 훌쩍 넘은 노승도 이곳에선 여전히 수행자. 때맞춰 비우고 덜어냅니다.
5: 한 80까지는 버텨야 될 겁니다.
2: 오늘은 구름 위에 산다는 스님을 만나봅니다. 바람도 구름도 더디 도착하는 경남 밀양 운문산. 깊은 산속, 흔히 오지라 부르는 곳에 홀로 수행하는 스님을 찾아 나선 길입니다. 처음부터 녹록치 않은 산행. 바쁜 숨 몰아쉬며 3시간 만에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3: 아, 다 왔다. 스님.
6: 혼났지요? 왜? 네, 좀 쉬세요.
3: 반갑습니다.
6: 네, 반갑습니다. 고향을 좀 짓게요.
7: 지금 모르겠어가지고.
5: 올라가지 왔어요. 그냥 온 것 같고 다 했는데. 아, 식초. 예, 예, 잘 쓰겠습니다. 실제 좋은 거 하고 이거 무겁는데 그래 아이고
7: 번호가 혹시
5: 네 있습니다 예. 예.
7: 또 과일을 못 드실 것 같아서 사내기 예.
5: 아 저 부터 부채만한테 올려놓지
2: 암자에 들어온 모든 것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 부처님 전에 먼저 올린다는 지수 스님
5: 그 가족을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간 거야 여기 저는 이제 신라 때 이제 하랑들의 이제 기술현장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절이 있었던 겁니다. 좋은 데가 있다 토굴이 좋은 데 있다 해가지고 그때 구경삼아 온 것이 이제 산 너머로 왔죠. 그때 뭐 너무 좋은 거라요.
2: 그렇게 무작정 찾아왔던 상우남 구름 위 암자라는 그 이름처럼. 구름 위에 떠 있는 듯 스님은 그저 좋았답니다. 그 기억 가슴에 남아 다시 돌아와 정착하고 산 지 20여 년. 홀로 사는 남자치고 시간이 꽤 많지요.
8: 주방에 없는 게 없는 것 같은데.
5: 네, 아니 맞습니다. 이거 우리 뭐 하는 등산꾼들 이거 저거 가져오니까.
2: 공양 짓는 일만큼은 허투루 여기지 않는다는 스님.
5: 나무라고 뭐 그래 발상이 더 넘습니다. 그 찜 전문 내 그 찜만 했습니다. 오신다고. 여기서 심은 거. 또 오늘 산 나무이고. 네, 됐죠.
7: 네, 감사합니다.
5: 저 좀 더 주세요.
7: 네.
5: 이쪽에 한 번.

0: 남기시고 계세요.
1: 먼저
0: 계세요.
2: 손수 키운 것들로 지은 공양.
1: 밥이 엄청 맛있는데요?
0: 야, 오빠죠 뭐. 그죠?
2: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은 산중 밥상입니다. 해발 1000m 고지의 작은 암자. 전기는 태양광 전지판이 전부.
0: 뭐, 휴대폰 충전하고, 이제, 불 약간 켜는 거. 그 외에는 안 됩니다. 텔레비도 못 보고.
2: 물론 수도도 없지만 그래도 샘물이 있어 불편이 크진 않답니다.
1: 제가 한번
0: 아니 아닙니다.
1: 그래도 제가 얻어먹었으니까
0: 아니 아니 아니 아닙니다. 그래서 좀 쉬셔야죠. 아니 아닙니다.
2: 조금은 수고스러워도 스님에겐 이 모두가 수행이라죠.
0: 내 마음 닦는 거 똑같죠. 때 같은 거 있는 거 이제 마음속에 있는 번뇌 그런 거 이제 다 닦는 거죠.
2: 기꺼운 마음으로 밥값을 하며 마음을 닦고 들여다보는 시간이랍니다. 햇살도 제 몫을 다하는 시간. 따스한 햇살이 아낌없이 보시한 초록의 숲으로 포행에 나섰습니다.
0: 이 길이 이제 옛날 길이죠. 옛날에 이렇게 다녔는데.
2: 늘 다니던 포행이라고 해도 스님 너무 빨리 가시는 것 아닌가요? 좀처럼 잡히지 않는 노승의 발걸음.
3: 스님, 숨 안 차세요? 숨 안 차세요?
0: 차죠. 음문사조 구경하죠.
2: 힘이 좀 들더라도 온전히 내 몸으로 공을 들이라는 스님의 설법인 셈입니다.

0: 실제가 다 호랑이. 딱 호랑이가 이렇게 틀고 있는 거. 딱 내려와가지고 머리 탁 뒤쪽 틀고 있는 거. 이게 청도 문사에서는 호구산이 나요, 이 산을. 다 호랑이 산이 나요. 그럼 쉬십시오. 예.
1: 호랑이 산에서 스님은 무엇을 찾으시나요?
0: 뭐 그냥 여기서 관세음보살하고 관세음보살 좀 찾고 그럽니다. 무화경지에 들어가가지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항상 이렇게 헤맵니다.
1: 수행이란 매 순간 묻고 또 묻는 일. 올해 75, 노승이 취득해야 할 삶이란 무엇일까요?
0: 한 80까지는 버텨야 될 겁니다.
2: 이곳이 그렇게 좋으세요?
0: 예, 전생에 몰라요. 여기서 아마 그래도 중요를 했죠. 10배 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
1: 오직 자연의 시간만 존재하는 이곳에서 스님은 오래도록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머물고 싶습니다. 새소리가 정다운 손님을 불러왔네요.
0: 보살님,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가물어가지고 쏘싼 거.
2: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0: 네. 이 보살님은 이제 자주 오십니다. 이 처사님도 자주 오시고.
4: 스님 좋아하시는 쑥닭.
2: 아, 저기요.
4: 반찬.
1: 제 몸 하나 오르기도 힘겨운 길. 묵직한 배낭 치고 올라왔답니다.
0: 김치하고 뭐 반찬, 밑반찬 많이 가져왔네요. 저녁에는 여기서 먹으면 됩니다. 좀 이따.
2: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죠?
3: 네, 가끔씩 올라오더니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
1: 도착하자마자 2일부터 거두는 일행. 이런 날 스님은 특별히 할 일이

0: 그건 다왜 빼내는 거예요?
1: 요거는 이제 불기 닦으려고 해. 솥밥 부터 모신 날. 물기 없이 있다가 잠 닦아버려.
2: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수행이 시작됐습니다.
3: 또 닦는 마음.
4: 그래도 닦고 이건... 내 마음도 닦고 닦다 보면 내 마음이 더 깨끗이 닦이는 거죠.
1: 사람도 너무 많이 닦으면 강나듯이 똑같습니다.
5: 사람 닦으면 강납니까?
1: 그렇죠. 이제 마음을 닦으면 이제 번뇌가 없어지니까 이제 강명이 부처님까지 강명이 나는 거예요. 신하지요.
2: 닦을수록 번뇌는 옅어지고 마음은 밝아집니다.
1: 그냥 보고만. 이렇게 내가 전문가가 해야지.
2: 스님의 밭에도 계절이 무르익어 가네요.
1: 여기 제일 맛 좋을 때입니다.
2: 이 텃밭엔 뭐가 자라나요?
1: 뭐 감자. 예, 고추, 예, 토마토, 뭐, 온갖 거 다 합니다.
2: 햇볕이 키워주고 바람이 응원해주며 자란 것들. 거기에 보살님의 수고가 더해져 풍성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1: 상당히 덕분입니다.
4: 스님 직접 재배하신 상품, 상품.
1: 네, 이거 밭에서.
4: 밭에서.
2: 재료의 맛이 입안 가득 그대로 살아나는 자연의 성찬.
4: 말이 필요 없습니다.
2: 소박한 공양에 마음까지 꽉 차오릅니다. 후젓할 것 같아도 하루가 바쁜 스님의 산중 생활. 아궁이에 불 떼는 것도 스님의 일상이자 수행입니다.
0: 저희 따뜻하게 자라고 불 떼주십니까?
1: 예, 예. 그러면 못 자요. 약간 떼놔야 뜨뜻한 피로도 풀어지고.
2: 활활 타는 장작불과 함께 마음속의 번뇌도 다 불사르고 나면 어느새 몸도 가벼워진답니다.

0: 오늘도 어김없이 스님은 저녁 예불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이 시간 수행자가 지득해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1: 아, 저쪽이 이제 서방, 이제 서쪽이니까 서방경도 극락세이구나 그래 생각하고 있어. 야, 우리 부처님한테 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합니다. 아이고, 오늘 뭐 오늘 못 봤습니다. 피곤하신데 주무십시오. 네. 너무 하면 자야 됩니다.
0: 삶이 단순해지는 스님의 암자.
2: 춥지 않으시겠어요?
3: 근데 추워도 침낭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1: 밤에 영상 한 7, 8도 안 될 건데 7도.
4: 돌려.
1: 냉장고보다는 좀 따시다만.
4: 냉장고 크다고요? 별 다섯 개 호텔부터 더 좋습니다.
1: 진짜 공기 좋고. 네. 또 풀을 뒤에 놓으니까 더 좋지.
4: 그래, 스님.
1: 예? 네? 네. 풀을 뒤에 놓으니까 더 좋아요.
0: 깊어지는 밤, 암자의 문지방 너머로 스님의 독경 소리가 흐릅니다. 늘 첫 마음을 죽비처럼 깨운다는 스님. 산중암자는 그래서 최고의 수행처입니다. 흘러가는 구름도 기지개를 켠다는 아침

0: 이 찾아왔습니다. 구름 위에서 살다 보면 흘러가는 구름처럼 인생의 답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된 세상과 동떨어진 스님의 산중 생활. 아침 포행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1: 그 늦가을이 따야 돼. 많이 컸지 않아?
2: 이 누가 벗어 이 칸에 대나무가 속으로 들어갔다.
1: 이제 말끝 벗어 피라고도 뭐 상황이 아프네. 남이 나는 거 이렇게 나 못 떨어져야 납니다. 이쪽에 계시오.
0: 포행이라고 하기엔 조금 위험한 길이지만 스님이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네요.
1: 이 나무가 주목입니다. 살아 천년 죽어 천년. 이 운문산에 이제 딱 숨어 있다 보니까 예, 몇 사람이 몰라요.
3: 아, 숨겨놓은 비밀 스님 혼자 포행 오시는 길.
1: 옛날 주목나무로 부처님 조성했다고 그래요.
4: 기운을 받으셨어요?
5: 네.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았습니다.
0: 주로 고산지대에서 자생한다는 주목. 그 특별한 기운이 마음 깊숙이 스며듭니다. 산중암자에서 하룻밤을 보낸 인연들이 내려갈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누구도 그냥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1: 엄마가 옛날 살림, 진짜 살림을 잘했는가 봐.
6: 해줄라고. 가볍게 와요. 가볍게. 감사합니다, 스님.
1: 조심하세요. 네. 앙액기 한 입을 나네.
6: 고생하셨습니다.
1: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하세요. 깨나깨나 간댄 모델.
4: 왔다 이렇게 가면 또 허전하시겠어요? 어떠세요?
1: 네, 그래도 뭐 이제 만성이 돼가지고 좀 편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 하고 이제 뭐 이제 나 네, 이제 바쁘니까 또 내려가셔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0: 비 오고 또 비 오는 것이 수행의 길. 해발 1000m 구름 위 암자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0: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이 방송됩니다.
3: 6월 달쯤에 자다가 일어났을 때 이제 처음 나왔어요.
4: 안 되겠다. 밖으로 나가자.
5: 들어가.
6: 내가 알아서 할게.
5: 말하면 쉰다고. 알겠다고.
7: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사춘기입니다.
4: 아, 위리엄 이거 좀 해줄래? 아빠나 해.
8: 그거 해야지 않겠어? 왜? 아, 뭐 이렇게 하는 거 의미가.
4: 왜? 부모님들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5: 모르겠어요.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9: 호르몬이 하는 일이다.

0: 밤낮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난방구는 불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안녕하세요, 에바.
3: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먹고 잘 싸기만 해도 칭찬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화장실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가르치죠.
1: 자, 오늘은 얘들아 화장실 사용 예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차례대로 줄을 서서 이동하고 다른 친구들이 앞에 있으면 기다려줘야 해요. 첫 번 문제입니다. 놀이나 활동 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놀이가 너무 재밌으니 참다가 나중에 간다. 2번,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면 창피하니까 참고 나중에 몰래 간다. 3번, 소변이나 대변이 마려울 땐 언제든지 선생님께 말하고 간다. 하나, 둘, 셋, 3번.

0: 구나. 참지 않고 가야 하는 곳. 하지만 이런 화장실 한번 가기가 전쟁 같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화장실 찾아서 한참 헤맨 적이 많거든요. 진짜 이거는 전쟁 아닌 전쟁이죠.
2: 짐승도 지 싸고 싶을 때 싸잖아. 우린 한국인 사람인데.
0: 혹시 당신도 참고 계십니까?

사람이 평생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낸다는 곳. 누군가에게는 잠깐의 휴식이 되기도 하는 곳. 사람이라면

0: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거대한 변기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에게 화장실이란 사회에 나와 처음으로 혼자가 되어보는 곳. 새로운 문제와 고민들을 마주하는 것이죠.
1: 이게 뭐야?
2: 이게 뭐야?
3: 혹시요? 화장실에 고민 있어? 변기에 이야기해줘! 와, 우리 엄마 아빠 변비예요.
4: 네? 네? 네?
3: 자꾸 애들이 똥을 놔놓고 물을 안 내려요!
0: 이제 막 학교라는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고 있는 저학년 친구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을까요?
5: 화장실을 처음에 학교 왔을 땐 조금 화장실 가는 게 어색했어요. 왜냐면 친구들이 내 똥냄새를 맡는 게 싫고 놀릴까 봐.
6: 난 화장실이 무서워. 여자애들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불안해.
7: 변기에 엉덩이 대봤는데 제 엉덩이가 너무 작아가지고 변기에 들어가서 너무 창피했어요.
8: 갑자기 엉덩이가 변기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너무 차갑고 얼음이 됐어요.
9: 나도 갔을 때 화장실 갔는데 소변기가 너무 높아서 겨우 쌌어요.
10: 화장실에 변기가 많으면 좋겠어요. 변기가 화장실에 한 개 있는데 급할까 봐.
0: 낯선 공간에 익숙해지기까지 저마다 마음의 전쟁을 치르며 아이들은 자랍니다. 6학년쯤 되면 화장실 고민도 사라질까요?
11: 뉴스에서 화장실 휴지나 걷다가 몰카 카메라 같은 거 많이 숨겨놔가지고 좀 가기가 어려웠던 적은 있어요.
12: 뉴스 같은 데서 공중 화장실에 가면은 납치범이 와서 저를 잡아갈까 봐 무서웠어요.
13: 부모님이 택배를 하시는데 거기 배송하시는 곳 근처에는 화장실 별로 없으니까 목 마르는데 물도 많이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르는데 많이 참는 것 같아요.
0: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싸느냐 참느냐. 네. 살면서 화장실을 참아본 적 있다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14: 옛날에는 없을 때는 버스 타고 일하러 가다가 참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참고 가서 이제 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렇죠.
15: 사실 남성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는데 육군훈련소에서는 야영 나갔을 때 화장실이 진짜 너무 열악해요. 아마 아무도 쓰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참아라, 진짜.
16: 정산 담당으로 일했었는데 거의 30군데 가까이를 혼자 정해진 기한 며칠 안에 끝냈어야 됐어요. 그게 너무 촉박하다 보니 빨리 하다 보니까 그때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17: 약간 아르바이트처럼 해보려고 좀 이렇게 배달 플랫폼 몇 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배달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개방형 화장실이 되게 많이

0: 예, 있다고 하는데 개방형 화장실이 솔직히 많이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정말로 그게 치닫을 때까지 정말 참다 참다 참다가 정말로 이게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1: 여기 싸느냐 참느냐를 두고 매일 고민한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온종일 밖을 돌아다니며 일한다는 20년차 도시가스 점검원 김윤숙 씨. 집집마다 가스비 고지서를 돌리는 것은 가스 점검원의 주요 업무죠.
2: 국내 이렇게 몇 개가 도시는 거예요?
3: 하루에 1,400개. 제일 쉬운 게 고지서 넣는 건데 오늘은 너무 더워서 진짜. 예.
1: 하루에 1,400개를 돌리려면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3: 물요? 안 갖고 왔어요. 왜냐면 무겁기도 하거니와 또 물 마시면 화장실 가고 싶을까 봐 딱히 갈 수 있는 화장실이 없거든요.
4: 선생님 하루에 일하실 때 화장실을 몇 번?
3: 현장에 나와서는 한 번도 안 가요. 거의 주택지가 많은 도심 속에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웬만하면 수분 섭취 같은 거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커피는 더더욱 안 먹어요.
1: 폭염이 계속되던 8월.
3: 가스 계량기 보겠습니다.
1: 좁은 담벼락 틈으로 들어가
3: 37.
1: 아슬아슬한 자세로 가스 계량기를 점검하는 윤숙 씨.
3: 17.
1: 집집마다 가스 계량기가 설치된 위치가 달라 찾아내는 것부터가 일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담벼락에 올라가기도 하고 생각보다 몸쓰는 일이 많습니다. 온종일 뛰고 걷고 몸을 쓰다 보면 숨이 차고 목이 마릅니다.
3: 기도하다 문이 열렸네. 예, 가스 검사 왔습니다.
1: 하지만 친절한 집주인이 내미는 음료 앞에서는 항상 고민이 됩니다.
5: 마시게 되는데 이게 아유 내가
3: 많이 마시면 또 화장실 가야 돼.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힘들. 3층도 다음에 올게요 어머니. 감사해요.
5: 많지 않아 가지고 힘들어.
3: 어디 화장실 어떻게 가라고? 옆에 돌아야 돼. 여기 앞집 가고 여기 가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가정집에 방문하면 거기 다 화장실이 있는데 아니 화장실 가는 게 뭐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상 우리가 방문을 하면 내가 2분, 3분 안에 점검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 제가 화장실 잠깐 써도 될까요? 그 말이 너무 힘들어요. 감사합니다. 단전해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도시갔습니다.
6: 네, 금방 안 오셔. 나 모욕하려고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미안하죠.
3: 알았어요, 어머니. 제가 빨리 주소 확인하고 얼른 가.
6: 338-90.
3: 338-90.
1: 늦은 오후 계단에 앉아 겨우 한숨 돌리는 윤숙 씨. 갑자기 어딘가로 급하게 뛰어갑니다. 윤숙 씨가 달려간 곳은 문이 열려 있는 한 성당 화장실.
3: 우리 점검원들이 신입이나 오거나 그러면 화장실이 어디 있는가는 알아봐라. 교회,
7: 뭐 성당

0: 그런 데를 좀 알아놓기는 해요. 그래서 좀 급하면 가는데 가끔 또문 닫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땀을 흘리다가 나와서 택시를 불러서 집에 가서 볼일을 이제 보기도 하고.
1: 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화장실 감이 이렇게 힘드실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0: 전혀요. 내가 화장실을 이렇게 힘들게 가야 할 일이 있을까?
2: 정해진 사무실 없이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늘어나는 시대. 이것은 또 다른 이동 방문 노동자인 학습지 교사가 그린 화장실 지도입니다. 급할 때갈수 있는 화장실을 표시해 두었죠.
3: 화장실이란 그 일하는 사람을 그 일터에서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여주는 공간 같다. 그래서 이 일터에서 뭐 임금이나 노동 시간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뭐 복지 문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할때 화장실에 대한 거는 전혀 잘 떠올리지를 못하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 그간 이게 개인적인 문제라고 해서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굉장히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더라. 가장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거는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었었어요. 그 화장실 안에 변기도 있고 세면대도 있고 샤워기도 있고 대변을 본다거나 아니면 생리대 처리해야 된다거나 이러면 옆에서 누가 손 씻고 샤워하고 있고 이러면 절대 할수 없는 일들이라 위에는 교직원 화장실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교직원 화장실에 가면 아니 왜 너네 공간이 있는데 여기까지 오냐 이제 이런 소리도 이제 타박도 듣는 분들도 계시다 하고. 또 하나는 서비스 판매직에 있는 백화점 노동자와 마트 노동자. 그래서 왜 고객 화장실은 다 층층이 있고 또 고객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있는데 이곳은 이용을 못하게 하면서 직원 전용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동을 이제 오래 해야 되는 그런 곳에다가 이제 화장실을 놓고 이 화장실 하나 이용하는데 이렇게 험난한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포기하고 참고 그냥 말아버리는. 화장실을 참는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니까 오줌 마려운데 참는 거야. 막 그런 문제에 딱그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부당한 거를 함께 참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2: 2025년 한국 사회에는 화장실 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터의 화장실이 열악해 한번 가려면 큰맘 먹어야 한다는 사람들부터 다양한 이유로 쌀지 말지 고민하게 만든다는 세상 곳곳의 화장실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급할 때쓸수 있는 화장실이 이것뿐이라면 당신은 싸겠습니까?
4: 싼다.
2: 참겠습니까?
4: 저는 참겠습니다.
5: 안 싸고 참을래요, 그냥.
6: 저는 여기서는 못살것 같습니다.
2: 참가자들이 마주하게 될첫 번째 화장실은 어떤 곳일까요?
7: 여기는 그냥 저희 일반적인 화장실인데 좀 많이 크네요.
5: 아, 이렇게 조심조심. 아, 보고. 아우, 좀 불편하긴 해요. 막 뒤로 넘어갈 것 같고. 아이들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서.
8: 애를 키우고 있는데 둘째가 항상 화장실에 빠질 것 같아가지고. 네, 잡아달라고 해가지고.
9: 어린 친구들이 왜 변기 적응 훈련을 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네요.
2: 다음 화장실 문을 열자 웃음이 나옵니다.
9: 응고제를 뿌린 후 변기에 앉는다. 아.
2: 이 작은 간이 변기와 대변 봉투는 철도기관사의 화장실입니다.
9: 제 뉴스에서 봤어요. 네. 되게 급하셨는데 처리하기가 되게 고충이 많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0: 근데 여기서 이렇게 쌌나고요?
1: 어, 너무 수치스러워. 상당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것 같은데.
2: 이거를 씌워야 되는 강아지 배변 봉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진짜 급할 때 이거 못 끼우면 어떡해요? 이렇게 앉아서. 너무 상상도 못했어요. 간이 화장실 칸 같은 거 조그만 거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지금 진짜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 여기 기간사실처럼.
3: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3년 차 기관사로 일하고 있는 남궁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실 화장실을 제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이제 고민해보고 가까워질 사람이라는 거를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많이 참아야 될 줄은 상상을 못한 것 같아요.
4: 기관사로 일하며 화장실 참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는 남궁혜리 씨.
2: 진짜 차에서 배가 아프면은 답이 없거든요. 이제 보통 뭐 안에서 해결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 뚫려 있잖아요. 기관사실이. 그리고 이렇게 승객들이랑 눈을 마주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일을 보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5: 대형 화장실. 아, 네. 이용을 할까 말까 고민하신 적은 없으세요?
2: 아, 할까 말까 고민한 적 엄청 많아요. 사실 진짜 급하면은 휴대용 화장실을 꺼낼 시간도 꺼낼 생각도 안 들고.
3: 이제 이게 일본에서 사온 스토퍼라는 약인데요. 이제 급하게 배가 아플 때 좀 그런 거 완화시켜주는 약이에요. 이미 하나 먹었고 저는 이게 좀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두 알 먹었었어요. 두 알 갖고 다니고.
6: 철도 강운대 전동 656열차 기관사 이상.
7: 네, 저 656 기관사 광운대 도착해서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 수 있을까요?
6: 그럼 반복선 올라갔다가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8: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면서 가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6: 네, 수신했습니다.
5: 좀 이따가 휴게 시간이 한 몇 분 정도?
2: 지연이 지금 2분 정도 돼가지고 한 13분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4분 지연됐네요. 아. 오는 동안 앞에 차가 밀려가지고.
5: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2: 네.
4: 종착역에 도착하자마자 운전실에서 뛰쳐나와 맨 앞칸으로 급하게 뛰어갑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아니라 또 다른 운전실로 들어가는군요.
2: 기차는 한 방향으로만 운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착역에서 운전실 교대라는 거를 해요. 그 시간이 짧으면은 8분이거든요. 근데 그 8분 안에 운전실 교환을 하려면은 열차 길이가 200m거든요. 끝에서 끝까지를 걸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빠른 걸음으로 걸어도 5분 정도 걸리는데 나머지 3분에 화장실을 갔다 오기란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6: 철도 강운대 675 기관사 화장실 다시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4: 무사히 회차 준비를 마치고 이제 전속력으로 달려야 할 때입니다.

0: 출발까지 남은 시간은 약 5분. 계단을 오르내리고 긴 플랫폼을 한참 뛰어가 승강장 밖으로 나가야 화장실에 갈 수 있습니다.
1: 차가 너무 지연됐으면은 이제 화장실 간다고를 꺼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는 처음에는 되게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방광염 소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아 진짜 참으면 안 되겠다. 화장실은 꼭 가야겠다.
0: 다행히 출발 시간에 늦지 않게 돌아왔습니다.
2: 철도 광운대 675 열차 먹겠습니다.
3: 출발 시간입니다.
4: 이거 먼데요?
1: 맞아요, 멀어요.
4: 가까이에는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1: 가까이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거기는 남녀 공용이기도 하고 화장실 관리가 잘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밖에 있는 화장실은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0: 지하철 종착역에 있는 기관사용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간이 화장실이라 물을 내릴 수도 없고 관리도 쉽지 않죠. 이렇게 선로 근처에 놓여 있어 운전실에선 가깝지만 기관사들 대부분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화장실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는 또 다른 지하철 기관사.
5: 근데 이제 급한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확인하면서 눈을 부화하면서 아 근데 이거를 승강문 열린 것도 여기서 눈으로 확인해서 꺼내죠. 이런 캠핑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설치해 놓고 그 다음 이제 비닐을 꺼내야 되는 작업인데 그건 다음 정거장에서 또 참고 가야죠. 이렇게 편하게 운전 못해요. 막 손발이 떨리고 앉아있지도 못해요. 막 떨리고. 좀 죄송한데 말씀드리면 바지까지 1분 뭐 틀르고 휴지도 준비해놓고 정위치 측면소등까 제가 가지고 다니던 아니 아까 뜯었던 거 있는 걸로 쓰겠습니다. 아 응고제는 안 꺼냈네. 이걸로 이게 좀 크잖아요. 그냥 설치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응고주 아, 여기 있네요. 이렇게 준비하고 또 가야죠. 다음 정차역까지 가야죠. 이렇게 옆에 갖다 놓고 두 단계까지는 했다 하고 출입점 성금도 침 진행 발차. 이게 다행히 원핸들이니까 이제 이렇게 잡고서 제가 실례지만 이렇게 앉는다고 치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건데 교행 열차들이 있거든요. 저쪽 반대편에서 제 모습을 볼 수도 있고 기관사가 왜 의자에 안 앉아있지? 쟤 무슨 일인지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여기서 하고 한 손으로 용변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다시 손을 바꿔 잡아야죠.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악취가 나잖아요. 이 악취 때문에 객실에 흘러갈 수도 있고 이거를 빨리 응고제를 넣고 이렇게 해서 묶어야죠. 이렇게 해서 묶어야 되는데 이거 뭐 들고 운전하기도 그렇고 아 되게 처량해요 진짜. 이러고서 운전을 해야 돼요.
0: 운행 중에는 핸들에서 5초 이상 손을 뗄 수가 없답니다.
5: 이 화장실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관사들만의 투쟁을 했었는데요. 뭐 투쟁이 별건 아니고요. 소각한 거예요. 그냥 회차하는 역에서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
0: 회차역에서 화장실 다녀오기 운동을 벌였던 기관사들. 열차가 지연될까 봐 회차 시간에도 화장실에 못 가고 참는 일이 많았다는데요.
5: 뒤에 출퇴근 시간에 막 1,000명이 넘게 타고 있거든요.
6: 최상의 컨디션으로 종착역까지 승객들을 안전하게 모셔야 되는데 생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저희 동료 중에 한 분이 운행 중에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다녀오신 적이 있거든요. 5분에서 10분 정도 열차가 지연됐던 것 같은데 그걸 사유로 해서 징계를 했어요.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징계를 받았다? 이런 이제 공분이 일었죠. 아, 이거는 준법투쟁을 통해서 좀 더 문제제기를 해야겠다.
0: 화장실에 가느라 열차가 지연되어서 화장실 가는 모습이 급해 보이지 않아서 징계를 받았다는 기관사. 이 사건으로 준법투쟁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답니다. 기관사들의 요구는 대체로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휴식 시간을 지켜달라. 화장실에 마음 편히 다녀오게 해달라.
6: 저희 요구는 회차 시간을 좀 늘려달라. 그때만이라도 화장실을 좀 편히 갔다 올 수 있게 좀 늘려달라. 그리고 화장실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좀 만들어달라. 기관사만의 화장실을. 기관사의 그 기본적인 생리 현상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승객 안전과도 직결돼 있다. 지금 그 투쟁 이후에 차츰차츰 전보다는 좀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0: 매일 수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공중 화장실이지만 정작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 가기도 쉽지 않은 곳.
7: 네,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들어올 때마다 승객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세요. 화장실을 가면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일단 고객분들이 서 계시면 직원들은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고객들 사이에 줄 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유니폼을 입고 있고 또 고객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안 가는 게 답이더라고요.
0: 일하면서 찾는 것이 습관이 되어 화장실만 보이면 일단 가고 본다는 현준 씨. 그리고 거의 모든 화장실에서 산다를 선택한 또 다른 참가자가 있습니다.
8: 이 화장실은 각종 노동 현장에서 사용되는 휴대용 소변 봉투입니다. 아. 일 시작할 때 하나씩 두 개씩 챙겨가면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라이더 배달 노동자들 일부는 그 기저귀 차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시간을 많이 다투고 흐름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 제한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는 쓸 법할 것 같거든요. 싼다.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용변을 보는 거는 제가 일반 시민 김지수였다면은 포기하고 딴 화장실 찾았을 것 같은데 제가 아무래도 지금 일을 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선택까지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9: 네, 저는 제 어려움 없이 이거는 저는 사용할 수도 있고 여기 남자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아무도 안 보고 이렇게 밀폐되어 있으면은 싼다.
0: 이번 화장실은 훤히 뚫린 곳에 설치된 간이 소변기. 언제 사람들이 옆으로 지나갈지 모르죠.
9: 나올 것 같았어. 오히려 앞에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전 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예능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 막 여기저기 막 시골 산골 막 돌아다녀 보는데 구덩이가 파져 있고 그냥 널빤지 두 개만 놓여져 있는 화장실에서부터 다라이라고 아시죠? 그 김장 똑 비슷한 거, 큰 거. 그거를 땅에다 묻고 거기다가 이렇게 비닐 덮고 그렇게만 화장실도 있었거든요, 저희는.
0: 이토록 담대한 두 사람조차 이용을 망설이게 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8: 이 화장실은 조선소 건설 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간이 화장실을 재현한 것입니다. 야, 이거 진짠가? 오. 와우.

0: 좋게 할 것 같아요.
1: 그러면 몇 포까지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0: 한 3분?
2: 바로 문을 닫죠, 이러면. 아이고, 뭐, 내가 못 볼 걸 봤다 하고, 이제 참겠습니다. 네, 참아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3: 참겠습니다. 참겠습니다.
4: 많은 남성 참가자들도 참는다고 선택한 가운데 으아!
5: 아 이건 아니다. 푹! 또! 으아!

0: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 아니요, 참아요, 참아요. 절대 못 가요. 참고 옷에 보는 한이 있어도 못 사겠어요.
1: 아, 진짜 너무 싫다.

0: 상상 이상으로 건설 현장이래요?
1: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이 화장실은 실제 한 건설 현장의 화장실을 재현한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더 열악한 곳도 많다고 하죠. 거품식 변기조차 부족해 간이 소변기에 볼일을 보는 경우도 허다하고, 한 현장 노동자가 바닥에 볼일을 봐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싸고 싶어서 싸는 사람이 있을까요? 2023년 건설 노동자들은 현장 화장실을 개선해 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넣기도 했습니다.
2: 부대기가 버글버글 올라오고 파리가 얼굴을 맴돌고 도저히 화장실을 간이 화장실 앞에서 안에서 용변을 볼 수 없어서 질식할 것 같은
3: 화장실이 마땅찮아 곤혹스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부재식이라도 없어서 아쉽다. 오줌 싸는 모습이 흔히 들여다보이는 간이 소변기라도 있으면 감사하다.
1: 현장에서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은 있었지만, 1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는 현장에도 화장실은 고작 한두 개뿐이었답니다. 최근에야 비로소 남성은 30명당 1개, 여성은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죠.
4: 건설 노동자 고용에 관한 법률에는 그 화장실 규정들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300m 안에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 일부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300m 안에 화장실을 마련을 하는, 그거를 굉장히 어설프게나마 이동 화장실을 갖다 설치하는 방식으로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머지 업종들은 그런 게 없어요.
1: 5만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는 한 조선소. 온종일 배 위에서 일하는 조선소 노동자들은 언제, 어떻게, 어떤 화장실에 갈까요?
5: 선생님께 화장실이란 무엇이에요?
6: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 저는 이제 거의 배 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하나 정도 있거든요. 그 큰 배에, 배 맨 위에 데크에 거의 간이 화장실 쓰죠. 그 간이 화장실 말고는 현장에는 건물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요. 간이 화장실 말고는. 근데 가면 아주 좀 지저분해가지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5: 아, 저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간이 얼마나 더울지.
7: 아유, 이게 뭐야.

0: 마셔요. 자단체로 마시겠습니다. 한 큰지도 멈춰있구요. 아, 딴데 가야 되겠네.
1: 화장실 악취가 시민들이 너무 심하네요.
2: 웬만하면 참아요. 언니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이제 그러니까 비닐에 손조각을 넣고 그래가지고 안에서 그냥 소변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해결하기도 해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3: 남자 화장실은 굉장히 많아요. 많고 곳곳에 쉽게 갈 수 있고 그런데 여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여자 화장실 가려면은 한참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많이 참죠. 일이 바빠서도 참고 멀어서도 참고 참는데 참다 보니까 이게 방광염이라는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방광염 치료 여러 번 받았어요. 조선소 와갖고.
4: 조선업이 대체적으로 남성의 성별이 더 많고 절대 다수이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수에 위치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화장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거나 아니면 이용이 저해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하청 노동자라는 조건인데요. 조선소는 하청 업체의 힘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말을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하청업체 노동자 비율이 훨씬 많은 상태고요. 그렇다 보니까 화장실에 대해서도 이 점이 불편하다, 이 점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 되는 거죠.
5: 출근부터 퇴근까지 하청 노동자들의 모든 시간은 원청의 관리 하에 흐릅니다. 잠깐의 휴식이나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죠. 퇴근 시간이 임박하면 원청 관리자들은 작업장 문을 막고 기다립니다. 그것을 이들은 근무 태만을 막기 위한 시간 지키기라고 부릅니다.
6: 시간 지키기를 지금 배에서 50분에 나오라 그래요. 5시 퇴근하면 4시 50분에. 그러면 45분쯤에 내가 화장실이 급하면 내려와가지고라도 내가 볼 일을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못하게 잡으니까 원청에서 뭐 배 앞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짐승도 지 싸고 싶을 때 싸잖아. 우리는 하물며 사람인데
3: 5시에 끝나면 4시 55분에 나오라고 55분까지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막고 있어서 한 여성 노동자는 생리를 옷에다가 흘린 적도 있어요. 옷이 다 젖어갖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7: 이 망하려면 시간 지키기 이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생리 중인데 이놈의 그 생리 중에 생리대로 못 가게 하고 배에서 못 내려가게 하고 속옷이 다 젖어 있더라고요. 우리 이 여성 노동자들 인권은 없습니까? 그리고 생리통 해가지고 몸살이나 죽겠는데 배에서 내려가서 눈물 날라.
2: 그때 정말 인간적인 생리대 가는 거는 여성의 기본 인권인데 또 올 것 같네. 지금도 생리대 되면 괴로워요.
7: 저는 그래도 이렇게 떠들 수나 있죠.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저 같은 경우를 안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8: 야, 화장실 하나 쓰는 것도 내가 비정규직이라서 이걸 제대로 못하냐? 예를 들면 임금 차별받고 이런 거 다 그래 뭐 그렇다고 쳐. 근데 이거 완전 기본적인 건데 이것도 이걸 못하게 한다 참 서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화장실을 평등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거에서 자신들의 어떤 위치를 확인하게 되는 게 좀 굉장히 서럽다. 공중 화장실이 변화하는 속도를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약간 확신이 드는 게 아, 한국에서 노동자는 시민이 아니구나.
5: 1974년 한 마을의 공중변소 개소식 현장입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화장실 없는 집이 대부분이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마을마다 공중변소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 무렵 수세식 화장실이 처음으로 등장했고 1980년대 올림픽을 앞두고 서울의 공중화장실은 외국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세 단

0: 운행을 시작합니다. 대형 건물 화장실에는 개방 조치가 내려졌고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공중 화장실이 도시 곳곳에 생겨났죠.
1: 공중화장실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 잘 만들어내고 특히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그냥 오랫동안 머물고 싶다 막 이런 곳들까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일터에 있는 화장실은 이렇게까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개인이 다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을까?
0: 싸느냐 참느냐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면서 한 번쯤 마주하게 된다는 최후의 관문.
2: 와, 이건 노상방정. 아, 여기저기 용변을 보신 분들이 아니면 뭐 강아지가 그랬을 수도 있고.
3: 이건 좀 못되다.
4: 많이 싸셨네요.
5: 지금까지 있던 것 중에 가장 최악이네요.
2: 2025년 한국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제대로 된 화장실이 없는 환경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 용변이 너무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이것뿐이라면
3: 당신은 싸겠습니까? 참겠습니까? 아, 저는 못 싸겠습니다. 참겠습니다.
7: 참겠습니다. 이게 인간성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게 마지막 마음 같다고 해야 될까요?
2: 이거는 정말 최소한 남은 인간으로서의 이 존엄을 좀 내려놔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얼마를 주더라도 여기 밖에서는 못 살겠습니다.
8: 일일 알바? 이제 아웃소싱이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일을 했었는데 지금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야겠다고 화장실 갔었어요. 근데 저는 알바였고 그 화장실에 직원분이 계셨는데 일을 해야지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손 닦으려고 하니까 손 닦을 시간에 일하라고. 그것도 저는 되게 모욕적이었거든요.
9: 2025년 한국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제대로 된 화장실이 없는 환경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는 제가 화장실을 잘 갈 수 없었어요. 너무 바쁘고 갈 시간도 없고 제가 생리를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피로 젖을 때까지 의자가 그걸 모르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화장실을 갈 수 없어서 어디다 말할 수도 없고 최대한 닦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막 울기도 하고 너무 서럽고

0: 제가 사실은 한 10여 년 전에 입사했던 곳이 콜센터였거든요. 콜센터의 업무상 화장실을 가려면 2분 타이머를 맞추고 가요. 화장실이란 공간이 저는 볼일을 보는 것도 있지만 잠깐 숨을 쉬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나에게 화장실이란? 저에게 화장실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어쨌든 두렵고 해결하지 못한 존재인 거죠. 그냥 보이면 빨리 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약간 두려움의 공간이기도 하고.
2: 사실 화장실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 간다는 것 자체가 그냥 마려우면 사실 가는 거잖아요. 참지 않고.
3: 제가 일하고 있는 조선소가요, 국내 1위 조선소입니다. 국내 1위 조선소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25년도에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4: 모멸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아주 거창한 대우를 바라진 않아도 아주 기본적인 거. 마음 편하게 밥을 먹는다든지, 마음 편하게 화장실을 간다든지, 눈치 보지 않고.
5: 누구나 화장실 가는 거에 대해서 편해졌으면 좋겠다. 아니, 화장실 가는 거뭐 어쩌다고 그게 뭐 얘기거리가 될 일이야.

0: 이렇게 사소한 일들이. 그런데 이제 다들 급해 봐야 알아요.
1: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참고 계십니까?

0: 생각을 너무 부담에 무관심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왜 뭔가 파도계 변화?
1: 안 되죠. 이제는 이미 끝났죠.
2: 절망이죠. 설마 여태까지는 이제 설마 설마 했는데 지금 현실로 다가오니까
3: 수염이 강한 인공지능이 나왔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발전할 것 같고요.
4: 우리가 꿈꾸는 화장실을 한번 친구들과 함께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
5: 파란 색깔이랑 빨간색
6: 움직이는 눈이
7: 좋은데?
8: 얘랑 우선 먼저 해변 마사지가 되는 응가 변기 하자.
9: 그려야지.
10: 진한색으로. 그죠?
11: 우리가 꿈꾸는 화장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용 화장실도 만들어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자동 휴지가 있고
12: 여기는 향수가 있어가지고 냄새가 좋은 화장실이고요.
13: 그림 그리는 게 자기가 꿈꾸는 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번 지금 생각해봤어요.
14: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15: 제가 오늘 뭐 하나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도 찐이 누군지는 가려낼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16: 우린 또 성분을 또 제대로 하거든요.
15: 건축주가 삶의 방향을 잡으면서 고민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
17: 방송인 오유경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살았다는.
18: 제가 딱 알고 있는 집이 있어요.
19: 발달이 느리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20: 자연에서 그런 아이들과 같이 쉴 수 있는.
21: 댄스 뮤직 하는 사람이 이 나이까지 하는 건 조금 무리수다.
22: 제가 데뷔한 지 40년째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놀랐어요.

0: 나를 잃어버린 거야. 껍데기만 이렇게 남아있고 안이 다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난 아직도 날 막 찾고 싶어하는 그런 어린애가 지금 아직 있구나.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4: 내 꿈은 의사입니다.
5: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 정교육.
0: 오늘은 무슨 교육?
1: 정교육이요.
0: 분위기 좋아요. 오늘 더더욱 분위기를 화사하게 해줄 우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영원한 요정에서 이제는 미용실 원장님으로 거듭나신 분이죠. 네가 참 좋아. 네, 이분 모셨습니다.
2: 언니도 더 잘하시는데요?
0: 오랜만이에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중1 딸과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이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0: 저도 미용실 오픈하는 게 기사에서 봤는데
1: 네네네.
0: 오늘은 혹시 머리 직접 다 세팅하고?
1: 아니요, 아니요. 저도 방송 올 땐 받고 와요. 아~ 네. 아~ 너무 힘들어요. 네.
2: 좀 요즘에 좀 말을 잘 듣나요?
1: 이제 크니까 어렸을 때랑은 또 다른 이제
2: 고민들이
1: 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너무 단답형을 원해요, 엄마한테.
2: 완전 짧게 말해라.
3: 엄마가 말이 많은가?
1: 많아져요. 얼마나 많아지는데요. 이제는
2: 할 말이 원래 많아요.
1: 네.
2: 그리고 한 번에 하냐고.
1: 맞아.
2: 나도 모르게 웃겠네.
1: 저 진짜 삶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2: 네. 오늘 진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지현 씨 오늘 시원하게 풀고 가셨으면 좋겠고. 저도 사실은 아이를 키우지만 저희 테리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도 테리야 뭐 숙제하고 뭐 이것 좀 해서 그러면 아, 내가 알아서 해. 됐어.
1: 됐어?
2: 됐어를 시작하는 거야. 나도 됐어요, 그래서.
0: 와, 요즘 우리님도 마찬가지인데. 네. 말대꾸 시작한 거예요. 제 뭐가 우리는 이거 좀 해줄래? 아빠나 해. 아, 힘들어지는 거 이제
2: 맞아,
0: 이제 시작이요.
2: 이제 시작이에요.
3: 그러니까 이게 저희 진리도 첫째가 그거 해야지 않겠어? 왜? 뭐 이렇게 하니까 왜? 왜라는
2: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서름이 폭발하실 텐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너무나 두려운 그 이름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사춘기입니다.
4: 알아서 따뜻해지는 것.
0: 이야, 밖으로 나가자!
5: 자다가 일어났을 때 이제 처음 나왔어요, 운동을.
4: 생식을 숨겨가지고 엄마한테 들켰어요.
6: 생식이 가능해지는 몸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1: 아이, 정말 걱정이야.
6: 네.
7: 내가 알아서 할게.
8: 아까 유성이 다 알겠다고!
2: 날로 가!
0: 너네 학교 갈 때 눈 뜯어버릴 거야.
1: 모르겠어요. 나 진짜 왜 그러는 거야.
2: 야! 우리 지어서 춤추러 다닌 게 사춘기입니다.
6: 집을 짧게 가출을 한 적 없죠.
1: 엄마 모르게 뭘 하셨어요?
6: 그러니까 저희 알아야겠어. 어머니가 보시기 때문에. 네.
2: 아, 사춘기 이 단어만 들어도 벌써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이 무서운 이유가 더 있어요.
3: 왜요?
1: 왜요?
2: 제가 어렸을 때 사춘기가 심하게 왔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야, 나 정도 사춘기 온 거 아니면 사춘기라고 말도 하지 약간 이럴 정도로 저거 강력하게.
0: 네. 네. 그렇게 힘들었어요?
2: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엄격한 학교를 다녔어요. 무릎밑 7cm 네. 그리고 뭐 머리도 길러야 따야 되고 그래서 정말 벗어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3: 우리 때는 또 이 그 바지를 줄여 입었어요, 남자들은.
2: 근데 이걸 왜 그 깍붙게 만드는 거예요, 바지를?
3: 옛날에 그
6: 뭐 코풍 패션이 유행했었을 때라 그랬던 것 같은데.
3: 옛날 이제 뭐 한 5통 반.
2: 근데
3: 있었죠.
2: 저는 신기한 게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 의외로.
6: 네, 저 다 줄여서 입었어요.
1: 진짜요?
6: 네, 그럼요.
0: 아, 그럼요.
6: 아, 진짜 맞아요. 네, 바지를 줄여 입으면 바지가 터져요.
3: 터지죠.
6: 터져서 바지도 새로 사고 막 그러게.
3: 와, 우리 선생님 그러면 허벅지가
1: 터진 거예요. 네,
6: 다 줄인 거예요.
2: 저희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사춘기 시절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0: 혹시 사진을 넣었는지.
1: 네. 제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때 사진이 이게 지금.
2: 근데 눈빛들이 보면 네. 뭔가 품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쵸, 이 그림을. 누구예요?
3: 네, 저예요. 저거는 고등학생 때 가운데.
0: 여기 보면 다 친구들이 공부를 되게 잘하게 생긴 친구들 모였네요.
4: 다 모범생 같은데?
3: 네. 아, 네네.
0: 정규 씨 친구들 그룹이랑은 좀 결이 많이 다른 느낌이에요. 그쵸? 네, 결이 많이 다른.
2: 저는 좀 헷갈리는 게 첫째는 분명히 확실하게 사춘기인데 둘째가 아들 5학년인데 사춘기가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원래 이런 건지 시작을 하는 건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0: 자, 그래서 사춘기 테스트를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일단 손가락을 좀 펴주세요. 이 테스트가 손가락을 펴야 됩니다.
5: 아니, 나 어제 살짝 손톱 깎았거든요.
0: 깔끔하게? 네,
5: 깔끔하게.
0: 네, 좋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울컥하는 일이 많다. 맞으면 손가락을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좀 다 접으셨어요?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에서 고민하신 거예요?
5: 아니, 울컥을 하나?
2: 억울하다고 되게 울컥해요.
0: 지현 씨 얘기 말고 지금 정규 씨 얘기. 지금 오로지 지현 씨 얘기만 집중하는데 윌리엄이랑 벤틀리는.
6: 아니, 화난 일이 많아요, 요즘.
0: 아, 화를 많이.
6: 화가 많아졌어요.
5: 맞아.
6: 특별히 동생한테 화가 많아요.
0: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부모의 규칙이나 잔소리에 반발한다.
6: 무조건 뭐가 규칙 있으면 막 어긋나고 막 힘들고 요즘은 그런 얘기 왜 학교 가야 돼?
0: 어? 맞아! 나 오늘 아침에 들었어.
6: 왜 학교 가야 돼?
0: 자기 왜 학교 가야 되냐요? 왜 그런 거예요? 아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3: 이게 이제 사춘기 애들은 거기에 꼭 붙는 말이 왜예요, 왜?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2: 맞아.
3: 나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아빠 말 왜 들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왜가 붙으면 아 상당히 사춘기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4: 되게 궁금해서 왜는 아니고요. 네. 좀 반발하는 거죠. 맞아. 권위에 반발하는 시기라서.
0: 키, 목소리, 가슴 발달, 소경 등 신체 변화가 나타났다. 부모보다 친구와 시간을 많이 보낸다. 오, 지금 다 접히신 분이 두 분 정도 계십니다.
2: 근데 되게 부럽다. 아직 안 접혀서.
0: 아직. 근데 뭐 우리도 커밍순이에요. 네. 지현 씨.
3: 이걸로 이게 다 판단할 수는 없는데 한 3개 정도 되면 사춘기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초기로 보면 되고요. 5개 다 이제 하셨다 그러면 아 그 중심을 태풍의 눈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 아 그래요.
3: 많이 것 같아요.
0: 네, 태풍은 태풍의 눈에 계시는
3: 네, 태풍의 눈에 있습니다.
4: 여자애들이 한 1, 2년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애들은 평균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에서 5학년 정도에 시작하고 남자애는 조금 늦게 초등학교 5학년부터 한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요즘 보면 좀 아래로 더 내려간 것 같고 영향도 좋아서 그런지 환경의 영향도 좀 있을 거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보는 게 좋죠.
3: 이게 사춘기가 호르몬 변화에서 딱 시작이 켜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뇌에 있는 시상하부 그리고 뇌하수체라는 이제 기관에서 성선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막 이제 촉진이 돼요. 신체적으로 여자들은 가슴도 나오고 여드름 생기고 초경도 하고 남자아이들은 고환이 커지고 몽정하고 음모랑 수염도 생기고 우리 생식이 가능해지는 몸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종족 번식이 가능한. 네.
2: 아, 난 무서워.
5: 옆에서 기풍이 탄식이 네. 막 느껴져요. 와, 근데 저도 이제 이 사춘기 때를 생각해 보면은 조금 이제 심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남들보다 2차 성징이 조금 느려가지고, 네, 털도 조금 안 나고, 키도 왜 그러세요?
2: 아니야.
5: 키도 안 크고. 그 와중에 호르몬 활동은 막 활달했는지 여드름은 또 너무 많이 나네요.
2: 여드름.
5: 예.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외모 때문에 또 굉장히 좀 힘들었거든요.
0: 근데 그때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5: 너무 들어요. 힘들었어요. 진짜 거울 네. 맨날 깨고 싶었어요.
0: 그때 생각해보면 참 고민이 정말 별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고민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요 특별히 사춘기 남학생들의 고민 중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다고 하는데요. 그게 과연 뭘까요?
5: 탈을 쓰고 있네요.
0: 본인 얼굴을 이제 조금 가려줘야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유, 궁금하다.
7: 화도 많이 나고 스트레스 받고 사춘기가 빨리 지나.

0: 해갔으면 좋겠어요.
1: 고아는 거미인가?
2: 귀여워, 어떡해.
1: 저는 순수하기 때문에 못 보겠어요. 오늘 많이 쓰고 싶어졌어요.
3: 오늘 많이 쓰고 싶어졌어요?
1: 오늘 많이 쓰고 싶어. 정말 많이.
4: 다 듣고 각자 전다고 외쳐보는 거 알겠지?
0: 네.
5: 거기.
6: 이게 뭐예요?
7: 아, 일주일 아니에요? 아.
1: 꿀꺽님 주세요.
3: 찐득찐득한 것 같아요.
8: 강력한 힌트네요. 네.
1: 아, 저 정답이요. 몽정.
6: 아, 몽정.
1: 슬라임을 만지니까 내가 생각이 났어요.
7: 아, 꿈꾼다.
6: 아, 보안성이 이렇게 생겼군요.
3: 실제로 저렇게 꼬불꼬불꼬불꼬불 해요.
7: 이야.
2: 정자 만들죠.
3: 열심히 만들고 있죠.
7: 안녕하세요.
6: 안녕.
3: 와, 귀엽네요.
7: 자,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빨리 이동하세요. 야, 이동합니다.
6: 진짜. 귀여워, 귀여워.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나옵니다.
7: 비 좀 봐. 가죽 찼어. 비상이야, 비상.
6: 난리가 났어.
7: 났다, 지진 났어.
6: 난리가 났어.
2: 이거 진짜.
7: 안 되겠다. 밖으로 나가자.
6: 아, 이렇게 어린 나이도 몽정을 하는군요.
1: 하면 기분이 어떤가요? 기분이 이상하죠.
0: 이상. 네,
6: 이상해.
7: 아, 요상하지, 요상해.
9: 올해 2월 달쯤에 이제 자다가 일어났을 때 이제 처음 나왔어요, 몽정이.
0: 침대에다가 팬티를 숨겨가지고 엄마한테 들켰어.
6: 그치, 숨기고 싶지. 생패하지, 엄마한테도.
7: 아, 그렇지.
3: 당황스럽죠.
9: 몽정이 막 고등학생 때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막 일찍 나온 것 같아서
0: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궁금했어요. 이거 이런 게 왜 나오지?
9: 아, 일단 소변 시술을 할 때 이제 바지가 완전 축축할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말라 있어가지고 소변 실수가 아닌 것 같았어요.
0: 자고 일어났을 때 제 귀가 좀 붉었고 거기에서 약간 액체 같은 게 나오고
6: 그렇군요.
0: 좀 열이 나는 것 같았어요.
6: 본인도 모르게 일어난 일인 거예요.
7: 그렇죠. 네.
1: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몽정이 뭔가요?
0: 자고 일어났을 때 사정을 한 거예요.
1: 사정이 뭐예요?
0: 사정이 뭔지 아는 사람?
3: 사정.
6: 너무 궁금해.
2: 아직
6: 아이들이 아직 다 정확하게 몰라요. 아니면 또 이제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
1: 한번 몽정할 때 보통 몇 개의 정자가 대충 되나요? 사람이 있어?
0: 내 추측으로는 한 천억 개?
6: 천억
1: 개? 몽정을 몇 개 괜찮나요?
0: 알겠네.
3: 그렇지. 다 알진 않죠.
1: 몽정은 언제까지 하나요?
0: 내 생각에는 중2?
1: 하지
0: 않을까? 원하진 않는데 알아서 딱딱해.
1: 얘가 왜 이렇게 서 있지?
3: 얘가...

0: 그냥 가만히 냅두면 조금 있으면
1: 좋아. 인격을 줬네.
2: 안녕, 내 이름은 은경. 김은경이야. 학교 가는
3: 길. 성이 있어.
2: 랄라.
1: 곤란하다. 갑자기.
3: 어떻게 해야 돼. 제목 왜 이러지.
4: 난 더 커질 거야.
1: 비상이다, 비상.
5: 내 몸이 쓰면 내 마음대로 안 돼.
3: 너무 힘들겠다, 그래.
4: 나도 이제 어른이라고. 맥도산이.
5: 애국가 부르죠. 예, 전형적인 애국가 부르죠.
6: 요즘 아이들 사실 성교육을 굉장히 잘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뭐 저희 때보다는 훨씬 좀 준비가 잘 돼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몸정을 모르는 친구들이 또 꽤 있네요.
7: 저 영상을 보고 우리 아들이 고시겠구나 아니면 오히려 뭐 이미 했을 수도 있겠구나.
6: 그쵸,
7: 네, 숨겼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좀 마음이 좀 다급해졌어요. 네.
6: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도.
1: 사실 이제 저는 경험자잖아요. 네. 어렸을 때 좀 이렇게 기억을 더듬더듬 해보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기분이 되게 찜찜한 거예요.
6: 찜찜한데?
1: 내가 소변이 봤나?
6: 그치. 그럴 것 같아.
1: 근데 것 같아. 그러면서 너무 이제 당황을 했는데 보니까 이불이 안 젖어 있어.
8: 그니까.
1: 이불이 안 젖어 있어. 그래가지고 소변을 볼 때 봤더니 젖어 있는 거예요, 이 팬티가. 근데 이게 제가 위로 또 누나 내시고.
3: 어떡해.
1: 이게 또 이러다 보니까 그때 어떤 또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입고 학교를 갔던
3: 그 상태로?
8: 진짜요?
1: 그냥 너무
5: 내가 말할 수가 없으니까
1: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니까 이게 어떻게 그냥
8: 근데 저도 기억났을 때 그때 좀 부끄럽고 막 엄마한테 말하지도 못한 일인데 뭔지 잘 모르고 되게 찝찝했거든요.
1: 너무 찝찝하죠.
8: 근데 내가 거의 빨래 바구니 맨 밑으로 이렇게 그냥 숨겨놓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빨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서 씻고 갈아입고 그냥 학교로 갔어요.
6: 근데 너무 귀엽긴 하다. 빨래바구니 제일 밑에 있어도 어쨌든 다 이렇게 뒤집으면 보거든요.
8: 그런 생각 못해요. 일단 들키면 안 되니까.
1: 아니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은 집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빨래감을 줄여야 돼. 근데 너 왜 팬티를 한 장 더 입었어? 이렇게 되면은
6: 집중되지. 누나 내신데
1: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6: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몸정고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뭐 쌤 씨랑 정규 씨가 조금 유리해요. 저희는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우린 또 생리고사 한번 하면 그때 또 유리할 수 있어요. 우리 또 쌤쌤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몸정고사 문제는 특별히 우리 정규 씨가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네. 흥미가지 마시고 소신껏 아는 정도로.
8: 아니, 그럼 1등하면 상품 그런 거 있어요?
1: 상품은 뭐 이따가 물 한 잔 드릴게요.
6: 그래요.
1: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몸정은 야한 꿈을 꿔야 하는 것이다. 자, 일단 힌트를 좀 드릴게요. 이름이 몸정.
6: 몸정. 알겠다. 꿈꾼 거야.
1: 자, 좋아요. 네. 하나, 둘, 셋.
6: 자, 몸정, 꿈꾸는 거.
1: 자, XXXOX.
6: 정규 씨랑 저랑.
1: 저도 오 했고.
6: 저는 무조건 몸정이랑 꿈을 꿔야 돼요.
1: 꿈을 꿔야 돼.
6: 그 뭐든지 뭔가 액션이 있어야 그 다음 액션이, 리액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꿈에서 뭔가가 뭐.
1: 이유 없이 나올 수 없다.
6: 꿈을 꿨다.
8: 꿈 꾸는 게 맞는데, 제 경험자라서. 그 무조건 야한 꿈 아니에요.
6: 그래요?
8: 네. 제 경험에 그랬어요.
1: 그래요? 저는 오라고 했는데.
6: 그러면.
8: 평소에
1: 맞는데.
6: 그럼 정답을 좀 알려주세요.
1: 네, 우리 두 분한테.
9: 정답은 X입니다.
1: 죽인 거야.
9: 그래서 몽정은 정액이 가득 차면 신선한 정액이 다시 차기 위해서 묵은 정액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자연스러운 자동 배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야한 꿈 꾸면 한다는 편견 때문에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말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7: 정규 씨만 야한 생각.
1: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저는 실제로 진짜 어렸을 때는 그래가지고 자기 전에 이제 뭐 기도하고 자고 그랬는데 야한 꿈 꾸게 해주세요 막 하면서.
6: 근데 진짜 이거는 부모님들도 아셔야겠네요. 사실 저도 지금 전혀 몰랐던 얘기인데 그냥 묵은 것들을 빼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부모님들 굳이 막 왜 그랬어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1: 맞아요. 두 번째 몽정은 평생

0: 안 할 수도 있다.
1: 어, 어떻게 된 거야?
0: 이게 희한하게 어? 지은 누나랑 저만 같은 걸 들고.
2: 네. 어, 그러게요. 네. 어, 몸종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분들이.
0: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지?
2: 왜 우리랑 자꾸 반대로 가지? 네.
3: 모든 남성은 안 했을 것 같은데요.
2: 아니 묵은 거를 그러면 어떻게 빼냅니까?
3: 뭐 그냥 알아서 하겠죠.
2: 아 다른 게.
3: 다른 방법은 있겠는데.
2: 아, 그렇게 되면 안 할 수 있다고?
4: 정답은 5입니다. 통계 결과를 보면 남자의 85에서 95%가 몽정을 경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뭐 5에서 15% 사이 정도는 몽정을 안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몽정이 사춘기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해서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배출을 하게 되면 안 하게 될 수도 있죠.
5: 아, 네. 이해가 됐어.
2: 네. 아, 나도 이제 이해가 됐어.
6: 저희 아들은 5학년인데 아직까지 저랑 같이 자거든요. 엄마 우리 꼭 끌어안고 자자 하고 항상 엄마랑 자려고 해요. 근데 언제쯤 할까요? 저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4: 네. 이게 좀 개인차가 좀 있어서요.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만 11에서 13세 사이에 한다고 되어 있고 유전이나 체지방, 수면 패턴, 호르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영향을 좀 받거든요. 마찬가지로 결혼한 남성도 몽정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자위 유무에 따라서 몽정의 나이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2: 욕심이 나요. 자꾸 틀려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한번 맞춰보고 싶은데 경쟁이 좀 되네요. 네. 다음 문제 좀 주세요.
0: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몽정은 자위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네. 자, 아, EBS에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게 참.
2: 네네.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0: 맞습니다.
7: 이거는 어렵다.
3: 교육이 있기 때문에.
2: 네. 아, 왜냐면 우리도 네. 뭐 결혼해서 아이를 낳긴 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네. 알아야 또 아들을 키우는 엄마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0: 하나, 둘, 셋,
2: 오. 오, 자, 이번에 통일해서
0: 세대. 네. 네.
4: 자위랑 몽정은 보완관계에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몽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정액을 배출하게 되면 몽정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몽정을 첫 사정으로 경험하는 남성이 13% 정도가 되거든요. 즉, 대부분의 경우는 자위를 통해서 먼저 사정을 한다는 게 훨씬 더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자위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고 더 빠르다는 얘기죠.
2: 아까 몽정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았는데 우리 쌤 씨랑 뭐 네. 정규 씨는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예상을 하죠.
0: 아니,
2: 먼저?
0: 아니.
3: 몽정에 대한 기억은 생생해요. 네.
2: 그래요?
3: 어제 같은 느낌이에요.
0: 맞아요.
2: 잘못된 게 아닙니다.
0: 깜짝 놀랐어요.
2: 잘못된 게 아니에요.
0: 아니. 근데 옆에서 지금 쓰러졌어요.
2: 여기는 아들이 있으니까 또 더 와닿아서. 어떤 것 때문에?
6: 애기 같고 막 너무
2: 받아들이세요, 지현 씨.
6: 아니 막 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근데 이게 마음이 너무 복잡한데요.
2: 고민하셔야 돼요.
3: 제가 아까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지금 같이 잔다고 했잖아요. 네. 아마 벌써 아침에 그럼요. 일어나면 활기한 나이가 지났어요.
4: 난감할 거예요.
6: 막 이 생각을 하면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2: 왜 불편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또 짝을 만나는 거니까 엄마가 또 건강하게 딱 밀어줘야죠. 아유 우리 자식 컸다 이러면서 이 자식 컸네 이러면서
4: 아들 키우는 엄마들은 약간 그런 바이브가 필요해요. 아 너 남자 됐구나 자식 그러니까. 이렇게 바이브가 필요하거든요. 쿨하게 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8: 부모님한테 이제 당부하고 싶은 건 몽정 가지고 너무 막 놀리거나 이렇게 수치심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에서 막 너무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거죠. 아이에게는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황하지 말고 속옷 이렇게 한번 지렛빨래처럼 해서 세탁기에 넣어주면 좋겠네. 뭐 이 정도면 좋고요.
2: 자, 근데 사춘기에는요, 몸의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감정도 사실 널뛰기로 하죠. 자, 이번에는요, 사춘기 부모, 자녀의 일상을 셀프 카메라로 담아봤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9: 너 먹었으면 반환할 거 아니야? 똑바로 닫아. 뭐야, 얘 넣어놓고 왔잖아, 지금.
4: 아침부터, 네.
10: 안녕하세요. 12살, 이제 막 사춘기가 찾아온 딸을 키우고 있는 광민지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12살 장나은입니다.
2: 귀여운데, 아직 귀여운데. 벌써 사춘기가 왔어요.
10: 오늘 저희 하루를 보여드릴게요.
9: 엄마, 지금 우유 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0: 싫어.
1: 그거 버리지 빨리 먹어.
0: 나 진짜 싫어.
2: 지금 한 잔 먹고 400 이상 먹어야 되니까 지금 하나 먹고 한 번만 연애 하나 먹고.
0: 아, 우리 이따 먹을게.
2: 유산균 먹었어?
0: 내가 알아서 할게.
3: 유산균 내가 알아서 할게 나오죠.
4: 나중에 알아서 안 하니까 문제죠.
2: 아, 지금 좀 먹어. 먹어야지.
0: 싫어, 싫어.
2: 언제 먹을 거야, 이거?
0: 이따 먹을게, 제발 좀.
2: 이따 먹어. 지금 조금만 먹어.
0: 우연아, 이따 먹으면 되는데 자꾸 엄마가 촉촉하니까 너무 싫어요.
5: 그냥 챙겨줄 때 고맙다고 먹으면 되는데 그걸 왜 그렇게 에너지를 쓰게
3: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5: 몸에 안 좋은 거 주니까
3: 너 생각해서 하는
5: 내가
3: 거지.
5: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알아서 안 하잖아.
3: 또 이제 아이는 또 잘해서 잘하는데 왜 자꾸 그러나. 네.
2: 너무 촉촉할까 봐 아침에 추워. 입술도 너 립밤 선크림 발랐어? 선크림 발랐어?
3: 어,
2: 립밤은 너 입술 지금 아니야 입술
3: 가져가야지. 립밤 바르라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가.
2: 아, 가져가야지.
5: 너무 난다. 너무 난다. 저희 첫째 방을 치우러 가보겠습니다. 혹시나 이불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0: 세탁.
3: 저희 딸 왜 이렇게 그거 진짜 허물 받듯이 여기저기
4: 버리는
5: 건지 핫 포장과 과자 포장을 하기 위한 곳인지 이거 딸맘들은 다 공감하시죠? 요새 유행 클리커.
4: 아 진짜 저렇게 정리 다 해주시는구나.
6: 안녕, 오늘 제 친구 지우랑 편의점 왔어요.
4: 귀여운데. 아, 근데
6: 밝아.
4: 아, 근데 엄청 밝네요, 진짜.
6: 걔 사줄 거야, 제가 쏠 거예요.
0: 아, 네. 엄카, 엄카. 그 카드는 있잖아.
6: 그래서 지금 흔들흔해서 과자깡을 할 거예요, 여러분.
3: 과자깡?
6: 오, 겁나 재밌어요.
7: 안녕하십니까.
0: 아, 봤어?
3: 아, 엄청 많이 달라졌네.
4: 왜 그런 거야?
8: 확 달라졌어.
2: 나 하고 안 가니까 바로 씻어.
0: 아니.
2: 응.
0: 아, 나 이따 치면 될 거야.
2: 빨리 씻어, 씻고 해.
3: 모든 엄마들 다 똑같아. 밥도 한 번 씻으라고. 아, 문을 딱 닫고 들어가요.
0: 여러분, 제가 가장 엄마 아빠한테 듣고 싫은 말은 첫 번째는 일단은 동생들 좀 양아. 조용히 해라.
3: 왜? 어, 표정 진짜 무서웠어.
0: 좀 씻어라.
9: 양보해라.
0: 아, 야, 끊어.
3: 난리 났다.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0: 아니, 엄마.
2: 왜?
0: 아니, 내 방인데 내가 알아서 쉰다고. 왜 엄마, 엄마 항상
3: 그래, 맞아. 무슨 방 치우는 난리나.
2: 너무 난리나.
3: 아니, 근데 자기가 안 치우니까. 어머, 어떡해.
2: 네가 제대로 치워, 그러면 이제.
10: 내 거를 건드렸다는 게 이제 내 소유권을 건드렸다는 게 문제죠.
2: 좋아하는 으쌰 노쇼핑
0: 그렇게 사는 거랬냐. 너무 추울 것 같아서 가득을 했어.
11: 저 땐 또 되게 좋아해. 저 때는 진짜 엄마한테 웃어줘요. 유일하게.
2: 이런 거 약간 이런 디테일 있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사연아 이거 어때? 싫어? 왜? 이거 봐봐, 이거 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12: 이거 어때? 예쁘지 않아?
2: 싫어?
11: 어, 저건 다 포기했어, 옷 스타일을.
10: 그쵸, 자기 스타일대로.
2: 이거는 입어봐, 입어보는데 너 급식 먹으면 다 흘릴 것 같은데, 이거?
3: 아, 그럼 취향이 달라, 엄마랑
11: 되게 달라요.
2: 예쁘지 않아?
3: 어, 엄마도 짜증나셨어.
4: 아, 엄마 표정이 좋아.
3: 엄마 너무 웃기다. 엄마 너무 웃겨. 오, 맞아. 이때 진짜 말 잘했어.
10: 이거 보고 이제 눈물을. 아~
3: 근데 사실 저 정도면 되게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11: 아, 아직은
3: 저는 저 생각하면 네. 진짜 귀신 쓰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진짜 못된이가 들어와가지고. 어땠어요, 재현 씨는?
11: 저는 지금 제 딸이 방해를 그렇게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3: 아, 손도 못 대게.
11: 네, 그래서 그럼 청소기만 밀어줄게. 근데 또 청소기도 안 돼요. 아예 진입이 금지여서.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서윤이 날 때 누가 제 방에 들어오는 게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3: 그렇구나.
11: 아빠, 오빠.
3: 아, 그러면 뭔가 조금 아이를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
11: 근데 저는 얘가 이러는 거 왜 이해가 안 되죠?
3: 본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요? 잘 바라보세요.
11: 본인 기억이 안 나요.
1: 사실 저는 이제 네. 제 사춘기 때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저는 오히려 내가 사춘기가 왔나? 싶을 정도로 네. 저는 뭐 맨날 뭐 친구들이랑 뭐 춤추러 다니고
3: 춤추러 다니는 게 사춘기예요. 춤추러 무리 지어서 춤추러 다니는 게 사춘기입니다. 네. 근데 어떤 춤 췄어요 그때?
1: 뭐 한 바퀴 돌아오세요.
3: 한 바퀴 돌아오세요.
1: 한 바퀴 돌아오세요.
10: 저도 이제 사춘기 이거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하고 전화로 여쭤봤는데 중학교 때 뭐 말썽 부려가지고 학교에서 전화도 온 적이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집을 짧게 가출을 한 적도 있고
3: 반전이다.
11: 엄마 모르게 뭘 하셨어요?
3: 그러니까
10: 그럼 녹음을 딱 그냥 저희 어머니는 보시기 때문에 보시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 되게 걱정 많이 하셨겠다 그럼요. 했죠. 근데 네. 그 당시에는 그 생각이 그렇죠. 전혀 들지 않아요.
3: 그치,
10: 정말.
8: 사춘기를 조용히 보내는 것 같은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마음속은 용광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0: 조금 이제 제가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춘기 자녀랑 트러블이 날 땐 얘가 당장 잘못을 인정하거나 바로 당장 행동을 고쳐주길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감정이 되게 휘몰아치는 시기라서 즉각 반응하시지 않는 거. 두 번째는 나중에 가라앉은 다음에 너무 길게 말고 짧게 너 아까 기분이 좀 안 좋았나 보구나 그냥 딱 던지는 정도로만 얘기하시고 세 번째로는 그래도 아이를 등한 시간에 연결을 포기하지 않고 짧은 그냥 인사나 안부 정도 얘기하는 거. 하지만 아이랑 대화하고 싶다고 너무 들이대시면 곤란해요. 좋은 것도 세 번만 권하시면 되고 아닌 것 같아도 만류하는 건 세 번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3: 과연 이게 될까요? 이게 3세 번. 아, 이걸 진짜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8: 또 사춘기 아이들하고 말싸움에서 이기는 부모는 없어요.
11: 아니,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잘못된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거는 알려주고 짚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8: 네, 근데 그거는 네. 걔가 준비가 되고 걔가 요청했을 때 해주시는 게 좋지 사춘기에는 어쨌든 아이가 이렇게 문을 닫고 들어갈 때가 많고 자기만의 네. 공간에서 자기를 생각하고 주변의 어떤 어른이나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심 뭐 비판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얘가 나빠서가 아니고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지금 얘가 정신이 없다 미쳤다고 봐요.
11: 호르몬이 하는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아, 호르몬이 하는 일이다. 네.
3: 호르몬 귀신에 쓰인 거야.
8: 지금 맞아요.
3: 근데 이게 자꾸 사실은 머리로는 이해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전 연습을 한번 말 나온 김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샘 씨가 아빠 역할을 해주시고 정규 씨가 윌리엄이에요. 아, 아들이죠.
9: 예. 아 윌리엄, 학교에서 왔어? 아니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어? 아니 옷은 빨래바구니 놓고.
13: 아니 요점만 말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진짜. 아 진짜.
3: 황오, 자 문이 닫혔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9: 실컷 거기 안에 있어. 그냥 조용히 있어. 내 말 안 할게. 너 내일 학교 갈 때 문 뜯어버릴 거야.
3: 무서워. 아니, 실제로 어떨 것 같아요? 쌤 씨, 어떡할 거예요?
9: 이거 소통하는 게 그 가족,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1: 맞아요, 맞아요.
9: 이거 소통 없어버리면, 나도 되게 배신감이라고 표현해야 맞아요.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나는 그냥 혼자서 아마 눈물 날 것 같아요.
3: 그러게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지연 씨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1: 네. 아, 이거 너무 웃겨.
3: 지연아. 야, 지연아, 너 지금 몇 시간째야? 지연아, 그 눈 나빠져. 지연아, 엄마 얘기 들어봐. 너 숙제했어, 안 했어? 어? 너 눈 나빠진다고 그랬지? 너 이렇게 하면 중독이야. 너 진짜 중독이야. 눈 봐. 계속 이 안경 써야 돼, 이렇게 되면.
11: 이러니까 내가 엄마랑 얘기하기 싫은 거야. 왜 나만 못 보게 해?
3: 어? 야, 이거 지금 집어 던진 거야, 지금? 야!
11: 몰라, 너 밖에 나갈 거야.
3: 너 어떻게 키웠는데, 너! 야! 너 일로 와!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13: 근데 이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3: 근데 화난 이게 순간적으로 이걸 던지고 나간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오케이, 다 좋아. 근데 어딜 내가 얘를 어떻게 진짜.

0: 키웠는데 이걸 던져 나한테 이거에 갑자기 또 욱하게
1: 이입했어,
0: 되는데.
1: 이입했어.
0: 네네.
2: 아니, 근데 그 관계 깨지는 것보다 핸드폰 깨지는 게또 나을까요?
3: 아니, 저는 핸드폰이 깨져버렸으면 좋겠어요.
1: 아, 차라리, 그치, 그치, 그치.
0: 핸드폰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니까. 야, 근데 상황극만 했는데도, 지금 다들 몰입을 하셨습니다.
1: 진짜.
0: 우리 쌤 씨도 막 속상하고, 저 역시도 막 지금 약간 차일 것 같은 그런 마음인데, 실제로 우리 사춘기를 둔 부모님의 마음을 오죽할까 싶습니다. 특별히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1: 아이 중심으로 다 하게 되죠.
0: 맞아. 아이를 낳고 나서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모든 가족들이 대부분.

0: 아, 이미 영상이 슬픈데.
1: 맞아요. 부모는 누가 이해합니까?
0: 혹시인가?
2: 정말.
1: 엄마들 스트레스 푸는 시간인 것 같아요.
3: 우리 집이 설정으로. 나도 하시오.
1: 어떤 게 가장 힘드셨을까요?

0: 아이들의 불평들. 네.
1: 내가 알아서 할게.
2: 학교 끝나면은 아주 간단해. 딱 두 글자. 놀게. 어,
3: 놀게.
2: 아, 나 오늘 약속 있어. 애들이랑 말하자. 그럴 거야. 근데, 아, 진짜 말하자. 진짜 너무하고 그만 좀. 아, 집착하지 마.
4: 완전. 완전히.
5: 집착하지 말래.
4: 완전.
6: 또 화장을 많이 하니까 좀 화장 좀 덜해라 그러면 엄마는 모른다 그럼.
5: 맞아. 엄마가 뭘 알아.
7: 엄마 뭘 알아. 맞아.
8: 우리 집만 10시야. 애들 다 놀고 있는데 나만 왔어. 그래서 막 씩씩거리면서 막 이렇게 나만 왔어. 내 친구들은 다 엄마가 일을 해서 용돈도 많이 주고 그걸로 밥도 사 먹고 저녁도 먹고 들어간대. 근데 엄마는 왜 일을 안 해?
5: 오, 맞아.
8: 바로 그 주에
5: 어머.
8: 나갔자. 했더니 엄마는 얼마 벌어? 어떤 사람이 누구냐고.
5: 엄마를 죽여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7: 속상하다.
6: 엄마. 내 친구는 뭐가 있는데 왜 우리 집은 왜 없어? 엄마, 내 친구는 학원을 4, 5군데 다니는데 왜 나는 한 군데밖에 안 보내줘?
1: 학원 보내줘도 학원 왜 보내? 안 보내줘.
4: 보내주면 보내준다는 거라 하죠.
6: 그럼 그 집 가서 살아. 니랑 똑같은 딸 나와봐. 어, 너랑 똑같은 딸 나와서 똑같이 겪어봐.
5: 대답을 안 하는 거. 이것도 진짜 미칠 것 같아요.
7: 맞아요. 환장해요.
8: 불러도 대답 없기 시작할 때가.
6: 교육과 같았어요.
8: 밥?
6: 네. 밥. 이거를 꼭 찌면 끝나는. 문 열고 엄마 왔는데 아빠 왔는데 왜 아무도 안 나오냐고 말을 안 해요. 투명인간 되는 기분이 들어요.
8: 저 한 4일 동안 나 안 한 적이 있는데.
5: 4일? 그럴 수가 있어요?
8: 기다렸어요. 저 진짜 되게 힘들게. 울면서. 울면서 기다렸어요.
5: 수양을 하셨구나.
8: 기다리니까 와, 오더라고요. 그냥. 진짜 화가 나거나 그렇게 문을 닫고 가거나 하면 말 걸고 싶지 않아. 그냥 난 너랑 안 봐도 살아 하는 그렇게 해야 밀당을 해야 아들이 나 빨리 나오더라.
4: 맞아요, 맞아요.
5: 그렇구나. 밀당을 해야
4: 필요해요, 밀당이.
5: 아, 근데 정말 보면서 우리 엄마도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7: 아, 근데 저 너무너무 이제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이 저를 말을 못하게 해요. 이렇게 집에서는 뭐 그렇다 괜찮은데 이제 밖에서 이제 뭔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막.
4: 맞아요.
5: 말하지 말라고?
7: 어.
5: 왜요?
7: 모르겠어요. 나 진짜 왜 그러는 거야.
1: 그런 식이 다 있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 옆에 있는 자체도 불편하고 창피하고 뭐래도 다 창피해.
5: 맞아, 맞아. 그럴 때가 있어요.
1: 엄마
5: 창피한 시기에. 맞아,
1: 맞아, 맞아. 엄마 그거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9: 그게 사춘기 때는 그 되게 자기중심적이 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나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예를 들면 뭐 마트 갈 때도 그냥 부시시하게 대충

0: 하고 가잖아요. 아무도 나안 보는 거 알잖아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돼서 친구나 누군가가 다나 보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옆에서 엄마가 조금만 얘기하면 아, 왜 쪽팔리게 부끄럽게 왜 그래? 막 이러고 이제
1: 아,
0: 막 이제
1: 그렇구나.
0: 그렇게 돼버려요.
2: 아까 영상에 나온 부모님들 보면서 저는 진짜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고, 이제 화가 나면 운동, 운동화 신고, 그냥 머리 질끈 묶고 나가서 뛰고, 예. 그냥 막 스쿼트 하고, 막, 바벨 하고, 막, 저는 이제 그렇게 해소를 하고 있어요, 네.
3: 아니, 사진을 봤더니, 누나 여기 복근이랑 팔 근육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2: 네.
3: 제가 이제 알기로 레그프레스 80에서 100kg 치신다고.
2: 근데 이게 첫째가 사춘기가 와서 지금 이만큼, 근데 둘째까지 오면 한 200도 칠것 같아요. 기대가 되네요. 네.
4: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누구 알아주나요? 이거 부모님들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0: 사실 아이들 사춘기 청소년기가 부모한테도 진짜 힘든 시기거든요. 부모가 사랑했던 그 아이가 어디론가 그냥 없어져 버려 있어.
1: 너무
0: 웬
1: 슬퍼.
0: 하숙생이 집에 있는 거예요.
3: 하숙사.
0: 부모의 돈도 안 내는 하숙생, 아무것도 안 하는 하숙생이 집에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나 에너지가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학원을 이렇게 돈 들여서 보내놨더니 공부도 안 해, 숙제도 안 해, 연락 와 이러면 야 그럼 됐다, 너 학원 다니지 말아라, 뭐정 가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 돈으로 부모님 그냥 PT라도 끊으시고 헬스장이라도 가세요. 그래서 자기한테 그 시간과 에너지를 기울이다 보면 아이가 다시 접근하는 시기가 오게 되거든요. 오거든요. 그럴 때또 아이랑 또 대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시간과 돈도 좀 쓰시고 좋은 친구나 지인들하고 시간도 좀 보내시고 이런 여러 가지 본인들이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2: 전 요즘 그렇게 눈물이 많아지더라고요. 나름 씩씩하다고 생각했는데
1: 네.
2: 뭐 별거 아닌 거에 막 진짜 막 눈물 나고 막 가슴이 찡하고 막
1: 갱년기인 것 같습니다. 지현 씨 나보다 먼저 왔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먼저 온것 같기도 하고.
5: 예전에는 좀 일찍 낳고 일찍 기르니까 그게 좀 이렇게 엇갈렸는데 지금은 사실 엄마들 폐경기 즈음 해갖고 아이들의 그 사춘기가 와요.
1: 맞아요.
5: 그러니까 이 폐경기가 되면 호르몬이 없어지는 시기고 사춘기는 호르몬이 막 분비되는
3: 그렇죠.
5: 시기잖아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3: 와.
5: 그래서 이때가 참 힘든 것 같아요.
4: 갱년기도 사춘기도 못 이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1: 네.
4: 맞아요?
0: 아, 사춘기가 이기죠. 왜냐면
1: 사춘기가 이겨요?
0: 그럼요.
1: 우리 갱년기가 이긴다고 생각해서
0: 아니에요. 이게
1: 사춘기가 이길 것
0: 뜨는 애랑
1: 같은데?
0: 지는 애가 있는데 뜨는 애가 이기죠. 지는
4: 잠깐만
0: 애가 이길 리가 있나요?
4: 이렇게 얘기하니까 확 우울해지네.
1: 우리 모두 다들한테 사춘기를 다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절의 나에게 한마디
2: 네.
1: 하면서 마무리해보면 어떨까요?
3: 네 외모 괜찮아. 거울 깨고 싶지? 괜찮아. 너 그것 때문에 개그맨 된거 아니야. 파이팅!
1: 저는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혜야, 다 좋아. 학교만 가자. 학교 가야 돼요. 학교만 가자. 네.
2: 너 방에만 혼자 있고 싶지? 엄마, 아빠, 오빠도 다 싫지? 근데 그 순간도 다 지나간다?
1: 울것 같은데?
0: 제가 이제 부모님들께 희망을 드리자면 아이들은 또 때가 되면 부모 옆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춘기 때 너무 심하게 싸우면 아이가 돌아오지를 못하죠. 다리가 끊어져 버립니다. 자기 아이를 자기처럼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네, 정말 중요한 거는 아예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CCTV 같은 부모가 아니고 가로등처럼 이렇게 밝혀주면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부모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뭐너 시험 혹은 뭐 학원 이런 얘기보다는 너 요새 뭐 연예인 누가 좋아? 어떤 지가 좋아하는 노래가 뭐야? 뭐 친구는 어떤 친구랑 사귀고 있어? 이런 어떤 관심 사랑 얘기해 보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그냥 기다리세요. 네.
1: 억지로 했다가 또 기분도
5: 노잼 또 이제
1: 노잼 나오니까. 자, 오늘 우리 지현 씨 함께
2: 네.
1: 하셨는데 어떻게 좀 해소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2: 많이
1: 어떠셨어요? 네.
2: 해소됐고요. 저도 오늘 참 나오길 잘했다 생각을 해요. 저 정말 너무 무지했거든요. 이 아이들의 첫 성교육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도 부모한테도 첫 성교육인 것

0: 같아요. 네.
1: 자, 오늘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상견례.
2: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 옷장 안에 이 잡지가 있다고.
1: 갑자기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주는 거예요. 뭐? 나는 뭔지 모르니까. 근데 갑자기 말을 타고 어떤 여자가 막 그래요. 전국의 부모님들이 우리 집은 괜찮나? 맨날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3: 제로투라고?
1: 네.
4: 제로투가 뭐예요?
3: 뭐예요? 골반을 꺾어, 이렇게.
1: 네.
3: 이런 거 있어.
5: 지금 제도 이외에 또 봤어요.
6: 8시간씩.
1: 8시간은 좀 길다.
7: 좋아요가 많이 안 달려서
6: 그 삭제하는데요, 그냥?
8: 저도 삭제해요.
9: 아, 사람은 저렇게 점수를 매길 수도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1: 게임 속 캐릭터를 비슷하게 만들어봤는데요. 와. 끼는 거 없나요? 오우야, 이거 잘 어울린다.
10: 아니, 우리 그만하면 안 될까? 너무 피곤하는데?
1: 정신을 단단히 붙들고 들으셔야 됩니다.
11: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2: 제가 오늘 뭐 하나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도 찐이 누군지는 가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13: 우린 또 성분을 또 제대로 하거든요.
12: 건축주가 삶의 방향을 잡으면서 고민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14: 방송인 오유경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살았다는.
15: 제가 딱 알고 있는 집이 있어요.
16: 발달이 느리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17: 자연에서 그런 아이들과 같이 쉴 수 있는.
18: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저기 무슨.
1: 왜 이렇게 커요?
18: 5층 아니에요?
1: 아, 진짜 크죠?
18: 야, 여기 그냥. 종합병원이네.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진짜 부자시네.
19: 저는 가난하지만 우리 병원은 부자였습니다.
1: 지금 보이세요? 거의 뭐 손잡이가 해지거나 몸가림이가 해지거나
20: 이거 만 원 주고 샀어요.
1: 그쵸?
21: 이게
1: 뭐예요?
21: 다 아시죠?
1: 뭐예요?
21: 다 아시죠? 근데 저 관계가지고
18: 굳이 이렇게까지 밥은 잘 드시죠?
21: 예, 잘 먹습니다.
1: 생선 걸어 드실까봐 자린고기처럼
18: 400억 넘게 또 나눔을 하셨다는 게
19: 410억은 저한테는 인생의 수업료예요. 나눔은 비움의 시작이 아니고 처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0: 댄스 뮤직 하는 사람이 이 나이까지 하는 건 조금 무리수다.
22: 제가 데뷔한 지 40년째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놀랐어요.

0: 나를 잃어버린 거야. 껍데기만 이렇게 남아있고 안이 다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난 아직도 날 막 찾고 싶어 하는 그런 어린애가 지금 아직 있구나.
1: 왜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된 거지? 목적이 무엇일까?
2: 너 살아나냐?
3: 기지에 잡혀온 것 같아요.
4: 이 덤안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5: 우주기지의 느낌인데.
6: 와, 이런 게 처음 와봐. 나 닭살 돋았어.
7: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6: 뭐야, 또 무슨 일이야? 뭐지?
8: 구명조끼! 구명조끼 하나만 던져줘!

0: 전투를 빕니다.
1: 폐경기까지 잘 버티면 개발하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2: 폐경을 했으니까 좀 시간을 끌었는데
3: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나.
2: 갑자기 이게 근종이 너무 커진 거예요.
4: 이 나이 돼가지고 상상도 안 했거든요.
5: 통 너무 심했고요. 4시간에 한 번씩 지불제를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6: 골반뼈를 드라이버로 쪼이는 기분이야.
7: 근데 자궁 질환은요, 열심히 치료하면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피아노는 음악가의 실험실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흐름을 바꾼 작곡가 베토벤도 피아노 위에서 수많은 실험을 했죠. 독일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쿠스 그러. 끝없는 고민과 실험 속에서 태어난 베토벤 피아노 음악의 세계로 마르쿠스 그러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나를 잃어버린 거야. 껍데기만 이렇게 남아있고 안이 다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난 아직도 날 막 찾고 싶어 하는 그런 어린애가 지금 아직 있구나.
1: 왜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된 거지? 목적이 무엇일까?
2: 저 사람 아니야?
3: 기지에 잡혀온 것 같아요.

0: 덤 안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1: 우주기지의 느낌인데.
2: 와, 이런 거 처음 와봐. 나 닭살 돋았어.
3: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2: 뭐야, 또 무슨 일이야? 뭐지?
4: 구명조끼! 구명조끼 하나만 던져줘!

0: 전투를 빕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그런 데일메리라는 영화를 보고
2: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1: 은하철도 999 영화하며 만화하며 애니메이션이며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SF 베이비
3: SF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상준 컬렉션이라고 제가 기증한 자료가 있습니다.
1: 기증한 자료가
3: 한국 최초의 저희 아카이브에 있죠.
1: 아, 1900년도 딱 찍혀있는 게.
3: 대표적인 게 외계인.
1: 아, 외계인 연구요?
3: 예, 우주 엘리베이터.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AI.
1: 아, 인공지능이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여기서 앞으로 가서 우리 인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초광속로예요.
3: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아.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중력장을 발생을 시키면 시공간이 왜곡이 된다.
1: 와, 딱 난리나 겠는데요?
4: 기가 막히네.
1: 좋잖아.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드는데.

0: 오늘의 주제는 빌런의 계보입니다. 기대되시나요?
1: 네. 네.
0: 저는 빌런이 굉장히 중요한 대중문화적 모티브라고 생각해요. 빌런이 매력적일수록 영웅도 매력적이어지고 빌런이 강해지면 영웅도 강해져요. 그래서 영웅도 중요하지만 영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런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킥이다라고 생각해서 빌런의 계보를 가져왔습니다. 빌런 하면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혹시 있을까요?
2: 저는 아무래도 좀 영화 쪽에서 봤던 인물들이 이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사실 가장 가까운 건 이제 타노스 같은 어벤져스에 나왔던. 다음에 조금 더 어두운 쪽으로 가면 조커.
0: 조커. 네. 너무 매력적이죠.
2: 네. 뭔가 이렇게 사연 있는 빌런들이 되게 머릿속에 오래 각인되는 것 같아요.
0: 그럼 그 빌런들의 뿌리를 한번 찾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네. 우리는 지금 고전 문학을 살펴보고 있는 거니까. 네. 문화에서 빌런, 악당, 악인의 뿌리는 사실은 가장 이미지에 가까운 건 의외로 동물이에요. 뱀.
2: 아, 뱀.
0: 구약성서, 종교가 이제 기독교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약성서는 정말 중요해요. 현대인들이 부처의 이야기하고 성서의 이야기는 문화론적으로 조금 읽어두고 공부를 해두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구약성서에 모세 이야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가 나타나자 인파가 모세의 홍해 가르듯 갈라졌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수능 보는 학생이라면 그런 기독교적인 그 성서적인 문화론적 기반이 없으면 이 비유를 이해를 못할 것 같거든요. 네. 다윗과 골리앗도 있죠. 네. 작은 사람이, 작은 우리 한국 기업이 아주 큰 외국에 있는 기업을, 글로벌 기업을 이겼어.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하느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문화 베이스가 좀 깔려 있어야 읽을 수 있는 텍스트들이 암암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문화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아이들한테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간에 이 사악한 뱀이 창세기에서도 사악한 역할을 하는데 그 구약성서에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규율을 지키고 살았어요. 근데 뱀이 나타나서 이브한테 속닥속닥 거리죠. 저걸 먹어. 저걸 먹으면 네가 지혜로워지는 거야. 저게 너무너무 좋은 거여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저걸 먹어.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뱀이 바로 악마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아주 오래되고 원형적인 모티브가 돼요. 그리고 이 뱀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뭘 겪게 되느냐.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죄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영원히 노동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브는 출산의 고통과 죽을 위험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0: 거기서부터 이제 원죄가 생긴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원죄를 가져온 죄라고 하는 어떤 것을 가져다 준게 바로 뱀이다. 이것이 이제 사탄의 원형이다, 악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뱀이 문학 작품에서 아주 분명한 형상을 띠고 나타나는 게 바로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이에요. 파우스트는 아시죠?
1: 네.
0: 거기 아주 유명한 악마가 등장합니다. 메피스토펠레스, 준말로 그냥 메피스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피스토펠레스가 왕창 사탄으로 나오잖아요. 굉장히 영리하고 뭔가 머리를 잘 쓰는 그런 사탄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냥 뱀으로 시작이 됐던 그냥 악이 인간의 지적인 부분을 먹고, 그다음에 기획하고 유머, 그다음에 뭔가 에티켓도 알고 있는 그런 인상의 인간의 형상을 먹고 발전을 했다는 거죠. 완성체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갔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력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대단하다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형체가 없는 악이라고 하는 성질을 살을 붙이고, 몸을 붙여갖고 이미지를 좀더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빌런의 계보에 나와 있어요.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라 사실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파우스트의 첫 장면에서 악마하고 하느님이 내기를 합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내가 저 인간을 반드시 타락시킬 수 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하느님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해요. 그럼 내기를 한번 해보자. 적당한 인물을 탐색하다가 한 나이든 학자 파우스트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우스트한테 접근해서 이렇게 아주 달콤하게 물어봐요. 너가 원하는 걸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 뭘 원해? 뭘 원했을까요? 늙은 노학자 파우스트가 말년에 원했던 한 가지 위시리스트를 뽑는다면,
1: 뭐 영원의 생명.
0: 아, 맞아요. 젊음이에요.
1: 네.
0: 그래서 젊어집니다. 청년이 돼서 맨 처음 한 일은 연애였어요. 그레텐이라고 하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한 아가씨를 꼬시는데, 이 꼬시는데 악마가 도움을 줍니다. 둘이 미래를 나눠야 돼. 근데 어머니가 있어. 자, 어머니를 잠들게 하는 약을 줘요, 악마가. 그약 때문에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걸 오빠가 알게 돼요. 오빠가 화가 났죠? 이 오빠도 싸움하다가 죽습니다. 자기가 사랑한 남자 때문에, 자기의 연애 때문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오빠도 죽은 거예요. 이 여자는 반미취원이가 됩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데 감옥에 갇혀요. 나중에 그 파우스트가 와서, 악마의 도움으로 와서 널 꺼내줄게. 도망치자. 여자 뱃속에 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가 원치 않아요. 나는 죄값을 치르겠다 라고 얘기하고 탈옥을 안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거기서 죽고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을 받아요. 여기서 바로 그 구원의
1: 네.
0: 여신상이 되는 겁니다.
1: 아, 네.
0: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의 성모와 같은 영원한 여성상이
1: 네.
0: 되는 거예요. 여인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1부 이야기예요. 저는 2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2부는 이 젊어진 파우스트가 고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 전쟁을 일으켰던 최강 미녀 헬레나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마음이 짜게 시작했어요, 사실. 크레텐을 냅두고
1: 그러니까요.
0: 이런. 그래서 거기서 지적인 유희, 가장 황금기라고 생각됐던 그리스의 문화를 충분히 겪고 즐거움을 누려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악마가 이 사람의 영혼을 가져가느냐, 하느님이 이 사람의 영혼을 가져가느냐 할때 누군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구원해 줍니다. 누굴까요? 그레첸이 나타납니다. 이제 악마한테 가는 건, 왜냐면 악마가 준게 너무 많으니까. 젊음도 줬지,
1: 맞아요.
0: 연애의 기회도 줬지, 뭐 그리스도
1: 시간여행도
0: 데려줬지, 뭐 세계 최강 미녀도 데려다
1: 해주시고 네.
0: 줬지,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네 영혼은 내 것하고 잡아채려고 했는데 그레첸이 나타나서 그 남자를 원망하지 않고 구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피엔딩? 옛날 소설 사실 해피엔딩이 좀 많거든요. 해피엔딩으로 끝난 그런 소설이에요. 암튼 간에 아주 전형적인 악, 그리고 세련되고 멋있어진 인간화된 악을 선보인 게 파우스트였고요. 이 악이 저기에 있었어. 바깥에 있어요. 메피스토펠레스도 밖에서 들어오거든요. 와갖고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 병균 같아. 바이러스나 병균 같이 내몸 외부에서 침입을 해서 나를 오염시키는 존재예요. 그 에덴 동산의 그 뱀도
1: 네.
0: 외부에서 점점
1: 그렇죠.
0: 다가왔고, 파우스트도 그렇고 외부에서 속닥속닥거리는 악이거든요. 네.

0: 그런데 이 악의 장소가 점점 계보를 따라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바뀝니다. 내 안의 악으로. 내 안에 빌런 있다 라고 하는 작품의 대표격이 맥베스예요. 크리미널 마인드라고 혹시 아세요?
1: 네, 제목은 들어봤어요.
0: 그쵸,
1: 네.
0: 들어봤죠. 유명하거든요. 네. 시즌 1, 1화에 조지프 콘레드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인용이 돼요. 악마라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을 필요는 없다. 인간 혼자서도 모든 악행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악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 네. 이런 워딩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인간 안에 어떤 악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작품 중에 하나가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예요. 이 맥베스가 장군입니다. 영주예요. 네. 충실하고 원래 좀 착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조금 우직한 스타일이었어. 그런데 네. 이 맥베스하고 맥베스의 친구 벤코가 있어요. 맥베스하고 벤코가 덩컨이라는 왕을 따라서 영지 점령전을 펼치고 이겼습니다. 이번 전쟁 잘했지? 어 잘했잖아 우리 하면서 이렇게 전우회를 다지면서 오는데 광야에 마녀가 세 명이 등장합니다. 마녀는 반드시 셋이어야 돼요. 만약 한 명이면 안 돼. 이 맥베스가 네. 재미가 없었을 네. 거예요. 반드시 세 명이어야 돼. 이 마녀가 갑자기 갑툭튀를 해서 갑자기 나타나서 네. 그냥 아무 생각 없던 맥베스한테 이런 예언을 해요. 복비도 안 줬어? 그냥 예언 다 해달라고도 안 했어? 찾아간 것도 아니야. 근데 운명이 찾아왔다니까요. 찾아와서 맥베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마녀 1위. 맥베스를 환영하라. 두 번째 마녀가 와서 얘기합니다. 맥베스를 환영하라. 코도의 영주시다. 코도의 영주가 아니었어요, 그때. 네. 근데 이제 전승하고서 아. 돌아와 보니까 왕이 너 코도 가져라 하고서 줍니다. 아, 네. 그때부터 맥베스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언이 맞았니?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세 번째 마녀가 맥베스를 흔듭니다. 어떻게 흔드냐. 맥베스를 환영하라. 왕이 될 분이시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맥베스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전혀 네, 생각이 없었는데 네. 기분이 좀 좋은 거죠.
1: 왕이 된다고 하니까.
0: 왕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엄청난 욕망은 없었어요. 네. 근데 와서 부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여보 들어봐. 나 오다가 이상한 여자들 만났는데 나보고 왕이 될 상이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당신이 왕이 못 될 일이라는 이유는 없지. 덩컨 같은 바보 같은 것도 왕을 하는데 당신 왕 되라 라고 뽐뿌 부축이 주는 네. 거죠. 그래서 맥베스가 처음엔 거절해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되냐. 덩컨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왕이 되냐. 자 와이프가 꼬득입니다. 거의 아담과 이브 같은 네. 상황이에요. 죽이면 되지.
1: 그렇지.
0: 자 그래서 죽이는 방법까지 알려줘요. 시종들 잠자는 약을 먹이고요. 두 부부가 가서 칼로 덩컨 왕을 찔러 죽입니다. 찔러 죽이고 네. 시종들한테 그 피 묻은 칼을 쥐어주고 나옵니다. 덩컨 왕이 죽었네 하고서 이제 이 사람이 반역을 해갖고 왕이 되는 네. 거예요. 왕이 돼서 맥베스가 점점점 살인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 덩컨왕을 죽이는데 그렇게 주저했던 맥베스가 이제 덩컨왕의 신복이 있었거든요. 충실. 네. 이거 이름이 헷갈려요. 충신도 맥시예요.
1: 아, 맥시.
0: 네, 맥시예요. 맥더프예요.
1: 맥더프.
0: 헷갈리면 안 돼요. 맥모닝처럼 헷갈리면 안 돼. 맥베스, 맥더프예요. 자, 맥베스는 나쁜 사람. 네. 맥더프는 충신이에요. 네. 맥더프가 충신이니까 제거해야겠죠? 그렇죠. 그 집에 갔는데 맥더프가 없는 거야. 아들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나머지 또 딸들도 죽입니다. 네. 맥토프 입장에서는 맥베스가 천추의 원수인 거예요. 대단한 원수인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이어서 맥베스는 점점 살인을 더 많이 하는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였던 벤쿠어도 죽여요. 자, 그래서 왕이 되죠. 왕이 돼서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이랬으면 명작이 안 됐을 겁니다. 네. 자, 맥베스한테 또 다른 마녀의 예언이 찾아옵니다. 이 마녀 예언이 또 기가 막혀요. 맥더프를 조심해. 맥더프는 도망갔습니다. 멀리. 자, 여자가 낳은 자는 맥베스를 죽이지 못한다. 이 얘기를 듣고 맥베스가 안심합니다.
1: 근데 없으니까요.
0: 그렇죠. 버남의 큰 숲이 움직여서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 너는 안전하다. 자, 이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네. 맥베스는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맥더프가

군사들을 몰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간 여성이 낳은 게 아니라 내가 어머니의 배를 뚫고 나왔다. 제왕절개를 했다. 여성이 날 낳은 게 아니다. 제왕절개로 외부에 의해서 꺼내졌으니까.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머리에 나뭇가지를 꽂고 있었대요. 근데 군인들 움직이는 게 마치 큰 숲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맥베스가 아, 난 이제 죽겠구나 라는 걸 직감하는 거죠. 근데 이 작품의 묘미는 맥베스가 점점 악으로 치닫아 올라가는데 이 맥베스의 악마의 본성에 불을 붙인 레이드 맥베스는 악이었다가 점점 그 수치가 줄어들어요. 레이디 맥베스가 어떻게 죽냐면 농유병에 걸려서 계속 밤에 일어나 손을 닦아요. 손을 씻었는데 아직도 손에 피가 남아있어. 피 없거든요. 네. 근데 이 입어보라. 내가 손을 아무리 씻어도 이 손에 피가 지워지질 않아. 이게 지워지자는 피가 뭘까요? 죄책감이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읽으면서 아이고 이 여자야 그럴 줄 몰랐니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왜 한탕주의에 그렇게 배팅을 크게 하는가. 그냥 있는 거 그냥 몇 개의 영지를 갖고 살았으면 그냥 잘 살았을 텐데 욕망이라는 것은 사실 제어가 되지 않는 건가 보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책감 그리고 안에 있는 악성을 아주 잘 보여준 초기의 작품이라고 하면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다. 이게 그래서 고전 명작으로 칭해지는 문학 작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또 그 다음에 그건 너무 옛날 거 아니야? 셰익스피어 너무 옛날 거잖아. 여왕의 시대인데 그러면 나는 더 뒤에 걸 보고 싶어라고 하면 죄와 벌을 보시면 돼요. 저는 죄와 벌을 경찰이 되고 싶은 학생이나 아니면 법의학, 범죄 심리학, 프로파일링, 로스쿨 이런 걸 꿈꾸시는 분들은 이걸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스토옙스키는 인간 그 범죄를 저지른 인간의 내면 묘사를 가장 탁월하게 했다라고 알려진 작가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사건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인간 안에서 죄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 악심이 나중에 자기 마음을 어떻게 좀먹는가 요거를 너무 심리 묘사를 잘 해놓은 거예요. 그 죄와 벌이라고 하는 작품은 1860년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배경이에요. 여기에는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등장인물의 이름이 분열이라고 하는 러시아어를 바탕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선인과 악인이 동시에 있어요. 라스콜리니코프의 착한 점은 이런 거예요. 돈이 되게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고학하는 학생이거든요. 어머니가 없는 돈, 있는 돈 다 긁어서 홀어머니가 보내주는 돈으로 학교를 다니다가 결국 학비가 없어서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집안에서는 누이 동생이 오빠의 출세와 공부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누이가 다른 돈 많은 남자한테, 나이 든 남자한테 시집을 가려고 해요. 이때 오빠의 심장은 굉장히 괴롭겠죠. 나는 엄마의 인생도 갉아먹고 동생 인생도 망치는 나는 벌어진가 보다 이런 죄책감을 가졌겠죠. 돈도 그렇게 없는데 그나마 엄마가 보내준 약간의 돈을 가여운 소녀를 위해서 내놓습니다. 가난한 사람 보면 또 돈을 놓고 오기도 하고요. 위기에 처한 소녀를 꼭 구해주기도 해요. 그런 착한 마음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내가 영웅인가 아닌가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이상하고도 무모한 생각을 해요. 이거를 프로파일러 나오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존감이 완전히 찌그러진 상태인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되는 일 하나도 없고 가족한테는 민폐만 끼치고 내가 계속 공부를 하는데 뭔가 이루어내는 건 없는 거예요. 뭔가 막 자기를 계속 찍어 누르니까 방발감으로 폭발해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과시하려고 살인을 기획한 것이 아닌가. 이 얘기가 이 사람을 변호하거나 뭔가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이유는 아니고 다만 인간 내부에 잠들었던 악은 언제 깨어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끼를 훔칩니다. 하숙집에 가서 주인집에서 도끼를 훔쳐서 품고 가요. 그리고 전당포 노파를 머리를 도끼를 깨서 죽입니다. 근데 그 죽이는 장면을 아무도 못 볼 거라고 생각하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순진하고 착한 노파의 그

0: 꽃처럼 부려지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구석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예기치 네. 못했던 사건이죠. 네.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그 여자도 찍어 죽입니다. 피가 흥건해지고요. 이 사람은 도망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지적이고 분열된 이상한 사람답게 고뇌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인간을 죽였는데 이 죽인 게 나의 영웅성을 증명한 것인가 아니 안 한 것인가 내가 잘한 일을 한 것일까 못한 일을 한 것인가. 자, 이 사람의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한번 현우 학생이 네.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라스콜리니코프의 그 대사입니다.
1: 네. 나는 소냐, 궤변을 늘어놓을 것도 없이 그냥 죽이고 싶었어. 나를 위해, 나 하나만을 위해 죽이고 싶었던 거야. 나를 이해해줘. 만약 똑같은 길을 간다고 해도 절대 두 번 다시 살인은 하지 않을 거야. 그때는 다른 것을 알아야만 했어. 다른 것이 내 겨드랑이를 콕콕 찔렀거든. 나는 그때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이에 불과한지 아니면 인간인지를 알아야만 했어. 그것도 어서 빨리 알아야만 했지. 즉 내가 넘어설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럴 수 없는지를 감히 몸을 숙여 취할 수 있을까 아닐까 벌벌 떨기만 하는 피조물인가 아니면 권리를 갖고 있는가.
0: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1: 사람을 죽인 사람이 맞아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0: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죠.
1: 네.
0: 목적이 돈에 있어나 돈 벌려고 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1: 맞아요.
0: 내가 나를 증명하고 실험해보기 위해서 한번 죽여봤어 라는 거거든요. 이러면 저는 제가 만약에 그쪽 프로파일러 쪽에 근무하는 사람, 전공한 사람이라면 반사회적 인격장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 거예요.
1: 네.
0: 사이코패스인가? 네. 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어요. 근데 또 전체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인간적이고 도의적이며 어머니를 엄청 사랑하고 여동생을 또 엄청 아껴주거든요.
1: 네.
0: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 행위적으로만 보면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은 맞아요. 로스쿨이나 법조에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노파 쪽에 서 있는 검사 입장에서 변론도 한 그러니까 뭔가 그 소장도 제 네. 써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이제 맞기 싫지만 라스콜리니코프를 변호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1: 네.
0: 어떻게 이 사람의 형량을 얘기를 할 수 있을까.
1: 그렇죠.
0: 변호의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로스쿨에서 이런 작품을 가지고 다뤄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구나. 명작은 명작이구나. 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1: 네.
0: 많이 남겨주고 저는 또 깜짝 놀란 게 도스토옙스키가 어떻게 이런 인물을 창조를 했을까. 당시로서는 좀 좋게 좋게 멋있게 멋있게 약간 인간 인물 형상화하는 게 그렇게 발전되지 않은 근대 소설의 초엽기였거든요. 그런데
1: 네.
0: 도스토옙스키가 어떤 한 점프를 이뤄낸 거예요. 이런 캐릭터까지 만들어낸 거는 상당한 그냥 문학적으로 보면
1: 네.
0: 상당한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죄와 벌인데 이 죄는 인간이 저지른 죄,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벌은 내면의 벌을 의미를 해요. 이 사람이 괴로워했던 내면의 벌.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유배지로 보내지는 건 사실상 벌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마음이 지옥인 것을 이 도스토옙스키는 벌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주지하는 바는 제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실 분들은 노파를 한낱 죽여야 되는 이로 생각한 것, 이 죄하고 벌하고의 의미를 찾아보시는 게 독서의 묘미가 될 거다라고
1: 네.
0: 생각이 들어요. 자, 벌써 악이 저 멀리에 있다가 점점점 안으로 들어왔어요.
1: 맞아요.
0: 이제 이 악이 늘어납니다. 악이 새끼를 쳐요. 그리고 사방팔방으로 전염이 되기 시작해요.
1: 네.
0: 저는 현대사회의 빌런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간이되 시스템화된 빌런이 새로운 빌런으로 등장했다라고 생각해요. 자, CCTV가 있습니다.
1: 네.
0: CCTV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죠.
1: 그렇죠.
0: 안전함을 느끼게 해줘요.
1: 네.
0: 그런데 누군가가 CCTV를 조작한다면 CCTV로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면 집에 아기를 보기 위해서 홈캠을 반려견을 보기 위해서 홈캠을 깔아놨는데 내가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거를 누가 홈

0: 시스템을 해킹해서 보고 있다면 네. 저는 이런 시스템화된 빌런, 새로운 기계 문명을 타고 온 빌런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악만 처단하면 됐는데
1: 맞아요.
0: 지금은 악이 어디에 있을지 너무 불안한 그런 상황이 돼서 네. 악이 파편화되면서 조금 더 사방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시스템화된 빌런을 일찌감치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오웰 네. 1984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1984 제목을 좀 잘못 지었다고 생각해요.
1: 그럼 어떻게 지었어야 할까요?
0: 2154년 막 이렇게 1984 말고 뭐 2584 이렇게 좀 더 먼 미래를 갔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낙관론자일까요? 회의론자일까요? 1940년대에 발표했는데
1: 맞아요.
0: 겨우 40년 후의 미래를 예상을 했어요. 경찰들이나 수사를 하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 네. 경찰 요즘 경찰들을 수사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어요. 항상 막내야 불박 챙겨라.
1: 네.
0: CCTV 따와라.
1: 맞아요.
0: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한테는 블랙박스하고 CCTV는 너무 흔해진 거예요. 근데 1984 이거가 쓰여지던 시제는 사실은 그런 게 없었죠. 없었는데도 상상을 해놨다는 게 전 되게 놀라운 거예요. 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이제 윈스턴 스미스라고 하는 발당 공무원 같은 직책을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하는 게 언론 조작이에요. 언론 조작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줄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나와요. 원래 개인적인 연애도 금지되어 있거든요. 결혼도 나라에서 시키는 여자랑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의 감정을 못 느끼고 부인하고 좀 안 좋게 헤어졌는데 이 윈스턴 스미스한테 줄리아가 사랑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죽어 있었던 인간의 세포들이, 인간의 감정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해요. 저는 그 장면이 참 좋았던 게 윈스턴 스미스가 너무 불쌍해 살거든요. 본인이 일기를 쓰고 싶어 하는데 일기도 쓸 수가 없고 로보트 같은 얼굴로 무표정하게 살다가 줄리아하고 연애를 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래 저게 행복이지.
1: 네.
0: 그러면서 좀 불안한 거죠. 저 행복 끝날 텐데 언젠가 끝날 텐데 라고
1: 맞아요.
0: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끝나느냐 감시를 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감시망은 소리도 듣고 있고 그 유명한 빅브라더가 네. 등장을 하는데 빅브라더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층계참을 지날 때마다 엘리베이터 맞은편 벽에 붙은 커다란 얼굴의 포스터가 그를 노려보았다. 그것은 사람이 움직인 대로 눈동자가 따라 움직이도록 고안된 포스터였다. 포스터 아래에는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이거거든요. 빅브라더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빅브라더가 항상 보고 있고 그분은 존경의 대상이고 따라야 한다라고 네. 하는 그런 전제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텔레스크린이라는 게 너무 끔찍했는데 텔레스크린은 수신과 송신이 동시에 가능했대요. 동시에 가능하다. 이 기계는 숨죽인 속삭임을 넘어서는 모든 소리를 낱낱이 포착한다. 더욱이 윈스턴이 이 금속판의 감시 범위 안에 있는 한 소리는 물론이고 행동까지 감지된다. 물론 언제 감시를 받고 있는지 알 수는 없다. 사상 경찰이 개개인에 대한 감시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행하는지는 단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게 더 무서워요. 추측만 되고 그 빅브라더의 얼굴이라든지 경찰의 기준을 모르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저는 최근에 다시 읽다가 제가 요즘 문해력계 5운영이라는 연결을 갖고 있는데
1: 네.
0: 문해력 이슈를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문해력 떨어져서 어떡하죠? 이런 생각 많이 물어보는데 문해력하고 관련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조지 오웰이 1940년대 이미 해놨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디스토피아의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사전 만드는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 자랑을 할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2: 우리의 주된 임무가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네. 우리는 매일 수십, 수백 개의 낱말을 없애고 있지. 말하자면 우리는 말을 뼈만 남도록 잘라내고 있는 셈일세. 물론 가장 쓸모없는 낱말은 동사와 형용사에 많지만 없애야 할 명사도 수백 개나 있네. 그리고 동의어뿐만 아니라 반의어도 없애야 하지. 결국 우리는 사상죄를 범하는 것도 철저히 불가능하게 만들 걸세. 그건 사상에 관련된 말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니까 간단하네. 앞으로 필요한 모든 개념은 정확히 한 낱말로 표현될 것이고 그 뜻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다른 보조적인 뜻은 제거되어 잊히게 될 걸세. 이미 우리는 제11판에서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었네.
0: 너무 놀랍지 않아요?
1: 네.
0: 저는 내가 만약에 빅브라더 편이라면 이건 정말 천재적인 사고방식이다.
1: 그렇죠.
0: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업 알쌀 정책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1: 네.
0: 조선인이 조선인으로 사고할 수 없게 하라. 그러면 조선의 정신이 사라진다.
1: 맞아요.
0: 라는 거거든요. 단어가 없어지면 그 단어를 생각할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 네. 거야. 사유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사랑도 없을 거야. 평화도 없을 거야. 저항도 없을 거야. 사전에서 그런 단어들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아예 상상도 못하게 그렇죠.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문해력 얘기할 때 할 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조지 오웰의 얘기를 한번 봐라. 낱말이 줄어들고 사전에 단어가 줄어들면 사고의 폭이 줄어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다양한 말을 더 풍성하게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들은 책에서 배울 수 있다. 독서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좀 생긴 거예요. 1984라고 하는 소설을 학술적으로 너무나 훌륭하게 소화를 해낸 사람이 있어요. 감시하고 감시당하는 현대사회를 철학적으로 가장 명쾌하게 설명해냈다라고 알려져 있는 책이에요. 네. 여기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핵심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만 기억하라면 판옵티콘이에요.
1: 판옵티콘, 네.
0: 들어보셨죠?
1: 네, 벤담이 고안했던.
0: 그렇죠. 판옵티콘이라는 것은 사방에서 보고 있는 체제입니다. 제레미 벤담이 설계했던 감옥의 그 모습에서 미셸 푸코가 차용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근대는 처음 시작할 때 계몽주의를 시작을 해요.
1: 네.
0: 계몽주의를 영어로 하면 인라이트먼트거든요.
1: 네.
0: 빛이 비추이는 곳에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빛이 어디서 오느냐? 근데 저 위에 빛이 어떤 거냐면 이성의 눈이 비추이는 빛입니다.
1: 네.
0: 이성을 믿자. 왕을 믿는 게 아니고 왕이 신의 대리인이라는 걸 믿는 게 아니고 각각의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무당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점술사 들어올 수 없어요. 예언과 신탁 들어올 수 없습니다.
1: 네.
0: 모두 다 체계화되고 이게 분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대표적인 공간이 감옥, 병원, 학교입니다.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감옥을 생각을 해보면 판옵티콘을 이해하기가 제일 쉬워요. 감옥의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눈이 하나 있어요. 사방을 다 감시하는 빅브라더의 눈, 아주 큰 눈 이런 건데요. 감시자는 본인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근데 누군지는 몰라. 내 무시무시한 총을 들고 있어. 나를 벌 줄 거야. 이게 내면화되면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내가 누군가 날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검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생기냐면 SNS에 내가 뭔가 올리면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 웃는 얼굴만 올리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모습만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미화해서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실된 나와 진짜 나와 SNS에 올린 남들 보라고 올린 나와의 이격이 발생하거든요. 그 사이에서 사람이 조금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항상 나를 평가하고 있어. 누군가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어. 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응을 해야 돼. 이런 사회가 돼서 자발적 셀프 감시와 처벌의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지 오웰이 경고했던 게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1: 네.
0: 자, 오늘은 빌런의 계보에 대해서 아주 고대의 악부터 최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1: 네.
0: 예비 빌런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1: 이제 빌런의 계보, 오늘 빌런이라는 주제를 처음 들었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타노스, 조커 이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처럼 소설 안에 있던 빌런들, 굵직굵직한 빌런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나와서 좋았던 것 같고, 사실 마지막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저기 무슨
2: 백해골
1: 도청 아니에요?
2: 아 진짜 크죠?
3: 야 여기 그냥 종합병원이네.
1: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진짜 불안하시네.
4: 저는 가난하지만 우리 병원은 부자였습니다.
2: 보이세요? 거의 뭐 손잡이가 해지거나 목덜미가 해지거나
5: 이거 만원 주고 샀어요.
2: 그쵸?
6: 이게
2: 뭐예요?
6: 다 아시죠?
2: 뭐예요?
6: 다 아시죠? 힘을 저 관계가 아니고
1: 굳이 이렇게까지 밥을 잘 드시죠?
6: 예, 잘 먹습니다.
2: 생선 걸어 드실까봐 자린 고기처럼
1: 400억 넘게 또 나눔을 하셨다는 게
4: 410억은 저한테는 인생의 수업료예요. 나눔은 피움의 시작이 아니고 처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7: 댄스 뮤직 하는 사람이 이 나이까지 하는 건 조금 무리수다.
8: 제가 데뷔한 지 40년째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놀랐어요.

0: 나를 잃어버린 거야. 껍데기만 이렇게 남아있고 안이 다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난 아직도 날 막 찾고 싶어 하는 그런 어린애가 지금 아직 있구나.
1: 왜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된 거지? 목적이 무엇일까?
2: 저 살인 아니야?
3: 기지에 잡혀온 것 같아요.
4: 이 덤안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5: 우주기지의 느낌인데.
6: 와, 이런 게 처음 와봐. 나 닭살 돋았어.
7: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6: 뭐야, 또 무슨 일이야? 뭐지?
8: 구명조끼! 구명조끼 하나만 던져줘!

0: 권투를 빕니다.
1: 폐경기까지 잘 버티면 배발하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2: 폐경을 했으니까 그 시간을 끌었는데
3: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나.
2: 갑자기 이게 근종이 너무 커진 거예요.
4: 이 나이 돼가지고 상상도 안 했거든요.
2: 통 너무 심했고요. 4시간에 한 번씩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골반뼈를 드라이버로 쪼이는 기분이에요. 근데 자궁 질환은요, 열심히 치료하면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석입니다. 우리 몸에서 단 1초도 쉬지 않고 묵묵히 제 일을 해내는 하나뿐인 장기, 바로 심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실한 동반자가 보내는 신호를 너무 자주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떠셨나요?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을 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묵직한 느낌에 침대에 걸터앉아 숨을 고르시는 분, 출근길 버스를 잡으려고 뛰어가다가 멈춰섰을 때 유난히 크게 들리는 심장소리에 어? 왜 이러지? 괜찮은 건가? 하고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게 오르던 계단인데 요즘 부쩍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서 나도 모르게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은요? 우리는 보통 이런 순간들을 어제 좀 무리해서 또는 나이가 들어서 라고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우리가 무심히 흘려보냈던 그 작은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심장질환이 위험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이 내 일상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 강의를 모두 들으신 후 여러분이 내 심장에 대해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습관을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심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 현대인의 심장은 왜 지쳤는가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1위는 암이고요. 사실 이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수년째 사망원인 2위를 지키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병이지만 과연 어떤 병인지, 얼마나 오래된 병인지, 얼마나 일찍부터 시작됐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은 1초에 한 번씩 뛰거든요. 1초에 한 번씩 하루에 한 10만 번 정도 뛰면서 8,000리터 이상의 피를 우리 온 몸으로 뿜어주는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합니다. 엔진에서 나온 혈액은 대동맥과 혈관을 따라 온몸 구석구석 전달되게 되고요. 이때 심장이 혈액을 밀어내면서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우리는 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영양분과 산소를 보내기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아주 똑똑하고 유연한데요. 편안하게 휴식하고 계실 때는 말초 장기의 요구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맥박수를 낮추고 혈압을 낮추게 됩니다. 그런데 전력질주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는 말초 장기의 요구량이 늘어나니까 더 빨리 뛰고 더 세게 뛰게 됩니다. 갑자기 달리고 나면 숨이 차다고 두근두근 느끼시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영화에서 무서운 장면이 갑자기 나오거나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심장이 두근대는 거 경험해보셨을 텐데요. 지금 방송하고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역시 아주 당연하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마음이 긴장하게 되면 우리 몸의 깊은 자율신경계에서는 위험을 예상하고 몸을 준비시키게 되거든요. 태고적에는 아마 우리가 과일을 따러 다니다가 호랑이를 만났을 때 이런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싸우거나 도망쳐야 한다. 그럴 수 있으니까 미리 에너지를 빨리 보내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 명령을 받은 심장은 명령에 충실하게 반응해서 더 세고 빠르게 펌프질을 하게 됩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요. 혈압은 올라가고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관은 수축하고요. 주요 근육으로 가는 혈관은 확장하고 동공을 확장시키는 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왜 그토록 위험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 뇌를 포함해서 모든 장기에 생명줄을 공급하는 유일한 원천입니다. 엔진이 멈추거나 혈관이라는 도로가 막히거나 피가 잘 안 가거나 하게 되면 공급을 받지 못한 장기들은 즉시 기능을 잃게 됩니다. 심장 기능이 나빠졌을 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심장 기능이란 심장과 혈관계,

혈압이 완벽하고 안정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계를 400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기원전 1550년경 작성된 고대 이집트 의학서적인 에베르스 파피루스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말로 바꿔서 읽어보면요. 만약 그대가 심장 부근에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진찰할 때 그가 팔과 가슴 그리고 심장의 한쪽 부의 통증을 느낀다면 그것은 죽음이 그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심근경색에 대한 기록입니다. 2013년에 발표된 호루스 연구는 이집트, 페루, 남아메리카, 알래스카 등 세계 각지의 미이라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각지에서 나온 미이라들 137구를 모아서 CT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3분의 1에 해당하는 47구의 미이라에서 동맥경화 소견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동맥경화는 사실 전신의 모든 혈관에 발생하지만 특히 심장과 뇌혈관에 발생했을 때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심뇌혈관 질환과 같은 표현으로 쓰이곤 합니다. 사실 산업화와 현대의학이 본격화된 1900년대 전까지만 해도 심뇌혈관 질환은 전체 사망 원인의 10%를 넘지 못했었습니다.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심뇌혈관 질환이 전 세계 사망 원인의 30%에서 60%가량을 차지하게 됐고요. 허혈성 심장질환은 전통적으로 전체 심장질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질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합쳐 부르는 말인데 쉽게 말해서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에 기름때가 끼어서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협심증은 만성적으로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혈류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고요. 그래서 쉬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운동을 할 때는, 요구량이 늘어날 때는 심장이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때 심장 근육의 산소 요구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심장 근육의 혈류가 부족해서 아프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다고 느끼시면 쉬면 또 금방 가라앉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5분에서 10분 내에 가라앉는 게 특징이고요. 한편 심근경색은 대부분이 급성 질환입니다. 동맥경화반이 진행하다가 어떤 원인으로인가 인해서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는데 특히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동맥경화반이 파열되게 되면 안에 있는 지저분한 물질들이 혈관으로 나오게 되면서 우리 몸에서는 이 상처를 막으려고 혈전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 혈전이 갑자기 생기면서 오히려 혈관 내강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부작용이 생기는 게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심장세포가 죽게 되고 심장에 괴사를 일으키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은 신속한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대표적인 증상들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은 가슴 중앙이 그렇습니다. 가슴 중앙 부분이 짓누르는 것 같다. 뭐가 올라탄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고 식은땀이 난다. 숨이 차다. 두근거린다. 이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심증은 보통 5분, 10분 내에 가라앉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심근경색은 30분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게 특징이고 비상사태를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심장 근육을 더 많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은 치료까지의 시간이 결과를 좌우하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리고 골든타임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증상 발생 후에 1시간 이내에 오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건 쉽지 않으시고 그래도 3시간 이내에 오셨다고 하시면 저희가 병원에서 90분 이내 시술로 통해서 혈관을 개통했을 때 결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도착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후유증이 심각해집니다. 심근경색 환자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혈관을 개통하는 게 중요해서 혈전 용해제를 통해서 혈전을 녹여주거나 막힌 혈관을 열어주는 시술 또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제가 주로 하는 시술입니다. 좁아진 혈관을 물리적으로 넓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손목 혈관이나 사타구니 혈관으로 카테터라는 가는 관을 넣어서 심장까지 올라가서 좁아진 혈관의 길을 찾아서 풍선으로 넓히고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스텐트라는 철망을 넣고 나오는 시술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심장질환은 심부전입니다. 이름이 조금 복잡하잖아요. 부전이라는 게 기능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심장이 펌프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펌프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펌프 기능이 떨어져서 피를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는 심장이 지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한데요.

신부전은 우리 의학 발전의 결과입니다. 아이 신부전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겼던 분들이 돌아가시지 않고 더 오래 살게 되면서 신부전이 더 중요한 질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부전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축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고령화 사회에서는 또 조금 다른 형태의 신부전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완 기능이 나빠진 경우입니다. 신부전은 중요한 질환이라서 뒤에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는 심방세동입니다. 심장의 전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게 부정맥이고요. 역시 이름이 좀 복잡한데 정상맥이 아니다 해서 부정맥이고요. 우리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심장 안에서 신호를 만들고 신호를 전달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시스템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상한 회로가 생기거나 하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거나 또는 너무 느리게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런 걸 다 통틀어서 부정맥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특히 최근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중요해지고 있는 질환은 심방세동입니다. 주로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에서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심방이라는 곳이 파르르 떨면서 불규칙하게 뛰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잘 짜주지 못하게 되니까 마치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파르르 떠는 심방 안에서 피가 피떡이 생길 수 있게 되고요. 그런 피떡이 날아가서 머리로 날아가면 뇌졸중이 생기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게 되면 색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의 치료는 항혈전제라는 약물치료입니다. 항혈전제는 피를 적절하게 물켜주는 약이고요. 그래서 심장 안에 피떡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질환은 대동맥 판막협착이고요. 판막은 우리 심장의 문 역할을 합니다. 문은 잘 열리고 잘 닫혀야 되는데 문이 잘 열려서 피가 앞으로 잘 가고요. 잘 닫혀서 뒤로 안 새게 돼야 되는데 판막이 딱딱해지는 현상을 협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은 심장 판막을 오랫동안 써서 70년, 80년, 90년 동안 썼더니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늘러붙어서 잘 안 열리는 병입니다. 문이 활짝 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심장은 이 좁아진 틈새를 통해서 피를 내보내려고 점점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심장 근육이 지쳐서 급사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은 판막이 닳아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라서 아직까지는 약물 치료로 좋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마 그런 치료는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물리적으로 다른 판막을 교체해주는 치료밖에 없는 상태고 그래서 수술과 시술을 주로 하게 됩니다. 서두에 심장질환이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세계적으로는 심장질환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버든 오브 디지즈에서 추산한 전 세계 질병 부담 순위입니다. 1위가 심장질환이고요. 2위는 암인데 1위와 2위의 차이가 적지 않죠. 이렇게 심뇌혈관 질환이 중요한 질환으로 대두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첫 번째는 수명 연장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처음 조사했던 1926년에 33.7세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전 조선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30세를 넘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동맥경화는 20년, 30년, 길게는 50년 이상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영양 상태와 공중보건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영양실조,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감소했고 이와 함께 만성질환이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생활환경과 습관의 변화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에서 몸은 많이 움직이지 않고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심장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심장한테 적절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또 산업이 발전하면서 식품산업이 너무 많이 발달했죠. 칼로리 섭취가 정말 많아졌고요. 음주, 운동 부족, 비만 등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이 만연하면서 심장질환이 중요한 질환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우리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서 심장질환은 꽤 관리되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심장질환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주 희망적인 모델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우리나라 심장질환 사망 통계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1983년부터 2018년까지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건수고요. 이렇게 보시면 거의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비슷해 보이는데 오른쪽 그림은 연령 보정 사망률입니다. 지난 3, 40년 동안 평균 연령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고령화도 많이 진행했잖아요. 이런 요소를 제거하면 인구 구조가 30년 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사망률은 남녀 모두에서 이렇게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흡연율 굉장히 많이 감소했고 음주 패턴도 많이 바뀌는 등 생활 습관이 많이 개선된 결과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노력들은 얼마나 일찍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아이들 대학 보내고 정년하고 나서 시간 좀 생기면 그때 천천히 시작하면 될까요?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이야기처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시작하는 건 언제 시작해도 이르지 않습니다.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또 없습니다. 모든 연구들이 보여주는데요. 50대에 금연하신 분들, 60대에 운동 시작하신 분들도 혈관 건강은 더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되돌려야 할 것이 조금 적습니다. 30대라면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고요. 40대라면 아직도 충분합니다. 5, 60대라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더 힘들어지실 수 있습니다. 심장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단 1초의 휴식 없이 여러분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그 정직한 수고에 보답할 시간은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앞으로 남은 7번의 강의에서는 이러한 질환들과 고혈압, 콜레스테롤 같은 위험인자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1: 댄스 뮤직 하는 사람이 이 나이까지 하는 건 조금 무리수다.
2: 제가 데뷔한 지 40년째거든요.
3: 제가 제일 먼저 놀랐어요.

0: 나를 잃어버린 거야. 껍데기만 이렇게 남아있고 안이 다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난 아직도 날 막 찾고 싶어 하는 그런 어린애가 지금 아직 있구나.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3: This one.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0: 관리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마.

0: 38년 가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장풍이 번덕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질 수 있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의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화요일에는 일상 영어 배워봐야 저... 되는데요. 자, 오늘은 엄마의 엄격한 드레스 코드 파트 2. 지난 시간에 파트 1 기억나세요?
1: 오, 네네네. 아,
0: 뭔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 그 옷은 안 된다.
1: 아, 맞아.
0: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1: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아서.
0: 어렸을 때요? 아, 예, 아니면 지금?
1: 지금. 아, 네, 거울 치료를 받는 것 같았어요.
0: 뭔가 공감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1: 네.
0: 자, 그러면 도대체 엄마가 딸의 옷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서
1: 그쵸?
0: 어떻게 또 사건이, 뭐 아,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1: 큰 소리는 네. 치시면 안 될 텐데.
0: 아, 안 될 것 네. 같긴 한데.
1: 그렇죠.
0: 궁금합니다.
1: 네.
0: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은요.
1: 응?
0: 전 아기가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아, 아이가 뭔가, 아, 이건 아니다. 나도 이제 다 컸다.
1: 애기들이 머리가 이제 조금 크면은
0: 아하.
1: 이게 또 이렇게 자아가 생겨가지고
0: 그렇죠.
1: 엄마, 나 이제 애기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싫어하더라고요. 또 애기 취급하는
0: 본인의
1: 걸.
0: 이제 그, 뭐랄까, 의견을 내게 되는 거죠.
1: 맞아요.
0: 오케이.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다른 거 입을 게 없는 걸요.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아이도 그렇고,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옷이 많은데도.
1: 많아요.
0: 하나도 없다.
1: 맞아요.
0: 그죠?
1: 아우, 입을 게 없네.
0: 너무 찬성하시네요.
1: 입을 게 없어요,
0: 입을 게
1: 항상.
0: 없어.
1: 예, 올여름도
0: 하지만
1: 마찬가지예요.
0: 꽉차 있다는 거. 네. 자,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전 아기가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2: Speak English to mommy.
1: 아우, 정말. I'm not baby. I'm not baby. And, I say only no. Oh, it's impossible. 어?
2: To me, you are still a baby.
1: 아, baby for you?
2: To me.
1: 다른 거 입을 게 없는걸요?
2: What?
1: 다른 거 입을 게 없어. I have only this dress.
2: Ah.
1: I have no dress. So, 사줘요, 그러면.
2: Come on.
1: Huh?
2: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1: No.
2: Your closet.

0: So it's full of clothes.
1: 풀?
0: Yes.
1: No, 다안 맞아요. 살쪄서.
0: What?
1: 사줘요. 옷 사줘.
0: No.
1: 사줘. 옷
0: Still a baby.
2: 아이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말이 안 통해서 그옷 입게 해주셨다고
1: 네.
2: 얘기를 들었습니다.
1: 오히려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2: 그렇군요.
1: 때로는 의사소통이 너무 잘 돼도 이게 싸움의 원인이 돼요.
2: 아, 그렇죠.
1: 네.
2: 아, 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조금 모든 걸 스무드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아요.
2: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To me, you are still a baby.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2: 자, 미션부터 갈 텐데요. 저번 시간 것에 이어서 전 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1: 오. 야, 오늘 또 빈칸을 아주 예, 이세한 걸로 또.
2: 아, 선물입니다.
1: 아,
2: 오늘요.
1: 진짜.
2: 네.
1: 자, I'm not a 아기.
2: 아하.
1: You can't just say no.
2: 아하.
1: 너는 할 수 없어요. 단지 노라고 말할
2: 거.
1: 수가.
2: 오케이.
1: 예. 아, 그럼 여기에 당연히 베이비가 와야겠네요.
2: 음흠.
1: I'm not a baby. 네.
2: 오케이. I'm not a baby. 실제 영어에서도 그렇게 표현할지. 그리고 you can't just say no. Check it out. Perfect.
1: 네.
2: Okay. 사실 우리말로도 저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혹은 무슨 뭐 아기가 아니에요. 난 컸다라는 의미로
1: 맞아요.
2: 이제 얘기를 쓸 때 있잖아요.
1: 네.
2: 영어도 똑같습니다. Okay. 뭐 I'm not a child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1: 네.
2: baby를 씀으로써 오히려 더 뭐라 그럴까? 나 진짜 어린 사람 아니다.
1: 그쵸.
2: 네, 강조를 해 주는 거고요. 참고로 어른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어른?
2: 음흠.
1: 어른은 당연히
2: 네.
1: adult.
2: 오케이.
1: 투죠.
2: Alright. 자, adult라는 단어 맞는데
1: 예.
2: 그것 말고 다른 게 있습니다.
1: 응?
2: 자, 바로 뭐냐면
1: 와.
2: grown up.
1: 아.
2: 들어봤나요?
1: 아니요.
2: grow up 한다는 게 자라다라는
1: 자라다.
2: 뜻이잖아요.
1: 네, 네.
2: 그것을 이렇게 하이픈을 쳐서 grown up이라고 써버리면
1: 네.
2: 이렇게 하면 형용사도 될 수도 있고 명사도 될 수가 있어요.
1: 오케이?
2: 그래서 어른인데 성인이라는 단어 아까 adult 있잖아요.
1: 예.
2: 그 아이들은 잘 그 단어를 많이 안 써요.
1: 아~
2: 보통. 오케이? 물론 원하면 쓸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1: 네.
2: 뭐 예를 들어 어른이 아이한테 얘기할 때도 너가 뭐 어른이 되면 뭐 어른들은 말이야. 우리도 성인이라는 단어보다는 아이랑 얘기할 때는 그 단어를 더 많이 어른을 많이 쓰잖아요.
1: 네네네.
2: 그처럼 뭐 grown ups 이런 식으로 if you become a grown up이 되면 이 단어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캐주얼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2: 자, 여기서 지금 보면요. You can't just say no. Say no라고 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 나왔죠, 그죠?
1: 약간 엄마한테 맨날 안 된다고 하면 엄마 맨날 안 된대.
2: 맨날 안 된대.
1: 이 느낌이신 것 같아요.
2: 그렇죠. 아유, 아닙니다. Right? Okay, so can't라는 거는 능력이 안 된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할 때도 can't를 자주 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안 바꾸고 그대로 갖고 와서요. You can't just 뭐뭐뭐 이러면 이렇게 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좀 불만이
1: 그러네요. 들어갔죠. just가 들어가면서 뭐 할 수만은 없어. 이렇게 되는군요.
2: Exactly. just가 들어가면서 아 그렇게만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 원형으로 say를 쓰게 됐습니다.
1: 네.
2: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친구가
1: 네.
2: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1: 예.
2: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계속 도망치려는 거예요.
1: 아, 자꾸 회피하는구나.
2: 무슨 말인지 아시죠?
1: 네네네.
2: 그래서 친구한테 야, 너 그렇게 도망칠 수만은 없는 거야. 이 얘기를 할 때 도망가다라는 표현 아는 거 있어요. 무슨 away인데.
1: 아, run away?
2: Run away.
1: 와우.
2: 그 실제로 어떤 상황을 회피하면서 도망간다는 뜻도 돼요.
1: 네.
2: 그러면은 친구한테 너 그렇게 도망갈 수만은 없는 거야.
1: You can't just run away.
2: 그렇죠.
1: Wow.
2: You can't just run away like that. 막 이러면서, right? 자, how about this? 야, 너 그렇게 그냥 포기할 수만은 없는 거야. 그건 아니지.
1: You can't just give up.
2: There you go.
1: Yeah.
2: Give up이라고 하는 동사.
1: 포기하다.
2: 포기하다.
1: 맞습니다.
2: 저 이것도 동사를 좀 표현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재밌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1: 그러네요. 그렇죠? 문장을 엄청 많이 만들 수 있겠네요.
2: That's right. 자, 이거 낭독할 텐데요. 좀 연기해 주세요. 오케이? Okay? 네. You can't just run away.
1: You can't just run away.
2: You can't just give up.
1: You can't just give up.
2: 자, 이번에는 조금 불만 있는 아이의 느낌입니다.
1: 네.
2: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1: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2: 그렇죠. 아이가 너무 분한 거예요.
1: 그렇죠.
2: 지금.
1: 속상할 자, 수 있어요.
2: 이랬을 때 엄마는 엄마한테는 아직 아기야.
1: 맞아요.
2: 영원히 아기죠, 뭐.
1: 엄마 눈에는 지금 41살 저도
2: 그럼요. 베이비죠.
1: 네. To me, 나에게는 you are 아직 아기야. You are 아직이니까
2: 일단은 you are a baby도 말은 되잖아요.
1: You are 그렇죠? baby도 말은 되는데 여기에 약간 뭔가 부사 느낌 들어가 줘야 되는 것 같아요. Until 할게요. 아직도. 오. 아직도 애기다.
2: 아.
1: 예.
2: 네.
1: 저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끊어주는 거 좋아하니까 한번 끊어드릴게요.
2: 아, 끊어. 네.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Right, to me, 나에게는 있잖아. You are until a baby가
1: 예?
2: 아니라
1: 어? 어?
2: Still
1: 아.
2: a baby. Until 뭐예요? Until은 언제?
1: 까지.
2: 그렇죠.
1: 아, 맞다.
2: 넌 까지 아기야.
1: 아,
2: 이상하잖아요.
1: 이상하네요.
2: Right,
1: 예.
2: So still이라고 하면 여전히 아직이 되겠죠. 이것도 우리 뭐 훔치다 할 때 그 still, 그거는 still입니다. 스펠링도 다르지만 발음도 달라요.
1: 그쵸.
2: 얘는 입모양을 옆으로 이렇게 벌리는 것이 아니라 입모양을 그대로 두고 그냥 still, still. 그러니까 얼핏 잘못 들으면 약간 스텔인가 싶을 정도로 아. 입을 벌리지 마세요.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Still, still.
1: Still. Still.
2: Still. All right. So, 여전히 아직 아기다. 자, 누구에게는 이라고 할 때 전치사 뭐 썼을까요?
1: To.
2: To.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른 전치사가 오기도 하지만, 자, 여기서 to 누구 이렇게 하면은 to her, to me 이렇게 목적어 모양을 해주면 누구에게 말이야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to 누구 이렇게 할 때 앞에 써도 되고요. 대신에 커마를 찍어주시고요.
1: 네.
2: 뒤에 써도 돼요. 대신에 커마 있다 없다.
1: 없다.
2: 그때는 없어요.
1: 네.
2: Okay. So, let's try this. 나한테 넌 그냥 혹은 단지 아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To me, you are just a baby.
2: 그죠? To me, you're just a baby.
1: 아.
2: Alright. So, how about this? 그녀는 자매 같아. 나에게는.
1: 아.
2: 자, 그러면 같은 거, 뭐뭐 같다. Like라는 거 알죠? Like.
1: 맞습니다.
2: So, 그녀는 마치 자매야. 그럼 어때요?
1: She's like a sister.
2: 나에게?
1: To me.
2: Perfect.
1: 아.
2: So she's like a sister to me. 우리 엄청 친하거든. 그래서 뭐 내 여동생 같은 존재고 뭐 누나 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쓸 때도 만들어줄 수 있죠.
1: 네.
2: So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앞에 가니까 comma, 쟤는 뒤에 가니까 comma
1: 없어요.
2: 없어요.
1: 아하.
2: 자 읽어보겠습니다. To me, you're just a baby.
1: To me, you are just a baby.
2: Oh, she is like a sister to me.
1: She's like a sister to me.
2: That's right. 자, 본문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에게. To me, you are still a baby.
1: To me, you are still a baby.
2: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너는 그런 얘기 해봤자야.
1: 맞아요.
2: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0: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To me, you are still a baby. To me, you are still a baby.
2: 자, 이랬을 때 아휴, 어쩔 수 없잖아요. 가라는 입어야 될 것 같고.
1: 그죠.
2: 근데 아유, 다른 거 입을 게 없는 걸요. 야. 이게 뭐 드레스든 뭐든 예쁜데.
1: 그죠. 옷 사달란 얘기를 또 이렇게 고단수예요.
2: 아, 이게 돌아서.
1: 그렇죠. But I have to wear. 나는 have 갖고 있대요.
2: 오, 갖고 있대네요.
1: 입을 걸 갖고 있대는데요.
2: 그러네요.
1: 근데 회속은... 입을 게 없어야 되는데. 아, 그러면은 I have nothing.
2: Nothing.
1: Nothing이겠네요.
2: 이게 굉장히 매직 같은 단어입니다.
1: 오,
2: 영어에서.
1: 나는 없어.
2: 없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가지고 있다.
1: 입을 것이 없다.
2: Okay.
1: Oh, I have nothing to wear.
2: But I have nothing to wear. 정답. Oh, nothing else. 아, 근데 nothing 괜찮아요.
1: 아, 그래요?
2: Okay, 이거는 조금 더 양념을 친 거예요. 아. Nothing else. 다른 아무것도. 그러니까 영어에서 여러분들 일단은 nothing의 개념이 엄청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something이라는 건 무언가. 그냥

0: 물건이라는 뜻이잖아요. 뭔가
1: 네네네.
0: 있는 거예요. 근데 nothing을 써버리면 이게 우리말로 해석이 엄청 이상해지죠.
1: 맞아요.
0: 아무것도 아님, 아무것도 없음.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nothing이 나오면 아 something, 얘는 원래 something인데 이 앞에 not이 뭔가 있어야
1: 있는
0: 돼요.
1: 있는 것 같은.
0: not something을 합쳐서 nothing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그게 더 편하다. 그죠?
0: Right, right. 네. 그래서 조금 뭐랄까 우리말에서는 없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I have nothing to wear. 보통 그렇게 많이 말해요. 왜냐하면 네. 편하고 짧으니까.
1: 네.
0: 근데 다른 것이라는 것을 양념을 더 치고 싶은 거예요.
1: 지금 입고 있는 거 말고 다른 거.
0: 그렇죠. 그래도 이건 괜찮은데 이건 말고는 없다. 그러니까 아. 내가 이걸 꼭 입어야겠다.
1: 그 이유를 말해야 되는 거니까.
0: That's right. So else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nothing else, something else, anything else. 그런 thing이 들어가는 거 뒤에 else가 붙게 되면 다른 무언가를 얘기를 하게 돼요.
1: 네.
0: Okay?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는 wear, 입고 돌아다닐 게 없다라고 했잖아요.
1: 다른, yes.
0: 다른 거가 없어요. 이거 빼고는. 그러면 이것도 응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So, I have nothing else to do something, right?
1: Yeah.
0: So, 다른 거 뭐 할 게 없다. 인데
1: 네.
0: 도대체 어떤 행동으로 바꿀 수 있을지 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해볼게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거 말고 다른 건 먹을 게 없어. 이거밖에 없네. 막 샐러드가 있는데 먹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 다른 건 먹을 게 없어.
1: I have nothing else to eat.
0: 그죠? I have nothing else to eat.
1: 네.
0: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난 딴 거 할 일이 없다. 심심해. 그래서 딴 건 뭔가 할 게 없어.
1: 오케이. I have nothing else to do.
0: To do.
1: Yeah.
0: Do를 쓴 거예요.
1: 오.
0: 엄청나게 이거 거의 암기 수준이거든요.
1: 그러게요.
0: 그렇죠? So I have nothing else to do.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1: 나 뭐 할 거 없네.
0: 친구가 막 야, 넌 할 일이 없니? 너 왜 맨날 그렇게 뭐 컴퓨터만 하고 막 이랬을 때 I have nothing else to do.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다른 거 할 일 없는데.
0: That's right. Okay, you guys. 읽어볼게요.
1: 네.
0: I have nothing else to eat.
1: I have nothing else to eat.
0: I have nothing else to do.
1: I have nothing else to do.
0: Alright. 자, 그러면 질문형 한번 만들어볼게요.
1: 오.
0: 질문형에서 anything else로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다른 거 그 무엇이라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너 있잖아. 입을 거 다른 거 뭐라도 있니?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친구가 옷을 너무 대충 입은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멋지게 같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1: 놀러 가야 되는 건데.
0: That's right. So 물어보는 겁니다. 너 다른 거 뭐라도 있니? 입을 거.
1: 입을 거. Do you have clothes?
0: Do you have anything else? 물어볼게요.
1: Do you have anything else clothes?
0: 동사.
1: Where?
0: 입을 거 그걸 써야죠. Do you have anything else clothes?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1: 그쵸.
0: 아예 말이 안 돼요. Okay, so do you have anything else? 한 다음에 입을 이게 필요해요. So
1: where?
0: To wear.
1: To wear.
0: Yes. 방금 우리 다시 돌아가서 보면
1: 네.
0: 이 모양을 그대로 딴 건데 얘 대신에 anything else? 뭐라도 다른 거?
1: To wear이.
0: That's right. 그걸로 바꾼 것 뿐입니다. Okay? So 네.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겠죠.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읽어볼게요.
1: 네.
0: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wear?
1: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wear?
0: All right, there you go.
1: 또 질문으로 살짝 바꾼다고 정신 못 차리겠네요.
0: 아,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냥 챌린지라는 거기 때문에.
1: 예, 예, 예.
0: 자, 그리고 정리하는 김에 아마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분들 wear하고 put on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둘 다 입다. 라는 뜻을 갖고는 있어요.
1: 해석을 그렇게 하죠,
0: 네.
1: 우리가.
0: 앞으로 네.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간다면 wear는 이미 입은 상태예요? 아니면 입는 동작을 얘기를 해요?
1: 입은 상태.
0: 상태.
1: 어.
0: 저 찍은 느낌이 약간 그런데. 여기서도 입은 상태로 돌아다닐 게 아무것도 없다잖아요.
1: 네.
0: 그렇죠? 이렇게 행동할 게 없어요. 이상해요. Put on은 지퍼 올리고 이런 버튼 뭐 이렇게 단추 잠그고 이런 행동을 말하는 게 put on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1: 네.
0: Okay, you guys. 읽어보겠습니다.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1: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0: 자, 이랬을 때 엄마가
1: 우리 엄마도
0: 옷장을
1: 멘트
0: 확 열심히
1: 해서 아이고야.
0: 왜 이래? 옷장이 옷으로 가득하구만.
1: 혹시 옷장 열 때 벽이랑 옷장 부딪혀서 쾅 소리 났나요?
0: 조심스럽게 한 것 같긴 한데.
1: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럼 많이 업셋은 아니시네요.
0: 아, 네. 네.
1: Come on. You

0: that is full of 옷으로.
1: 옷으로.
0: 예.
1: Full이 뭐예요?
0: Full 가득 차다.
1: Yes.
0: 가득 찬.
1: 아하.
0: 예. Full of clothes가 되겠네요. ES까지 할게요.
1: 아, 왜 이래? 너의 closet 벽장은 옷들로 가득 찼다.
0: 예.
1: 맞는지 보겠습니다. You got it. 자, clothes가 일단 옷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 얘는 사실 패턴을 알아야 되거든요.
0: 네.
1: 자, clothes. 이게 옷이라는 뜻인데 발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clothes가 원래는 맞아요.
0: 아,
1: 그래서
0: 어려워요.
1: 원어민들은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영상을 슬로우하게 돌려보면 으즈 하는 게 보이긴 할 겁니다.
0: 진짜요?
1: Clothes. 그렇지만 이게 워낙 혀도 귀찮아하는 발음이에요.
0: 그죠.
1: 그래서 Z로 발음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0: 아.
1: So, close, close
0: Close.
1: 해도 소통하는데
0: Close.
1: 전혀 문제가
0: 그
1: 없으니까요.
0: close the door 할때 close랑 조금
1: 그렇게 생각하시면
0: 아,
1: 돼요. Z라고
0: 헷갈리네요.
1: 생각하시면 돼요.
0: 예,
1: Full of
0: close.
1: clothes. 이런
0: Close.
1: 식으로. 자, 그리고 옷장이 영어로 뭐라고요?
0: Closet.
1: Closet, right. 얘는 closet이 아니라 O의 강세를 찍어서
0: Closet.
1: 얘를 입
0: 아,
1: 모양 벌리고
0: closet.
1: 먼저 Closet. 이렇게.
0: 아하.
1: 자, 두번 가겠습니다. Closet. Closet.
0: Closet.
1: 오,
0: Closet.
1: 훨씬 좋아요. Okay. So your closet이 clothes로 가득 차 있다.
0: 예.
1: 아마 학창 시절에 이 덩어리 표현 분명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0: Be full of.
1: Yeah,
0: 너무
1: see? I
0: 외웠었어요.
1: told you.
0: 한 10번 써서, 100번 썼었던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하지만
0: 예.
1: 패턴만 알고 문장을 안 써봤다는 슬픔.
0: 그렇죠. 그것만 알아요. Be full
1: Right.
0: of만.
1: So something is very full, right? 뭐로 가득 차 있는데, 아니 도대체 뭘로 가득 찼지? 할 때, of something, right?
0: Something.
1: 이미 차 있는 상태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우, 이거 있잖아요.
0: 어.
1: 영화의 대사이기도 했는데요.
0: 예?
1: 인생은 놀랄 거리들로 가득 차 있지. 자,
0: 아우.
1: 놀라운 것들은 surprises라고 얘기를 합니다.
0: 아,
1: surprises.
0: 예.
1: 그러면 인생은 가득 차 있다. surprises로. 그럼 어떨까요?
0: Life is full of
1: surprises.
0: surprises.
1: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그 아마 제 기억에 그 Forrest Gump 영화에서 뭐 약간 life는 box of chocolate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0: 예.
1: 상자, 초콜릿이 가득 찬 상자 같은
0: 상자.
1: 거야. 왜냐면 뭐 그런 걸로 나왔던 것
0: 참
1: 같은데요.
0: 시적으로 표현을 너무
1: Something like that.
0: 잘했어요.
1: Right.
0: 예.
1: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대요.
0: 오.
1: 항상 으악! 이래요.
0: Like me.
1: Yeah.
0: Yeah. She is full of energy.
1: There you go. She is full of energy.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0: 네.
1: Okay.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Life is full of surprises.
0: Life is full of surprises.
1: She is full of energy.
0: She is full of energy.
1: 아, 그리고 참고로요. 아마 이것도 영어 공부에 관심이 좀 있으셨던 분들은, 이거 비슷한 표현으로 뭔가 filled 돼 있다 with, 들어본 적 있죠?
0: 저 너무 들어봤죠.
1: 보통 그래요. Full of, 동의어, filled with. 막 이렇게
0: 그렇죠.
1: 암기하시는 분들
0: 요거
1: 많아요.
0: 100번 썼으면 요거 한 50번 썼어요.
1: 맞습니다.
0: 예, 썼습니다.
1: 이거는 사실 그 뭐라 그럴까요? 섞어서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 full of는 그냥 원래 차 있는 상태를 더 강조를 해요.
0: 네.
1: 근데 something is filled with something이라고 할 때는 외부의 뭔가의 요소에 의해서 채워졌다. 누군가가 이걸 분명히 채워 넣은 거야라는 걸 조금 더 강조를 해주는 것뿐입니다.
0: 아하.
1: Right?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글래스에 물이 차 있다.
0: 네.
1: 원래 차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it's full of water도 가능은 합니다.
0: 네.
1: 근데 보통은 그런 건 누가 채워넣잖아요.
0: 예.
1: 그래서 it's filled with water 이런 거좀더 많이 쓰는 것뿐인데 그게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0: 예.
1: Okay? 자, 그리고 뭐 가볍게 마무리로 come on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맥락에 따라 아이 왜 이래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 좀
0: 맞아요.
1: 서두르라는 느낌으로 hey come on come on
0: Come on.
1: come on
0: 예.
1: 이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0: 이게 참 커먼이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말고도 참 문장 그냥 앞뒤로 이렇게 뭔가
1: 맞아요.
0: 꾸며주는
1: 실제로
0: 느낌이
1: 얘는 오라는 뜻은 아니에요.
0: 그쵸?
1: 예, 얘는 오히려 come 이게 아니고
0: 네.
1: 얘는 아이 왜 이래 답답하네 이런 느낌이나 혹은 come on 서둘러 let's
0: 그런
1: go 이런
0: 느낌.
1: 느낌으로 오히려 씁니다.
0: Come here가 오히려
1: 그렇죠.
0: 이리
1: 오라는
0: 와.
1: 거죠. 읽어볼게요. Oh,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1: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0: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1: 자, 미션 정리할게요. 전 아기가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2: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1: Alright. 다른 거 입을 게 없는걸요.
2: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1: Very good.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3: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0: To me, you were still a baby. To me, you were still a baby.
3: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0: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1: Ne, 입으로 하는 영작 입영작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All right. 자, 첫 번째. You can't just
2: 동사원형. 네.
1: 억양을 살려 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갑니다.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당신은 no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2: You can't just say no.
3: That's right. You can't just say no.
1: 자, 도망갈 수만은 없어.
2: You can't just run away.
1: That's right. Mm-hmm. 포기할 수만은 없어. 너 포기할 수만은 없는 거야.
2: You can't just give up.
1: Give up.
2: Yes.
1: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You can't just say no. You can't just run away. You can't just give up. Very nice. 자, 다음 패턴은요. I have nothing else to 동사 원형 갑니다. 다른 건 할 게 없어. 난 다른 거 할 게 없다고.
2: I have nothing else to do.
1: To do. 자, 다른 건 먹을 게 없어.
2: I have nothing else to eat.
1: To eat. 그런데 다른 거 입을 게 없는걸요. But I, 그러면서.
2: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1: To wear? 읽어볼게요.
3: I have nothing else to do. I have nothing else to eat.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1: 수고하셨습니다.
2: 네.
1: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4: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To me, you are still a baby.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1: 미션 해결할까요?
2: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0: To me, you are still a baby.
2: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0: Oh,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1: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Alright,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네, 그거 우리 때문이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t's because of us.
1: 그렇습니다.
2: 입니다.
1: Because of, 그 다음에 명사를 쓰면 되겠죠.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I have nothing else to, 그 다음에 동사원형 넣는 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다른 건 볼 게 없어. 무슨 뭐 영화 같은 게 될 수도 있겠고요.
2: 네.
1: 그렇죠? 다른 거 뭐 나는 볼 게 없다.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영어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계속 반복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5: 내 꿈은 의사입니다.
6: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시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사진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질서를 논의한 결정적인 순간, 바로 얄타회담입니다. 얄타회담의 핵심 3인방,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소련 서기장 이오시프 스탈린이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 회담이 한반도의 신탁 통치가 정해졌던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후 세계 질서를 결정했던, 정말 강력했던 새 정치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잘 아시죠?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4선 대통령까지 했었었고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승전으로 이끈 위대한 대통령이었죠. 2차 세계대전 종전을 고작 4개월 앞두고 사망했습니다. 얄타 회담하고 나서 두 달 만이었다고 하고요. 다음날 나온 신문기사인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되어 있고요.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훗날 우리가 대통령 주치 기록을 열어볼 수 있었는데 그걸 열어보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 1년쯤 전부터 수축기 혈압은 200이 넘었고요. 사망 직전엔 이미 300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상식으로는 1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는 게 더 신기한 일입니다. 스탈린은 루즈벨트보다 8년 정도 더 살았다고 하고요. 1953년에 별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독살되었다는 설도 있었었고요. 어쨌든 정설은 대뇌 좌반구 출혈로 사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굉장히 매력 있는 정치인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시가를 문 모습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애연가 치고는 처칠은 정말 오래 살았습니다. 90세에, 1965년에 90세의 나이로 사망하셨는데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두 번 뇌경색이

생겼었고 돌아가실 때는 세 번째 뇌경색으로 왼쪽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로 사망하셨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유력했던 정치인 3명이 다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게 됐는데요. 당시까지만 해도 고혈압은 치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고혈압은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게 당연한 일이고 혈압이 올라가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1949년에 심장학 교과서인데요. 지금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압이 200에 100 미만인 경증 고혈압 환자의 경우 혈압 강화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지속적인 관찰이 바람직하며 환자를 안심시키고 가벼운 진정제를 투여하거나 체중을 감량하는 등의 보존적 치료가 권장된다. 루즈벨트 대통령 사망 이후에 고혈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학계의 생각이 바뀌게 된 데는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질 높은 관찰 연구 결과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Framingham Heart Study는 의학계 최초의 질 높은 코호트 연구입니다. 1948년부터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프레밍엄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검사도 한 다음에 어떤 원인으로 사망하는지 심뇌혈관 질환이 생기는지를 추적 관찰했습니다. 아니,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현재 최초 대상자들이 이미 다 사망하셨고 3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기적인 심혈관 코호트 연구입니다. 이런 수준 높은 관찰 연구를 통해서 고혈압이 뇌졸중과 심장병의 핵심 원인이라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혈압 약의 등장입니다. 프레밍엄 연구가 고혈압이 위험하다는 역학 근거를 제시했다면 실제 치료 효과를 증명한 것은 VA 연구였습니다. 퇴역 군인을 대상으로 했던 협력 연구고요. Veterans Association Study라서 VA 연구라고 부르고요.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약제인데 티아지드계 이뇨제가 당시에 이제 개발이 됐었고요. 처음에는 이뇨제로 개발을 했는데 이뇨 효과보다 사용해보니 혈압 강화 효과가 더 좋고 부작용이 많지 않아서 혈압약으로 사용이 바뀌게 된 약입니다. 이런 약제를 사용해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게 됐었고 1960년대 중반 이후로는 약제를 이용한 고혈압 치료가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고혈압 분야는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프레밍엄 연구와 VA 연구가 고혈압 치료의 문을 열었다면 지난 60년 동안은 기준이 점점 더 정교하고 깐깐하게 다듬어져 온 시간이었습니다. 1977년만 해도 이완기 혈압이 105 이상일 때나 약물 치료를 권고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40에 90이라는 기준이 정립된 것도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불과 1993년의 일입니다. 최근의 흐름은 더 엄격해서요. 미국은 고혈압 기준을 130에 80으로 낮췄습니다. 2018년 일이고요. 우리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140에 90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합병증 위험이 큰 고위험군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서는 130에 80 미만으로 혈압을 조절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서 미국이나 세계적인 추세와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 혈압이 높은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다면 최근에는 노인 고혈압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도 혈압을 잘 조절하면 치매를 적게 경험하실 수 있고요.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게 잘 증명되어서 고령이라고 혈압을 방치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게 최근의 변화입니다. 생활습관 교정이 약물치료만큼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소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또 이런 이해들 속에서 새로운 약들도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요. 부작용을 줄이고 더 효과적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약제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진단 방법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병원에 가셔서 청진기로 혈압을 재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면 사실은 의사 앞에서 혈압을 재면 혈압이 높게 나오시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긴장해서 혈압이 치솟는 현상이고 하얀 가운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백의 고혈압이라고 부르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백의 고혈압이 있고 다행히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확한 가정용 혈압계가 보급됐습니다.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고 과거에는 병원에서만 잴 수 있었던 혈압을 집에서 편하게 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 편안하게 자주 재는 가정혈압이 환자의 진짜 상태를 더 정확하게 평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목표혈압 기준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 속에서 이제는 가정혈압을 치료의 지표로 삼아야 된다는 게 현대학계의 중론입니다. 연구자들도 아직 고혈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내용은 많습니다. 저도 아직 다 모르는 내용들이 많다고 느끼는데요. 정말 확실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 하나. 높은 혈압을 방치하면 몸에 정말 안 좋다는 사실입니다. 심장에서 피를 온몸으로 보내려면 피를 짜주게 되는데 이 힘 때문에 혈관에는 압력이 가해지게 되고 이게 이제 혈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수치가 되는데 이렇게 혈압이 높게 되면 혈관은 물론 심장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상수도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깨끗한 물을 쓰려면 상수원에서 압력을 가해서 물을 집까지 보내줘야 하잖아요.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상수도관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될 수밖에 없고요. 상수도관이 터지기 직전까지는 우리가 물을 쓰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은 지금 혈압이 높아도 증상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 증상이 없지만 마찬가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씩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고혈압 합병증으로는 대표적으로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같은 심내혈관 질환이 있고요. 그 외에도 고혈압은 여러 가지 질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성콩팥병, 치매, 골다공증, 골절 같은 여러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검진하시고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 듣고 진료실에 오신 분들 중에 많이 하시는 질문 이거죠. 제가 고혈압 왜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평소에 그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하다고 자부했었는데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혈압의 원인은 하나로 콕 집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유전입니다. 통계적으로 고혈압의 약 30에서 50%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소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두 분 다 혈압이 높으시다면 자녀분들도 고혈압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혈압 관리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야속하게도 나이 그 자체입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혈압은 올라가는 게 너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60대 성인의 절반인 50%가 고혈압을 앓고 있고요. 70세가 넘어가면 수치가 65%까지 올라갑니다. 친구들 모인 동창회 가시면 친구들 3명 중에 2분이 이미 고혈압 환자라는 이야기죠. 친구들 모이면 약 안 드시는 친구분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도 노화가 되다 보니까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절망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시긴 아직 이릅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바로 생활습관입니다. 식습관 중요하고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짠 음식 문제입니다. 짠 음식 드시게 되면 소금이 우리 몸에 수분을 끌어들여서 혈액량을 늘리고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체중이 늘면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야 되는 피가 더 많기 때문에 압력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만이신 분들은 정상 체중인보다 고혈압 위험이 2배에서 6배까지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운동 꾸준히 하시면 혈압이 내려가실 수 있고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감량하면 혈압을 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주, 심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까지 더해지면 혈압 위험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고혈압은 내가 타고난 유전자와 나이라는 바탕 위에 나의 생활 습관이 켜켜이 쌓여서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유전과 나이는 내가 바꿀 수 없지만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내가 매일 하는 운동량, 그다음에 내 생활 습관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혈압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관리 방법 첫 번째, 싱겁게 먹기입니다. 혈액량을 결정하는 게 소금, 나트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싱겁게 드시는 것만으로도 수축기 혈압을 5mm 머큐리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국, 찌개 드실 때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피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최근에 단짠, 이런 외식 문화 때문에 외식하시게 되면 염분 섭취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건강한 식단입니다. 쌀이 주식인 한국인에게 균형 잡힌 식습관이라고 하면 탄수화물량을 조금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신선한 채소, 과일 많이 드시는 거 말씀드리게 되고요. 셋째는 적절한 음주입니다. 술 드시면 술 드신 직후에는 혈압이 좀 떨어졌는데 다음날 아침에 혈압이 올라가시는 경험을 하실 거고요.
한때 와인 한 잔은 고혈압에 더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한국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게 우리는 한 잔에서 잘 안 끝나잖아요. 우리는 시작하면 소주 반 병, 한 병 이렇게 되니까 소주 반 병 이상은 독약입니다. 넷째는 건강한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심장이 더 일하게 돼서 혈압을 올릴 수 있고 체중을 5kg만 감량하셔도 수축기 혈압을 4에서 5mm 먹줄이 낮출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 주로 말씀드리고요. 땀이 날 정도의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일주일에 150분 꾸준히 하시게 되면 혈압이 5에서 8mm 먹줄이 정도 낮아집니다. 150분이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운데 2시간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루에 30분씩 주 5회 하시면 채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금연입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은 심뇌혈관 질환이 높기 때문에 흡연까지 하게 되면 위험이 높아서 반드시 금연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효과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혈압약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겁니다. 고혈압이 처음 진단되신 분들은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생활습관 교정 먼저 하시고 약 먹을지 말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정말 노력 많이 하셔서 앞서 말씀드린 여섯 가지 노력 많이 하셔서 잘 조절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요. 그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 경험은 한 10% 정도 되는 것 같고 약물 드시는 거 어쩔 수 없다고 하시면 약을 꾸준히 드시는 건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만나게 되면 참 많은 질문들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고 오해하시는 내용들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증상이 전혀 없는데 꼭 약을 먹어야 하나요? 네, 꼭 드셔야 합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습니다. 고혈압은 머리가 아파서 치료해야 되는 병이 아니고요. 높은 채로 방치하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관리하셔야 하는 대상입니다. 증상이 나왔을 때는 이미 고혈압이 오랫동안 방치가 돼서 혈관이 망가지고 장기가 손상된 합병증 단계입니다. 그 단계가 되면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고혈압약은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용량과 종류는 좀 조절하거나 심지어는 끊어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유전과 나이가 상당 부분 결정하는 요인이 있어서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는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치료하셔서 관리하는 게 중요한 질환입니다. 세 번째 질문, 병원에서만 혈압이 높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정혈압계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재는 혈압보다는 집에서 자주 재는 혈압이 더 좋습니다. 병원 오시기 전 일주일 동안 적어주시고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아침, 저녁 하루 두 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식사하시기 전에, 약 드시기 전에 재주시면 되고요. 저녁에는 시간보다는 주무시기 전에 편안한 시간에 재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 고혈압을 가진 분들은 약 126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성인 10명 중 3명은 혈압이 높다는 뜻이죠. 너무 무서워하지만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는 고혈압 관리를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약을 잘 드셔서 혈압을 140에 90 미만으로 조절한 조절률이 50%가 넘는 나라가 딱 4개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4개밖에 안 되고요. 우리나라 고혈압 조절률은 62%에 달합니다. 선생님들도 혈압을 잘 관리하시고 환자분들도 혈압을 열심히 조절하려고 노력하시고 정부에서도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시스템과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지고 열심히 조절하시면 충분히 혈압 관리하시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심혈관 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혈액 속의 지방의 위험,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0: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 아이고 잘하네.
0: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말이 아닌 손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모든 의미는 움직임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겐 유일한 언어, 누군가에겐 처음 만나는 언어. 우리는 손짓 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오래 기다렸답니다.
1: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아니라 곰배령 소녀 하이디. 봄이 왔네, 봄이 와. 한산 놀아.
0: 산이 풍성하게 차려준 나물 밥상.
2: 봄 발바닥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3: 오, 이만큼 땄어요. 여기.
0: 볶고, 무치고, 지지고. 오늘은 입이 터지도록 먹어야겠답니다.
3: 작품이에요.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0: 곰배령은 지금 산나물이 천지입니다. 백두대간 깊숙한 곳. 예로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쉽게 닿지 못했던 곰배령. 평지보다 기온이 낮아 유난히 겨울이 긴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5월이 돼서야 비로소 봄의 문턱을 넘는데요.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예쁘게 핀 꽃이 더없이 반갑답니다. 딱 1년만 자연에서 살아보자면서 곰배령으로 들어왔다는 이하영 씨. 그렇게 맞은 봄이 벌써 33번째.
2: 곰배령은 겨울이 길고 봄부터 가을이 짧거든요. 햇볕이 많을 때 자꾸 나와가지고 그래서 햇볕을 쬐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0: 마당에는 아직도 겨울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2: 아, 이거 그 눈 때문에 가지가 이렇게 반으로 나뉘었거든요. 근데도 얘가 이렇게 꽃이 피는데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안타깝지만 일단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 가지를 이렇게 내어진 가지를 치워줘야 돼요.
0: 시련 속에서도 꽃은 피었지만 어떤 것은 덜어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2: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안타까워도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0: 곰배령의 자연은 오늘도 삶의 이치를 가르쳐줍니다.
4: 언니! 하영 씨!
5: 아, 어서 와!
6: 아이고, 반가워.
5: 반가워.
3: 나물과 언니가 불렀어.
2: 우리 그냥 다 언니고 동생이에요. 친구고, 또 이웃이고.
7: 곰삼호. 곰배령을 사랑하는 모임.
8: 잘도 지어내신다.
5: 곰삼호 회원이 곰삼호 회원.
7: 우린 이웃의
5: 회원 회원 여기부터라.
2: 오세요.
7: 주는 거예요?
2: 오늘의 테마는 곰배령의 작은 아씨들이에요.
7: 작은 아씨들.
2: 자, 자매들의.

0: 소프.
1: 어머.
2: 자, 써봅시다.
1: 어머!
3: 이런 옷을 입으니까 진짜 소녀가 된 것 같아요.
2: 그치.
4: 그러니까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2: 이렇게,
4: 아니라 분배령 짜라.
2: 이렇게 막 뛰어가야 될 것 같아요.
4: 분배령 짜라 하이디.
2: 뛰어? 자, 하나, 둘, 옳지.
5: 우리 진짜 봄이 오래 기다려야 와.
1: 아, 봄이 왔어요.
5: 우리 가을은.
1: 봄이 왔어요.
4: 봄이 왔네, 봄이 와, 한탄 노란.
2: 처녀의 가슴에도.
5: 언니, 다래순 나왔잖아.
3: 또 먹었니?
5: 여기 계다래가 많아.
2: 다래순 계다래. 너무 맛있어, 다래순. 이거, 다래순.
3: 데쳐 먹으면 진짜 맛있어.
4: 아니, 근데 게짜 들어가기도 오히려 맛있더라. 아까 아, 게두름, 엄나무.
2: 게두름.
4: 엄나무도 게두름이잖아. 아,
2: 너무 맛있어서 못 먹게 하려고.
4: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아.
5: 그렇지.
6: 작은 아씨들의 목적지는 하영신의 뒷산.
5: 와, 가.
2: 아니야, 거기서 봐.
5: 아니, 나를 밟아, 나를.
6: 집 뒷산에 이렇게나 아름다운 풍경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영씨의 비밀의 화원이 있습니다.
5: 가장 자연에 가까운.
6: 특별히 가꿀 것은 없습니다. 씨 뿌리고 기다리는 것이 전부.
4: 엄나무도 있다.
1: 와, 두릅이야.
4: 우리도 반하네.
1: 와, 여기 곰치가 많이 컸다.
5: 그치?
1: 어.
6: 산의 모습과 시간대로 자란 나물.
5: 벌레보다 먼저 따서 먹어야 돼요.
4: 이렇게 곰치가 굵을 수가 있나?
5: 여긴 숲이랑 마찬가지잖아.
4: 숲이지. 마찬가지가 아니라 완전 아무도 못 오는.
6: 곰취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도 있답니다.
5: 곰발바닥 갔다고 해서 또 곰이 좋아했다고 해서 뭐 그래서 곰치라고 한다고 알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5: 네.
1: 아니, 근데 인 곰배령 곰치는 특히 왜 좋아해요?
5: 아, 여기는 일교차가 크고 그러니까 해발이 높잖아요. 그래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조직이 되게 치밀하고 식감도 아삭하고 그런 것 같아요.
1: 나물 박사시네요.
5: 아, 이거는 그냥 30년 살고서 기동량.
6: 하영 씨의 30년 지기 인옥 씨는 산마늘을 공략합니다.
1: 오, 훨씬 맛있네. 연해요. 아까 그거보다 훨씬 더 연하고 단맛이, 예, 예, 예. 사람 되겠어요, 저도. 산마늘 먹고, 많이 먹고.
6: 소풍 가득 나무를 거두고 함께 나누는 것이 하영 씨의 봄.
4: 와, 이렇게 많이 땄어. 우와, 내가 제일 많이 딴 것 같아.
2: 일등.
4: 엄청 드셨네요.
2: 네. 여기.
6: 자꾸 욕심이 나 바구니를 가득 채웠습니다.
2: 언니는 이 가운데서 있어.
4: 가운데서.
2: 이게 씻을 게 뭐 있나, 이게.
4: 와, 곰치다. 곰치다, 곰치. 이거 씻을 것도 없어요. 산 속에서 자라가지고 너무 깨끗해요. 너무 싫어요, 손이. 우와, 비가 됐다.
5: 아이고, 야.
6: 장난기가 발동한 곰배령 작은 아씨들.
5: 어때? 물맛이?
2: 곰치 맞아.
5: 우와!
6: 서둘러 부엌으로 향합니다.
7: 이거는 엄나무순이에요. 근데 너무 귀한 거예요.
6: 반죽만 얇게 입혀 통째로 부쳐냅니다.
3: 통째로 먹어요. 통째로 봄을 먹습니다. 아예 보약을 먹어요. 통째로.
7: 이건 진짜 보약이에요.
6: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사이.
4: 어, 웬 꽃이야.
2: 한꽃 소녀가 꽃을 뜯어 갖고 왔네.
4: 아이시다.
5: 이거는 쥐 오줌풀 혹은 중댕가리

0: 만든다.
1: 꽃밭 이쁘다.
2: 곰배령의 꽃밭이 그대로 옮겨진 전
3: 작품이에요.
0: 꼭 우리 같지 않아요?
3: 나 금낭아 하트 내 거.
4: 언니,
3: 나 좀 줘.
2: 불과 2년 전만 해도 하영 씨는 이런 봄을 다시 못 볼 거라 생각했답니다.
5: 어머, 유난이다라, 유난이.
3: 얘가 처음이야.
0: 여기가 새로 지은 집이에요. 새 집. 네. 저희 집에 화재가 나서 정말 거짓말처럼 집이 하룻밤 사이에 없어졌어요.
2: 전에 없던 폭설이 내리던 날, 전기 노전으로 시작된 화재는 삶의 터전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곰배령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0: 한계가.
2: 그러나 잿더미에서 찾은 작은 희망.
0: 이거 한계가 얘가 하나도 안 깨지고 불 속에서 나왔어요. 아들 이름이 도희인데 도라고 써 있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아, 남겨진 것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준 거죠.
2: 유난히 길고 추운 겨울을 견디면 다시 아름다운 계절을 피워내는 곰배령. 그 자연의 시간 또한 하영 씨를 일으켰습니다.
6: 예, 눈개슴 배령이요.
7: 나물 갑니다.
6: 정신합시다.
3: 빨리 와. 불량하게 오지 말고.
6: 제드름이 왔습니다.
7: 야, 많다. 푸짐하다.
0: 고기맛? 버섯 맛?
6: 육회장 끓여봐.
5: 육회장 끓여봐. 고기 맛이 쪽쪽하다.
0: 얼마큼 데쳐요? 이거 지금 여기는 아무리 삶아도 안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눌러보는 부위도 그때그때마다 늘 깨어있으라. 나물은 늘 나를 깨어있게 하지. 자, 저기 물.
2: 잠시도 한눈 팔지 않고 정성을 다해 삶은 나물 한 상 차려 봐야죠. 눈개승마는 집간장으로 간을 해 살짝 볶아냅니다. 산마늘은 된장에 들기름 넣어 무치고요. 곰취는 고추장에 살짝 버무려줍니다. 곰배령의 푸짐한 봄을 밥상으로 옮겨왔습니다.
5: 여기는 두릅보다 개두릅을 더, 엄나무를 개두릅이라고 하거든요. 맞아.
2: 부지런한 사람에게 인심 좋은 이곳.
0: 저희 이 동네는 수족이 부지런하면 굶어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6: 신시한 거 있었는데.
2: 닭백숙도 먹음직스럽게 익었습니다.
8: 맛있겠지. 와. 이런 밥은 또 언제 했어? 아까 했잖아. 응?
6: 그렇지. 이게 핵심이지.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아, 병봉채 이거 진짜 귀한 건데.
8: 나 처음 봤어.
6: 나 진짜 이거 몇 년 만에 봤다.
0: 얘 찢어서 먹는 거야.
7: 싸먹어.
6: 나는 전을 싸먹고 싶다.
7: 여기 다 싸먹어.
0: 싸먹어.
2: 한 쌈 크게 싸서 오늘을 위해 나물 쌈 건배.
7: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2: 손도 입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영 씨가 기다렸던 산나물 밥상입니다.
8: 맛있다. 아주 맛있게 됐어. 가마솥에다 팔팔.
7: 야, 전에.
2: 나물 전도 입안 가득 넣어볼까요?
6: 맛있게 드셔가지고
7: 먹으려고.
6: 예, 이거 먹으려고. 분기별로 언니네 이렇게 와서 예, 자연을 먹으면서. 즐기고 있어요. 먹으면서
7: 좋아요. 사는 것 같고 정말 좋았어요. 혼자서 먹는 것보다 다 같이 해서 먹는 게 똑같은 음식이라도 훨씬 맛있고 그리고 시간도
2: 즐거워요. 작은 아씨들의 즐거운 산나물 소풍이었습니다. 하영 씨의 집 인근에는 전봉산 탐방로가 있습니다. 날이 좋아

0: 그 산에 오릅니다.
1: 와, 드디어 감대령.
2: 드디어.
3: 풀려.
0: 다양한 야생화가 살아가는 산. 5월의 전봉산은 숨은 야생화를 찾아내는 재미가 있습니다.
3: 어머, 여기도 그래도 몇 개 있네.
1: 앵초. 앵초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쟤네들? 저것도 약간 깊은 산 속에 있어야지 있는데.
0: 연보랏빛 작은 꽃 앵초.
3: 아니, 저 조그만 걸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1: 아, 저는 산에 갈 때 앞만 보고 가지 않고 항상 야생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로 옆을 항상 보면서 가요.
3: 맞아요.
1: 네, 요거가 페리 바람꽃이에요. 너무 귀엽죠? 요거 연두송이 있고.
0: 바람꽃 중에 가장 작은 회리 바람꽃. 작아서 귀하고 작아서 더 오래 들여다보게 됩니다.
4: 정말 아름다워요. 작아서 아마 더 그렇게 느끼는지도 몰라요. 있는 줄 몰랐는데, 어머, 이렇게 작은 애들이 하고 들여다보면 정말 예쁘고, 그런 존재들이 참 많아요, 곰배령은.
0: 전설의 거북이도 산답니다.
4: 여기 열목소. 여기 거북이 한 마리 있다.
1: 오, 그래?
4: 찾아볼래?
1: 아, 요거? 아니야?
4: 거북이가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잖아.
1: 얘, 얘야? 얘야?
4: 여기 와봐,
1: 아,
4: 여기.
1: 그렇네.
4: 여기 와봐, 여기.
1: 오, 맞네. 저, 오, 눈, 코, 입 다 있네. 그러네. 내가.
4: 저거 내 거북인데 너네한테 좀 같이 나눠줄게.
1: 고마워.
4: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다시 이렇게 나무를 말리고 다시 뜰에 식물도 심기 시작하고 그런 걸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0: 하영 씨의 곰배령에 새봄이 왔습니다.
5: 어허, 흔들흔들흔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6: 보물이에요, 비금도의 보물. 이쁜 손주들, 며느리, 아들들 왔으니까.
7: 우리 식당에서는 이 천일염 이것이 빠지면 안 되지.
5: 오늘 소금 내느라고 고생했을게. 우리 아들들 또 푸짐하게 먹어봅시다.
8: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9: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8: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9: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10: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1: 먹는 즐거움
0: 이가탄탄 이가탄
2: 짠 복을 주세요. 이거는 시청자님을 위한 거.
3: 정말 이게 대륙의 스케일인데
2: 자랑스러운 국주
3: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2: 폭포 뒤에서 불만 잡는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4: 안 밀려져요.
5: 역시 고수는 다른데요.
2: 자,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3: 봄에는 불꽃이 너무 많아서 봄이 됐대요.
5: 너무나 좋은 철에 저희가 찾아왔어요.
6: 별이 다섯 개. 기묘한 산과 거대한 폭포.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7: 저기 보면 누군가 지금 사람이 살아있는 흔적이 있어요.
6: 멀리서 보면 고요하지만 그 안에는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있죠.
2: 이걸 들고 오니까.
6: 어머니 살아생전에 못해드린 게 많은데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전하고 갑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특별한 기억으로 남는 곳.
8: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분수선은 봤어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분수선은 처음이에요.
6: 살면서 한 번쯤 꼭 가봐야 하는 천하제일 절경을 소개합니다. 天下 상봉 허지多 唯有此处风城明 천하의 산봉우리가 많고 많거늘 오직 이곳만이 숲을 이루었구나. 수많은 봉우리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 만봉림. 눈이 가고 마음이 머물고 발길 닿는 데마다 온통 봄입니다.
2: 저기 봉우리 좀 보셨어요? 이 봉우리가 개수가 만 개가 넘는데요. 그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셀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만자만 써서 여기가 바로 만봉림입니다. 일만만 봉우리봉 수풀림자. 이 만 개의 봉우리가 마치 만 그루의 나무가 한 숲에 있는 것처럼 있다 해서 만봉림이라고 했습니다.
6: 어느새 녹음이 짙어진 만봉림. 봄이면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러 오는 상춘객들이 많습니다.

0: 집이 생각납니다. 명절과 어른 생신에는 저녁상이 푸짐했던 기억. 엄마, 아버지 다 살아계시던 그 시절이 떠올라 마음이 뜨거워질 즈음 어르신 댁에 도착했습니다. 뵙고 인사부터 드렸어요.
1: 我是从韩国来的游客，是我把关东民的风景跟这个人们的生活介绍给我的韩国朋友。
0: 그저 웃으시더라고요.
2: 근데 손톱이랑 이런 게 너무 건강하셔요. 이거 보세요. 손금도 그대로 다 보여요.
0: 혈색도 좋고 건강해 보이셨어요.
2: 제가 103세 되신 분 처음 봬요.
3: 这不是那时候的社会，那老年人那一片都是满一百岁才能人了嘛。三年了，有三年了来了。看老奶奶，奶奶，奶奶回乡下开小县，走的路呢？
0: 他就是基本上他都是一个人。 오래전 남편과 형제들이 다 떠나고 지금은 새소리 바람소리 벗삼아 사신답니다.
4: 제가 이걸 들고 오니까 내가 이빨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뭐?
3: 你抱几颗给你抱几颗吃给他们看。
0: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땐 나밖에 모르고 커서는 살기 바쁘다고 이렇게 살펴드리질 못했어요.
2: 아이고,
0: 부모님의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걸 돌아가시고서야 알았습니다.
2: 귀가 안 들려도 어떻게 귀가 안 들리지만 마음은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어르신들이 그날이 그날이라고 하잖아요.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었기를 바라봅니다.
4: 저희 할머니가 99에 돌아가셨어요. 딱 그리고 한 살만 더 살았으면 100을 채우셨을 텐데. 할머니가 저 굉장히 이뻐하셨거든요. 생각이 나죠.
0: 집에 돈은 별로 없어도 정말 원 없이 사랑받고 자랐거든요. 지금도 그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활짝 웃으시는 게 오랜만이라고 합니다.
3: 他就是世界中，你拨东西给他拿着，他就是高兴，他就笑。
0: 그리운 어머니가 생각나는 봄날, 못다한 내 마음을 이곳에 쏟아놓고 갑니다. 어느새 밥때가 되었나 봅니다. 서둘러 점심을 준비하시는데요.
3: 人家喜欢喝汤，现在喝汤了。
0: 아침에 사온 돼지고기를 다져서 완자를 만든 후 육수에 익힙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인 쏜 사이를 함께 넣고 푹 끓이는데요. 103세 할머니와 6살 증손녀까지 4대가 모여 사는 집입니다. 아이 엄마 아빠는 도시에 일하러 가셨대요.
2: 这是什么呢？太阳。
0: 시어머니 봉양에 손주 양육까지 힘드시겠어요? 손님이 왔다고 점심도 신경 써서 차리셨어요. 여러모로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0: 어머니께서 끼니 거르지 않고 뭐든 잘 드신답니다. 장수의 비결인 것 같아요.
1: 좋네, 좋네.
2: 언제 이렇게 잘해줬대?
3: 할머니 많이 드세요.
0: 이가 부실한 어르신이 잘 드실 수 있게 고기를 다진 완자나 부드럽게 찐 채소를 상에 올리신대요.
2: 시래기하고 똑같네. 시래기 돼지.
3: 好吃.
2: 很好吃.
3: 好吃.
4: 大姐呢，这什么菜呢？这个就是这里面的蔬菜的台子。哦。海苔。
3: 这辣椒太辣了。嗯。这辣椒。我是韩国人，我会吃辣的。
0: 맛있는 집밥 잘 먹었습니다.
2: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중풍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시다 요양원 생활하셨는데 저는 그냥 돈만 붙여드린 것 같아서 좀 그런 게 아쉽고 이게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인생을 배워가는데요. 가장 맛있는 밥을 먹고 갑니다.
3: 身体保重，天天开心。呀。
0: 다시는 못 뵐 것 같아 마음이 저려옵니다.
2: 건강하세요. 야. 好了.
5: 再见。再见。再见。再见。
0: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마 아버지 살아계셨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애틋하고 행복했습니다. 후이저우 속담에 사흘 맑은 날이 없고 삼리도 평평한 땅이 없으며 돈 서푼 가진이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척박한 환경에서 굴곡진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2: 우와, 우와. 이 길 경사가 45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우와.
1: 야. 以前你开过这样的一个拐弯的道路吗？但我们贵州这边的
2: 기준은 이게 보통이래요. 얼마나 이게 이 말씀이 기주의 그 산악이 얼마나 이렇게 깊고 높은지를 보여주네요.
0: 어떤 길이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 가파르고 험준한 이곳에 거침없이 내달릴 수 있는 거대한 다리가 놓였습니다. 이름하여 화장협곡대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와.
6: 아, 다리가
1: 저 다리 한번 보실래요? 다른 것보다도 아래부터 위까지 너무너무 높아요. 이때 강에서부터 높이 여기 산판까지가 625m죠. 잠실 롯데타워가 550m예요. 그거보다도 75m가 더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0: 건물 200층 높이의 다리에서 폭포처럼 물이 쏟아집니다. 세계에서 높은 다리 100개 중 절반이 꾸이조우성에 있다죠. 그야말로 압도적인 스케일. 세계의 교량 박물관으로 불릴만 합니다.
1: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분수선은 봤어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분수선은 처음이에요. 물이 쭉 내려오면서 보여주는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 같아요.
0: 그동안 협곡을 오가려면 2시간이 걸렸는데 2분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다리 상판 밑에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보도교가 있어요. 안전장치를 몸에 묶고 다리 위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1: 뭐야? 야. 아래 보면 너무 까마득해서. 와.
0: 저 밑의 협곡까지 625m.
2: 옆으로.
0: 아이고. 에펠탑 두 개를 이어붙인 높이입니다. 실제로 보면 정말 아찔해요. 너무 무서워하시길래 손 꼭 잡고 걸었습니다.
1: 웨일러입니다.
4: 안지.
0: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셨죠? 다리가 놓인 화장협곡은 깊은 골짜기가 마치 땅이 갈라진 것 같다 해서 지구의 균열로 불립니다.
1: 와, 이렇게 높은 협곡이니까 다리 없으면 진짜 하루 종일 걸어야 되겠는데요? 이 다리가 없었다면 사람들 여기 저쪽에서 여기를 건너오는 것 자체가 하루 종일 걸리는 일과였을 것 같아요. 야, 그러니 이 다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0: 깎아지른 절벽 사이를 유유히 흐르는 강. 중국에서 세 번째로 긴 주강의 지류인 백수하의 물줄기가 가파른 절벽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황고수 폭포. 중국 최고의 명승지에 부여되는 국가지정 5A급 풍경구입니다. 중국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와보고 싶어하는 꾸이저우의 명물이죠.
1: 저는 폭포 보면요, 딱 한 단어가 생각나요. 시원하다. 속이 후련하다.
0: 18개의 물줄기가 비단 실타래처럼 쏟아지는 황고수. 아시아에서 가장 큰 폭포입니다.
1: 보니까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이 황고수 폭포는 뒤로 돌아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래요. 뒤. 어이구, 이게 뭘까? 혹시 그 택배 아니에요?
5: 야.
0: 자동차가 갈 수 없는 길이라 지게에 잔뜩 짐을 싣고 오셨어요.
1: 자, 도시샤마나.
7: 자, 제가.
1: 아, 여기세요. 예. 빙칠이네요. 빙칠인 뚜이마?
7: 네.
1: 아, 아이스크림.
0: 폭포에 물이 가장 많을 때가 7월이라고 하던데 그때 먹으면 참 시원하겠어요.
8: 네, 앞에 곳이에. 가자.
0: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놀랬습니다.
1: 제가 황산에서 적으로 쓰레기 수거하는 걸 봤거든요.
9: 근데 아마도 이것도 공원 관리할 때 아마 드론을 이용하지 않을까.
1: 아, 중국 예전의 중국이 아니구나.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지금.
10: 오, 또 온다. 어? 저기 오고 있는데?
0: 실시간으로 폭포의 수량을 측정하고 짐을 실어 나를 때도 드론을 이용합니다. 저도 이런 손주들 좀 안아봤으면 좋겠어요.
1: 주님을 유튜브 위콰이.
11: 你们也一样.
1: 바이바이. 너무 보기 좋네요. 손주 있으세요? 이놈들이 결혼을 안 해요. 예, 큰일 났어요. 서른하고도 훌쩍 넘었는데 결혼을 안 해요. 열심히 키워줬더니 손주를 안겨줄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낫대, 뭐 꼰대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가 지금 설 자리가 없어요. 아,
0: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입니다. 사람들이 향하는 곳은 황고수 폭포 뒤에 있는 수렴동. 폭포 뒤쪽에 있는 동굴인데 다들 우비를 입고 갑니다.
1: 물 떨어지는 거예요. 저 적실까 봐 다 이렇게 비옷을 입고 계신데 저는 방수가 되는 옷이기도 해서 일단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0: 있습니다. 수렴동은 134m에 이르는 자연 동굴입니다. 우레와 같은 폭포 소리를 가까이 들을 수도 있고 직접 만져볼 수도 있어요.
1: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막 물 떨어지는 거 봐요.
0: 마치 물줄기가 커튼 같다고 수렴동인데 창이 난 것처럼 6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명나라의 지리학자 서학액의 말처럼 따오쭈 뻥위, 진주를 부수고 옥을 깨뜨린 듯 하얀 포말이 쏟아집니다.
2: 이게 서유기의 주인공인 선호궁이 여기서 수도하는 곳이에요.
3: 이게 원숭이가 살았던 것 같기도 해요. 실제는 뭐 소설이지만 물이 있잖아요, 물이.
1: 시원한데요?
0: 폭포가 발처럼 드리워져 있어 손오공과 원숭이들이 숨어 살기 좋았다는 황거수 폭포. 전설 같은 이야기가 그 신비로움을 더해줍니다.
1: 이야, 비가 좀 많이 젖지 않았어요? 근데 비 젖을 만합니다. 충분히 아물 만해요.
0: 자연이 빚어낸 거대한 물의 향연. 그 청량한 매력에 흠뻑 취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새 강물은 흘러흘러 대지를 적시고 바다처럼 큰 물을 이룹니다. 구이저우 서쪽의 거대한 호수, 동평호. 한없이 평화로운 풍경을 마주합니다. 와.
1: 이야. 양자경의 지리인 오강입니다. 오강 발원지 근처에 있는 양쪽에 깎아지는 듯한 바위. 협곡은 중국 사람들이 랑으로 불렀어요. 랑이 복도죠. 강물이 복도처럼 흘러가니까요. 그림화자를 쓴 거는 마치 그림처럼 예뻐서. 그래서 여기가 오강 백리화랑입니다.
0: 1990년대 동평댐 건설로 물길이 바뀌자 품이 넉넉한 바위산이 이 거대한 호수를 품었습니다.
1: 저기도 보세요. 저기 보면 누군가 지금 사람이 살아있는 흔적이 있어요. 귀주는 이처럼 험악한 환경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또 자기의 안식처가 됐던 거예요. 어쩌면 이건 저의 상상이지만 귀주의 귀할 기자는 이 귀중한 환경을 받아들일 줄 아는 이들의 순박한 마음에서 나온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0: 벼랑 아래 여러 마을이 있습니다. 가파른 삶을 살아온 이들이죠. 이런 척박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애쓰고 노력한 끝에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타 생산지로 유명한 정안. 전 세계 기타 7대 중 한 대가 이곳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1: 저기 보이세요? 저 기타잖아요. 아마도 이곳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기타 생산지가 아닐까.
0: 130여 곳의 크고 작은 공방에서 기타를 만드는데 전 세계로 수출된다고 해요. 구이저우에 이런 곳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4: 这就是张元一老师工作室吗？对，我就是张元一。你好，欢迎。 主要就是做定制，比如说我们中国的一些音乐学院呐，这些高等学府。
0: 30년째 수제 기타를 만들어 온 장웨이 씨. 5년 이상 건조된 최고급 목재를 골라 일일이 손으로 깎고 다듬어 몇 달 동안 기타를 만듭니다.
4: 我是用的一个马达加斯加玫瑰木的贝塞板。
0: 소리가 참 맑고 깨끗하죠?
4: 장웨이
0: 씨는 독일과 미국의 세계적인 기타 명인들에게 그 실력을 인정받은 클래식 기타 장인입니다.
5: 谁是这样做这个的油漆吗?
4: 我的太太她就专门负责擦这个，这是我的太太，她每天就是不停地擦这个，周而复始的搞，做了几十年了。

0: 如果这样转一圈就算一次的话，最少得30万次。
1: 도료를 얇게 바른 후 매끄럽게 연마하는데 악기 수명을 늘려주고 소리도 좋아진답니다.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하나의 작품이에요.
0: 我的父亲哈是做我们家老家做家具的。其实我觉得木头，我觉得它不单单是可以做家具。是，你看后来我接触了这个乐器以后，我觉得哇，原来木头可以做乐器这么漂亮，而且发出的声音这么美。
2: 你看这个是古典，这个是民谣啊，民谣它那个声音是不一样的，它的声音就会更阳刚一些。是是是，我们怎么形容来着？这个是男人，这个是女人吧？是是。哦，哟，那
3: 기타 소리를 직접 이렇게 만드신 분이 이렇게 연주자님을 들으니까 이 소리가 여운이 한 3일은 갈 것 같은데요.
1: 구이저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기타 소리를 듣게 될 줄이야. 이번 여행이 더 특별해진 시간입니다. 평균 해발 고도 1000m가 넘는 구이저우성. 산이 많으면 물도 많은 법. 비가 자주 내리는 지역이라 강과 하천이 많습니다.
4: 샤오유이. 하하하. 你钓了些什么鱼呢？太阳鱼，鲈鱼。鲈鱼。哇，那个就是鲈鱼，这个。鲈鱼，什么是鲈鱼？哇，有个
3: 크다. 이렇게 생긴 거네요.
4: 哇，这样子他们咬嘛？对，它嘴巴大。你钓过的在鲈鱼当中最大的是多少？我不知道，有这么长。啊。
3: 이 정도로 두 배나 30 월척을 잡으신 적도 있나 보네요.
5: 30cm 정도.
3: 와, 와. 나머지 7수란탕的时候也7장的鲈鱼嘛.
4: 对呀.
3: 와, 요거로 우리 그 귀지에 정말 유명한 그 수란탕이 있잖아요. 시큼한 맛이 나는 이 해물탕.
4: 카이니 수란탕이, 你 打大黄打个凯尼酸汤鱼，然后你可能就直接到那店里了.
3: 이분들 낚시하는 거 보니까 오늘 메뉴로. 저도 민물고기 먹어야겠어요.
1: 현지인이 추천하는 카이리 수완탕을 먹기 위해 맛집을 찾아왔습니다.
6: 有什么鱼呢？那现在有黄辣丁、姜团，有的是。哇！我们是现点现杀。啊！직접
3: 잡아주시니까 선택할.
6: 哇！这叫什么？姜团。姜团。
1: 여기서 가장 흔한 민물고기랍니다.
3: 와, 와, 이건 또 뭐예요? 어, 이거 상어 비슷한 거네. 가도 상어 아니에요? 이거 민물.
6: 발전이 면
3: 이거.
1: 날이 풀려서 민물고기가 많이 잡힌다는데 뭘로 먹으면 좋을까요?
7: 所有的鱼当中，什么鱼最好吃？现在的最好鱼，最鱼最好是呢这种尖嘴鱼。 这种它肉质很嫩，哇，这个尖嘴鱼，
3: 이게尖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주둥아리가 뾰족해서 처먹어요 처먹.
1: 생각보다 무게가 꽤 나갑니다.
7: 这个尖嘴鱼，3.4.
1: 처먹 한 마리에 64,000원, 다른 생선보다 비싼 편입니다. 요리하기 전 양산방이라는 비밀 창고를 보여주셨어요. 글자 그대로 신맛을 빚는 방이란 뜻인데 수완탕의 양념을 만드는 곳이에요.
3: 우리 옛날에 큰 장독 있잖아요. 장담근 장독 똑같아요. 근데 이 안에
6: 선생님의
3: 이 장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와. 옛날에 우리 고추장 장독 있잖아요. 비슷한데 좀 더 묽어요.
1: 쌀뜨물에 고추와 토마토, 소금을 넣고 몇 달 동안 숙성시킨 양념입니다.
6: 나, 这个就是这个辣椒酱和这西红柿酱兑起来的。这是个西红柿。对，番茄子。对。
3: 啊，요게 고추장 성분이 들어간 쏜.

0: 요거는 토마토를 넣어가지고 희석시킨 소안이에요.
1: 양종라의 对比.
0: 자, 향수.
2: 마늘과 생강을 볶아서 향을 낸 후 고추, 쌈탕, 토마토, 쌈탕 양념을 섞어 육수를 만듭니다. 쌈탕에 처마 한 마리를 다 넣는데요. 고기가 많아 어른 4명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우리 장아찌 같은 절임 채소를 곁들이는데요. 국물이 끓으면서 새콤한 냄새가 납니다.
3: 와, 시큼하다. 이거 어지간하면 못 먹겠는데. 아, 그래요? 너무 시큼해요. 와.
0: 아, 새콤하다가 넘어가면서 달콤하네요. 이 새콤하기만 하면 제가 못 먹을까 싶었는데 새콤달콤합니다.
2: 처마는 맑은 물에서 이끼를 먹고 사는 생선이라는데 흙냄새 안 나고 담백했어요. 비싼 이유가 있었습니다.
3: 오, 육질이 부드럽고 또 씹히는 맛이 있는 게 거의 쇠고기 같은데요? 이게 무슨 맛이 나면은 함흥냉면 국물 맛을 생각하시면 돼요.
2: 새콤 달콤하면서 시원한 맛. 고기도 탱글탱글한 게 정말 맛있습니다.
4: 아빠, 好吃.
1: 好吃吧?
4: 好吃.
1: 好吃啊?
4: 最好吃.
1: 有一句 장위.
3: 什么 장위나?
1: 就是那个到热天哦是走路打穿穿三天不吃穿的感觉就是这样人木槿打柴走路是这样的这样的这个夏天天气热人们厌食对对 他就想喝酸，酸打开胃。啊，是。酸是开胃的。
3: 어렸을 때부터 먹고 이 힘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이들은 잊을 수 없는 우리가 김치, 간장, 된장을 못 잊듯이 이 귀주 사람들은 이걸 못 잊는 거죠.
2: 정신이 번쩍 드는 새콤한 맛. 덕분에 활기 충전하고 다음 여행지로 향하는데요. 환징산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왔었는데 봄의 풍경은 또 어떨까요?
0: 여기가 중국의 그 유명한 범정산이에요. 하늘 꼭대기에 2,336m 봉우리에 쫙 갈라진 절벽 꼭대기에 두 개의 절이 있다고 하는 범정산입니다.
2: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입구부터 줄이 엄청납니다.
0: 와, 지금 믿을 수가 없는데? 저기 끝에 보이는 데가 케이블카 타는 곳이에요. 여기 또 줄을 서면 혹시 오늘 안에도 탈 수 있을까요?
2: 세상에, 줄이 이렇게나 길어요. 최근 환징산이 유명해진 데다가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 케이블카 운행이 지연되고 있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0: 근데 지금 바람 부는 게 헝겊 딱 막 묶어놓은 거 흔들리는 거 보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잖아요.
5: 하늘을 보세요. 기다리면 해가 더 밝아질 거예요. 아.
2: 다들 멀리서 온 분들이에요. 그냥 갈 순 없죠. 어느새 해가 나옵니다. 오늘은 변덕스러운 봄날씨 덕을 좀 볼 것 같아요. 줄을 선 지 2시간 만에 저희 차례가 왔습니다. 정원이 8명 꽉꽉 채워 태웁니다.
6: 你好，你好。欢迎前面请。我是从韩国来的。来自东莞的。是，为了拍我自己的自媒体，跟那个把这个梵净山，广告风暴给韩国的朋友们，这个特别拍，啊，谢谢你啊。梵净山因为我从没来过，但是呢，我是听说。
2: 케이블카를 안 타면 8,000개의 계단을 올라야 하는데 정상까지 5

0: 시간이 걸려요. 등반이 쉬워지면서 찾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1: 저기 왼쪽, 저기 바로 홍은금정이에요. 이쪽 서서 봤는데 가운데가 딱 갈라졌잖아요. 두 개의 절이 있어요.
0: 중국에서는 뚜젠화 두견화라고 하죠. 청명이 지나면 산 곳곳이 분홍빛으로 물듭니다. 겨울에는 설경이 아름다웠는데 계절마다 다른 매력이 있네요. 케이블카를 타고 와서도 800여 개의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1: 작년에 왔을 때는 매본 적이 있거든요. 네.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분이 계속 일을 하는지. 이분. 이분이 워낙 저희를 잘해주셨어요. 이분.
2: 이런실조의先生吧.
1: 是吗? 他还在这儿做事吗? 네.
2: 这上面这前面一点
1: 여쭤보니까 계셔요. 이분을 제가 한번 인사라도 드리고 찾아보고 싶습니다.
0: 지난 겨울에 왔을 때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셔서 참 감사했거든요. 어, 저기 계시는 것 같습니다.
3: 你记得我吗？记不得了。
0: 그때 방송을 보여드렸어요.
1: 这就是你啊.
0: 그때는 가마를 메어보기만 했는데 이분 생업이라는 걸 생각하면 제가 타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가파른 계단을 그냥 오르기도 힘든데 볼 때마다 존경스럽습니다.
1: 또 이렇게 타야 이분은 또 돈을 벌고 생활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염치 없지만 기꺼이 한번 타고 1년 전의 우정을 이 방식으로 제가 갚고 싶어요.
0: 덕분에 편히 올라왔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쉬는 날이 없으시대요. 역시 아버지는 힘이 셉니다. 인생의 오르막길 걷느라 머리가 다 샜어도 우리라고 꽃처럼 아름다운 시절이 없었을까요? 인생의 화양연화, 그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그렇게 걷다가 도착한 버섯바위. 10억 년 전 바다였던 곳이 솟아올랐는데 바위 특성상 수평으로 깎여나가 층층이 시루떡처럼 보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정상 홍은 금정이에요.
1: 길 양쪽을 나누지잖아요. 오른쪽은 올라가는 길, 왼쪽은 내려오는 길.
0: 해발 2,336m. 수직 절벽 꼭대기에 사찰이 있습니다.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지극히 맑고 깨끗한 범천 정토에 이르는 길. 하늘에 닿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 저 높은 곳까지 길을 내었습니다.
1: 와, 작년에 어떻게 올라갔을까? 눈 내린 날.
0: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어요. 계단의 경사가 90도 가까운 곳도 있습니다.
1: 이건 계단이 아니라 직각사다리야.
0: 그 옛날 속세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안을 찾아

0: 찾아온 수행자들이 목숨을 걸고 올랐던 길입니다.
1: 좁은 틈을 통해서 보이는 저 하늘, 저 하늘이 아프네요.
0: 금도협, 황금 칼로 내리친 협곡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칼로 베인 것처럼 바위산의 정상이 둘로 나뉘어 있는데요.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1: 저 많은 꽃들도 보이고 여기가 바로 홍운금정의 정상, 중국에서도 유명한 미륵도량입니다.
0: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 이곳은 하나의 바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분란이 생기면서 남쪽은 부처님을 모신 석가전, 북쪽은 미륵불을 모신 미륵전이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1: 미륵하고 석가모니가 막 서로 차지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서로 합의가 안 됐대요. 상제가 옥황상제 이걸 반으로 뚝 잘라서 여기는 미륵전, 저쪽은 석가모니로 이렇게 나눠줬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0: 바람잘날 없는 인생사, 하늘과 가까운 이곳에 올라와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1: 겨울에는 겨울의 맛이 있고 봄에는 봄의 맛이 있구나. 왜 두 번 세 번 가는지 이제 제가 조금 알겠어요.
0: 별유천지 비인간, 인간 세상이 아닌 별천지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1: 너무나 좋은 철에 저희가 찾아왔어요.
2: 대게빵이 무형 문화재로 등록됐대요.
3: 상담완료 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2: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

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5: 이게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삼다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7: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8: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9: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8: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7: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10: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루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 팀박.

0: 꽈리지?
1: 뽀로로와 친구들이 여름 섬에 놀러 왔어요.
2: 모비스.
3: 뭔데?
4: 크라운.
2: 알이잖아.
4: 정말.
5: 알이 왜 여기 있지?
4: 누가 잃어버린 것 같아. 우리가 찾아주자.
2: 크라운. 근데 어떻게?
6: 저기.
4: 가보자.
2: 아저씨.
7: 나 말이냐?
2: 혹시 뭐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7: 잃어버린 거 없는데.
4: 이거 저쪽에서 찾은 건데요.
7: 이쪽이고 저쪽이고. 아니네.
4: 다른 데 가보자.
2: 그냥.
7: 잠깐. 그거 내 거 맞아, 내 거.
2: 그냥.
7: 그럼 저기서 찾았다고 했지.

0: 저쪽인데.
1: 아, 아 맞다. 저쪽이었지.
0: 그럼,
1: 그럼. 고마워. 맛있겠다.
2: 여보!
1: 어서 와.
3: 안녕하세요.
2: 안녕. 무슨 일이야?
1: 그게...
4: 잃어버리신 알을 저희가 찾았어요.
2: 응? 무슨 알?
5: 저희가 저쪽에서 알을 찾아서 드렸어요.
1: 이거 우리가 잃어버린 알이잖아.
2: 당신 알을 잃어버렸다고?
1: 아니 그게...
2: 돌려줘! 우리 게 아니잖아.
1: 사실은 우리 알이 아니야. 자.
0: 그럼 뭐야, 거짓말이었어?
5: 너무해.
1: 미안.
0: 나빴어.
4: 크랑크랑.
0: 그럼 누구 알이지?
2: 얘들아,
0: 어?
2: 저쪽으로 가봐. 동물들이 많이 살거든. 알을 잃어버린 동물이 있을지도 몰라.
1: 맞아.
0: 그렇군요.
6: 고맙습니다.
0: 크랑크랑.
3: 안녕히 계세요.
2: 꼭 주인을 찾았으면 좋겠다.
1: 잘 가.
2: 으이,
1: 아, 잘못했다니까.
7: 뽀로로와 친구들은 알을 잃어버린 동물을 찾아 나섰어요.
5: 어? 저기. 기린이다.
8: 아,
5: 기린아.
8: 야,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잘못 들었나?
5: 여기야.
8: 분명히 소리가 들리는데.
0: 아래쪽이야.
8: 아래?
0: 그래, 여기야. 안녕.
8: 안녕. 그런데 잘 안 보이는데. 이제 보인다. 너인 누구야?
4: 크랑, 크랑. 응? 혹시 이거 잃어버리지 않았어? 크랑, 크랑.
8: 그게 뭔데? 어디? 잘 모르겠는데.
6: 그건 알이야.
8: 아, 알. 그런데 난 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 어쩌면 얼룩말이 잃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0: 어? 얼룩말은 알을 낳지 않아.
8: 알을 낳는 얼룩말도 있지 않을까?
0: 알을 낳는 얼룩말은 없어.
8: 그래? 그럼 하마는?
0: 하마도 알을 낳지 않아.
8: 그래? 하마도 알을 낳지 않는다니. 난 밥이나 먹어야겠다. 어? 그럼 새는?
5: 새? 맞아. 새는 알을 낳잖아.
6: 정말 그렇네.
7: 그럼 저쪽으로 가봐. 저기 새들이 많이 있어.
4: 알려줘서 고마워.
0: 크랑크랑.
4: 그럼 우린 가볼게.
3: 안녕.
7: 안녕. 꼭 알의 주인을 찾아주면 좋겠다. 왠지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5: 이쪽에 새들이 많다고 했는데.
4: 그러게.
6: 저기다. 저 미안한데 뭐 좀 물어볼게. 저 미안한데.
0: 앵무새야, 뭘 좀 물어볼 게 있는데.
9: 너희들 노래하는데 왜 자꾸 방해하는 거야?
4: 바라밤바라밤바라밤바라밤. 노래도 별로 못하면서 난리네.
9: 뭐야?
6: 왜?
9: 내가 노래를 못한다고? 노래를 알기나 해?
6: 혜리, 사과하는 게 좋겠어.
9: 바라밤바라밤.
5: 저기.
9: 뭐야?
5: 노래 못한다고 해서 미안해.
9: 내 노래를 무시하다니.
4: 그렇게 자신 있으면 네가 노래를 불러봐.
5: 노래 불러보라고? 잠깐만.
4: 안돼 안돼.
9: 나보다 잘 부르면 궁금해하는 걸 알려주지.
5: 정말?
9: 대신 못 부르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을 거야.
5: 좋아.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0: 우라 차차차 봄이 크는 듯 루피 파티 좀 모두 모두 모여라
1: 너 노래 좀 한다
2: 뭐이 너도 꽤 잘 부르던데
1: 무서운 마이 좋아 그런데 아까 뭘 물어보려고 한 거야?
2: 아! 루디 알 좀 가져다 줄래?
0: 자, 여기
2: 혹시 이거 잃어버리지 않았어?
0: 응? 어? 이게 뭐야?
2: 알이잖아 바닷가에서 주웠는데 주인을 찾는 중이야
1: 내 알은 아닌데
0: 아, 어쩌면 독수리 알일지도 모르겠다
2: 독수리? 독수리는 어디에 살아?
1: 높은 바위 절벽에 살지
2: 고마워 나 가볼게
1: 잘가
0: 안녕
1: 안녕
2: 얘들아
3: 베리 알 주인을 찾았어?
2: 독수리 알인 것 같아
4: 독수리 알? 독수리가 어딨어?
5: 독수리는 바위 절벽에 산대
6: 바위 절벽?
2: 우와 저기인가봐
0: 우와 높다
2: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지?
1: 내가 보고 올게
3: 조심해 해리
2: 짜자자 정말 높긴 높네
0: 우와 저기 있다
2: 으차 어디 보자
0: 아니다
2: 그런데 좀 큰 것 같은데
0: 으악

0: 너 독수리 아니지?
1: 저게 뭐지?
0: 어? 뭘 보란 거야? 어?

0: 잘 지냈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1: 여기에서 알을 주웠는데 그걸 잃어버린 주인을 찾고 있었어.
2: 이거야.
0: 어디 볼까? 어? 이건 거북이 알이야.
3: 거북이 알?
0: 그리고 이건 잃어버린 게 아니야. 거북이는 모래에 알을 낳아. 낳은 알을 모래 속에 감춰놓지. 너희가 그걸 찾은 거야. 그럼 원래 있던 곳에 돌려놓자.
1: 수고했어, 크롱. 엄청 많다.
0: 얘들아, 저쪽을 봐. 모두 바다로 들어가고 있어. 거북이들이 무사히 태어나서 다행이다. 너희 덕분이야.
4: 아기 거북이들은 먼 바다로 갔어요. 모두 건강하길 빌어요.

국방대 바이오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바이오로봇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Very Snail.
1: Kick, 하는 아이도
2: Kick,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라.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0: 그래, 사뿐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3: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타이어 로버가 된 유리.
6: 갑작스럽겠지만 유리, 네가 낮에 놀이공원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마치 이 안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를 떠올리게 하더구나.
7: 네? 제 어떤 모습이 이 안을...
8: 아이, 그러게요.
9: 아, 그게 모두가 나서지 못할 때 유일하게 나서서 아이를 구하던 모습이 특별해 보였거든.
6: 그래, 그래서 너에게 제안을 하나
0: 할게요. 타이어 로보.
9: 어? 아직 말도 다 안 했는데? 그리고 고민도 없이 바로?
0: 그럼요. 오히려 감사하죠. 제가 노력한 보람을 인정받은 거니까요.
8: 으아, 유리야! 잘 생각했어!
0: 저의 피닉스님이 이안이란 건 좀 충격이지만요.
1: 그래, 그래. 엄청난 충격일 거야.
9: 좋아. 그럼 내일부터 다 같이 훈련하자. 알겠지?
0: 네, 팀장님. 나도 오늘부터 타이어 로봇 대원이 된 거야. 어머, 무슨 일이지? 이런... 어리잖아? 큰일이야! 괜찮으세요? 말할 수 있으세요? 호흡이 부족하고 입안도 부었어. 혈압부터 재야겠어. 혈압이 너무 낮은데? 아나필락시스 쇼크야. 바로 주사를 놔드릴 테니 잠시만 견디세요.

0: 유리야, 잘 오고 있니? 뭐?
1: 이번엔 무슨 사고죠?
0: 수변 공원을 산책하던 주민이 벌에 쏘였는데 쇼크 증상이 있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야. 그리고 보다시피 사고로 인해 주변 도로가 완전히 막혀서 타이탄은 진입할 수가 없어.
2: 그러니 우선 기동력이 좋은 피닉스와 이카루스가 출동해서 유리를 돕도록 해라.
1: 네!
0: 그리고 유리를 위해 준비한 선물도 보낼 테니 잘 이끌어줘.
2: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도로가 꽉 막혔어. 우와, 대단한데?
1: 그러게 말이야. 이 정도면 우린 필요 없겠어?

0: 정말 멋진데? 저런 것도 있었어?
1: 마리 팀장님이 너한테 주는 선물이래.
2: 그래, 이제부터 저건 네가 조종하면 돼.
0: 내가? 나는 훈련도 아직 안 했고 운전도 못하는데.
1: 걱정 마. 웬만한 건 레스큐 제트가 알아서 할 거야.
2: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서두르자.

0: 아이스 아머의 테스트 현장에 온 걸 환영해.
1: 에? 아이스 아머라니?
0: 묵직한 게 좋은걸?
2: 내가 저 녀석을 유인할 테니 너희들은 빠져나가!
3: 알았어!
0: 뭐야?
2: 이카루스, 액션! 뭐야? 전혀 소용이 없잖아.
0: 그런 물총으로 뭘 하겠다는 거지? 어? 어디 가려고?
2: 하! 이런! 가!
3: 태호야!
2: 나 괜찮아. 너희들은 어서 빠져나가.
3: 하지만.
4: 피닉스 액션! 차! 유리야, 걱정 말고 넌 빠져나가. 이 피닉스님이 지켜줄 테니까.
3: 알겠어.
0: 설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4: 어딜? 으차! 내가 말했지? 유리, 넌 내가 지킨다고!
3: 이안아!
0: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때가 아닐 텐데 동료애가 넘치시네!
3: 이안!
0: 아직 거기밖에 못 갔니? 만나자마자 이별이네. 그럼 안녕.
4: 어딜?

0: 고맙긴.
1: 재밌군. 이번엔 진짜 안녕이다.
2: 날 위해 희생한 친구들과 위급한 환자가 있어. 꼭 다 돌려야 해. 레스큐 제트, 날 좀 도와줘.

0: 그걸 피했어? 아니, 레스큐 슈커!
1: 인사는 이쪽에서 하는 거라고.

0: 자, 환자도 무사히 병원에 이송되었으니까 모두 유리의 첫 번째 임무 완수를 축하해주자.
1: 축하해!
2: 아직 훈련도 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구나.
3: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4: 늦어서 죄송해요. 어? 새로운 멤버가 왔다면서요?
5: 오늘의 안전교육!
0: 오늘 파이어 로봇은 벌에 쏘여서 쇼크 상태에 빠진 시민을 구했지? 그렇다면 벌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5: 무섭다고 팔을 휘두르거나 쫓아내려고 하지 말아요. 벌이 흥분하면 침으로 쏠 수 있거든요. 후, 그러니까 천천히 자리를 벗어나요.
6: 실수로라도 벌집을 건드려서 벌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는 빨리 뛰어서 10m 이상 멀리 도망쳐야 해요.
3: 혹시나 벌에 쏘인 후 숨을 쉬기가 힘들거나 어지러우면서 토할 것 같거나 몸이 빨개지면서 가렵고 부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가야 해요. 늦으면 쇼크가 오고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0: 그래. 그러니 작은 곤충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조심해야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1: 안전!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아기 공룡을 위한 특별 요리. 내 스타코어가 어디로 날아간 거지? 어? 와! 찾았다! 엄청 지저분하네. 우선 깨끗하게 닦아내야겠다. 휴! 깨끗해졌네. 왜 안 빠지는 거야? 수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내 스타코!
2: 디노는 요즘 맛있는 걸 찾아다닌다.
3: 난 요즘 아주 특별한 요리를 연구 중이야.
4: 오, 브라키의 특별 요리라니 기대되는데.
5: 어떤 요리인데 그래?
3: 들어갈 재료가 뭐냐면요.
1: 다이노 본부, 멈춰!
6: 무슨 일이니?
7: 원래 여기 이렇게 큰 숲이 있었나요?
2: 말도 안 돼. 어젠 이런 숲이 없었다. 그리고 숲이 생기려면 오래 걸린다.
7: 저기 봐. 아기 공룡들이 나무 위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
3: 우리가 도와줄게. 다이노윙스, 지금 바로 출동. 정말 얘들아, 우리가 금방 구해줄게.
4: 자, 이제 안심해. 모두 무사하니까. 어? 저런, 배가 엄청 고픈가 봐. 배고픈 게 아니었어? 공룡들이 왜 안 먹는 거지? 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맛이네.
3: 그렇다면 내 새 요리를 공개할게. 맛있는 과일 샐러드와 덩굴즙 파스타야. 숲에서 재료를 모아서 만들어줄 테니 기대해. 마음에 쏙 들 거야. 여기서 기다려 얘들아.
4: 이 숲 왠지 오싹한데.
3: 설마 겁먹은 건 아니지?
4: 절대 아니거든.
1: 안녕 얘들아.
8: 여기서 만나니까 반갑네.
3: 너흰 여기 스타코어를 찾으러 온 거야?
1: 아, 근처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숲이 울창해서 잘 못 찾겠네. 너흰 여기서 뭐해?
3: 우린 요리에 들어갈 재료를 찾는 중이야. 아기 공룡들한테 특별식을 만들어줘야 하거든.
8: 아기 공룡들을 위한 특별식이라고? 우리도 도와줄까?
4: 좋지. 그럼 더 빨리 끝나겠다.
3: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흩어져서 찾아보자.
1: 좋았어!
3: 호기, 아리, 샐러드에 넣을 노란 열매랑 잎사귀를 찾아줘. 트리코는 파스타용 덩굴을 구해오고, 난 소스에 넣을 수액을 모을게.
1: 알았어! 우와! 이 정도면 공룡 대가족도 먹을 수 있겠는데?
9: 앞이 앞!
4: 덩굴 천국이잖아. 뭐? 덩굴이 왜 이러지?
8: 우와, 여기 예쁘고 큰 꽃들이 잔뜩 모여있네. 수액을 충분히 모을 수 있겠다. 아기 공룡들이 내 요리를 맛보면 엄청 좋아하겠지?
5: 슈퍼윙스들이 제대로 곤란을 겪고 있잖아.
8: 어? 저기 있다. 노란 열매야. 금방 찾았네. 빨리. 어? 안 돼. 제발 움직이지 마. 잡았다. 아야야야.
1: 아리. 어? 아리.
8: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1: 아리. 위를 봐.
8: 어? 꽁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5: 숲이 갑자기 확 커질 때 덩굴에 엉켜버렸어. 나 좀 풀어줘, 아리. 날 도와주면 같이 재료를 모아줄게.
8: 정말? 하지만...
5: 다른 친구들도 지금 위험해. 저기 봐.
8: 어? 어떡하지?
5: 빨리 날 도와줘.
8: 알았어. 우린 오랜 친구니까.
5: 휴, 이제 좀 살겠네. 아리, 얼른 타.
8: 타라고? 날아가면 되는데?
5: 그럼 너무 늦어. 날 타고 가는 게 더 빨라. 어서 타.
8: 잠깐 기다려. 자.
5: 준비됐지? 자, 슈퍼

0: 이렇게 빨라졌어?
1: 난 이제 슈퍼 뽕징어는 어? 거기다!
0: 구제 울프 흡착업 액션!
2: 제발 좀 떨어져!
3: 너무 어지러워.
0: 후기, 잎사귀는 모았어?
1: 물론이지. 둘 다 꽉 잡아.
0: 야호! 저기 테리코야.
1: 내가 구할게.
0: 내 친구들 그만 괴롭혀!

0: 브라키! 어느 꽃 속에 있어? 내가 유인해볼게! 거기! 섀도우 스핀!
1: 드리코, 이 꽃이야!
0: 구즈 루프! 흡착컵 액션!
1: 고마워, 얘들아! 수액도 충분히 모았어! 어서 여기서 나가자! 우와, 재료가 엄청 많이 있잖아! 닭꽁지 덕분이야! 고마워!
2: 천만에!
1: 요리를 시작하자, 얘들아! 예! 자, 우리도 먹어보자.
3: 좋아.
4: 엄청 맛있다.
1: 꽁지, 너도 먹어봐. 맛있어. 어? 꽁지야.
2: 휴, 겨우 빠져나왔네. 어?
0: 코어가 거기서 그건 내 거야.

0: 바뀌면 암흑 보석 에너지가 지구에서 관측됐어.
1: 암흑 보석이요?
0: 결코 악당 손에 들어가서는 안 돼. 서둘러라, 번개맨!
1: 암흑 보석, 대체 어디 있는 거야?
2: 이거 완전...

0: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1: 싫다면.
0: 사랑아, 돌려줘. 어? 거기 안 서 있지?

0: 사라진 번개 에너지를 찾아라.
1: 울죽은 비밀 아지트에 도착했어. 멋진 번개맨이 될 수 있게 도와줘. 번개 파워. 첫 번째 미션, 번개 에너지를 모아 우주선을 작동시켜라. 번개 우주선 타고 우주로 슝슝. 미션 성공. 두 번째 미션, 체력을 키워라. 뛰고 그리고 신나게 놀면 힘이 쑥쑥 솟아날 거야. 번개 파워 충전.
2: 미션 성공.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네.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1: 뭐? 그래, 서펀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옥스포드 상.
4: 해보고.
3: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6: 왕도마뱀이잖아.
4: 코모도 왕도마뱀?
6: 몸 길이 약 3m, 체중 약 150kg. 살아있는 공룡이라 불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도마뱀. 도마뱀의 제왕 코모도 왕도마뱀. 아휴, 제왕인데 누가 공격한 거야?
4: 경찰이 수사 중이긴 한데 침범벅의 상태가 침을 왜 이렇게 많이 흘리는 거야? 환자분, 어떡해.
7: 오늘의 환자 코모도 왕도마뱀. 침을 너무 많이 흘려요.
8: 침이 너무 많이 흐르는데. 동동 간호사, 침 좀 닦아줘.
4: 응, 알았어.
9: 여기는
8: 정신이 드세요? 병원이에요.
9: 병원이요?
4: 근데 공격당하면 침샘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 침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9: 침은 원래
8: 아무래도 침샘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동동 간호사, 수술 준비.
4: 수술 준비.
9: 안 돼요. 코모도 왕 도마뱀에게 침은 생명과도 같다고요.
8: 네? 왜요?
9: 언제나 침을 질질 흘리고 다니는 우리 코모도 왕 도마뱀이 침을 흘리는 이유는 1번, 침으로 세수하려고. 2번, 침으로 사냥하려고.
4: 에이, 침으로 어떻게 사냥을 해? 말도 안 돼.
8: 그니까 정답은 침으로 세수하려고.
9: 땡! 정답은 침으로 사냥하려고.
8: 네?
9: 우린 매서운 눈으로 원숭이, 사슴과 같은 사냥감을 포착. 커다란 몸이지만 발 빠르게 달려가.
8: 살려주세요.
10: 진정해, 진정.
11: 그냥 살짝 물린 정도네. 괜찮은데? 저 그럼 그냥 가도 돼요?
10: 그러든지.
11: 정말요?

0: 완전 럭키 빅키잖아. 다행이다. 나
1: 정말 다행일까? 내 침이 묻은 이상 넌 이미 죽은 목숨.
2: 죽은 목숨이라고? 침에 뭐가 있는가? 찔라 찔라 피가 콸콸 계속 나라. 병들어라 병들어 찔러 찔러.
1: 치명적인 독과 세균 때문에 살짝 물리고 도망가도 상처에 피가 멈추지 않고 세균에 감염되어 먹잇감은 서서히 아주 고통스럽게 죽게 되죠.
3: 침이 아니라 세균, 범벅, 무서운 독이잖아.
4: 사냥을 해야 하니까 침이 나와야 한다고요. 안 나오면 안 된다고요.
2: 아우 알겠으니까 침 좀 그만 튀기세요.
3: 저 침에 닿으면 우리도 끝장이야.
2: 마스크 어딨지?
3: 어디서
2: 마스크 어딨지? 잠깐. 근데 그 사냥감이 도망가면 서서히 다른 곳에서 죽으면 먹지도 못하고 사냥 실패 아닌가?
4: 그걸 물어봤잖아요.
1: 그래서 문제. 우리는 도망간 먹잇감을 어떻게 찾을까요? 1번 혀를 날름거려서, 2번 귀를 쫑긋거려서.
5: 아하! 귀를 쫑긋거려서 소리로 찾아내나봐.
2: 아, 그럼 정답은 2번?
1: 띵! 정답은 1번 혀를 날름거려서.
2: 네?
1: 우린 긴 혀를 날름대며 공기 중에 냄새 입자를 모아서 분석. 아주 멀리 있는 약 4km 밖 냄새까지 맡을 수 있죠. 그렇게 냄새를 추적해서.
0: 상처에서 피가 멈추질 않아. 어지럽고 아파.
1: 내 침 묻은 사슴 냄새 찾았다.
0: 어떻게 찾은 거야?
5: 혀로 낼름낼름 냄새를 맡는 거구나.
2: 난 메롱메롱 따돌리는 줄 알았잖아.
4: 절대.
2: 침 튀기지 마세요.
4: 놀리는 거 아닙니다.
2: 그럼 침이 많이 나오는 건 어쨌든 정상이고.
5: 목이. 맞다. 공격당해서 병원에 오신 거지?
2: 그럼 목이랑 그 엑스레이를 찍어야겠는데?
5: 좋아.
2: 근데 누구한테 공격당하신 거예요?

0: 말이야.
1: 저를 공격하자.
2: 이쪽도 코모도 왕 도마뱀 같은가?
3: 네, 같은 코모도 왕 도마뱀. 동족만 공격하는 아주 잔인한 흉악범이에요.
1: 동족만?
0: 왜 동족만 노리는 게 어디가 어때서? 그렇지, 코모.
3: 얌전히 써. 지금 공격한 이유를 조사 중입니다. 힘드시겠지만 협조 좀 부탁드려요.
0: 과
3: 같은 코모도 왕 도마뱀을 왜 공격한 건지

0: 공격이라니 무슨 그런 말씀을. 우리 코모도 왕 도마뱀은 원래 짝짓기처럼 서로 싸운다고.
1: 오? 싸운 거라고?
0: 짝짓기처리라면 수컷들은 서로 마치 레슬링 하듯 서로 일어나 공격을 하지요. 승자만이 암컷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짝짓기철에 싸우는 건 우리 코모도 왕 도마뱀의 본능이라고.
2: 아, 그럼 코왕씨만 공격한 게 아니었냐?
1: 암컷의 사랑을 얻기 위해 다들 하는 공격이었네.
3: 그러네요. 그것도 모르고 저희가 착각했네요.
0: 그렇다니까.
1: 근데 아직 짝짓기 철이 아닌데.
4: 네?
1: 그리고 저는 아직 짝짓기 할 나이가 아닌데 저를 공격한 건 이상해요.
3: 그러네. 고왕, 너 슬쩍 빠져나가려고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어서 사실대로 말해.
0: 그게 가만. 아주 예리하구만. 그래. 사실 이게 짝짓기 철이 아니지. 사실 난 배가 너무 고파서 먹이를 뺏으려고 공격한 거야.
4: 먹이를 빼앗으려고?
0: 우리가 사는 곳은 섬. 코모도 왕 도마뱀은 많고 먹이는 너무 부족해. 그래서 물린 사슴만 보면
5: 내가 먹을 거야. 무슨 소리? 저 사슴은 내 침으로 찜했다고?
6: 배고픈데 그게 무슨 상관? 먼저 먹는 도마뱀이 임자라고.
0: 먹이 때문에 싸우는 건 우리의 일상. 썩은 고기라도 나타나기만 하면 냄새를 맡고 하나씩 나타나 먹이 쟁탈전을 벌인다고. 먹이 때문에 싸우는 건 우리 코모도 왕 도마뱀의 본능.
1: 아, 먹이가 많이 부족한가 보다.
2: 먹이 때문에 공격하는 건 어쩔 수 없지.
1: 근데 이상해요. 제 주위에는 썩은 고기도 코모도 왕 도마뱀에게 물린 사슴도 없었는데 저를 왜 공격한 거죠?
0: 까치꼬치꼬치 말이 많네.
3: 고아! 당신 계속 거짓말할 거야? 동족들을 공격한 이유 사실대로 말 안 해?
0: 이거 어쩔 수 없구만. 사실 우리 코모도 왕 도마뱀이 사슴, 원숭이, 물소만 먹는 게 아니잖아. 배가 고프면
1: 설마 나를 사냥하려고?
4: 사냥? 그게 무슨 소리야?
1: 우리 코모도 왕 도마뱀은 먹이가 부족하면 코모도 왕 도마뱀의 어린 새끼를 잡아먹기도 하거든요.
4: 네?
7: 그래서 새끼들은 천적이나 어른 코모도 왕 도마뱀을 피해 나무 위로 올라가 생활하죠. 나무 구멍에 숨어서 살며 작은 곤충을 먹고 살다가 덩치가 커지면 나무에서 내려오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땅으로 내려왔어요.
8: 아직 어른들이 좀 무섭지만 이제 땅에 잘 적응해서 잘 살아보는 거야.

0: 코랑 코랑 코랑. 아, 배고파. 어디 먹을 거 없네. 이제 막 땅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배고픈데 잘 걸렸다. 살금살금 조용해. 살금살금 조용하라니까. 야, 저거 뭐야? 뭐야? 아무도 못 봤겠지. 그럼 어디 마실게. 이럴 수가. 아이, 어디로 간 거야? 아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로 간 거야?
1: 나의 사냥하려고 하다니.
0: 아, 동족을 잡아먹는 것도 우리 코모도 왕 도마뱀의 본능이라고.
1: 아무리 본능이라도 같은 코모도 왕 도마뱀을 사냥하는 건 좀...
2: 도대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새끼를...
0: 얼마나? 하나, 둘, 셋, 넷. 이런 발가락으로도 다 못 세겠네.
3: 당신을 같은 코모도 왕 도마뱀 새끼를 사냥한 연쇄 동족 포식자로 체포합니다!
0: 이걸 다 갈 거야! 거머, 죽어보자!
4: 코모도 왕 도마뱀의 세계는 정말 무섭고 냉정하구나!
1: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아무리 배고파도 동족은 절대 사냥 안 할 거야!
4: 괜찮으세요? 동족 간호사? 검사 준비!
1: 검사 준비! 괜찮으세요? 어디 보자!
4: 정말. 세균 범벅 독으로 가득한 코모도 왕 도마뱀의 치!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2: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야.

0: 지구 영웅 헌개맨.
1: 레오미,
2: 네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레오미.
2: I'm so happy to

0: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레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원앤원.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4: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펀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0: 너 공개맨 아니 천둥맨 된 거야?
1: 우와 내 친구가 영웅이 됐어.
2: 천둥맨 최고.
3: 천둥맨 이제 초능력을 보여줘.
4: 오.

0: 봐. 어떡해.
1: 얘들아! 어디 가! 어?
2: 얘들아!
1: 어?
3: 꿈이었구나. 번개맨, 왜 나한테 아무 초능력도 안 생기는 거죠? 번개 파워! 난 아무 초능력도 없어.
4: 13화 나는 언제 빛나게 될까?
5: 얘들아, 잘 봐봐. 왕 빛나!
1: 풍선만 정확하게 터뜨렸어.
5: 나 연습 많이 했네.
0: 그치?
5: 다들 눈 크게 뜨고 봐.
1: 우주는 더 빨라졌어.
5: 나도 질 수 없지. 이야!
0: 오, 튼튼한데 크기도 적당해.
1: 초능력 사용하는 법을 배우더니 다들 더 멋있어졌어.
6: 친구들 힘내세요. 번개쌤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힘내라고 간식이 왔어요.
7: 우와, 맛있겠다.
8: 나도 간식 먹고 싶다.
9: 한몽개쌤 지금 나도 간식 먹고 싶다 생각하고 있죠?
8: 아니, 그거 비밀인데 어떻게 하지?
1: 좋겠다, 다들.
10: 자자자, 사랑하는 우리 번개 유치원 친구들.
11: 네네네네네.
10: 드디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우리 솜씨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번개 스타 큰 잔치가 열립니다. 원장님도 너무너무 신나요. 여러분이 각자 재주를 마음껏 뽐낼 걸 생각하면 되죠. 그렇지. 천둥이가 있었지. 한복이쌤, 쟈쌤 그거 알아요? 우리 천둥이한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 바로 이거. 이거. 답답해. 우리 천둥을 하면은 번개 파워! 있잖아요. 정말 답답하네. 뭐만 치고. 천둥. 천둥이. 입은 거 아닌데. 맞는데? 천둥이 이거 아닌데?
6: 자, 친구들. 선생님은 번개 스타 큰 잔치 준비하러 갈게요.
10: 어머, 세상에. 놀이기구인가? 혼자 있잖아.
8: 천둥이 괜찮겠죠?
12: 초능력이 몇 개 나타나는 아이들이 옛날에도 가끔 있었어요. 그런 아이일수록 더 큰 힘을 숨기고 있는 법이죠.
8: 그게 무슨 말이죠?
12: 천둥이만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땅땅.
13: 나라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능력. 뿡뿡이. 요술방귀? 이것도 능력이지 능력이야. 그리고 번개맨.

0: 초능력이 없는 영웅은 정말 없는 거야?
1: 천둥친구 여기 있었구나. 아. 선생님이랑 같이 파헤쳐 줄까?
0: 저 혼자 있고 싶어요.
1: 영웅 그림책 보고 있었구나.
0: 그거 아세요? 이 책에 나오는 영웅들이요. 다 초능력이 있어요. 초능력이 없는 영웅은 없다고요.
1: 천둥친구, 초능력이 천천히 나타나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0: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친구들은 다 초능력이 있고 나만 없고

0: 초능력이 없어도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전동 친구, 진짜 초능력은 이미 네 안에 있어. 부디 너 자신을 믿어줘.
1: 친구들은 다 초능력이 있고 나만 없고 진짜 속상하단 말이에요.
2: 가가
3: 전능이 마음 약한 저 아이가 번개 보석을 가지고 있다. 저 마음만 잘 이용하면 번개 보석을 빼앗아올 수도 있겠어.
4: 그거 있잖아, 그거.
5: 아, 그거? 따가따가 꿈나라 가시 버튼.
4: 따가워님.
2: 따가?
4: 저희가 만든 무기.
5: 아이들의 꿈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버튼이에요.
2: 아이들의 꿈? 오류 나서 번개맨 꿈에 들어가서 맞고 오면 어떡할래?
4: 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다 실험을 해봤답니다. 제가 아차자 꿈속에 들어가 봤거든요.
5: 아차 너? 성능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 악몽을 꿨거든요.
4: 악몽?
2: 좋아, 좋아. 이제 이 몸이 직접 나설 때가 되었군. 가서 전둥이의 번개 보석 빼앗아오겠다.

0: 놀라지 마, 천둥아. 나 무서운 사람? 아니, 무서운 인형 아니에요.
1: 너, 따가왕이잖아!
0: 어? 따가왕이 누구야? 난 따가용인데. 따가용은 천둥이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지요.
1: 소원? 무슨 소원?
0: 너 친구들처럼 멋진 초능력을 가지고 싶지? 그래서 부럽고 막 화나지? 따가용은 다 알아요.
1: 응, 나도 초능력을 갖고 싶어. 남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도 난데 나만 초능력이 없어서 화가 나.
0: 그럼 그럼 당연하지. 걱정 마. 이제 이 따가용이 도와줄게요.
1: 진짜? 어떻게?
0: 간단해. 네가 가지고 있는 요 요요요 번개보석 팔찌 있지요? 그거를 따가 따가 따가요.
1: 우와.
0: 요거랑 바꾸면 돼. 그럼 너도 번개맨보다 멋진 초능력이 생기지요. 따가요.
1: 번개보석 팔찌를 저 팔찌랑 바꾸면은.
0: 초능력, 초능력, 초능력.

0: 뭐지?
1: 자가 네 망자 네 힘도 네 번개 보석도 있지? 전 나의 것이야.
2: 천둥이 번개 보석 누가 가져왔나요? 내가 가져왔지요.
1: 다섯 개의 번개 보석이 모두 내 손아귀에 들어오는 날 이 우주는 가시밭이 될 것이다.
0: 저희도 힘껏 돕겠습니다, 따가왕님. 작아지셔서 좋았는데 다시 커지시겠네.
3: 벌써 몸이 따가운 것 같아.

0: 누가 좋아하겠냐? 넌 강의 걱정할 시간에 춤 연습이나 더 해야겠던데? 너희들 잘난 척 좀 하지 마!
1: 천정아! 네 팔찌 뭔가 이상해.
2: 따가!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3: 공개 부서 그럼 친다. 호응 친.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이 된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수송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총사!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지구 영웅 번개맨? 번개맨 남은 영웅하는 법은 없지 없지 절대 없지. 나 조그마왕 무시무시한 거대 영웅이 돼서 우리 무시하던 별들을 다 지구별로 만들어버릴 테지.
3: 맞습니다. 지하에서 사는 게 얼마나 지겨운지 아무도 모르지.
4: 그 마음은 우리만 알지.
5: 네, 조그만.
6: 자. 오. 아.
5: 이 신비의 암흑 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조그마왕님은 슈퍼 크다한 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2: 당장 진행시키지.
7: 암흑보석의 주인.

0: 오늘 훈련이 끝났습니다.
1: 신기록이네.
2: 번개맨.
3: 더 강해져야 돼. 그래야 아버지를 찾지. 분명 암흑 포털 어딘가에서 날 기다리고 계실 거야.
2: 수십 년 전 실종된 아빠를 어디서 찾는담? 찾았어, 개맨아.
3: 찾았어?
2: 드디어.
3: 어디? 찾았어? 어디?
2: 아니, 두쩡코. 아직도 파는 가게 찾았어. 아이.
3: 두쩡코?

0: 이름은 노사랑. 사랑 세 개, 노, 사과의 사.
1: 대나라.
0: 뭐, 난 몰라. 언니 머리핀 어디 있는지 난 모른다고.
1: 너 내 머리핀도 가져갔냐? 아니, 팔찌 내놓으라고.
0: 아싸, 치킨.
1: 아, 야, 노사랑.
2: 찌개 나왔습니다.
0: 뭐야, 나 치킨 먹고 싶다니까.
2: 치킨은 다음에. 내일 언니 대회라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되거든. 희망아, 내일도 우승할 자신 있어?
0: 당연하죠. 내가 태권도 명문학교로 전학을 했는데.
2: 오,
0: 질문이지. 저게 진짜.
2: 그만. 희망이는 밥 다 먹고 보약 꼭 챙겨 먹고.
0: 네.
2: 어, 희망아, 이것도 먹어봐봐.
1: 반찬도 언니에 맞춰서.
2: 맛있어?
1: 보약도 언니만 주고.
0: 나도 먹을 일단... 거야. 맛있어?
2: 맛있어? 아, 이거 흘린 거 먹지.
0: 자기는 먹으란 법 있어? 언니도 먹어라.
2: 야, 나도 이제 먹어야겠다.
1: 어?
0: 어이가 없네. 뭐가?
1: 아니, 어차피 들킬 거 왜 자꾸 가져가?
0: 이번에 안 티켓 줘놨지. 아, 줘. 동생한테 양보 좀 하라고.
1: 내놔.
2: 희망아, 너 머리핀 많으니까 동생한테 이번에 양보 좀.
1: 아빠, 좀... 나 내일 이거 가져가야 태권도 이길 수 있어. 엄마가 준 머리핀, 이게 내 징크스라고.
2: 노사랑, 언니 머리핀에서 손 떼. 손 떼.
0: 너무해. 나도 내일 유치원 첫날이다. 예쁘게 입어야 된다고.
1: 그러니까 누가 엄마가 준 머리핀 잃어버리래?
2: 아유, 사랑아, 어디가. 밥은 먹고 가야지.
0: 엄마, 엄마, 엄마, 엄마.
3: 아, 여보세요.
0: 아빠는 언니 병 만들고.
3: 아, 사랑아, 한 시간 전에 통화했잖아. 미국 새벽 4시야.
0: 그래서? 전화 끊으려고?
3: 엄마 일찍 일어나야 해. 안녕.
0: 엄마? 엄마! 에이, 화낼 땐 당근 먹어야 돼.
4: 빨리 와. 아,
5: 같이 가요.
0: 내가 먼저 잡았는데요?
5: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0: 그래서요? 유행 다 지난 두 쫑크 꼭 드셔야겠어요?
5: 유행 다 지난 두 쫑크 난 아직 못 먹어봤거든. 그런 난?
0: 난 화날 때 단거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점점 더 화가 나려고 하네요?
5: 어, 알았어. 너 먹어. 너.
0: 얼마예요?
6: 어, 5,000원.
0: 3,000원밖에 없는데. 좀 깎아주실 수 있죠? 자주 올게요. 저 어제 이사 왔거든요.
6: 저기요, 이거 사실 거지요?
5: 어, 예.
0: 아니, 이 가게는 어린이 할인도 없어요? 내가 다시 오나 봐라.
6: 흥! 아니, 저.
5: 아, 계산해주세요.
6: 응.
0: 이 동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5: 친구야. 같이 먹을래? 우리 이거 같이 나눠 먹자. 자, 나 먼저 먹어. 아.
0: 생각해 보니까 낯선 사람이 주는 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3초 안에 주우면 먹어도 된대요.
7: 그걸 왜 3초 지나고 알려줘?
0: 한지구 모범 연아를
8: 김대표
0: 난 고랑이도 사과에서 고랑이랑 우상이야 반가워 사이좋게 지내자
9: 네 좋습니다 봄겨울촌에 서러운 우리 사랑이랑도 사이좋게 잘 지내기로 하고 자 오늘은 우리 한봉개쌤이 아주 재밌는 수업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한봉개쌤
7: 자 친구들 오늘은 어? 저 친구는? 어? 어제 그 두쫑쿠? 새로 전화 건 친구가 너구나 사랑 친구 앞으로 잘 지내보자
0: 네네 선생님
7: 짜잔 선생님 얼굴에 뭐게?
10: 번개요!
7: 맞아요. 선생님은 얼굴에 번개를 그려봤어요. 오늘 이렇게 얼굴 그림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볼 거... 태평 친구 어디 가니?
11: 화장실이요.
7: 아, 그래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 자, 뭐 할지 생각해보고 있어요. 자, 얼른 다녀오자. 혹시 오래 걸릴까?
11: 똥이라서...
1: 멋지다.
0: 근데 왜 반반 달라? 두 얼굴의 마녀거든. 착했다가 나빴다가 변신 마녀. 아.
1: 나도 저렇게 멋진 그림 그리고 싶다. 뭘 그리지?
0: 너. 그게 좋겠다. 내가 그려줄까?
1: 응. 뭔데?
0: 아바타잖아. 몰라?
1: 나 알아. 파란 괴물 나온 2009년 영화.
12: 아, 나 괴물 싫은데.
0: 아바타는 괴물이 아니야.
1: 봐봐, 난 북극곰이야. 어때?
12: 귀엽다. 나 이게 뭐야?
0: 좀 아쉬워. 붙여봐.
1: 난 얼굴에 그림 그리기 싫은데.
0: 기다려봐. 모범이, 너도 내가 멋진 거 그려줄게.
1: 네가?
12: 야! 이게 뭐야!
0: 뭐긴! 넌 무서워! 북극곰!
1: 북극곰이 왜 무서워?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친구인데!
0: 넌 10년 후에 네 모습!
1: 내가 이렇게 못생겨진다고? 거짓말! 다시 그려줄게! 누구 그려줄까? 너?
0: 자기가!
1: 너?
0: 이리 와봐!
1: 사랑이 있으라고!
0: 사랑아! 북극곰은 무섭지 않아! 오히려 지켜줘야 돼! 진짜 잘 그려줄게! 어?
7: 오! 자, 그만! 자, 뚝! 세수하러 가자. 자. 괜찮아.
1: 대박.
13: 엄마, 나 또 금메달 땄어. 나 언니 돌려차기 짱 잘했거든? 엄마가 봤어야 하는데.
2: 사랑아, 첫날부터 사고치면 어떡해. 그렇게 나쁘게 굴면 누가 너랑 놀고 싶겠어?
0: 나쁘게 운 거 아니야.
2: 노사랑.
0: 친구들 재밌게 해주려고 그런 거야. 언니 때문에 나까지 이 사회에서 아는 친구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2: 아, 사랑아. 아, 노사랑.
14: 어, 저 구멍이.
10: 선생님!
14: 어묵 구석이 지구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15: 지구? 왜지?
10: 잘은 모르지만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지요. 보석이 진짜 주인을 만나 힘을 발휘하는 뭐 그런 거!
14: 그럼 지구에 있는 주인을 찾아가는 건가?
15: 시끄러! 암흑보석의 주인은 나야. 이 저그마왕이라고.

0: 쫀쿠 이제 한번 먹어보네.
1: 나나
0: 누구야?
1: 아무 보석이 주인을 찾아간 거라면 그 녀석은 분명 엄청난 악당일 거야.
2: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3: 어?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4: 짜라라.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1: 변화의 시대!
2: 저기 기사님 어떻게 좀 해봐요!
3: 엔진이 말을 안

0: 4천년 전 광활한 우주 저편에서 지구로 온 강철의 몸을 지닌 기계 생명체, 그게 바로 메탈 카드봇입니다.
1: 그들에겐 돌아갈 장소가 없어요. 모양별인 마키나 행성은 이미 소멸해버렸거든요.
0: 모우타운의 자크 시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2: 이들이 지구의 관습을 익히고 우리의 법률을 수호한다면 인간과 메탈 카드봇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0: 이러한 기대에 메탈 카드봇들은 부응해주었어요. 메탈 카드봇과 인간은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 활약하기 시작했거든요. 메탈 카드봇과 우리 인간은 힘을 합쳐 오늘도 지구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3: 감동이야, 준. 설마 네가 메탈 카드봇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니. 절친으로서 네가 자랑스럽다.
4: 나도 자랑스러워, 준.
5: 자, 또 질문 있는 사람?
6: 언제부터 숨긴 거야?
5: 숨기다니?
6: 시침을 떼지 마! 지금까지 쭉 거짓말만 해온 거 다 알거든?
5: 그러니까 그건...
6: 나도 뭐널 참...

0: 하지만 이 학교에 나보다 유명한 사람이 생긴 건 절대 용서 못해!
1: 근데 있잖아, 메탈 카드봇 안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야?
2: 다음에 나도 태워주라.
3: 나도!
0: 이게 말이야? 어떻게 유명해질 수가 있냐고?
2: 난 딱히 유명해지고 싶은 건 아닌데.
4: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세상을 구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5: 메탈 카드봇과 인간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건 틀림없다고 생각해.
6: 나도 동감이야.
2: 블루캅!
5: 근무 중이야?
6: 일은 마쳤어. 오늘은 모두와 약속 있으니까.
2: 와일드 가디!
7: 안녕 얘들아.
2: 크레스트!
5: 일찍 왔네?
7: 오늘 같은 날은 지각하면 안 되니까.
8: 뭐? 네가 농장에서 일을 한다고?
9: 네, 밭을 일구고 말과 소를 돌보기도 하고 그 넓은 땅이 계획대로 관리된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8: 네가 좀 철두철미한 편이긴 하지.
10: 잠깐 안 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11: 너도 참 많이 변했어.
8: 멀쎄다.
5: 변한다는 건 발전한다는 거잖아.
12: 주대 머리도 시원하게 발전했지.
2: 아직도 어색하다니까. 엄마가 하도 자를 해서.
13: 너 TV에 자주 나올 테니까 머리 깎아!
7: 이런 발전은 좋네.
8: 발전 좋아하네!
14: 아까부터 애드 아저씨 왜 저러셔?
2: 실은...
5: 뭐? 문화 선생님한테 차렸어!
8: 어디서
15: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16: 대비를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2: 자, 여기요.
8: 고맙다.
2: 자, 드릴게요.
7: 그러고 보니 로크러시랑 글로버랑 블레스트레인이 안 보이네.
2: 아, 포레카카에 놀러 갔어.
7: 페르로아는 연락하고 지내?
8: 그 녀석들은 어떻게 지내는데?
2: 다들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나 봐.
17: 내가 이겼다고 울지나 마라.
18: 레드 블리츠!
19: 다음에 속도로 나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스파크 비트.
10: 저 녀석들, 모타운에서 손님이 왔다는데 또 시작이 돼.
3: 참, 쟤들은 질리지도 않나? 벌써 저게 몇 번째인지 몰라.
6: 사이좋게 좀 지내지.
7: 저 정도면 거의 절친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10: 아니야. 뭐 어때? 너희도 놀러 온 김에 누가에게 제 내기였대.
6: 내기?
10: 그거 재밌겠는데.
3: 당연히 레드블리츠지.
10: 나도. 오늘 컨디션은 저 녀석이 더 좋아 보여.
20: 어리석고 이기는 건 당연히 내 동생이다.
6: 난... 모르겠어.
10: 페르로, 너는 어떤가?
5: 아니, 꽃은 그만 사와도 된다니까, 스카이갤러. 알았어, 이것만이다. 계속 잘하고.
10: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먼.
5: 아, 준!
2: 페르로, 물러간 애들이랑은 잘 있어?
5: 응, 다들 반가워해. 준, 너는 왜 안 왔냐고 하더라.
2: 아, 조만간 놀러 간다니까.
5: 너희 집에서 지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왠지 모르게 그립다.
19: 먼저 왔거든.
21: 아, 증거 있어?
3: 얘들아 그만. 사람들한테 별 받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로카라 체면이 말이 아니잖니.
10: 베르로 어머니만 100번 맞다. 적당히들 하지 못해.
22: 계속 그딴 식으로 굴면 스펠란자오는 마음 놓고 지구를 출항하지 못해. 아니 내버려두고 간다.
19: 그럴 게 없어 아버지.
5: 엄마.
3: 뭐야, 무슨 구야?
10: 어쩔 수 없고.
7: 그렇다면
10: 로크러시, 네가 이겼는데?
5: 야호!
2: 얘네 뭐하냐?
5: 다들 잘 지내 보이네.
23: 시끌벅적한 게 여전하지?
5: 거긴 어때?
2: 다들 바빠졌어.
5: 플레임 노바는?
20: 블루캅, 나는 봤다. 마키나 행성 최하층에 우린 메탈 카드봇 최초의
2: 메탈 카드봇 체인지 업! 플레임 노바 공인!
10: 괜찮아 준?
7: 무슨 일이야?
2: 뭔가 찌릿거렸어. 마치 날 거부하는 것처럼.
5: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
2: 이상하네. 그 뒤로 이 녀석을 몇 번이나 불러봤지만 답이 없어. 이대로 영영 깨어나지 않을지도.
23: 그렇지 않아. 인간과 메탈 카드봇이 즐겁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분명 깨어날 거야.
4: 헤비아이언처럼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주면 좋을 텐데.
8: 마음을 열기는 일 좀 더 한다고 별똥별 만지도 얼굴을 안 내미치는데 하여간 부침성 없는 녀석 같으니.
24: 자자, 오늘은 이걸로 해산. 너희도 밖에 새로운 동료들 생겼을 거 아냐.
25: 뭐? 벌써?
24: 얼른 돌아가들.
19: 너처럼 모였는데 매정하시긴.
11: 이제 한 지붕 아래 식구 아니다 이거지 뭐.